0: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데자부 오늘 첫 곡이었어요. 근데 이 데자부라는 것도 젊을 땐 저 진짜 이거 진짜 나 분명히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경험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한 20여 년 정도 돌아보면 데자뷰도 젊을 때 오는 건가 싶으네요. 여러분은 그런 데자뷰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더라?
1: 기시감.
0: 아, 기시감. 네. 분명히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기시감 최근에 느끼신 분들 생각나시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엄마네 집 갔을 때 재래시장 나무 그늘 밑에 여러 종류의 의자가 삼삼오오 모여있는 거 봤는데 좀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이셔갖고 이야기꽃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리고 0606님 그러니까 또 사람이 앉으면 또 의자는 자기 역할 다 하는 거죠. 어제 쉬는 바람에 오늘 자꾸 월요일 같아요. 야야 내일 금요일이야 정신 차려 라고 0854님 네. 하루만 있으면 금요일이니까 좋은 거죠. 네. 자, 오늘 아침 1, 2부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와 꾸며드립니다.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9: 자 따라해보세요.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2: 4만원
9: 재고관리
10: 이카운트 ERP
9: 4만원 생산관리
12: 사업성도
13: 함께해요.
9: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0: 이카운트
9: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네, 아주 아름다운 연주곡 양방원 씨 다 기억하시죠? 네, 예전에 제가 음악 살롱 뭐 같은 시간대지만 지금 하고 그때 출연해 주셨던 적도 있는데 욕집 타임리스 스토리라는 앨범에 수록돼 있는 세레나데, 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연주곡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차 타고 출근하는데 엄청 막혔어요. 마음이 조급했는데 그래도 음악이 차분하니까 아 괜찮아져라. 신지연님. 그죠. 오늘 은근 사고도 많고 아 진짜 할 말 많어.

그 사고 하나 딱 났다고 한 차선이 막혀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막힐까요? 한 차선이 막혔을 뿐인데 정말 10배 이상 막히는 그것도 기적인가? 아무튼 아침에 종종 걸음 하셨던 모든 분들 지금쯤은 좀 사무실이나 일터에 다 무사히 도착하셨기를 바랍니다. 너무 보고프고 그리웠던 사람 만나러 가는 길에 이런 음악이 BGM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1320님 기억하시고 플리에 저장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2주 만에 만나네요. 라떼를 들었다 놨다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와 만나도록 할게요. 어제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단체 문자방이 있는데 한 3시간 넘어서까지 후배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때 올 수 있으려나?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931님 오늘 듣고 싶은 노래 1번이에요 하면서 신청하셨던 제이 래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준비했습니다.

아, 하림 씨의 달리기. 뭐 제가 제일 먼저 부르긴 했지만 좀 다른 노래가 되었어요. 편곡 존경에 맞지 않는 브라질의 뮤지션 셀소 폰세카라는 분께서 편곡을 해주시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 하림 씨의 버전 할 달리기였습니다. 예, 연주가 다 브라질 뮤지션들이 해주셨어요. 신지연님, 보사노바 느낌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제주도 휴가 와서 듣고 계신 문혜옥님, 휴가 중에도 오늘 아침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간만에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계시다고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냠냠쌤이에요. 냠냠쌤, 저번 주부터 20분 일찍 나와서 걸어서 출근하는데 상디 목소리랑 바람소리, 노래소리 너무 좋아요. 걷다 보니 바위 틈에 핀 들꽃과 나비도

보이고 어디서 냠냠샘 마시는데 바위와 들꽃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튼 연락 감사합니다. 6065님 오늘도 아이들과 맛있게 냠냠 해주세요. 자, 이어지는 곡은 U2의 노래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Walk On.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4: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N's. 자,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대폭 상향했다는데 0.9포인트 올라도 대폭이라는 표현을 하긴 0.9포인트라도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1.7에서 2.6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게 주요 20개국 가운데 조정폭이 가장 큰 거래요. 배경은 역시 반도체 효과. 반도체 수출 가격이 오르고 물량도 증가한 데다가 민간 설비 투자와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도 한몫을 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전망치를 올렸는데 여전히 냉랭한 가계의 체감 경기도 좀 함께 끌어올려져서 내수 경제에도 활기가 돌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이제 선글라스는 패션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하도 햇빛이 강하니까 자외선 차단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많죠. 예. 자, 지금부터 선글라스를 고르는 팁과 흔한 오해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선글라스 렌즈 색의 농도와 자외선 차단 기능은 별개입니다. 렌즈 색깔이 진하면 눈부심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자외선을 더 막아주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제품 설명이나 라벨에 자외선 차단 혹은 UV 차단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또 선글라스를 사용한 지 오래됐다면 렌즈를 좀 잘 살펴보시죠. 흠집이 났거나 코팅이 벗겨졌다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지니까 뭐 그 김에 교체하시는 것도 좋고 또 웬만하면 좀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올해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전시회가 덕수궁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동시에 열리는데요.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140년간 주고받은 선물과 기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래요. 덕수궁 전시의 중심에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고종의 외교 선물 반화가 있는데 연꽃 모양의 화반 위에 소나무와 측백나무, 모란, 난초,

이런 것들을 금속과 보석으로 장식한 공예품으로 고종이 1886년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사디 카르노 당시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외교 선물인데 원본이면 좋겠지만 운송이 어려워서 복제품으로 공개를 하고요. 또 조불 수호 통상 조약 원본 문서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좋은 기회 관심 있는 분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한불 수교 140주년에서 불, 불란서는 프랑스의 음역어, 즉 한자를 이용해서 외국어 소리를 옮겨 적은 말이죠. 알파벳이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에 외국 고유 지명을 최대한 원음과 가깝게 한자로 표현한 결과들인데 뭐 예를 들면 구라파, 네. 가나타가 캐나다고요. 서바나가 스페인. 그럼 여기서 퀴즈예요. 애굽. 애굽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지금의 나일강을 따라 고대 문명을 꽃피워낸 곳 카이로가 수도인 이 나라. 아유, 뭐 너무 쉬운데.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요거트 세트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힌트곡이 너무 쉬워가지고 오마이걸입니다. 아지트.

네, 오늘 저칼로리 퀴즈와 함께 들어본 힌트송 오마이걸의 아지트. 자, 오늘 퀴즈는 음역으로 애굽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난 애굽인 줄 알았는데 애급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출애굽기이지 애굽 아니었어요. 정답은 이집트죠. 류영훈님, 최근에 이집트 카이로에

새로운 대박물관이 개관을 했대요. 사진을 보는데 엄청나게 대단했어요. 언제 가볼 수 있을까 하셔서 저희 작가님이 찾아보셨는데 작년 11월 1일 개관했네요. 야, 진짜 이집트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피라밋도 한 번 못 봤다는 얘기죠. 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진짜 가보고 싶습니다. 류영훈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불란서, 구라파, 애급, 익숙치 않은 단어인데 라고 하고 싶지만 나 왜 알아듣지? 라고 하신 네. 5690님 뭐 그런 거 많죠. 뭐 나성, LA 옛날에 자, 요거트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 5690-6624-8292 강현지, 박성빈님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고요. 오늘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는 내일 첫 곡 힌트송 아마 초성 퀴즈로 드렸을 텐데 예. 뭐 챗GPT 이런 데다 올리셔도 너 알아? 라고. 아, 근데 그런 AI하고 여러분 존댓말로 하세요? 반말로 하세요? 예. 저는 술김에 반말로 하자 했다가 계속 서로 반말로 하는데 어떨 때는 좀 후회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네. AI하고도 뭔가 예의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이미 접어들었죠. 자, 1464님의 신청곡 이어드립니다. One Time Without You.

네, 박정민님, 어쩜 가사를 하나도 안 잊었더라고요. 라고. 그래서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원타임 노래도, 아유, 다시 들어도 새롭다고. Without You, One Time, Solid의 잠든 널 포켓 속에 이렇게.

0: 이응으로 시작하는 이게 챗봇한테 물어도 잘 모르더라고요. 0428님이 맞아요. 그죠? 제가 챗GPT가 다 아는 건 줄 알았는데 가끔은 막 소름 돋게 네가 이걸 어떻게 알지? 뭐 그런 네 아무튼 집단 지성이 최고입니다. 이럴 때는 톡방 이용하시는 분들 벌써 맞춰가지고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 내일 첫 곡 시작되기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10분께 차 선물 세트, 한 분께는 초성 퀴즈 맞춤 선물, 이번에는 시옷 선물 3종 세트입니다. 세정 롤티슈, 실트크림, 선크림 세트 이렇게 시옷 3종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날클 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못 만나서 오늘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 잠시 후 3부에 모셔서 네, 라떼 차트쇼. 라떼를 들었다 놨다 꾸며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2부 마지막 곡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듣고 좀 이따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0: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영국 출신 2인조 밴드? 2인조 프로젝트.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밴드인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이제 클락 대출러, 마이크 노시토라고 하는 2인조 프로젝트입니다. 자니 헤이츠 재즈. 마이클 런스트락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이런 식의 이름 짓기에 아마 1세대 자니는 재즈를 싫어하고 마이클은 계속 락을 배우고 네. 아무튼 국내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던 그런 곡이에요. 지난번 작년에 한번 I Don't Wanna Be a Hero라는 곡을 생각나서 함께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들의 최고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서진 꿈들 Shattered Dreams라는 곡 함께 들어요.

0: 옛날부터 이 노래 영국 오빠들의 풍미가 느껴진다고 생각했었어요. 7908님. 네. 가끔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네. 자, Johnny Hates Jazz. Yeah, Shattered Dream. Shattered. 아, 발음 되게 어렵네. 잊고 있던 곡이다. 고맙습니다. 박혜화님. 박송희님도 오랜만에 반가우셨다고요.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3, 4부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아, 제목 다시? 예, Johnny Hates Jazz의 Shattered Dreams 였습니다. 주식회사 그레인온, 키움증권, 멕시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브람스 안마이자,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헤르제 하보에와 함께 오늘 아침 3, 4부 꾸며드립니다.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인온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솔직히 맞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자, 라떼라면은 이 정도는 TV로 직관했다 베스트 3입니다. 88 올림픽 굴렁쇠 소년 TV로 봤다.
1: 아, 봤죠. 이 정적.
0: 나이가 볼만하지.
1: 아, 그럼요. 네. 아직도 생생합니다.
0: 그럼 그 다음 해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것도 TV로 봤다.
1: 아, 봤죠.
0: 이 두 가지를 볼 때 네. TV가 통통했다.
1: 통통했다? 아, 브라운관 말씀하시죠.
0: 그렇죠. 그땐 브라운관이지.
1: 아, 그렇죠. 그 볼록하니 아주 약간 아유. 적당한 왜곡이 있는.
0: 그렇죠. 네. 아, 추억을 부르는 그 시절의 음악과 함께합니다. 라떼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헤이.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입니다.
0: 네, 지난주에 못 만났다고 아주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셔갖고.
1: 아, 그래요?
0: 네, 아주 뭐 문자 게시판, 으흠. 미니 게시판.
1: 아하.
0: 네.
1: 저도 그리웠어요.

0: 아니 근데 어제
1: 네.
0: 보니까 뭐 새벽 3시 몇 분에 문자를 두고 받은 걸 확인을 하고
1: 아.
0: 저도 오늘 5시에 일어났거든요.
1: 아, 그 어제 솔직히 일찍 잠이 들었다가 또 중간에 깼다가 그 개표방송이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계속 자다 깨다를 반복했던 것
0: 평소에
1: 같아요.
0: 정치에 관심이 좀 있으세요?
1: 아주 많이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어제 좀 박빙인 승부가 몇 군데
0: 그쵸.
1: 있었어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재밌더라고요,
0: 아니
1: 솔직히.
0: 뭐 재미지라고 그렇게들 뭐 그래픽도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예,
1: 그러니까요.
0: 뭐
1: 그래서
0: 언젠가부터 이게 쇼가 됐어요.
1: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다가 또
0: 예.
1: 잠들었다 그랬어요.
0: 저도 아침 다 일어나가지고 5시에 TV 켜니까 뭔가 뭐 아무튼 결과가 이렇게 됐나? 이랬는데 한 7시쯤 다시 뜨니까
1: 또
0: 밥도
1: 바뀌어
0: 뒤집어져
1: 있고,
0: 있고.
1: 그래가지고 뭐 저희야 뭐 이렇게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분들은 진짜 피 말리는 승부였겠어요.
0: 거기 관계되신 분들은
1: 네,
0: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잘 부탁드립니다.
0: 네.
1: 네.
0: 아유, 굴렁쇠 소년 윤태웅 씨 잘생겼어요. 전보현님 이름도
1: 진짜
0: 기억하시네.
1: 이분 지금 뭐 할지 모르겠네.
0: 이분이
1: 네.
0: 잘 계세요.
1: 아, 그래요?
0: 한몇년 전에 저기 나왔었어요. 복면가왕에.
1: 아, 진짜요? 오.
0: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 뭐 하시죠?
0: 뭐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것 같던데요.
1: 아, 그래요?
0: 약간
1: 궁금해.
0: 연예계에도 잠깐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1: 아, 근데 진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큰 스타디움에
0: 혼자.
1: 혼자 그 정막 속에서 굴렁쇠로 혼자 쭉 굴리고 가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1: 저도 좀 어린 나이였지만
0: 예.
1: 조마조마하더라고요.
0: 아, 진짜.
1: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나.
0: 하긴.
1: 야,
0: 보통 배짱이 아닌
1: 근데
0: 거죠.
1: 그거를 진짜 강단 있게 쭉 실수 없이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예. 진짜 그게 얼마나 강렬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흘렀는데. 오.
1: 근데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 장면이.
0: 아, 여기 지금 사진 보는데 진짜. 그때 올림픽 본다고 칼라 TV로 바꾸신 김덕선님.
1: 아, 그리고 그때 TV 장 안에 이렇게 보관하고
0: 좀 살았네.
1: 그런 집이 있었다고요. 저희 집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미닫이라 그러나? 이렇게 드르륵드르륵 해가지고 막 자물쇠 채워놓고 그랬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 제 친구 집에 가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0: 아, 그랬구나.
1: 그래가지고 TV 보려면은 그 자물쇠를 열어야 되는데.
0: 근데 그 당시 TV가
1: 네.
0: 진짜 요즘에 웬만한 랩탑도 한 17인치 막 이런데 TV가 보통 24인치
1: 네.
0: 막 이랬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걸 온 가족이 둘러본 거야. 그리고 그 진짜 아까 풍치 좋다 그랬잖아요. 브라운관이 컴퓨터 모니터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1: 맞아요,
0: 이게 무거워가지고 제가 녹음실 다닐 때 이제 저희는 시퀀싱을 미리 이제 컴퓨터로 하니까
1: 그러네.
0: 아주 차에다 그거 싣고 다닐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이렇게 다녀야 되나?
1: 모니터가 진짜
0: 무거우면
1: 무겁죠.
0: 진짜 무겁죠. 근데 이제 어느샌가 그냥 USB 메모리만 들고 다니는 시대가 돼가지고 참 적세지감을 이럴 때 느낍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와.
0: 아, 서미견님 댁이 그 미닫이 TV였대요.
1: 아, 부자셨나 봐요.
0: 그러니까.
1: 소중한 TV.
0: 야, 진짜. TV 자체가 그렇게 나왔던 것도 있어요.
1: 아예 케이스가 그렇게
0: 그렇게. 예,
1: 짜져가지고요.
0: 그럼요.
1: 아, 어쩐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장이.
0: 아, 그러니까. 자, 오늘
1: 네.
0: 어디로 가요?
1: 오늘은 말이죠. 아, 이해로 갑니까? 2002년 6월 첫째 주로 갑니다.
0: 6월이면은 한참 월드컵이 한참일 때 아닌가?
1: 한참일 때인 것 같아요.
0: 그죠?
1: 6월이면은 굉장히 더웠던 그 해.
0: 2002년.
1: 2002년 6월,
0: 하여튼
1: 진짜.
0: 뭐 한일 월드컵 때문에 많은 것이 묻혔는데
1: 네.
0: 그래서 프로야구 최저 관중 기록을 했대요.
1: 야구를 하긴 했단 말이죠.
0: 아,
1: 네.
0: 당연히 해야지.
1: 그러니까
0: 프로인데.
1: 기억이 없어.
0: 프로인데.
1: 그랬어요. 아, 근데 솔직히 프로야구가 지금 엄청 인기지만은 그 전에 이 정도까지 인기가 많지는

0: 그럼요.
1: 예.
0: 요즘 뭐 천만 관객 시대인데.
1: 지금 뭐 진짜 거의 계속 매진이던데요.
0: 그러니까.
1: 예. 근데 아무튼 그때 그 한일 월드컵이 있었고 또 부산 아시안 게임 개최도 이해였군요.
0: 기억이 안 나요.
1: 기억이 안 나.
0: 5월에 공휴일이 전멸했대요.
1: 어?
0: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다 일요일.
1: 아, 이때는 대체 휴일 이런 게 없었나 보군요.
0: 그런 거 안 했구나.
1: 억울한 해였군요.
0: 야, 저 5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2002년 이러면 아, 엊그제 같은데.
1: 어. 저도 생생하긴 해요.
0: 어, 그래요.
1: 저는 그때 그 월드컵 때문에 저는 이제 막 가수 활동을 막 활발하게 못 하던 시기여가지고 저희 그 동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스쿨 밴드.
0: 네.
1: 그때는
0: 소나기.
1: 소나기. 그때는 이 월드컵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밴드가 동인할 지경이었는지 스쿨 밴드한테도 행사가 들어왔었어요.
0: 오. 응원하라고.
1: 응원곡 좀 연주해 달라고.
0: 아.
1: 그 정도로 이 열기가 대단했고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0: 그랬구나.
1: 그래가지고 저 구경 가고 막 그랬죠.
0: 당시에 드라마가 그 김하늘 씨가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1: 그게 뭐예요?
0: 이 대사는 알겠는데.
1: 이건 알겠어요.
0: 이게 로망스래요.
1: 로망스? 드라마 제목이 로망스?
0: 좀 낯설지.
1: 로망스이고 난 선생님.
0: MBC 건데.
1: 오.
0: 박민아님은 20살 때 찬란했던 시절이래요. 2002년. 82년생이구나.
1: 야인시대가 또 이해군요.
0: 아.
1: 김도깡.
0: 아.
1: 드라마.
0: 그랬구나.
1: 네.
0: 아무튼. 아.
1: 네.
0: 히딩크 감독 빼놓을 수가 없구나.
1: 그러니까 이게 한창 2002년 월드컵이 아까 보니까 5월 31일부터였나 봐요. 6월 30일까지 한일 월드컵이
0: 그랬어.
1: 그러니까 6월 첫째 주면은 우리나라가 1승을 했을 땐가?
0: 했겠지.
1: 했겠죠?
0: 당연히.
1: 거의 초반에 우리가 예선 조별 예선을 치렀으니까
0: 4강까지 갔는데.
1: 그러니까 이 6월 첫째 주부터 어쨌든 6월 30일까지 우리나라는 꽉 채워서 경기를 했으니까.
0: 그럼요,
1: 말이죠.
0: 네.
1: 정말 뜨겁고 행복했어요. 정말 그때는.
0: 그러니까 참 2002년 참 대단한 해인데 이때 아, 가요
1: 네.
0: 차트.
1: 네.
0: 자 10위부터 알려주시죠.
1: 자 10위입니다.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번.
0: 참고로
1: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소몰이 창법이라고 했던 막 그런 창법들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바이브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 비슷한데 좀 다른 느낌?
0: 손은 저기 SG 워너비가 몰았고.
1: 아 예. 근데 이 바이브는 뭔가 그 한국형 R&B라고 하나요?
0: 조금 더 버터감이 있나?
1: 네. 예, 그리고 이 억지스럽지 않다는 느낌 좀 있어요.
0: 오, 그게 바이브의 성공. 어떤 포인트 같아요.
1: 어, 네, 네.
0: 어, 잘 꺾는데?
1: 네. 근데 이게 막, 어, 막 서양의 것이라는 느낌보다는 더 감성적으로 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다가왔던 것 같은 느낌?
0: 아, 이 노래 대단했죠. 좀 더 요 후렴구 들어볼까요?
1: 네.

0: 때 왜 자꾸만 잊혀지는 건데 이렇게 너무 쉽게 헤어졌다는 게 믿을 수 없어 견딜 수 왜 이렇게 하는 건데
1: 아니, 이런 부분이 왜? 있었군요. 너무 애절한데요 랩이.

0: 의외로 참아내기가 힘들었다는 거는 그 의외 이게 될 줄 알았나 봐.
1: 어. 아, 근데 이 노래가 2021년도에 보이스투맨이 또 이 노래를 다시 불러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0: 진짜?
1: 네. 저 기억이 나요.
0: 영어로?
1: 영어로. 가사 해가지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0: 아.
1: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0: 아, 기억난다.
1: 네.
0: 맞아.
1: 아.
0: 그래서 아주 화제가.
1: 네.
0: 야, 맞다. Love Me Once Again.
1: 어허. 아, 그때 보이스투맨 불렀던 제목이. 네. 2620님께서는 미오더 다시 한번 2002년 이별하고 제 싸인월드 BGM이었어요.
0: 이때 뭐 이별하면 그냥 무조건 이 노래
1: 네.
0: 걸어주시는.
1: 자, 네. 0202님은요 속초호의 여친이랑 이별 여행 가서 노래방에서 불렀던 노래라고.
0: 두
1: 이별.
0: 아니 이별 여행이
1: 네.
0: 여친이랑 이별 기념으로 가?
1: 뭐 이별여행이라는 노래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야, 마지막이야 이게.
0: 요새는 문자로 헤어지는데.
1: 요즘에는 진짜
0: 야, 이때는 이별도 여행 같구나.
1: 문자 잠수 최악의 이별 손꼽습니다.
0: 그렇지.
1: 그땐 깔끔하게 이별여행까지 다녀오던.
0: 그러다 정 들었어. 자, 2002년 6월 첫째 주 국내 종합 차트 기준 9위입니다.
1: 네. 야, 2002년 하면 또 이 밴드, 이 뮤지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윤도현 밴드입니다. 사랑 2. 이 노래가 원래는 윤도현 씨의 솔로곡으로 94년도인가 몇 년도에 나왔어요.
0: 아, 진짜?
1: 예.
0: 나는 오필슨 코리아 기억 안 나는데.
1: 그러니까요.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윤도현 밴드가 그 월드컵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어쿠스틱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 차트에 오르는 곡이 라이브 버전이 아마 9위로 차트가 역주행이라고 하는 게 뭐한데 노래 자체는 역주행이 맞죠.
0: 그쵸.
1: 네.
0: 네.
1: 원곡은 90년대에 나온 건데 이 노래 라이브 버전이 차트에 진입을 하면서
0: 아...
1: 뭐 진짜 엄청난 윤도현 밴드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0: 어, 그쵸.
1: 네, 네. 그랬었습니다.
0: 이 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1: 아, 그럼요.
0: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이게 네. 처음에 발매했을 때가 사랑원이고 아. 다시 이게 94년에 발매됐을 때가 사랑원이고 어? 2002년에가 사랑2래요.
1: 아닐 거예요 아마.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사랑원이라는 미발매 버전의 곡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0: 아 그래? 네. 그럼 왜 2인지 그러면
1: 그래서 사랑2는 이제 그 두 번째 버전이라는 뜻인데 뭔가 사랑2라고 하니까 두 번째 사랑 같은 느낌이 네. 좀 있어요.
0: 어쨌든 네. 이 후렴은 뭐 지금도 노래방 가면 들리는
1: 맞아요. 네. 부를 때 이제 쾌감이 있어요. 부를 때 쾌감이 있어.
0: 안 올라가나. 자.

0: 8위입니다.
1: 8위.
2: 야,
0: 누구지?
2: 전주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맞춰보세요.
0: 이런 전주는 꽤 돼요. 재욱 씨 목소리다.
2: 맞습니다. 포지션입니다.
0: 아,
2: 마지막 약속.
0: 이때부터 재욱 포지션이 있었나? 맞다.
2: 아, 그럼요. 이게 아마 초창기 앨범이 아닐걸요?
0: 그런가?
2: 그 전에, 아니,
0: 워낙에 이 포지션이 워낙에 그 일본에서 히트한 곡들 리메이크를 많이 했어요.
2: 맞아요.
0: 저도 당시에 안전지대 노래 한 곡을 편곡 부탁받아가지고 재밌겠다 그래서 참 해봤는데 그 곡 제목이 기억이 안 나.
2: 안전지대 노래가 뭔지는 기억이 날 것 같은데.
0: 했고,
2: 그리고 I Love You.
0: I Love You.
2: I Love You가 엄청 히트를 했어요.
0: 그렇죠.
2: 네.
0: 근데 이 곡은 순 우리 곡입니다.
2: 맞습니다.
0: 김영석 씨가 작곡 편곡하고 양계선 씨가 작사한.
2: 맞아요. 96년도에 포지션이 데뷔를 했네요.
0: 아, 그렇게 오래된 거야?
2: 그렇죠. 그때 후회 없는 사랑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고 이 노래는 포지션의 히트곡들 중에 비교적 약간 무슨 노래지? 할 수 있어요.
0: 맞아.
2: 워낙 메가 히트곡들이 많아가지고.
0: 그쵸.
2: 네.
0: 아, 고음 가수들
2: 노래를 진짜 잘하셔요. 진짜 잘하시는 노래였어요.
0: 그럼요.
2: 옛날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워낙 잘생기셔가지고 그런지.
0: 진짜 진하게 아주 인상이 눈빛이 아주 그냥.
2: 근데 진짜 노래를 잘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0: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프로듀서들이 그 일본에서 히트한 곡들을 이상하게 흡수를 잘하니까 뭐 튜브 노래 그런 것도 리메이크 했던 것 같아요.
2: 서머타임은 리메이크 아닙니다.
0: 아, 진짜?
2: 네. 리메이크 같지만 리메이크가 아니고 유사품이 있죠. 캔의 비겁하다. 이건 리메이크 맞습니다. 아, 근데 서머타임은 리메이크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0: 좀 약간 신나는 마이너.
2: 맞아요. 네. 맞아요.
0: 아, 추억 돋습니다.
2: 네.
0: 성정민님 포지션 최고.
2: 김민정님은요, 저 고3이었는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 몰래 월드컵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이 노래 짝사랑하던 친구가 노래방에서 불러줬었어요. 반했는데 또 반했던 그 시절
0: 어떻게 됐을까. 자, 이거 그러면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듣고
2: 네?
0: 광고까지 듣고 7위로 이어드릴게요.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6: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0: 7위곡입니다. 윤미래의 메모리즈입니다.
1: 지금 이거 후렴 이 멜로디도 미래 씨 목소리예요?
0: 아니에요.
1: 그죠?
0: 아니더라고요.
1: 이게 타샤니 때인가?
0: 그 윤미래 이집 인데 이 일본 뮤지션과 콜라보레이션 했어요, 이 노래를.
1: 아~
0: 그래서 일본 뮤지션 사쿠라. 사쿠라라는 분이 이 훅을 부른 걸로 제가
1: 아~
0: 알고 있습니다.
1: 야, 근데 리듬 소리 좋은데?
0: 근데 이게 저도 보니까 뭔가 샘플링을 한 것 같아요.
1: 아니, 그렇지.
0: 네.
1: 근데 어쨌든 킥스네어가 요즘 노래 같아요.
0: 블루 캔트레? 라고 있나? 이분의 D1이라는 노래를 재해석한 노래네요. 이 메모리스가.
1: 아, 원곡이 있다고?
0: 네. 그래서 뭔가 이 윤미래 씨의 좀 멋있는 래핑이라고 하나?
1: 그치.
0: 뭔가 좀 우리나라의 질감이 아닌 느낌.
1: 아유, 뭐 영어 원어민이니까.
0: 네.
1: 그냥 다르죠, 바이브가.
0: 그러니까요.
1: 아, 이게 타샨이 끝나고 윤미래 솔로 2집이구나.
0: 아, 그게 또 이 스토리가 그렇게 갈리는군요.
1: 그러니까, 예. 노래 멜로디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사쿠라라는 일본 네. 뮤지션이고
0: 네.
1: 지금 계속 이어지는 랩이 이제 미래 씨의
0: 이 응원 사이트 댓글을 보니까 그냥 이 곡 하나로 대한민국 여자 래퍼 전부 윤미래 밑에라고 써 있답니다.
1: 그럴 만해요.
0: 아주 너무 잘하니까
1: 독보적이지.
0: 노래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솔직히. 사쿠라고 했었어. 본인이 직접 불러도 될 것 같아.
1: 그러니까. 아. 근데 뭐 잘 썼네, 사쿠라도.
0: 근데 일본 뮤지션 지금 발음이 굉장히 좋네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썼나 봐. 좀 티가 나는데.
0: 네.
1: 아,
0: 이 윤미래 씨가 타이거 JK와 2007년도에 결혼을 해서 종종 요즘에도 의정부 마트에서
1: 목격했다는. 아, 요새도 가끔 활동하시잖아요.
0: 아, 그럼요.
1: 그럼요.
0: 같이 나오시기도 하고.
1: 네. 아, 처음에 정현준 씨의 눈에 띄어가지고
0: 업타운 맞아요.
1: 야, 15에 데뷔한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0: 그랬구나.
1: 나이를 속였대요. 19으로

0: 그런 경우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했지. 네. 아무튼 이 노래는 진짜 다시 들어도 너무 개인적이지만
1: 네.
0: 메모리즈라는 노래. 자, 다음 곡
1: 6위로 갈까요?
0: 네.
1: 아우,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0: 그렇죠.
1: 더 자둠입니다. 대화가 필요해. 또 왜
0: 그러는데? 요건 가사가 참 진짜 서로 밀당하는. 좀 들어볼까요?
1: 네.

0: 더 자도 네. 대화가 필요해. 만난 지 10개월에 있단 대사를 두고 받는다면 얘네는 깨져준 게 맞아. 얼마나 붙어 있었길래 뭘 지겹니 어쩌니. 10개월이면은 한참 뜨거워야지. 안 그래? 너 옛날 사람인가?
1: 아니 모르겠습니다.
0: 그걸 매일 보냐?
1: 아,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을 건넬 정도는 아니죠. 솔직히
0: 그치?
1: 10개월이면.
0: 10개월이면.
1: 네. 뭘 해도 항상 대화가 원활하고.
0: 바로 만나자마자 동거한 건 아니겠지.
1: 아무튼 뭐 지금도 노래방 가면 아마 많이 부르실걸요? 남녀 뒤에서.
0: 아니 가사가 보통 저는 이제 음악 듣다 보면 가사는 그 다음이거든요.
1: 네.
0: 근데 얘는 무슨 얘기하는지 계속 듣게 되는 거죠.
1: 내러티브가 있어.
0: 이땐 그냥 멜로디만 생각나는데 네. 지금 들으니까 네. 아주 가사가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1: 네.
0: 현실 고증. 네.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죠. 네.
1: 원래 이 자두가 자두 씨의 포커싱이 많이 돼 있었는데.
0: 네.
1: 그 강두 씨가
0: 남자 멤버
1: 좀 확 라이징하면서 뭔가 이 노래로 이제 듀엣이라는 남녀 혼성 듀엣이라는 팀의 개념이 확실히 더 확고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아 맞아요.
1: 네
0: 맞아 맞아. 자 네. 2002년 6월 종합 차트 지금 순위가 이제 5위권으로 갑니다.
1: 아 네 5위입니다. 그리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0: 아, 이때 휘성 씨가 생각보다 데뷔가 빠른가?
1: 그런가 봐요. 네. 이 노래가 아마 데뷔곡으로 알고 있는데
0: 데뷔하자마자 그냥 이렇게 된 거군요.
1: 맞아요. 휘성의 안 되나요?
0: 부제가 또 화양연화네요.
1: 오, 부제가 있었군요.
0: 그러니까
1: 이 노래가 네. 2002년 4월 3일날 발매. 된 아주 like a movie의
0: 따끈따끈한
1: 타이틀.
0: 노래네요. 네. 6월이니까.
1: 그러니까 한 두 달 만에 5위로 바로 등극해 버렸습니다.
0: 자, 그러면 이 곡도 후렴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작곡가 입장에서 네. 이렇게 뒤에 안 되나요 이거는 네. 그려준 게 아니겠죠? 휘성 씨가 부르다가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한 거가 아닐까?
1: 아 진짜 궁금하네.
0: 너무 궁금해.
1: 네. 작곡가가 진짜 노래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0: 데모부터 어어어어 막 이렇게 한 거야?
1: 그랬을 수도 있죠.
0: 뭐
1: 아니면 녹음하다가 야 지루한데 여기 한번 다른 라인 없니 했을 때 가수가 어어어 했을 수도 있고.
0: 아 아주 매력적인.
1: 네.
0: 아 너 많이들 그리워하십니다. 윤상진님도 20대 힘든 시절 아침마다 이 노래로. 근데 콘서트 한 번을 못 가서 한이 된다고.
1: 아 이수정님 문자. 김묘선님은요 20살 학교 마치고 친구들이랑 맥주 마시러 가면 펍에서 큰 스크린으로 MTV 뮤직비디오에 희성이 안 되나요가 나왔었어요.
0: 아
1: 그 당시엔 진짜 이 음악 채널 케이블 음악 채널을 그럼 펍에서 계속 틀어줬던 것 같아요.
0: 그쵸.
1: 뮤직비디오 나오고
0: 그게 90년 되면서부터 아주 한 10년 동안
1: 맞아요.
0: 아주 맥주집의 전통같이
1: 예. 그때 음악 케이블 한 3개 채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0: 그리고 맞아요. 그때 한참 90년대에는 그 홍콩 위성 채널
1: 아 예. 채널 V
0: 채널 V 아 예. 아는구나
1: 아 그럼요 아. 형님 저도 많이 봤습니다.
0: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1: 이얼산스 아 이거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건데 채널 B.
0: 그러니까 걔는 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뭐 틀어놓게 되는.
1: 맞아요, 네. 맞아요.
0: 자, 2002년 6월 첫째 주 가요 종합 차트를 중심으로 이제 4위 곡 소개해드립니다.
1: 아, 4위 곡 어마어마한 노래가 나옵니다. 심장 박동이 어? 많이 올라갈 겁니다.
0: 뭐지?
1: 코요테입니다. 에리언.
0: 오. 아. 이 두 글자 제목의 부자라서
1: 네.
0: 애련 제목만으로는
1: 솔직히 저도 이 노래를 잘 익숙하지 않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지금 들어보시면 왠지 알 것 같지 않아요?
0: 아니 이런 스타일의 곡이 꽤 있어서
1: 네. 그리고 지금 댓글을 보니까 나이트 불빛이 생각난다는 댓글이 있고 레전드라는 댓글을 쓰는 거 보니까
0: 노래 딱 나오니까 알 것 같다.
1: 네. 2002년도에 얼마나 많이 뜨거운 해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나이트에서 엄청 많이 나왔었나 봐요. 그 당시 나이트 클럽 시대니까요.
0: 그렇죠. 나이트에서 뜨면 그냥 무조건 종합 차트에서
1: 네.
0: 반영이 되던.
1: 그래서 나이트 클럽 DJ 차트가 따로 있을

0: CD노트예요.
1: 맞아요.
0: 그 당시에는.
1: 홍보로 그때 그래서 LP를 따로 찍었잖아요. 네. 홍보만으로.
0: 맞아. 요즘에는 나이스 DJ는 없겠죠. 있으려면
1: 있죠.
0: 있을까요?
1: 근데 이제 보통 DJing 전문으로 이제 가요보다는 뭐 그냥 이런 클럽 전용 댄스뮤직들을
0: 시점 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 이런 거
1: 테크노 일렉트로니카 네. 뭐 이런 거 하시겠죠.
0: 그때는 정말 한국 나이트 클럽에서 뜨는 음악들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자, 98년 12월에 데뷔했으니까 이때 벌써 5년 차. 데뷔 당시에는 신지 씨만 있었어요.
0: 맞아요. 다른 멤버가 다른 분들이었죠.
1: 차승민, 김구.
0: 네.
1: 현재는 김종민, 신지, 백가. 아, 네. 김종민 씨도 원년 멤버가 아니었구나.
0: 아니었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코요태의 그 김구 씨 말고 다른 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머리 이렇게 가운데로 딱 가르마타고 머리 길어가지고 오 멋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 좀 있었어요.
1: 어.
0: 맞아요. 강타 씨랑 좀 닮았었어요.
1: 아무튼 신지 씨 얼마 전에 결혼 소식이 있었어요.
0: 맞습니다.
1: 네, 행복하시길
0: 네.
1: 바라고요.
0: 네.
1: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릴 때부터 꾸준히 정말 활동을 잘 해오고 계신 아무튼 아직도 건재한 국내 최장수 혼성 그룹입니다.
0: 아 그러네요. 윤성진님이 네. 눈앞에 사이키가 흩날리고 있대요 지금.
1: 갑자기 최할리 VJ 생각나죠. 맞아.
0: 아,
1: 최할리 씨 대단했죠.
0: 우리가 또 케이블 TV 얘기하니까 이기상 씨.
1: 아 그러네. 야 3505님. 자 그럼 조금 더 듣고 3위도 이어드리겠습니다.

0: 참 다양했다 이때.
1: 그러네요, 장르가.
0: 네.
1: 롤러코스터의 라스트 씬.
0: 야, 이때부터 거의 롤러코스터 메이저 밴드가 되는 느낌.
1: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차트 상위권에 있을 줄 몰랐어요. 저 그냥 인기가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차트의 3위? 이 정도로 많았구나 인기가.
0: 이게 3위 3집인가? 이게 아마
1: 맞아요, 3집일 거예요.
0: 그때부터는 네. 메이저한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1: 그쵸.
0: 진우 씨 처음에 그 집에서 홈 레코딩으로
1: 맞아
0: 1집 앨범 일상 다반사 만들 때부터 너무 좋은데 점점 좋아지는 거야.
1: 어떻게 집에서 녹음을 할 수가 있지?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0: 그러니까 진짜 이 워낙 귀가 너무 좋은 뮤지션이라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뭐. 그러니까 뭔가 금기시되던 걸 다 깨부셨어요.
1: 와 진짜 선구자네요, 선구자.
0: 귀로 판단은 귀로 한다. 근데 이번 요 라스트 씬이 있는 앱솔루트 앨범부터 아마 좀 큰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고.
1: 네. 그때 진짜 우리가 애시드 재즈라고 장르가
0: 국내 거의 유일무이한 밴드 아닐까요? 네.
1: 그래서 애시드 재즈가 뭐야?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아 그래요?
1: 네.
0: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브랜뉴 헤비스라든지
1: 네.
0: 뭐 그런 팀들
1: 저는 그런 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0: 아 그랬어요?
1: 그때는 지금은 너무 좋아하지만 그때는 기타가 이렇게 뮤트로 뚜덩뚜덩뚜덩 하고 막 스트로크 짜락짜락 펑키한 거 나오잖아요.
0: 네.
1: 되게 싫어했었어요.
0: 오, 락이야 지금, 그러면?
1: 예, 그때는 꽝 이렇게 나와야 되는
0: 뜨거웠구나.
1: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꽝 하면 시끄러워 이러고 있지만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롤러코스터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0: 아, 음악이 일단 매력적이니까.
1: 네.
0: 맹은님, 이선아님도 너무 반겨주고 계시고요. 이혜진님도.
1: 네.
0: 자, 그럼 조금 더 듣고 입이 이어.

0: 아, 보니까 다 아는 곡들이지만 이게 이때인지 이게 뭔가 매치가 잘 안 되지만 아. 예, 어떤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네. 2위를 차지했습니다.
1: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 노래 잘 몰랐거든요, 솔직히. 근데 몇 년 전에 한번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듣고 한번 따라 불러봤었는데 좋더라고요, 노래가. 후렴이.
0: 아, 이거 최근에 네. 그 충주맨 씨가 커버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지.
1: 또 그 피식대학이라는 곳에서도 한번 되게 거기 재밌게.
0: 피식대학 뭘 데이브레이크도 한번 나왔잖아요.
1: 저 나갔었죠.
0: 그걸 제가 봤어요.
1: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좀 재밌게 막 커버된 것들이 막 화제가 되면서 다시 이 노래가 막 사람들 귀에 들렸던.
0: 그러니까.
1: 24년 전이니까요, 노래가.
0: 정말. 여러분 피식대학 버전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실수를 금치 못할 사진들이 나오는데 아 대단합니다 진짜.
1: 아 너무 웃기다.
0: 아, 아주 청량하네요 노래가. 네. 역시 Sea of Love 사랑의 바다.
1: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광고 이어드리고 넘버 원 알려드릴게요.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 라떼를 들었다 놨다. 오늘 2002년 6월 첫째 주를 들었다 놓고 있는데요.
4: 네.
3: 이 곡은 긁고 보니까 네. 1등 하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나 봐. 태생적으로다가 그냥 제목이 1등이에요.
4: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4: 1등 안 했으면 참 서운할 뻔했어요.
3: 한참 서운할 뻔했어요.
4: 네.
3: 당시에 정말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우리 정말 국민 아이돌
4: 네.
3: 보아의 넘버원. 아.
4: 오, 사운드가 기가 막힙니다.
3: 전주가 이랬구나. 이게 그 Finally 못 따라하겠다 이거.
4: Finally
3: 김영철 씨가 많이 따라했어요.
4: 아 그래요? 저는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제가 또 다른 밴드를 결성했을 때 이 노래를 좀 커버해서 많이 했었어요. 락으로 편곡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노래 진짜.
3: 그러니까 야 이때부터 그 북유럽 출신 작곡가들이 국내에 진출을 했어요.
4: 아 우리나라 분이 아니군요 작곡가가.
3: 바이브가 좀 다르잖아요. 시겨드 로스네스.
4: 오,
3: 딱 봐도 저 스칸디나비아 쪽 이름이잖아요.
4: 그러네요.
3: 뭐 아직도 SM 쪽은 특히나 이 북유럽 쪽 프로듀서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죠.
4: 아, 그렇죠. 또 이상하게 묘하게 멜로디가 그쪽 멜로디가 이질감이 없어요.
3: 아, 그렇죠. 조금 더 아시아 친아시아적이죠.
4: 네, 그런
3: 그러니까
4: 느낌이네요.
3: 이 사람들도 북미 쪽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아시아 쪽에 진출하는 게 자기들도 훨씬 감성적으로 좀 맞는 거죠.
4: 아, 네.
3: 아 참 이게 벌써 24년 전이라고요?
4: 그러네요.
3: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원석 씨,
4: 네,
3: 감사하고요.
4: 감사합니다.
3: 자, 넘버원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IOI 전소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압도적인 광채를 내는 립글로스가 있다면 끈적거려서 머리카락이 입술에 좀 들러붙더라도 사람들은 그 뾰족한 매력에 끌리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둥글둥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를 위한 완벽함은 아닐지 몰라도 나만이 낼 수 있는 극강의 빛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 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힐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눈을 좀 지그시 감으시고 다소 좀 복잡했었던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겁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뽑아주시고 선택하신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 여러분. 다시 목요일 제자리로 잘 오셨습니까? 악뮤의 소문의 낙원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린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냥 힘 빼고 이제 편안하게 예, 힐링송을 들으시면서 아 우리가 그냥 지난 시간 동안 밤을 새면서 너무나 엎치락뒤치락 뭐 그 내 마음도 엎치락뒤치락 어떨 때는 막 목에 핏대도 세우고 뭐 그랬었던 그 힘들었었던 시간들을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예 이제 평상시에 일상으로 복귀를 했으니까 또 여기에 또 적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뜻에서 악뮤의 힐링송 소문의 낙원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휴일 지나고 뭐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뭐 또 회복력이 점점 떨어지죠. 나이 들수록 숙취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그렇죠. 어제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오늘 아침의 컨디션이 확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좀 어떠세요? 대부분의 이 청취자 여러분들은 잠을 설쳤다. 제대로 못 잤다. 뭐 그런 의견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피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저희는 이런 작전.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몸과 마음, 지쳐있었던 또는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드리자. 뭐 이런 시간이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걸 귀찮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만 와주십시오. 보통의 날들. 6월 4일 오늘은 목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날뛸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날뛸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지카.
7: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이 노래는 콘셀로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작곡가가 아들을 위해서 만든 곡이에요. 카치토, 카치토. 카치토라는 말이 스페인어로 아주 작고 귀여운, 나의 귀염둥이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그냥 애칭처럼, 에이구, 카치토, 카치토. 뭐, 그런 거예요. 예뻐요. 리사 오너의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카치토 들으셨고, 그 전에 들으셨던 제이슨 무라즈의 Sleep All Day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지은 씨가 남편이 숨겨둔 비상금을 찾았어요. 제가 찾았다는 걸 남편은 아직 몰라요.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아이고, 잔인하다. 이걸 언제 꺼낼까? 언제 어떻게 쓰려고 그러나 하고 지켜보는 거잖아. 예? 마치 범인을 잡아놓고 실토 자기 스스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쪼는 그런 맛이 있을 텐데 좀 잔인하다. 아니, 저 같으면 그냥 이거 뭐야? 이 돈 뭐야, 여보? 뭐 이러고서 바로 그냥 밝히고, 이거 비상금이야, 뭐야? 그래서 다그쳐서 뺐든가 반띵하든가 빨리 결정을 해야지. 이런 분도 계세요. 남편의 비상금을 찾았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자신이 까먹어. 그래, 잊어버려. 그건 뭐야?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 씨, 가능하면 비상금 빨리 그냥 실토하게 하시고, 예, 나눠 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남편도 도대체 어디다 숨겼길래 그런 게, 그런 걸 이렇게 찾기 쉽게 그렇게 감춰놨을까? 저 같으면은 집 안에다가 숨기지 않아요. 굳이 비상금이 꼭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면 집안은 다 들키죠. 그러니까 집 밖에. 네? 어디? 그 생각 아직 안 해봤는데. 아니, 그냥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한성현 씨, 어제 쉬는 날. 진짜 오래간만에 소개팅 했는데, 아, 분위기 좋아요. 연애를 쉰 지 3년 만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아, 잘 됐으면 좋겠다. 아유, 3년 만에 소개팅. 아우. 소개팅. 어쨌든, 왜, 첫눈에 반하기도 하고, 첫눈에 이건 아닌데 하고, 이 자리를 언제나 빠져나갈까,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좋다 하신 거 보면, 성현 씨의 새로운 사랑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많다. 네. 네. 진지하게 좋은 그런 결실이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그, 성시경 씨가 이번에는 새 노래를 발표했어요. 난 이 친구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TV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고막 남친? 예, 그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있죠. 또 유튜브도 또 뭐 몇 개 하잖아요. 그거 다 하지. 또 틈틈이 일본 진출해서 일본에서 활약도 하고 있죠. 또 자신의 공연도 또 시즌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또 새 음원을 발표했을까? 아, 부지런하기 짝이 없고 욕심쟁이. 후후후. 그런데 너무 잘해. 다 잘하고 있어. 그래서 한번 들어봐요.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이라는 곡인데 듣기는 너무 편한데 부르기 정말 어려운 성시경 스타일의 노래예요. 함께 하시죠.

나의 하루처럼. 성시경 참 달콤하게도 잘 불렀어요. 이 노래 히트하면 저희가 잘해서 그런 줄 아세요. 성시경.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퇴근길은 좀 유동적이지만 아침 출근길은 늘 정해진 노선이 있다. 그 시간에 어디로 가면 막히고 어디로 가야 뭐 1분이라도 빠른지 아니까 마르고 닳도록 맨날 다녔던 대로만 다닌다. 그러다가 가끔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아주 새롭다. 어? 여긴 어디야? 처음 가보는 길이네. 아마 어제 투표하러 간 사람들 중에도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중학교 강당이든 주민센터든 내가 가야 할 투표 장소가 평소에 자주 다니던 길이 아니면 우리 동네인데도 남의 동네 같아 보인다. 특히 어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검도장, 뭐 씨름 연습장, 예식장, 갈비집, 자동차 대리점까지도 투표소였었다고 하니까 평소에 정말 들어갈 일이 없던 곳에 가볼 기회가 생긴 거다. 어? 이쪽 길은 이런 분위기네. 아, 이 안에는 이렇게 생겼었구나. 제주도를 가고 뉴욕을 가고 파리를 가고 결국 여행이라는 게 남의 동네 구경 가는 거 아닐까? 다들 자기가 사는 동네는 너무 익숙해서 좀 시시하니까 남의 동네 가서 먹고 자고 뭐 그거 구경하고 뭐 그런 걸 여행이라고도 부른다. 서울에만 400 몇십 개 정도의 동네가 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가볼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동네를 찾아가서 골목길을 좀 누비고 작은 찻집에 잠깐 앉아있고 뭐 그러다 오는 것도 괜찮은 그런 여행으로 쳐주지 않을까? 이따 퇴근할 때는 일부러 좀 먼 길을 돌아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강변북로 말고 시내로 좀 굽이굽이 교통체증에 몸을 실어도 참 좋겠다.

믿겨지지가 않아요. 김현철 씨가 나이 20살에 만든 음악이에요.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서까지 한 동네라는 제목의 노래. 이야, 20살에 이 노래를. 괴물이었네요. 예, 괴물 신인이었었던. 그래서 주목을 한꺼번에 받은 김현철 씨 가요계. 그로부터 지금까지 사실 김현철 그 음악을 토해내는 그 세련미, 뭐 그만의 그 그루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음악계에, 예,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김현철의 동네, 1989년도 작품. 89년도. 그때는 어떤 동네를 누비고 다니셨을까요? 89년도. 네. 이어지는 노래 한 곡 더. CBMS는 또 동네 한 바퀴인데, CBMS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개코, 왜 다이나믹 듀오인 개코하고 최자가 다이나믹 듀오 전에 활동했었던 힙합 그룹, 1세대 힙합 그룹 CBMS. 그 시절의 노래 동네 한 바퀴입니다.

CBMS의 동네 한바퀴예요. 약간 그 힙합 전사들이 몰려드는 좀 이제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이제 몰려드는 그 동네도 있잖아요. 좀 분위기가 험악한 그런 분위기가 연상이 되네요. 그 김현철 씨의 동네는 느낌이 딱 있는데 동네에 그 뭐랄까 정서가 있어요. 동네의 정서. 덜 가는 미장원 엄마들이 뽀글뽀글해서 단체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미장원 있잖아요. 동네에는 꼭 있어. 슈퍼마켓 있어. 슈퍼마켓 옆에는 이발관이 꼭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골목 어귀를 이렇게 돌았으면은 자전거 포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방 있다. 다방. 예, 커피숍이 아니라 예전에는 다방이 있어요. 찻집이 있고. 예. 뭐 몇 년도 동네인가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동네 그 정서를 얘기한 겁니다. 그때 참 정이 많았고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전부 쟤는 어디 셋째 딸, 어느 집 뭐 무슨 며느리 뭐 이게 다 보였어요. 왜냐면 동네 사람만 다녔으니까. 그러다가 느닷없이 좀 어색한 옷차림에 누군가가 두리번두리번 거린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괜히 가서 말 걸어. 뭐 어디 찾으세요? 그러면서 그 동네 참 정겹다. 아 요즘은 뭐 이렇게 전부 아파트로 다 바뀌고 모든 것들이 재개발되고 그래서 그 골목골목의 그 정서가 없어져서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예전의 동네를 다시 보고 싶어요.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11시 45분이 되어가고 있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에요. 이제 오늘 지나면은 주말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힘내십시오. 왠지 많이 피곤해하시는 것 같고 그런 여러분의 문자가 많이 도착하는 걸 봐서 힘내라는 말씀드리고 좀 정겨운 노래 두 곡을 전해드릴게요. 조 카커의 You Are So Beautiful 그리고 셀린 디온 피버 브라이슨의 Beauty and the Beast입니다.

0: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7: 아, 이제 아셨구나. 우리 생방송인데.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 녹음방송인 줄 알고 인사들을 안 하셨구나. 어쩐지 문자가 왜 이렇게 오늘 저조할까. 그냥 피곤해서이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서울 하늘은 좀 습합니다. 예, 빗방울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도 물기가 그냥 공기에 가득합니다. 좀 꿉꿉하죠. 이런 날 몸이, 마음이 진짜 무거워지는데. 잘 관리하세요. 컨디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힘 팍 내서 오늘 오후는 또 이렇게 좀 활기차게. 오전까지는 그냥 늘어져도 괜찮아요. 왜? 밤새 피곤했었으니까. 라틴 키친 루나의 Over the Rainbow 연주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직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김신영입니다. 1023번님의 사연입니다. 말라깽이들은 모르는 신비한 능력이라고 하는데 신디도 그런가요? 입 터진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계시가 온다. 오늘 점심은 짜장면이다. 암요, 특히 저 같은 약간 돌아온 자들은 일주일치 메뉴? 금방이죠. 예, 거의 뭐 구내식당 식단표? 그거보다 더 빠릅니다. 예, 낮 12시 점심방송에 최적화된 DJ 누구? 나다! 예, 자부해보며 우리 함께 즐겨봐요. 정오의 만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목타는 목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프로미스 나인의 Feel Good 노래 듣고 오셨고요. 약간 말라깽이들, 약간 뼈말라 친구들은 모르는 능력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뼈말라 친구들은 딱히 먹고 싶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가 먹으면 나도 먹을래? 요거. 예. 그리고 1인분을 나눠 먹는 행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뼈말라 때도 제 건 제 거, 네 건 네 거 이렇게 또 있고, 입 터진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게시가 아니고 이미 저녁에 게시를 받아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행동으로 이어진다. 예, 바로 이제 짜장면 집도 요즘에 조금 빠른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 막 이때 여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짜장면 먹어야죠. 예, 그리고 볶음밥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짬뽕 국물. 예, 요즘에 그 1,000원에 팔더라고요. 짬뽕 국물. 그거 예, 추가해가지고 당면 조금 넣고 하면 맛있다. 예, 말씀드리고요. 오늘 3, 4부 음식엔 전문가나 여러분들의 심리에는 예, 좀 약간 아마추어 느낌? 예, 프로가 아닌 약간 아마추어 느낌이죠. 오늘은 또 갈팡질팡일지 이심전심일지 네 맘 내 맘 우리 정투도모 정모와 함께 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 제가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지긋지긋 무조맨
10: 티어실 원스야.
9: 딱 한 번만
10: 티어실 원스야.
9: 싹 한 번에
10: 티어실 원스야.
9: 무조맨
10: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어, 지금 비트 담배 들어옵니다. 건들건들 탈라. 이번 주에서 더 가야, 더 터져야죠, 선생님.
5: 탈라.
4: 아, 미안해요.
5: 탈라.
4: 탈락. 예. 여기에서 더 터지지 못하고 더 놀지 못한. 미디엄 템포들의 작은 날개짓이 시작된다. 미오놀이 미디엄, 줄여서 미오미오. 요즘 게시판에 비트감별 노하우들을 주고받는다라는 그 소식을 좀 들었는데요. 백진아 씨가 비트감별 응시하려면 전주 길이 체크 필수예요. 맞아요. 전주가 그래도 좀 재밌거나 이렇게 계속 리듬이 바뀌어야 돼요. 예. 정은혜 씨가 시작은 좋았으나 나쁘지 않아요. 이 두 문장 나오면 위험합니다. 정답. 예. 간주가 좀 맛이 있어야 돼요. 뭔가 징을 치던가 이렇게 이런 거 테이프 감기던가 긁던가 막 이런 거 가야지. 예. 이거 좀 있어야 되고요. 과연 그래서 합격률이 높아질지 기대해보면서 오늘도 재심사 들어갑니다. 미움미움. 김한결님, 지난주에 알라리깡송의 개인주의로 탈락을 해서 이번엔 일을 제대로 걸었습니다. 스컬하의 당디기방 신청합니다. 이렇게. 네, 이 도입부가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로. 네. 원, 투, 쓰리, 하우! 바로 가자. 근데 스컬 오빠의 그 톤 자체가 와사라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 예. 예, 좀 들어가시고요. 김봉성님. 아, 이분 내가 좀 찐했지. 예, 이분은 정말 장담을 하셨어요. 신청합니다. 키드의 오날리아. 이거 통과된다에 제 오른손을 건다. 예, 똥똥똥, 똥똥똥똥.

Say hello. 이런 비슷해요. 예. 탈락. 예. 좀 아쉽다. 예. 일단은, 많은 분들이 보니까 간주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봤어. 근데 네 번 반복. 간주 네 번 반복은 저희가 이게, 예, 비트. 그리고 랩 들어올 때까지 33초가 걸려요. 3초도 지금 저는 못 기다려요. 소스가 있어야죠. 매운 소스가 한번 팡! 뭐 이런 게 있어야죠. 예. 아니면 그 토변주.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뭔가 좀 듣는 기가 또 주목이 되지 않을까까지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신영나이트 비트감별 미우셨죠? 예, 어쩔 수 없다. 두 곡 완곡으로 저희가 틀어드릴게요. 미움미움 스컬 하의 당디기방 그리고 키드의 오날리아. 아하. 아하.

아, 예. 우리 스카라의 땅디기방 그리고 키드의 오날리아 듣고 오셨고요. 미오놀이 미디움 줄여서 미움미움. 일단 뭐 비트 한이 좀 있었던 노래를 틀어드렸고요. 우리 스컬앤하의 당디기방 탈락됐을 때 8112번님이 자메이카에서도 인정받은 스컬인데 신디의 벽을 못 넘네. 자메이카 레게잖아요. 예, 저는 레게도 좋아하지만 나이트 음악은 또 비트가 또 다르다 말씀드리고요. 자, 미움미움 재도전 곡들 또 만나봐야죠. 박세영님 비트감별 AI에게 의뢰했더니 최연의 위험한 연출 추천해줬어요. 한번 해주세요. 정말 여기는 우리가 이 키 많이 들었잖아요. 원, 투. 자, 가능한 안 깨지는 접시 하나 큰 거 하나 예 가지고 돌리시기 바랄게요. 원, 투. 지금이야. 여기까지 너무 좋지. 빠밤 빠밤. 한 번 더 접시 한번 닦고 아, 두 번 닦고 세 번 닦고 가자 가자 지금 간다 뛰어 탈락 예 둥딱 둥딱 둥딱 You're so sexy sexy 이거 좀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난 몰랐었어 뚝 떨어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확 올라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고 지금 후기 사연이 왔어요 박세영 씨 AI 무료였어요. 유료로 구속해서 다시 올게요. 이게 약간 조금 죄송스러웠잖아요. 예, 뭐 비트감별 때문에 예, 유료로 한다기보다는 필요로 하시면은 유료 하셔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 김영자 씨, 예, 또 기억이 나네. 터보의 선택도 비트 겁나 쪼개입니다. 신청이라고 이제 처음 웬만하면 제가 너무 안 하는.

네, 갑니다. 하! 자, 이제 본박 들어가요, 이제. 예. 원나 투와 지금이야! 탈락! 예, 달라질 게 없어. 우린 헤어짐이 날 거야. 맞아요. 달라질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오리 조금 같이, 이게 혼자 부르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떼창이 뒤에 소스로 돼 있잖아요. 다 봐! 이게 있잖아요. 이게 또 약간 부흥처럼 올라와야지 이제 신명이 난다 말씀드리고요. 게시판에 정말 얄짤 없다. 예, AI는 신디다. 이렇게 또 모진 말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공과사 나눠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또 아깝다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연의 위험한 연출, 그리고 터보의 선택, 이스터보 갈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에 지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 지역민주주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 신디가 사랑하는 천재만재.

0: 뮤지션 악뮤의 찬혁.
1: 악뮤에서 공주를 맡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아, 인생 그 빡세다. 아.
2: No no no.
0: 일어나. 인생 힘들 땐 정희 들어야 돼.
1: 아, 그럼요. 악뮤도 사랑하는 라디오.
0: 매일 낮 12시 정오의 희망곡.
1: 그녀의 에너지를 사랑해요.
3: 김신아입니다.
1: 신디의 우렁찬 주문도 마실게요. Turn on the radio. 정이 bless you.
3: 아, 너무 좋다. 예. 아, 사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목소리 들으면. 아, 그래. 예.

펼쳐지는 정이표 음악축제 상암 라이브 페스티벌 코너 시작하자마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우리 자기야, 예, 우리 박주희 언니가 초계탕 먹으러 가는 길인데 초계탕이랑 어울리는 좋은 음악 듣고 싶어요 라고. 연계백숙 아닐까요? 초계면 일단 뭐 연계백숙으로 가야지. 아니 컨트리 꽂고 노래. 예, 그 느낌 나쁘지 않다. 예, 그렇다면 상암 라이브 페스티벌 그 첫 번째 무대 주인공을 소개해야죠. 먼저 별밤에서 풀밴드 라이브를 선보여줬던 분들이죠. 오늘 어렵게 정말 어렵사리 다시 모셨습니다. 루시의 히어로 이어서 친친의 남심 여심 저격을 하고 우리 정희 선생님도 고막까지 힐링을 해러 와줬던 부부거래 러브트까지 두 팀 무대로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네, 방금 라이브로 듣고 오신 노래 루시의 히어로 그리고 부부걸의 러브 투 예, 듣고 오셨고요. 6233번님이 와 루시 얼마 전에 K스포돔 맞아요? 예, 구체조 경기장 아 거기에 입성을 했는데 상암 라이브 페스티벌까지 우리 루시 많이 컸다라고. 얼마 전에 열린 거죠. 예, 그 뷰티풀 민트라이브인가요? 거기는 또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또 있었고 그러니까 루시는 아무튼 천재 밴드예요. 예, 그래서 루시 풀밴드 한다고 하면 내려가잖아요. 예, 가든 내려가지 않습니까? 정말 싫어하는 가든을 제가 풀밴드? 에이, 놓칠 수 없죠. 그리고 우리 5657번님 와 미쳤다. 이 노래들을 라이브로 듣다니 신디 도대체 정의는 못하는 게 뭘까요? 남의 거 잘 주워줘 우리는. 우리 거 남의 거 진짜 남의 거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주워옵니다. 예, 좀 다른 거 예, 또 다른 분들이 또 라이브를 하시면 정확하게 파일만 넘겨주시면 저희가 예, 상암 라이브 페스티벌 예, 시원하게 또 함께한다 말씀드리고요. 이분은 정말 모시기가 힘들어요. 근데 정말 MBC에서 모셔가지고 너무 다행이지 뭐예요. 제가 정말 팬입니다. 예, 우리 한영애 밴드에 누구 없어. 그래서 또 지난주 신영나이트 비트감별 탈락했지만 아 그래요. 우리 상암 라이브 페스티벌에는 또 찰떡이죠. 우리 이승윤의 폭죽타임까지 함께 즐겨볼게요. Let's go!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정해만곡 6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CJ 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 크림, 로스트 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정의표 고급진 라이브 코너 상암 라이브 페스티벌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8568번님이 확실히 음원보다 라이브가 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정의표 라이브 듣고 오후 업무도 힘내서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에너지 드려야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도 라이브 버전을 아침에 듣는 것과 저녁에 듣는 그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약간 출근길에는 라이브 버전을 좀 많이 듣습니다. 아니면 약간 점심 딱 이 시간에 졸음 오잖아요. 예, 춘곤증 다 거짓말이에요. 춘하초동이에요. 다. 예. 정말 다 졸려요. 다 졸려. 이 시간에 다 졸려요. 예, 요럴 때 여러분들께 드린다까지도 말씀드리고요. 2부 끝곡은요. 2부 오면 일단 바로 벌떡 일어나야 돼요. 에너지의 그 집약체. 예, 에너지를 인간화하면 2분입니다. 조혜련의 고장난 타임머신. 요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3부에 정말 진심을 다해 온맘을 다해서 대결을 한번 펼쳐야죠. 니 맘 내 맘으로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광고 김신영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NAVI 나비도 사랑하는 불나방 같은 라디오 정호의 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Funny, funny, yes, funny, I'm shooting, shooting, yes, my, my, my, come on! 안녕하세요. 영원한 정의 패밀리 NAVI 가수 나비예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

네, 둘째 아이. 우리 아인이, 조아인을 출산했는데요. 아직 배가 안 아물었어요. 배를 쬐거든요. 예. 우리 아인이 정말 딸은 다르더라고요. 너무나 말랑말랑, 몰캉몰캉, 너무너무 예쁩니다. 여러분들, 우리 출산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오의 희망곡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골라온 추천곡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는 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마이 프렌드, 우리 하주연. 우리 주현 씨가 있는 주얼리의 원모 타임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출산 원모 타임 못해요. 예, 원모 타임은 안 돼요. 출산은 여기까지고, 예, 사랑은 많이 많이 하셔요. 예, 원모 타임 주얼리 들려드리면서 지금까지 NAVI 가수 나비였습니다. 생유!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니, 뭐.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잠시만.

0: 심, 전심, 청취자들의 마음을 얻는 자, 정오의 주인이 될 것이니.
1: 정희 선생님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0: 네 마음,
1: 내 마음.
0: 정말 우렁찬 목소리로 이심전심 오랜만에 외쳐봤고요. 저와 함께 기세 등등한 분이죠. 이역정모의 기타리스트 정모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기타 치는 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지난주에 저희가 네. 나름 실력 발휘를 좀 했잖아요.
1: 그렇죠.
0: 예, 1라운드 정모 승리, 예. 그다음에 2라운드 공동 우승까지. 아, 우리 정희 선생님들도 네. 저희를 약간 얄로 보신 것 같은데 예. 꽤나 놀라셨거든요.
1: 네, 1156님께서 헐. 맨날 틀리던 두 분이 맞히니까 괜히 킹받네요. 근데 뭐 다음 주엔 또 틀리겠죠.
0: 어허, 야, 이런
1: 아니 아이. 저희가 언제 맨날 틀렸습니까?
0: 그럼요.
1: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기억의 오류예요.
0: 그래요. 예. 이게 저 프레임 씌운다라는 거예요. 네거티브.
1: 그러니까.
0: 예, 네거티브 안 좋아.
1: 그러면 안 됩니다.
0: 그럼요. 예. 7033번님. 네. 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더니. 야, 너무. 니 맘내만 1년 정도 했다고 이런 날도 오네요. 라고.
1: 참.
0: 아, 예. 참. 예. 근데 이 두 분은 저희가 틀릴 때마다 골라서 들으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예. 저희가 만약에 데이터를 뽑으면 맞춘 적이 더 많지 않아요?
0: 그러니까. 어,
1: 맞춘 적이 더 많아요. 예. 사람들이 이렇다니까 틀린 것만 기억해요.
0: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네, 네거티브 노노 여기까지 예. 말씀드리고 네. 아,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코너 한번 시작을 해봐야죠. 네 맘!
1: 네 맘!
0: 첫 번째 주제 여름철 가장 짜증나는 상황은? 자, 정이 SNS에 올려둔 후보가 첫 번째 자려고 누웠는데 모기 소리 들릴 때, 두 번째 샤워하고 나왔는데 바로 땀날 때, 대중교통에서 끈적한 맨살이 닿을 때, 습기 때문에 빨래해서 씻는 할 때.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다 짜증나는
1: 다
0: 상황이에요.
1: 예. 예.
0: 매년 여름마다 덥고 습하고 예. 모기는 늘 있고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짜증을 좀 잘 다스리는 편 아니에요, 정무 씨는?
1: 네, 저는 여름을 그닥 막 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0: 그러니까.
1: 예, 사계절 중에 여름을 가장 좋아하고.
0: 성격이 예, 예. 우리 정무 씨는 약간 무던해요.
1: 좀 그런 것 같기는
0: 예,
1: 해요.
0: 그러니까
1: 물론
0: 짜증이라든지.
1: 뭐 일할 때나 이럴 때는 좀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들도 있는데
0: 네.
1: 평상시에 제 성격은 막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뭐 그런 타입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0: 작업을 같이 해도 예, 사실은 우리 정무 씨는 굉장히 부드러운 타입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에도 굉장히 호수 같은 남자.
1: 아, 감사합니다.
0: 예, 굉장히 예. 평온한.
1: 예, 예. 하지만 예. 그에 그 거기 빠지면 예. 깊어요. 못 나옵니다.
0: 못 나온다.
1: 예. 아, 약간 그래서 예. 그거를 얕보고.
0: 그렇지.
1: 얘 좀 괜찮다, 무던하다 예. 하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호수에 예. 영영 잠길 수 있다.
0: 심해요, 심해.
1: 예, 예. 예.
0: 저는 사실 정말 무소의 불처럼.
1: 불에 찔리면 큰일 나요.
0: 큰일 나요.
1: 예, 예. 하지만 예. 무소의 불 굉장히 크잖아요.
0: 예.
1: 거기에 매달려서 갈 수도 있다.
0: 그럼 같이 갈 수 있는
1: 다
0: 거죠.
1: 다 장점이 있는 거예요.
0: 저는 좀 짜증을
1: 네.
0: 그냥 솔직하게 내야 돼요. 자기의 그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1: 네네.
0: 내 감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그 기분이 나쁘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예전은 미쳐 못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조금 많이 사람이 되어 간다. 예, 말씀드리고
1: 네네.
0: 오늘 역시 여러분 의견이 갈렸습니다.
1: 네.
0: 저는 1번 자려고 누웠는데 모기 소리 들릴 때가 제일 짜증난다.
1: 너무 싫죠. 지금 어때요? 모기의 근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왜냐면 여름이 네.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지금 현재 모기 있습니까?
0: 없어요.
1: 다행이네요.
0: 저희 집은 모기도 없고 날파리도 없어요. 저희 집 아시죠?
1: 알죠. 네, 예, 예.
0: 깔끔해가지고 모기가 예 노크에도 저희가 열어주지 않는다. 예. 근데
1: 네.
0: 정모 씨는 3번을 선택을 했어요.
1: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끈적한 맨살이 닿을 때.
0: 예. 경험담이죠. 사실
1: 경험담이죠.
0: 뭐 우리 뭐 버스나 이런 걸 탈 때.
1: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지인이라든지
0: 그래.
1: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0: 오.
1: 예, 그 일명 그 스킨십이라고 얘기를 스킨십, 하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뭐 살이 닿는 게 뭐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잖아요.
0: 그치.
1: 하지만 모르는 사람의 살이 닿았을 땐 예. 근데 예. 거기에 여름에 좀 불쾌지수가 높아져 있고 좀 예민한데 땀도 있고
0: 여름에
1: 예, 예.
0: 그 장마 오고 나서
1: 네네.
0: 비 막 뚝뚝뚝 떨어지고 버스 탔는데
1: 네.
0: 누가 막

0: 부딪혔어.
1: 네네.
0: 그럼 죄송해, 죄송합니다 하는데도 뭔가
1: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0: 그치,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죠.
1: 그래도 그게 기분이 좋진 않다.
0: 아, 좋진 않지.
1: 예예. 예.
0: 싹쓸이 네. 그 여름을 틀어줘. 이 노래 듣고 있는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 의견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0: 네, 싹쓸이의 그 여름을 틀어줘. 예, 까지 듣고 오셨고요.
1: 네.
0: 우리 정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여름철에 가장 짜증나는 상황 하나씩 만나볼게요.
1: 네, 모스키토님께서요.
0: 아, 우리 모스키토.
1: 1번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모기 소리 들릴 때 다른 건 잠깐 참거나 해결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지.
1: 하지만 모기는 내 손으로 때려잡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0: 맞아.
1: 게다가 제대로 잠 못 자서 다음날 피곤하고 피부까지 푸석푸석해요.
0: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2, 3, 4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1번은 모기.
1: 아.
0: 자고 있는데 한참 잘 잤어요. 근데 귀 속에서 때려. 거기가 아니야. 그럼 또 때려. 거기가 아니야. 그럼 불을 켜요. 이 새벽에.
1: 맞아.
0: 불을 켜고 자 구석탱이 막 커튼 막 이런 데까지 다 봤어요.
1: 네.
0: 흔들어 제꼈어요.
1: 그렇지.
0: 그래서 한 마리 잡았어.
1: 어, 네네.
0: 아 이제 잡았다. 자야지. 진짜. 예.
1: 아 정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0: 맞아요.
1: 분명히 단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아니면 진짜 짜증날 때는 이제 잠이 들락말락할 때.
0: 맞아.
1: 이제 잠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했잖아요.
0: 잡았어.
1: 근데 이게 솔직히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만약에 몰라.
0: 그렇지.
1: 그러면 일단 불부터 킵니다.
0: 그렇지.
1: 불 켜고 방 문 닫아야 돼요.
0: 그렇지.
1: 나가면 안 되니까.

0: 문 닫아. 그치? 그다음에 커튼 펄럭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되죠.
1: 막 열었다 닫았다.
0: 예. 그리고 진짜 짜증날 때. 그리고 네. 이제 결국 잡았어요.
1: 잡았어요?
0: 잡았는데 피가 묻어있네. 그럼 얘가 언제 날 묻으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난 몰랐어 분명히. 그렇지. 근데 그 순간부터 갑자기 가렵기 시작을 해. 어딘지 모르는데 예. 내 몸이 나 잠깐만 그래. 어디 물렸지?
1: 맞아.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여기구나 하면서 예. 긁게 되고.
1: 정모 씨는 3번을 선택을 했는데 1번에 예. 입을 많이 하시네요.
0: 사실은 예. 제가 한 발 늦어서 원래 1번 고르고 싶었거든. 근데 한 발 늦어서.
1: 압도적으로 예.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자, 노 메이커님. 2번 샤워가 나왔는데 바로 땀날 때. 꼭 여름엔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 말릴 때부터 땀나잖아요. 아. 그때부터 불쾌지수 업. 게다가 이렇게 땀나면 드라이기 냉풍으로 해도 머리 안 마르는 거 알죠. 마지막으로 인중에 땀나서 화장까지 뜬다. 아. 진짜 출근 전부터 열받아요. 왜 우리가 따뜻한 물을 하거나 그리고 네. 또 너무 냉수마찰을 해도 이 몸이 정상 체온을 돌리려고 해가지고 열이 난대요.
0: 그렇죠. 맞아요.
1: 네, 네. 그게 더운 거예요.
0: 그래서 여름에 오히려 너무 찬물로 샤워하는 것도 네. 좋지 않대요.
1: 미온수. 미온수를 씻는 게 제일 좋고 그 씻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또 바시락바시락거리고 움직일 때
0: 그쵸.
1: 전 등땀이 터지거든요. 등땀, 엉땀, 그 뒤쪽으로 네네. 땀이 확 터지니까 네네. 이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잠옷을 한 두세 번 갈아입어야 돼요. 샤워하고 나서.
0: 아니 저는 네. 원래 사실은 땀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땀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뭐 샤워했는데 바로 땀 나거나 이거는 공감할 수 없지만 예 하지만 드라이기 같은 거 말릴 때 드라이기는 어쩔 수 없이 따뜻한 바람이잖아요.
1: 그쵸?
0: 그러면 또 성격이 급하니까 또 찬 바람으로는 못 말려요.
1: 그래요?
0: 뜨거운 바람으로 빨리 말려야 돼.
1: 이거 냉풍으로 가야 돼.
0: 아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등 쪽에 땀이 나요. 근데 그럴 때 그래서 다행인 건 어차피 네. 한번 다시 샤워하긴 또 귀찮으니
1: 그치, 그치.
0: 어차피 샤워한 다음에 직후에 난 땀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그냥 그 물을 물기를 제거했던 타월로, 네.
1: 타월로
0: 다시 닦는 거죠. 다시 그 땀을 탁탁탁 하면 그냥 예. 네. 그냥 그렇게 되니까.
1: 제 땀 아이템이 있어요. 네. 그게 많은 분들이 이제 발땀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등땀, 엉땀, 발땀까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땀 아이템 그거 등에 바르면 돼요. 땀이 안 나요.
0: 네. 그런 게 있군요.
1: 김신영 하면은
0: 발땀이 네. 제일 먼저 나오네요.
1: 그러니까
0: 네,
1: 이거 제가 양말을 꼭 신는 이유가 있죠. 땀이 너무 많아서 양말이 없으면 미끄러져. 진짜 땀이 많은데 등땀, 발땀만 있다가 요즘에는 땀이 이제 여러 곳에서 네, 제가 지금 좀 적응 중이에요. 네, 14년을 말라깨기로 예, 살다가
0: 예.
1: 갑작 예, 갑작스럽게 네. 쪄가지고 저도 이제 조금 예, 적응 중이에요.
0: 아니 근데 보기엔 훨씬 좋아요.
1: 많은 분들이 예,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그래도 더운 네. 거는
0: 그렇죠. 뭐, 예. 뭐.
1: 예전에 여름에 진짜 강했거든요. 요즘 4월부터 많이 덥더라고요. 깜짝 놀랐다 말씀드리고
0: 네.
1: 소오름님
0: 3번 대중교통에서 끈적한 맨살이 닿을 때 제가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도 긴팔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슬쩍 스치기만 해도 쫙 붙는 그 느낌 아시죠? 사랑하는 남편도 한여름에 끈적한 맨살이 닿는다? 천년의 사랑도 식어버려요.
1: 맞아. 정모는 스킨십이라고 되게 좋게 얘기했잖아요.
0: 예, 예.
1: 저는 예. 끈적이는 거 자체가 굉장히 또 싫어하는 예, 천년의 사랑 당연히 식지. 황장군도 다시 돌아가요. 끈적거리면 예, 겨울철에 예, 있으니까.
0: 예, 예. 아, 그치. 겨울이어서 가능한 거예요.
1: 따뜻한 옷 입고 이제 몇 번 껴입으면 되니까. 근데 예, 예. 여름에는 황장군도 다시 돌아가요. 에어컨 킨다 또 말씀드리고. 제가 이게 이순이에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0: 빨래는 신내를 남기고 님께서.
1: 4번 습기 때문에 빨래에서 신내 날 때. 일단 빨래부터 건조까지 다시 해야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요. 게다가 급하게 입고 나간 옷이 이렇게 신내가 난다? 향수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꿉꿉한 냄새를 맡고 있어야 된다고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 눈치까지 보입니다. 요거는 신내 잡는 법은
0: 네.
1: 일단 물에 젖은 그 수건들 있죠.
0: 예, 예.
1: 그게 문제예요. 건조는 따로 시켜놔야 돼요.
0: 네네네.
1: 바싹하게 마른 다음에 그다음에 빨래통에 들어가야 돼요. 건조를 시킨 다음에
0: 그렇지,
1: 들어가야
0: 그렇지.
1: 되는데
0: 맞아요.
1: 그냥 빨래통에다가 젖은 거 바로 넣으니까
0: 네.
1: 그 물신내를 어떻게 해요.
0: 그치.
1: 예. 구연산 세숟가락 넣고 그래서 저만의 그 비법이 또 있어요.
0: 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잘 말리는 게 또 되게
1: 말려야죠.
0: 중요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진짜 햇볕에 바싹 말리는 게 건조기. 저는 건조기가 집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 건조를 늘 하는데
1: 안 돼 안 돼.
0: 왜요?
1: 이제는 네. 건조기 해야 돼. 이 건조기를 사야
0: 네.
1: 그 생활의 질이 달라져요.
0: 그렇구나.
1: 저도 예. 안 돼. 나는 그냥 무조건 통돌이고
0: 네.
1: 무조건 나는 건조기 안 쓸 거야. 주의.

0: 였거든요.
1: 예, 예.
0: 한번 써봐요. 그거 없으면 이제 뭐 생활의 이 질이 달라져요. 네.
1: 아,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어떻게?
0: 아 건조기 사주냐고요?
1: 예예예. 예, 예.
0: 뭔 소리하고 있어요? 예. 저도 지금 구독이에요.
1: 아 깝니다. 예. 아 이거 한번
0: 달에 얼마씩 예. 구독비 나가요. 구독하면
1: 아,
0: 돼.
1: 자연스럽게 한번 이렇게 예. 생각.
0: 아 정모가 결혼하면 결혼 선물. 예. 아 그건 되지.
1: 어.
0: 예. 정모 결혼하면 이거는 해줘야지. 예. 아 누난데.
1: 예. 근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뭐 지금.
0: 그래서
1: 누군가
0: 제가
1: 결혼 계획 했죠. 있는 사람인 저렇게
0: 시원하게 말했잖아요.
1: 예예. 예.
0: 줄게요.
1: 어 감사합니다.
0: 하세요.
1: 예. 그때 되면 건조기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
0: 아 그럼.
1: 예. 내가 결혼할 아니, 때 되면.
0: 건조기는 진짜
1: 예, 예.
0: 써야 돼.
1: 지금 이국지, 네. 이국주 씨랑 우결이라도 이거 누구야?
0: 우결 끝난 지가 언젠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1: 저 이거 진짜 가만 안 냅둬요 나 네, 진짜.
0: 진짜 소장 한번 적어야 돼.
1: 진짜 예. 나 진짜 이거 이렇게 해.
0: 예, 진짜 한번 예, 예. 한번 불려가봐야 돼요.
1: 예, 지금 예. 제가 라디오에서 험한 예. 말을 못 하겠고 모션으로
0: 아,
1: 했는데.
0: 예. 예, 예. 험한 표정은 나왔어요.
1: 예, 감사합니다.
0: 여기까지도 말씀드리고 예, 예. 사실 여기 후보는 없지만 여름철 네. 짜증나는 상황은 굉장히 많거든요.
1: 네네.
0: 또 얼음 공주님께서
1: 저는 나 혼자 냉방병 걸렸을 때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온유혈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며 놀리고
0: 맞아.
1: 저 혼자 춥다고 에어컨 꺼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은근히 서럽고 짜증납니다.
0: 이때는 좀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1: 맞아요.
0: 네.
1: 근데 저도 사실은 아까 여름에 강하다고 얘기를 했듯이 네. 에어컨 바람은 그래서 크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0: 아.
1: 네, 그래서 잘 때는 에어컨 바람을 무조건 끄고요.
0: 네.
1: 네.
0: 그나마 선풍기 아니면 냉풍기 조그만한 거 사셔가지고 적당 온도를 좀 지키는 게 또 나쁘지 않아요.
1: 예. 그러니까 뭐든 과하면 안 됩니다.
0: 아, 뭐든 예, 과하면 안 된다.
1: 맞아요.
0: 그리고 얇은 예. 가디건이 아니고 진짜 두꺼운 가디건을 챙겨야 돼요. 이런 분들은. 예, 추위를 타시는 분들.
1: 맞아요.
0: 저 추위 타보고 더위도 타봤잖아요. 지금 더위 타고 있잖아요.
1: 네네네.
0: 아, 옛날에는 가디건을 좀 입고 다녔다. 말씀드리고 양말이 다 젖었구나. 예. 여름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신발뿐만 아니라 양말까지 축축하게 젖었을 때 예, 그 꾸리꾸리한 기분 아시죠? 에헤이. 양말 벗고 있자니 눈치 보이고 집에 갈 때까지 혼자만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 레인부츠 질렀습니다.
1: 야하.
0: 잘했죠?
1: 잘하셨어요.
0: 근데 네. 이거 아세요? 요즘에 레인부츠 형식으로 그냥 신던 운동화 위에다가 그 방수하는 방수 약간 장갑처럼 부츠가 나왔어요.
1: 네네네.
0: 어떤 운동화도 그냥 맞춰서. 그러면 이제
1: 있구나.
0: 허벅지까지 네. 괜찮은 것도 있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것도 있고 괜찮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신발, 운동화, 양말 이런 거 굉장히 또 제가 예민하잖아요. 자, 양말 한번 보세요. 양말이
1: 네.
0: 때가 없어.
1: 그러네 진짜.
0: 예, 엄청 깨끗하게. 예, 이건 무조건 돼요.
1: 이거 뭐 막 뭔가 더 표백제를 더 쓰거나 이런 거 아닌 거잖아요.
0: 아니에요. 저는 애벌빨래 한번 하고.
1: 네네.
0: 예, 그다음에 이제 세탁기 돌려요.
1: 대박이다.
0: 예, 요거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러네요. 신기하다.
0: 그래서 운동화를 신어도
1: 감싸는 게 있네. 운동화 위에다 감싸는 거네요.
0: 예,
1: 근데
0: 요즘에
1: 예쁘다.
0: 또 지퍼 형식 뒤 지퍼가 있어가지고
1: 네네.
0: 그거 열어놓으면 편해요.
1: 예쁘네요.
0: 네, 요즘에 예쁜 거 많이 나와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지금 소개된 모든 분들께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면서 100% 청취자분들의 투표로 결정된 여름철에 가장 짜증나는 상황
1: 네.
0: 정모씨 결과 발표해 주시죠.
1: 정선생님들이 뽑은 여름철 가장 짜증나는 상황은
0: 바로
1: 축하드립니다. 저 61%의 지지를 받은 자료 보았는데 모기 소리 들릴 때
0: 나이션 아, 예.
1: 예, 예.
0: 와 근데
1: 압도적이에요.
0: 대중교통 깜짝한
1: 네.
0: 맨살 닿을 때가 7%.
1: 제일 제가
0: 꽁찡.
1: 네, 꽁찡이네요.
0: 예. 근데 동태가 나왔어요. 지금 샤워 하고 나왔는데 바로 땀 날 때랑 습기
1: 네.
0: 때문에 빨래소 신내 날 때.
1: 네.
0: 여기 16%.
1: 네.
0: 아, 공동.
1: 정말 압도적으로 모기 소리가 61%.
0: 야. 이거는 우리가 다들 겪어봤기 때문에.
1: 그럼요.
0: 우리가 샤워하고 바로 나왔는데 이제 땀 나면은 우리가 땀을 식히면 되잖아요.
1: 음흠.
0: 그 우리의 이야기. 대중교통에서 끈적한 맨살을 닿을 때 나중에 집에 가서 샤워하면 되잖아요. 목이 어떻게 할 거냐. 목이 답답하다 또 말씀드리고. 일단은 제가 우리 1156번님인가요? 저희
1: 네.
0: 또 얄로 보신 네. 우리 선생님들. 예, 제가 또 이렇게나 또 맞췄다. 예, 말씀드리고요. 저희는요, 국가대표 모기.
1: 네.
0: 모스키토 보이스. 김종국의 종국 오빠 들으면 안 되는데 예 김종국의 필링
1: 어디로 좋아 좋은 노래
0: 예 4부에다 들어갈게요. Just feel the music, let's move it. Just feel the groove, let's do it. Everybody feel jiggy tonight, then let's go.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9: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따따땅따따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에 정호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캐치.
10: 오케이! 잘했네. 청취자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니마!
11: 네마!
10: 정모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누구라도 맞힌다? 그러면 불쾌질 수 없어지네.
11: 아, 그럼요.
10: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모 씨 도착한 사연인데 정말 우리 1156번님 보란듯이. 네.
11: 그렇죠.
10: 저희가 한번 두 번 다 맞춰보자고.
11: 네. 네.
10: 자, 상큼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11: 0744님께서요. 늘 정호의 희망곡을 들으며 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10: 으흠.
11: 봄부터 초여름까지 성수기라 요즘 특히 바쁜데요. 제가 하우스에서 키우는 식물은 뭘까요?
10: 응?

0: 바로 식충식물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퀴즈 드릴게요.
1: 네?
0: 식충식물을 키운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뭘까요?
1: 식충식물. 와,
0: 식충식물. 약간 파리지오 뭐 이런
1: 예, 느낌. 예. 이런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게
0: 파리지오밖에 없어요. 저도. 예. 아, 또 있어요? 다른 식충식물이?
1: 또 있는데. 딱 되게 많아요, 사실. 예. 맞아요. 끔끈이 죽어.
0: 맞아.
1: 예.
0: 끔끈이 죽어기 파리지옥 아니에요? 다른 건가?
1: 아니요, 좀 다른
0: 다르게
1: 종류.
0: 생겼어요?
1: 예, 예. 파리지옥은 조그맣고, 이파리가 조그마해요. 그래서 진짜 조그만한 초파리 같은 건 지금 확 잡아요.
0: 네네. 예.
1: 지금 우리 00743번님의 사연인데,
0: 네.
1: 식충식물 자체가 사실 우리가 조금 익숙치 않은.
0: 그렇죠. 저는 네. 진짜 예전에 그 퀴즈타운 신비의 세계.
1: 맞아요.
0: 예, 거기서 봤었어요. 그 처음에 파리지옥이랑
1: 끈끈이
0: 주걱이 네. 것도. 네.
1: 근데 식충식물을 키운다고 하면 뭐라고 물어볼까?
0: 저요? 와.
1: 네. 우리처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그 파리지옥 같은 거?
0: 파리지옥?
1: 네.
0: 이렇게 하거나.
1: 요거를 제일 먼저 할 것 같은데.
0: 널 잡으려고? 너 잡으려고 키우니? 이렇게 그래. 할 것 같아.
1: 야, 식충이니까. 아, 그래도 너무하다. 친구인데. 아,
0: 친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런 사람 손절하세요. 손절하세요.
0: 그래서 나한테 요즘 연락 안 하나, 애들이?
1: 그럼 저는 파리지옥? 예, 이렇게 예. 얘기할 것 같아요. 식충식물 아는 것만 얘기할 거면 파리지옥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예. 그러면은 네. 그 예전에 초파리 연구하시는 초파리 연구가 맞아, 있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때랑 약간 좀 비슷한 그건가?
0: 그러니까. 근데 예. 그때 맞아. 초파리 연구가 저희가 어떻게 초파리 연구하냐고 막 물어봤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진짜 그 뒤로는 그 막 귀엽다고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막 쓰레기통에 발견된 초파리 보면서도 네. 귀여워하시고 그랬는데 그럼 파리지옥을 와.
1: 그 약간 그 정답이 그때 리액션이 이거였거든요.
0: 아 그냥 으였지. 네. 맞아.
1: 제가 맞췄어요.
0: 맞아.
1: 이걸 맞췄는데 네.
0: 맞아. 이거랑 비슷할 것 같아.
1: 약간
0: 그러면 차라리
1: 식충식물이니까 저는 무조건 아 파리지옥 이런 거?
0: 그냥 파리지옥?
1: 파리지옥 할 것 같은데.
0: 맞아. 그냥 왜냐면 간단하게 갈 것 같아요.
1: 네.
0: 그럼 저는 그냥 왜?
1: 왜도
0: 왜?
1: 있겠다.
0: 왜?
1: 그래 우리 쨔쨔한 제작진이 네. 웬일입니까? 오늘 통크에 추가 단서를 넣어줬어요.
0: 네.
1: 0743번님이 식충식물을 키운다고 했을 때 들었던 반응 탑3입니다.
0: 네.
1: 그 도대체 얼마나 크는 거야?
0: 아하,
1: 이게 3위고.
0: 식물이. 2위가 이거 있으면 진짜 모기도 잡아주고 해충 없어져?
1: 1위가 파리지옥? 무조건이에요.
0: 1위. 왜?
1: 그 파리지옥 같은 거 그거 말하는 거야?
0: 식충식물? 왜?
1: 그거냐? 예,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파리지옥 같은 거.
0: 그렇죠, 맞아요.
1: 얘기했잖아요.
0: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1: 본능이기 파리지옥? 때문에 이거 본능 못 감춥니다. 일단은 저희 추리한 결과 파리지옥 같은 거,
0: 네.
1: 요거고.
0: 저는 왜?
1: 요겁니다. 일단 네. 저희의 추리가 맞을지
0: 네.
1: 0743번님과 일단 전화 연결하는 동안에 우리 악뮤의 벌레를 내고 요 노래 듣고 올게요.

0: 네, 악뮤의 벌레를 내고 듣고 오셨고요. 우리 0743번님과 네.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1: 예, 네, 여보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한 번.
1: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에서 네. 식초식물을 키우고 있는 전은주입니다.
0: 아, 우리 은주님.
1: 예. 네.
0: 그 식충식물을 키운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1: 아,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사실 운영을 하고 계셨고요.
2: 아,
1: 20년 넘게 운영을 하셨고.
0: 운영하셨구나.
1: 예, 작년에 그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세자매인데 세자매가 이제 물려받아서 운영한 지는 1년 남짓 됐습니다.
0: 아. 1년 남짓 정도 되셨구나.
1: 예예.
0: 예. 예, 그 세자매가 같이 일하시잖아요.
1: 예, 예.
0: 그 몇째예요, 우리 은주 씨는?
1: 저 첫째요.
2: 아, 맞으시구나.
0: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으시겠네요.
1: 아, 여유가요?
0: 네. 첫째는 여유가 있지.
2: 왜요?
0: 투, 쓰리가 힘들어요.
2: 아, 그렇구나.
0: 투, 쓰리 힘들어요. 저, 투잖아요.
1: 반대인데. 예, 저 투.
0: 반대예요?
2: 예, 예.
1: 약간 저희 집에 실세는 막내라서.
2: 아, 원래 그래요.
0: 항상 이렇게 실세라고 말씀하시고.
1: 예, 예.
0: 넘버원이에요.
2: 넘버원은 변하지 않는다.
0: 아, 그렇죠.
2: 예, 예.
0: 그,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 예.
0: 식충식물 키워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듣는 얘기가.
1: 네.
0: 저처럼 이렇게 아는 거 딱 하나 파리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2: 그렇지. 네? 저는 그냥 왜? 그게 뭐냐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0: 예. 네, 근데 네,
2: 근데 지금 키워서 판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1: 예예. 예, 예.
2: 주로 어떤 분들에게 판매를 하세요?
1: 저희는 일단 네? 이게 아이들이
0: 맞아요.
1: 그 배우는 교과서에
2: 예, 예.
1: 나와 있어요.
2: 네.
1: 예, 그래서 이제 뭐 일반인들도 많이 사가시긴 한데
0: 네.
1: 대부분 이제 고객 측은 아이들이 그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0: 네.
1: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2: 네.
1: 납품도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께서 20년 동안 하시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제 20년 동안 꾸준히 홍보가 되어 있잖아요.
0: 네, 네, 네. 그렇죠,
1: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파리지옥은 워낙 이제 유명한 거고
0: 네.
1: 이제 아버지께서 요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뭐 이제 네펜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벌레잡이 통풀
0: 네. 아 있어 벌레잡이 통풀 있어요
1: 예예 예. 그게 이제 한국 이름이고요
0: 네.
1: 이게 이제 영어 원어로 하면 이제 네펜데스고 이제 그 아래도 또 종류가 엄청 많아요
2: 그렇구나
0: 많구나.
2: 대표적인 네. 거 몇 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0: 네?
2: 아는 건 이제 파리지옥 끈끈이 죽어
0: 맞아
2: 이렇게 네. 이제 알고 있는데.
1: 저희 집에 있는 거는
2: 네.
1: 그 네펜데스라고 해서 알라타라는 종류를 키우고 있고요.
0: 네.
1: 예, 여기 이제 사라세니아라고 해서 퍼포리아라는 종류가 있어요. 얘도 관으로 돼가지고
2: 네.
1: 이제 관 속에 그 벌레를 유인하는
0: 네,
1: 유액이
0: 네.
1: 들어있어서 거기서
0: 네.
1: 이제 향기를 내뿜어서 거기 관 속에 들어오는 그런 게 있고
2: 신기하네.
1: 이제 끈끈이 또 그래, 종류가 많아요.
0: 네, 네펜데스는 그그 네. 그 약간 호롱각처럼 생겨가지고
1: 네, 맞습니다.
0: 예,
1: 네.
0: 왜냐면 그 양재 꽃시장에도 이렇게 도매로 하시지 않나요 혹시?
1: 저희가 거기

0: 예, 유통공사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화품처럼 이제 가져가세요.
1: 그렇죠.
0: 양재꽃. 예.
1: 왜냐면 우리 조카 이안의 집에 파리지옥을 사왔어요.
2: 아, 그렇구나.
0: 저희 집 거일 것 같은데요.
1: 네. 어디서 사왔어? 예. 하니까 양재동 그 꽃시장에서 사왔다고.
0: 예.
1: 아,
2: 신기하다.
1: 은주 씨 거였구나.
2: 그 은주 씨도 직접 집에서 그러면 식충식물 키우고 계세요?
0: 네, 저도 이제 뭐 이게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봐야 하니까 집에서 이제 키우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량으로 키우는 거랑 소량으로 키우는 거랑 차이가 있어서 이제 여기는 식물등은 키워주지 않는데 집에서는 식물등을 켜서 키워보니까 또 이제 다르게 자라는 양상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1: 아니 근데 농장 사진을
2: 이야,
1: 보내주셨는데
2: 어마어마하네요. 농장 크기가
1: 거의 기업인데요.
2: 우와, 이 안에는 벌레가 뭐 있을 수가 없겠어요.
1: 살 수가 없을 텐데.
0: 오히려 벌레가 많아요. 왜냐하면 얘네가 유인을 하기 때문에.
1: 맞다. 유액이 있잖아요.
2: 그러네. 얘네들이 먹이니까.
1: 그치, 밥 먹으러 살아야지.
2: 아니 그러면은 집에서의 그 키우는 그 식물도 실제로 요즘 아까 저희가 처음에 모기 얘기했는데 모기 막 잡아먹고 그래요?
0: 네, 모기도 잡히고 이제 끈끈이 같은 건 이제 애고로 끈적이 애고로 잡히는 경우거든요. 날파리가 좀 잘 잡히고.
2: 아, 좋다.
0: 농장에서는 나방 같은 것도 잡더라고요.
1: 나방장이지.
0: 네, 이게 날아갈 것 같은데요. 못 날아가요.
1: 그 끈끈이가 생각보다 아예 못 날아.
0: 끈적끈적.
1: 아니 그러면 저희가 식충식물을 키우는 우리 전원주님이 가장 많이 듣는 말 맞춰봐야 되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은주 씨의 그 반응은 어땠어요?
0: 아, 이 말을 들었을 때요?
1: 약간 당황스럽다? 아니면 좀 궁금한가? 귀엽다?
0: 귀엽다?
2: 귀엽다?
0: 이런 생각을 하나? 이런 그 귀엽다?
1: 파리지오. 무조건이
2: 아니야. 귀엽다니까. 오히려 나 그냥 맨 첫 번째 답으로 갈래. 어? 식충식물? 널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1: 아, 기본 이거는 조롱 아닙니까?
2: 아니, 귀엽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식충이에서 식충이를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아닌가? 안 귀여웠나요, 은준?
1: 아니요, 뭐 잡아먹을 수 있어. 안 귀엽대잖아. 이거 조롱이야.
2: 죄송합니다.
0: 보통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주 타겟이라고. 아이들의 시선?
2: 아이의 눈으로 지금 바라봐야
0: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1: 파리족밖에 없는데.
2: 식충식물.
1: 파리족. 아니 강력한 힌트 하나만 더 주신다면.
2: 네,
0: 강력한 힌트요?
1: 네. 저 진짜 오늘은 꼭 맞춰야 되거든요.
0: 이름에 있어요. 식충식물.
2: 그래 맞잖아. 자꾸 맞는데.
1: 식충식물?
2: 식충식물. 우리 엄마 닮아줘야 되겠다.
1: 우리 아빠 이름이 충식인데. 식충식물이니까. 식충식물.
2: 우리 엄마 식충인데. 자꾸 식충이에 꽂혀서 큰일 났네. 이거.
1: 큰일 났네. 우리 아빠 별명이 식충인데. 아이들의 시선이래. 44인데 어떻게 그 시선을 봐요.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초지일간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파리지오? 찍겠습니다. 파리지오? 그럼 또 뭐야?
2: 저도 초지일간으로 식충식물? 식충이 너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1: 자, 우리 식충식물을 키우는 우리 전은주님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발표해주세요. 은주님.
0: 이거 손가락 집어넣으면 잡아먹히나요?
2: 와.
1: 설마.
2: 대박이다.
1: 식충이에 꽂혀가지고.
2: 그러니까. 이 생각 사실 살짝 했었고, 아까 질문으로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끈적이니까.
1: 이게
2: 사람 손가락은 혹시나 묻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랬었거든요.
1: 저는 파리지옥에 손을 넣었거든요. 이게 살짝 오물이잖아요.
0: 끈적이 같은 경우에는 손에 이게 끈적, 이렇게 풀처럼 저희 옛날에 보면 그 물풀 있잖아요.
2: 네네.
0: 약간 그런 느낌이
1: 맞아요.
0: 있고, 파리지옥은 신지도 보셨듯이 움직임이 있잖아요.
1: 이게 움직임이 있어요.
0: 아이들이 이제 농장에 가끔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아빠랑.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넣은 다음에 이거 저희가 하면 손가락 뭐 잘려요? 아니면 뭐 물어요?
1: 맞아,
0: 뭐
1: 맞아.
0: 자기 이제 손가락이 거기에 들어가면 잡아 먹힌다는 그런 게 강해서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어른들도 해요.
2: 아니 근데 왜냐면 저희가 네펜데스 사진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아까 호랑이처럼 생긴 거. 그거는 실제로 손가락 넣어보고 싶게 생겼어요.
1: 심지어 저는 파리지옥을 넣어봤어요.
2: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럼 뭐 잡아 먹히진 않겠지만
1: 약간 쌀보리 쌀 이런 느낌. 보리보리 쌀쌀 막 이런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넣어보고 싶잖아요.
2: 그게 사람 손가락이 이렇게 넣거나 했었을 때 얘네가 반응을 보여요?
0: 아, 일단은 그 네. 호롱으로 아까 생긴 네펜데스나 이런 거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네.

0: 맞아요.
1: 그 금방 얘기했던 그 파리죽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좀 신기하죠. 어. 움직이니까. 갖고 이게 사실은 식물한테는 엄청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거든요. 식물한테는 사실 안 좋아요.
2: 그렇겠네요.
1: 아, 예, 이게 몇 번 움직이고 나면 사실 네. 죽어요.
2: 아,
1: 잎이.
2: 진짜.
1: 예. 원래는 이제 안 건들고 보는 게 맞는데 이제 아이들은 호기심도 많고 학교에서 배우다 아이들인데. 보니까 이게 움직임이 눈으로 보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아이들은 이제 오면 막 다 찔러보거든요. 움직이니까.
2: 동심이 있네요, 예. 우리 신디가 아직.
0: 아직 동심이 있었어요. 예.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구나. 예, 예. 왜냐면 네펜데스는 그 네. 거기에 나오는 그 약간 향. 물, 예, 그 애구로 그거를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1: 소화를, 예, 소화를 맞아요. 시키고 예. 그 통 내부에 보면 네. 이렇게 꿀처럼 맞아요. 약간 끈적임이 있어요.
0: 그래서 네. 아무리 들어가서 나오질 네. 못하는.
2: 신기하다. 맞아요. 아, 근데 신디가 잘하네요 식충 식물에 대해서.
1: 그러게요, 되게 전문가이신 줄 알았어요.
2: 식충이라 그런가?
0: 제가 별명 식충이가 아니고 옛날에 밥통이었어요.
2: 예, 예. 예. 죄송합니다.
0: 밥통 예. 돌머리. 예, 돌머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 왜 정답을 못 쳤죠? 그래서 파리지요?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손 네. 집어넣는 내가 집어넣은 걸 기억을 못했네. 아니 우리 은주 씨
1: 네.
0: 사업 더 번창하시고
1: 네.
0: 예 분명히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실
2: 그러니까요.
0: 거예요.
2: 그러니까요. 엄청 편하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1: 항상 이제 아버지가 평생을 운영하셨던 거죠. 이제 저희 세 자매가 와서 하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뭐 이제 돌아볼 때마다 아 아빠가 이렇게 하셨겠구나. 이 큰 하우스를 혼자서 그러니까요. 운영을 하셨는데 얼마나 네. 힘드셨을까를 여기 와서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네. 사실 네. 어머니는 계시죠?
1: 어머님은 더 전에 돌아가셨는데.
2: 아, 그러셨구나.
0: 너무 가슴 아프다. 네. 예. 그러면 새삼에 네. 똘똘 뭉쳐야죠.
2: 그럼.
1: 예. 네.
2: 아, 근데
1: 그러다
2: 진짜,
1: 보니까 제가 엄마를 닮았는지 네. 새 자녀를 또 낳았어요.
2: 아, 진짜. 와. 아, 축하드립니다.
1: 저도 딸만 셋이랍니다.
2: 야, 또 새삼에 대물림이 됐네요.
0: 대물림이
1: 예, 대물림이 되었습니다.
0: 아, 근데 언니 진짜 건강 꼭 챙기시고 저 목소리가 쉬어 네. 있어요. 피곤한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진짜로.
1: 아, 피곤하다.
0: 요즘 너무 피곤하잖아요.
1: 계속 맞아요. 날씨도 너무 덥고.
2: 그러니까.
0: 하우스, 네, 하우스가 이제는... 얼마나 더운데요.
2: 그러니까.
0: 진짜.
1: 네.
0: 오늘 감사드리고요.
1: 예, 네. 예. 네, 네.
0: 마지막으로 우리 은주 씨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1: 아무래도 아버지가 네. 살아 생전에 좋아하셨던 노래가 듣고 싶어요.
2: 어떤
0: 노래예요?
1: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를 항상 노래방 그 가족끼리 회식 갔다가 회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0: 그렇죠.
1: 회식 갔다가
2: 애창곡으로
1: 넘버 1번 애창곡으로 부르셨던 곡인데 박자를 맞추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 그게 매력이죠.
0: 그게 매력이에요. 예. 네. 자막은 없어도 돼요.
2: 그럼요.
1: 예.
0: 부지런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세 자매가 배웠잖아요.
2: 그럼요.
1: 예. 예.
0: 오기탱님의 아빠의 청춘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네. 심리도 건강하세요.

0: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연애 부리는 홀타나지라.
5: 제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제주 서귀포에서 보리를 훑으며 부르는 소리입니다. 홀태라고 부르는 날이 촘촘한 쇠틀 사이에 보리 단을 끼우고 잡아당겨 나달을 털어내면서 부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6: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파리지옥 같은 코너죠. 니마!
7: 네마!
6: 아, 근데 오늘 통화 난이도가 좀 높았다.
7: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 동심을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그 저희한테는 예, 어려울 수밖에 없죠.
6: 이미 예. 동심은 사라졌어요.
7: 그리고 네. 저는 사실 네. MBTI가 원래 F인데 네. 신디랑 일하면서 네. 저도 점점 T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6: 또 예, 예. 아니 꼭 F들이 꼭 여기 앉아요. F들이 꼭 앉아가지고 예, 예. 저 때문에 이게 T가 되었다. 예, 지금 T해자들이 많아. 진짜 T해자들. 네,
7: 그러니까요. 이게 아 그래도 한 번씩 이런 사연들이 올 때마다 저는 또 제 스스로를 그래서 한 번씩 아 그래 동심을 잃어선 안 돼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6: 아 근데 또 네. 그 곡 잡고 팔 때는 동심이잖아요. 네.
7: 아 그건 맞아요.
6: 예, 예. 우리가 또 프로기 때문에 예, 예. 예. 팔 수밖에 없다까지 네.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 끝곡은요 손가락을 막 넣지 마세요. 다섯 손가락에 풍선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망고 김시인영
7: 기타리스트 정모였습니다.
6: 승용!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가슴 뿌듯해지는 만족을 주는 장소 혹은 깜짝 놀라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공간 그리고 세상 이치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곳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어느 독일 작가가 쓴 화장실 창가였는데요. 일생 동안 우리가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남자는 평균 291일, 여자는 평균 376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좀 이상한데? 남자들의 화캉스 시간이 이것밖에 안 될 리가 없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도 부디 그곳에서 만족과 경이로움과 세상 이치를 배우고 가뿐하게 물을 내릴 수 있길 바라면서 소피가 자주 마려운 소피마렵소 안영미와 개운한 오후 함께 하시죠. 6월 4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네, 6월 4일 목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화장실 안처럼 편안한 음악 캐롤라인 크루거의 리얼리티 듣고 오셨습니다. 오세미님, 어머 바로 소피 마르소 주연 영화 주제곡을라고 하셨는데 와 이게 진짜 그 옛날에 저는 영화 써니에서

0: 또 들었던 노래였는데 그때는 아무 의미 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나이에 또 들으니까 이게 뭔가 가사는 뭔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아 운치 있네. 이게 감성에 빠지게 되네 이게. 1142번님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화장실에서 본 격언은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제가 본 것들 중에선 큰일에 힘쓰다 보면 작은 일은 저절로 해결된다. 이걸 잊을 수가 없네요. 와 이거 맞는 말이다. 큰일 나오다면 작은 일들 잔챙이지 뭐. 자연스럽게 그냥 후루룩이지 뭐 후루룩. 장세정님 언니 오늘 남자 그룹 나온다고 지금 신경 쓰고 오셨네 라고 했는데 저희가 노래는 리얼리티를 틀어드렸는데 제 얼굴이 지금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가든 스튜디오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 조명이 엄청 빵빵해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 나온다 그래가지고 혹여나 저 보고 놀랄까봐 비비를 발랐거든요. 근데 저 위에 부스에 있을 때랑 달라. 지금 얼굴이 완전 몽달 귀신이야. 얼굴이 지금 밀가루 칠해놓은 것처럼 너무 하얗다. 이거 좀 이러면 이가 너무 누래 보일 텐데 오늘 좀 자제하겠습니다. 웃는 건 좀 자제할게요. 네, 미백을 안 해가지고 자 보이는 라디오 미니 땡튜브 무즈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 보러 오시고요. 아 오늘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마침 화캉스 중에 두 대를 듣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 대를 듣고 계시는지 은밀한 사연 좀 보내주세요. 아, 아니 근데 그 아까 그 오프닝에서 보니까 왜 여자들이 더 화장실을 많이 간다고 나와 있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화캉스는 내가 볼 때는 안 친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쏘겠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여러분의 영어 근심을 날려드리는 영어 해우소 편히 와서 즐기십시오. 지금부터 퀴즈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셀럽이 되고 싶어 셀럽을 만나고 싶어 맨날 노래로만 만나던 이분들과 드디어 함께합니다. 요즘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아이돌이죠. 알파 드라이브 원과 잠시 후에 만날 겁니다. 지금 벌써부터 팬분들이 와 해외 팬분들까지 지금 와 계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너무 독특한 게 지금 남성분 한 분 지금 계시는데 와 남성분도 팬분 맞으신 거죠? 아니면 누구 쫓아서 It's me.
1: Okay. I love you.
0: 자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소피 마렵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우리 오늘 날씨도 약간 꾸리꾸리하니 약간 프랑스 파리 느낌으로다가 한번 가볼게요.
2: Regardez-moi. Je suis le plus beau du quartier.
3: Mademoiselle. I'm Sophie Marceau, All From, 3일 제약, Mexican, Lotte Renta, 모빌 코리아 유나르, Alles Auto, Pingrech, KB 국민은행, Merseburg, 주식회사 헤리즈 워헨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 함께합니다. 나도 마세요.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지긋지긋 무조맨.
7: 티 어실 원스야.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투쉐데이트 안영미입니다. 8352번님. 하늘도 까매지고 갑자기 빗방울 떨어지는 오후네요. 몸이 축축 처지는데 청량한 노래 좀 부탁드려요. 맞아요. 특히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요일이 가장 힘들고 처지는 날이라고. 자, 에스파 새콤달콤한 신곡이죠. 레모네이드 듣고 올게요.

8789번님, 팀장님이 자꾸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저한테 시켜서 화장실에 숨어 있는 중입니다. 좀만 더 숨어 있다 들어가 볼게요. 찡긋! 이러고 하셨는데. 그 팀장님, 그 양심이라는 게 있으시면 그러시면 안 되죠. 각자 맡은 일이 있는데. 이것도 뭐, 그냥 뭐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아, 미안한데 이렇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 작정하고 시키시면 어떡합니까? 아, 오늘 한 반나절까지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화장실에 계속 숨어 계셔요.

7565번님, 6살 둘째 오늘 아침에 앞니를 두 번째로 빼고 왔어요. 먼저 뺀 것도 아직 이가 안 난 데다가 윗니 두 개는 이미 사고로 빠져가지고 지금 구멍이 시원하게 뻥 뚫려버렸습니다. 올여름 옥수수는 물 건너 갔네요. 어 귀여워라고 하셨는데 저도 진짜 이거 문자 보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무래도 본인은 괴롭겠지. 고통스럽겠지. 이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씹어먹지도 못할 거 아니야. 아우 진짜 어떻게 뭐 자일리톨이라도 박아드려. 어쨌거나 어쨌거나 자 세이야 나와라. 3953번님 점심 먹고 혈당 스파이크 세게 와서 낮잠을 아주 맛있게 자고 일어났죠. 나이가 드니까 얼굴에 눌려진 베개 자국 없어지는데 한참이 걸리네요. 아 너무 부럽다. 근데 이게 진짜 혈당 스파이크 왔을 때 자면 진짜 안 좋다곤 하지만 그만큼 달고 달콤하고 맛있는 게 없거든요. 아우 됐어. 뭐 자국이 나든 말든 맛있게 자고 일어났으면 됐어요. 이제부터 와 이제 일할 능률 이제 확 오르죠. 그쵸? 지금 일하시면 돼요. 502번님 지금 신호대기 중인데요. 앞차에 두 남녀가 아주 그냥 부비고 난리가 났네 그냥. 어? 아직 싱글인 저 이 꼴사나운 순간 이거 어떻게 참아야 될까요? 나 진짜 아 정말 뭐가 이렇게 급해. 어? 아 물론 뭐 이제 막 불꽃 튀고 그럴 때는 뭐 그럴 때와 장소가 뭐 그게 뭐 중요하진 않죠. 예. 그냥 한번 그래도 빵 한번 외쳐 눌러주세요. 아 그럼 내가 너무 좀 구차해지려나? 내가 너무 작아지려나? 아우 됐어. 그냥 두 대나 크게 틀어 들으세요. 그냥 아 내가 해줄게. 일로 와. 김하늘님 이상하게 오늘따라 영민님 목소리가 유독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아요. 제 귀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 어우 귀간지러. 그래요? 오늘따라 좀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 어? 일로 와봐요. 말씀하세요. 좋다 뭐.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분 미국대 안영미의 영어법 프로젝트 100% 내우기 포트킹 퀴즈 쇼. 낮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학영사. Hey listen boys and girls, I'm introduce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화복귀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한 사람 누굴인가?
1: Hello, 영미. My name is 동동파파.
0: 동동파파.
1: Nice to meet you.
0: Nice to meet you too. Your yeah. Baby name 동동?
1: Yes.
0: Yes?
1: How? Tucson.
0: Tucson?
1: 원동 투동.
0: 아, 원동 투동. 원동 yes. 투동. How old are you?
1: 원동 15.
0: 응?
1: 투동 9.
0: 아, 아, 부러. You 다 키웠네.
1: Yes.
0: 어, 그래서 you voice, you speaker에서 좀 여유로움이 느껴져요. You have 여유.
1: Oh, thank you, thank you.
0: 어, 부러. What are you doing now?
1: Today, pretty husband day time.
0: pretty husband day time.
1: Yeah.
0: 아, 오케이. 근데 버 today weather 꾸질꾸질 꾸질꾸질 weather 그래도 you fine?
1: 어 상관없어요.
0: 아 상관없어요. You 자유 freedom이에요?
1: 어차피 home.
0: 아
1: 오케이. 홈돌이 홈돌이.
0: 아 홈돌이 오케이 오케이. 자 today question. 아 little bit deep. 살짝 하드 or easy peasy. 예, yeah, you 집중.
1: Oh
0: You 집중.
1: Yes.
0: Okay, question, let's go. 자, 생선 이름이에요. Baby ears. 생선 이름. Baby ears or baby 귀.
1: 아기.
0: 어, 오카이. 강 이름이에요. 아일랜드 오리지널 리버.
1: 아일랜드.
0: 오리지널 리버.
1: 섬진강?
0: 오! 오카이! 자, 노래 제목입니다. My name Sunny.
1: My name, 내 이름은?
0: 오! QWER.
1: 아, 패스.
0: 아, 오케이. 자, 드라마 제목이에요. My Sunroom Diary. My Sunroom Diary.
1: 다이어리?
0: 어.
1: 일기?
0: Sunroom Diary.
1: 내 태양 다이어리?
0: No. Hey,
1: 나의
0: it actor 손석구. Hey. 아. 아 잘했는데. 아 나 오늘 성공 나오나 했는데.
1: Oh my god.
0: 아귀 잘했고 섬진강 잘했고 이 페이스면 이거 통과라고 생각했는데.
1: Oh my god.
0: 아, I'm so sorry, but I can't. I'm sorry. Bye.
1: I'm sorry.
0: Yeah.
1: Bye. Yummy, I love you.
0: Yeah, I love you too. You free time.

0: 님, enjoy time today.
1: Yes.
0: Bye.
1: Bye, 영미.
0: Bye. 아니, 오늘 컨디션 괜찮았는데. 동동파파 괜찮았거든. 아, 노래 제목에서부터 이게 미끄덩거렸네요. 자, 동동파파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릴게요. 학용사 주워먹기 퀴즈. 자, 노래 제목입니다. Each singer QWER, My Name Sunny. 다들 아시겠죠?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It's Free 무료고요. 닭가슴살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그래, 우리 아이스크림이나 먹자. 동동파파의 신청곡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보다 더 멋지고 섹시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분만 모십니다. 2대 초대석 셀럽이 되고 싶어. 자, 오늘의 예비 셀럽 소개 올릴게요. 이미 10, 20세대는 꽉 잡았고요. 이제 30, 40, 50, 60, 70, 80, 90까지 형 누나들의 마음까지 잡으러 왔습니다. 와우. 일단 제 마음은 확실히 이미 잡혀 있고요. 자, 우리 알파 드라이브원 어서 오세요.
1: 알파 드라이브원 렛츠 고.
2: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데스니
3: 드라이브 투 더 탑. 안녕하세요. 알파 드라이브원입니다.
1: 렛츠 고.
0: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하고 있는데 미니 어플 땡튜브 무흐즈 채널로 여러분들 놀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분씩 여기 맞은편에 보이는 카메라 보이시죠? 맞은편. 요 카메라 보면서 인사 올려주시죠.
4: 네, 알겠습니다.
5: 저부터 할까요?
0: 예, 예. 네.
5: 안녕하세요. 알파 드라이버 리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6: 반갑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알파 드라이버 막내 상현입니다.
0: 네. 막내다. 누가 봐도 막내다.
8: 안녕하세요. 알파 드라이버원의 여전히 오렌지 상원입니다.
7: 아, 오렌지. 오렌지.
9: 안녕하세요. 알파 드라이버원의 아르노입니다.
0: 네, 네. 아르노. 아르노.
10: 안녕하세요. 알파 드라이버원의 실롱입니다.
0: 네. 네.
11: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 드라이버원의 아주 건강한 바나나 준상입니다.
7: 건바.
12: 안녕하세요. 알파 드라이버 안신입니다.
0: 아~ 네. 네. 아니 근데 준서 씨.
11: 네네.
0: 건강한 바나나는 뭐예요?
11: 아무래도 알파 드라이버원에서 건강함을 맡고 있고요.
0: 아, 예.
11: 아래 헤어 컬러가 아무래도 좀 노랗다 보니
0: 아~
11: 바나나로 이렇게.
0: 아, 그래서 아까 여전히 오렌지.
11: 오렌지 바나나.
0: 바나나.
11: 네.
0: 아, 그럼 다른 분들은 과일 뭐 없어요? 그런 이름들은 없어요?
11: 안신이가 이제 저번에 알려줘 궁금해서.
0: 네네네.
11: 안신이가 자기 이제 컬러가 브라운이니까.
0: 네.
11: 밤 있잖아. 밤.
0: 밤
11: 하고 싶다고.
7: 나 오늘 옷도 밤이야.
11: 근데 와. 여기가 오늘 좀 더 밤인데?
0: 그러니까요.
13: 저는 안간 아보카도.
0: 안간 아보카도.
11: 아보카도. 아보카도.
7: 아보카도 씨.
0: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이름들도 너무 귀엽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김영주님께서 어머 다 너무 귀엽네요. 이 윤종님 영미 씨 오늘 태교 지대로 하네요. 맞아요.
1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9529번이 언니 웃음소리가 아까랑 너무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요? 왜요? 나는 일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뭔가 좀 톤이 좀 달라졌나? 아, 근데 진짜로 정말 안구정화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7: 아, 예, 감사합니다.
0: 아, 제가
7: 감사합니다.
0: 이제 곧 출산인데 네, 그동안 태교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제대로 태교하는 느낌입니다.
7: 아,
0: 그리고 또 이제 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아들이라서 요런 우리 알파 드라이버 같은 아이만 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11: 저희보다 멋있을 거예요.
7: 훨씬 잘생긴.
0: 지금 너무너무 저만 들뜬 거 아니죠 지금? 우리 팬분들도 같이 들떴죠 지금?
11: 네.
0: 자, 일단 여러분에 대한 제 팬심부터 살짝 고백을 하자면 미니 1집 타이틀이었던 프리갈람.
5: 네.
0: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무대에서 정말 많이 틀었어요.
5: 아우, 감사합니다.
11: 지금 나오고 있네요.
0: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게 딱 제 스타일이에요.
5: 오.
0: 약간 좀 수컷 냄새 나는 제가 요런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약간 아쉬웠던 게 노래가 너무 짧았어. 그래서 제가 매번 두 대에서 들을 때마다 이거 왜 이제 흥 올랐는데 왜 자꾸 끊기냐고 중간에. 그랬었거든요. 아, 앞으로는 좀 노래를 좀 길게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5: 네.
0: 우리
5: 물론이죠.
0: 알파 드라이브
11: 노력해보겠습니다. 짧게도 많이 또 많이 내겠습니다.
5: 네. 네.
11: 또 짧은 게 약간 요새 트렌드라서 자꾸 노래 짧더라고요.
0: 요즘에 점점 짧아져가지고. 네.
7: 보통 3분을 안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라디오 DJ를 하면서 화장실을 못 갑니다. 막 틀면서 화장실을 못 가요. 아, 제발 좀 길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 아, 알겠습니다.
11: 알겠습니다.
0: 아, 혹시 알파 드라이브는 우리 두 대를 혹시 들어주신 분들은 혹시 계실까요?
11: 아, 너무 당연히 들었죠.
0: 아, 그래요?
11: 오기 전에 당연히 선배님 거 찾아보기도 했고.
0: 아, 정말요?
11: 또 사실 2시의 데이트 라디오 자체가 역사가 엄청 깊잖아요.
10: 맞습니다.
0: 네네네.
11: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진짜 엄마 아빠랑 이동할 때도 많이 들었고.
0: 아, 진짜요?
11: 추억이 정말 추억도 많이 있고 역사도 와. 깊은 라디오에 저희 RD1이 출연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0: 맞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랑 들었을 때는 그때 DJ가 누구셨었어요?
11: 그때 윤종신 선배님.
0: 와. 제가 한창 고정 게스트로 나왔었을 때 그 무렵에 그때 차에서 많이 들으셨었구나.
11: 맞아,
0: 그때는
11: 맞아,
0: 꿈도 못 꿨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수가 돼서 내 노래가 이 라디오에 나오게 될 거라고는 그렇죠.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11: 선배님 이렇게 뵙는 것도 되게 신기한 자리라서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0: 자, 보통은 이렇게 또 라디오 출연하시면 그룹명 뜻이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10: 네.
0: 근데는 제가 다 해드립니다. 제가 입 쓰지도 말어. 목청 쓰지도 말어. 목 다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10: 네.
0: 자, 두 대 초대에서 필수 코스 가보겠습니다. 인트로듀스 RD1 알파 드라이브 1 소개. 렛츠고.
10: 렛츠고.

0: 여기 데뷔 전부터 화제성 제대로 몰고 다닌 아이돌이 있다. 그 이름 바로 알파 드라이브어. 최고를 뜻하는 알파와 열정과 추진력을 뜻하는 드라이브를 가진 원팀이란 뜻으로 서바이벌 오디션 보이즈 투 플래닛을 통해 전 세계 팬들의 선택을 받은 소년들. 정식 데뷔도 하기 전에 팬도 한 명 엘리즈가 탄생하고 라이브 방송 접속자 수는 100만 명 돌파. 2026년 올해 첫 데뷔 주자로 출격해 데뷔 앨범 밀리언셀러 달성. 방송 3사 음반 1위까지 싹쓸이하며 9년 만에 탄생한 데뷔곡으로 지상파 3사 1위를 모두 차지한 보이그룹. 앞으로도 끝없이 질주할 RD1. 오늘은 투데이들 마음으로 질주!
1: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세요?
2: 너무 마음에 듭니다.
1: 뭐 좀 보태고 싶은 뭐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소식이라든지 그런
3: 호흡이
1: 거?
3: 되게 기시네요.
1: 아 그쵸.
3: 진짜.
1: 아 제가 정말 뱃속에 아이만 아니었으면 더 기깔나게 잘했을 텐데 혹여나 방송 중에 애 나올까 봐.
4: 아 그러면 안 되죠.
1: 여기 살인 거예요. 아, 살인 게 요 정도.
4: 충분합니다. 네.
5: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자 오늘 하루 RD1 영업사원은 저 나야나 안영미입니다. 자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근데 정리를 하고 보니까 새삼 RD1 너무너무 대단한데 감사합니다. 데뷔 전에 한 라이브에 100만 명이 넘게 들어왔다는 게 이게 네. 사실입니까? 이게 어떠셨어요? 좀 아찔했을 것 같은데
5: 뉴스 어떠셨나요?
4: 참 이게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너무너무 신기한데 네. 일단 정말 말이 안 되고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한 번에 네. 이렇게 볼 생각을 하셨구나 이게 참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 지금도
1: 그러니까요.
4: 말이 잘 안 나오는데
1: 이게
4: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1: 하자마자 이 정도는 정말 네. 이게 쉽지 않은
4: 맞습니다.
1: 건데
4: 맞습니다.
1: 자 그러면은 데뷔 초창기에만 할 수 있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지금 숙소 생활 하고 계시죠 다들?
5: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층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나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4: 네. 2층 아래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 네, 네, 네.
4: 이렇게 4명 3명 이렇게
1: 아, 네. 그럼 그 방은 그러면 어떻게 누구랑 쓸 건지 뭐 이런 것도 뭐 자유롭게 네. 그럼 본인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3: 회사에서 정해줬습니다.
1: 회사에서, 네,
5: 회사에서. 오자마자
4: 처음에는 이렇게 맞아, 회사에
2: 갔더니 이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네. 여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하고서 계속 쭉 쓰고 있습니다. 네.
1: 그러면은 아래층 멤버는 누구고 위층 멤버는 누구누구예요?
4: 아래는 일단 저 리오 에? 상현 아르노고
1: 아~
4: 2층은 오케이. 상원 준서 안신 실룽 이렇게 네.
1: 아 예 그러면은 뭐 어떻게 좀 뭐, 나는 아래 왜 나는 아래층이지 아니 위층은 조금 뭐 이런 게 편하더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그런 차이점은 없나요? 아니 뭐 위층, 화장실이 네. 뭐 위층에 있다든지 욕실이 아, 2층에 있다든지
2: 아예 같은 아예 구조. 같은 아파트 맞아요. 같은 층 아예 구조예요. 같은 층이나 같은 그
5: 라인이죠.
2: 라인이어가지고 아, 아예 네네네. 똑같습니다. 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살다 보면은 숙소 규칙 같은 게 좀 하나씩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2: 맞습니다.
1: 그러면 요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2: 저희 층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뭔데요?
5: 아래층
2: 이제 음식 먹을 때 네. 창문 다 열고 아, 그 환기 아. 그 월패드에 환기란 버튼이 있는데 네. 그걸 항상 켜놓고 이제 맞아요. 다 창문 열어놓고 환기하면서 먹기
5: 아, 괜찮네.
2: 맞습니다.
5: 오, 맞아요.
1: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욕 화장실은 뭐 각 그러면 하나씩 있는 거예요?
2: 두 개 있습니다.
1: 그러면은 혹시 뭐 씻을 때 누가 뭐 유독 오래 씻는다든지 이런 걸로 사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자취했을 때 그런 걸로 많이 싸우고 그랬었거든요.
4: 네.
1: 뭐 아니면 뒷정리를 잘 안 하고 나온다든지.
4: 네네네네. 아.
1: 뭐 수채군형의 머리카락이 많이 있다. 아 이런 미치거든. 그런 걸로 어떻게 부딪히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들 그건 잘 지키시는 건가요?
3: 다행히 저희가 장발이 없어가지고.
2: 맞아요.
1: 네, 네, 네.
2: 다 그래도
3: 구멍이
2: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1: 아 정말. 네, 네, 네. 그래도 다행이다. 아직 네. 탈모 걱정은 없어서
2: 아, 우리 애기들이 그렇죠. 저희 다 머리카락 정말
3: 요즘 좀 위험합니다.
1: 요즘 아 요즘 좀 위험해.
2: 위험해?
1: 아,
3: 진성이 형 제가
1: 네. 그래 아, 탈색 많이 하니까.
5: 어 깜짝 놀랐어요.
1: 아 진짜 그렇겠다. 예.
2: 네. 아 금방 다시 날 거예요.
1: 어쨌든 그래도 숙소 생활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은 없는 잘, 것 같아서
2: 네, 네, 잘 없는
4: 진짜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1: 진짜 아 그러면 이미 팀워크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3: 아, 네. 감사합니다.
1: 숙소 생활에 부딪히는 부분 없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2: 아, 네. 그렇죠.
1: 자, 그럼 이쯤에서 RD1 첫 컴백 앨범 얘기도 해볼 텐데 프롤로그 싱글 No School Tomorrow. 네. 여기 네. 어떤 앨범인지 준서 씨가 소개를 해주실까요?
5: 네, 저희의 첫 컴백이죠. 네. 프롤로그 싱글 No School Tomorrow로 컴백을 했는데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네.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소년들의 네. 자유로운 일탈과 그런 거기서 나온 자유로운 감정들을 저희 알파 드라이버만의 낭만 에너지로 예스, 표현을 한 앨범입니다.
1: 아 일탈 네. 일탈 너무 좋은데 네. 그러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일탈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가장 최근에 했던 일탈은 또 뭐였나요? 한번 생각나는 일탈.
5: 생각나는 일탈. 에. 아 일탈까지는 아닌데 네. 예를 들어 뭐 좀 이제 날씨가 좋잖아요 요즘. 에. 그래서 뭐 헤어 메이크업이 빨리 끝났다.
1: 네.
5: 그럼 샵 밖에 나가서 이렇게 테라스. 바람 한 바퀴 쐬고 온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정도 일탈? 사실 일탈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 너무 또 바쁘게 맞아, 잘 맞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이렇게 바람 쐬는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행복하고. 에.
1: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맥주 한 캔 하고 왔다 뭐 이런 일탈이면 모르겠는데.
2: 오 마이 갓.
1: 아 정말
5: 정신인에게는
1: 굉장히 일탈이 너무 모범스럽다.
3: 너무 낭만 있네.
1: 어? 아니면은 뭐 각자 뭐 그 숙소에서 창문 뭐 환기 뭐 이게 규칙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니면 한번 뭐 문을 안 열어봤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 뭐 그런 일탈도 아니고 네. 그냥
5: 아, 뭐 있나?
2: 최근에 아~ 한 3일
3: 저희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순수 이제
5: 순수. 네.
3: 정말 순수한 것만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어서
1: 아 지금
3: 신인이기 때문에
1: 아직 그치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진짜 일탈을 얘기할 수는 없을 테고
2: 나 있어
1: 뭔데요?
5: 어 있어?
1: 뭔데요? 뭔데요?
2: 3일 전인가 4일 전에
1: 네.
2: 스케줄이 끝나고
1: 네.
2: 화채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12시?
1: 네. 밤 12시.
2: 새벽 밤 12시였는데 화채를 시켜서 먹었어요.
5: 이게 일탈이야?
6: 행복하네.
5: 이게 일탈이야?
7: 좋아 좋아.
5: 난 사실 나랑 비슷한 결이네. 그렇죠.
1: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밤 12시에 하이볼을 먹었어요도 아니고.
5: 화채,
2: 수박 화채를 먹었습니다.
1: 화채를 시켜 먹었어요.
2: 네, 수박 화채
1: 너무 예쁘다
2: 먹었어요.
1: 우리 애기들 너무 예쁘다.
4: 맛있게 먹었으면 됐죠.
1: 김미리님께서 일탈도 낭만적이래.
5: 아, 네. 감사합니다.
1: 그럴 때고
2: 네,
1: 사실 벌써 일탈을 하면 안 되겠죠.
2: 안 되죠.
5: 맞습니다.
1: 예, 그럼요.
2: 바르게.
1: 자, 제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나쁜 일탈 쪽으로 좀 이렇게 끌어당겨 보려고 했는데 안 돼, 안 넘어와.
5: 아,
1: 그런 네. 친구들입니다.
5: 아주 교육이 잘 되시네요.
1: DNA가 네. 순수해 이미
2: 넘어왔죠.
1: 자 타이틀곡 OMG도 소개를 또 해주셔야죠. 어느 분이 또 해주실까요?
4: 제가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미호. 네.
4: 자 저희 이제 알파 드라이버의 네. 이제 OMG는요 저희만의 자유로운 에너지와 청춘의 설렘을 담은 이제 R&B 힙합 곡이고요.
1: 네.
4: 이제 오락가락한 감정 그리고 이제 엉망인 상황마저 네. 이제 낭만 에너제틱 무드로 풀어내겠다 이런 yes. 이제 얘기를 담은 곡입니다.
1: 아 근데 요즘 또 챌린지가 또 유행이니까 네. OMG도 챌린지 안무 당연히 있겠죠?
5: 네, 맞습니다.
1: 어떤 안무인지 한번 알려줄 수 있어요?
5: 한번 르노가 설명해볼까요 그러면?
1: 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2: Let's go.
1: 네.
5: 포인트 안무는 자 포인트, 네, 포인트 안무는
1: 네.
5: 그냥 형 설명.
1: 네, 우리 아르노가 보여준대요. 네.
5: 네. 자, 저희 약간 선풍기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예. 가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븐데이즈 오브 윅이거든요.
1: 네.
5: 그래서 손으로 직접 빙글빙글 돌아가는 하루를 이렇게 선풍기처럼 약간 이렇게 감아서
2: 여기서 두 바퀴.
5: 감아서 한 번 더 감고
2: 한 번 더
5: 감고 한 번 또 감아요. 자, 감기 예. 엄청 많습니다.
1: 아 쉽네.
4: 네.
1: 할 수 있어요.
5: 가능하신가요?
1: 옛날에 클론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었다고 빠밤빰빰빰빰 약간 비슷하네요. 아 금방 합니다. 네. 제가 셀럽파이브 하면서 안무를 또 금방 따기로 또 유명하고 제가 또 춤쟁이라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우리 팬분들은 앞에서 이따가 노래 나오면 같이 한번 해주세요.
2: 예. 예.
1: 오빠들 저기 핸드폰으로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2: 아 눈으로 봐주세요. 눈으로.
1: 자, 이 노래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죠. 알파 드라이버의 OMG 바로 듣고 올게요.
5: Let's go.

0: Oh! Hey, woo!
1: Wow!
2: Go on.
1: 네, 두시의 데이트 안녕입니다. 셀럽이 되고 싶어. 바른 생활 드라이브 원 알파 드라이버와 함께하고 있고요. 신곡 네. OMG 들었고요. 네. 아, 그 사이에 우리 사연 씨가 나가서 혼자 앞에 팬분들이 계시니까 혼자 춤을 췄는데 아우 정말 형들 이럴 거야 막내라고 해서 지금. 근데 혼자 잘하네.
3: 잘해서.
1: 잘한다 잘한다.
4: 네. 솔로 스테이지에 기회를 또 주는. 아, 그렇습니다. 네. 너무 잘합니다.
1: 4385님께서 영면이 저 안무를 할 수 있겠다고요? 그럼요. 아이 금방 하지.
2: 당연하죠. 아,
1: 어려울 게 없어요.
2: 당연하죠. 네.
1: 이 문자님께서 네. 정말 춤선이 OMG다. 오 멋있다 지렸다. OMG.
3: OMG.
2: 차민 씨 좋았다.
1: 자, OMG도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등등등 해외 음원 차트 1위고요. 정말 진짜 글로벌 스타십니다. 또 이런 소식도 발빠르게 톡방에 전달하는 멤버가 또 있거든요. RD1 이슈 누가 이런 거 잘 전달하나요?
4: 이거는 사연이 같은데.
2: 창민이가 빨라요.
1: 아 그래요?
5: 네. I'm a bit quick.
1: 아 진짜? 바로바로 바로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5: 아 실시간까지는 실시간으로. 아니고 보면은 보이는 대로 이제 형들한테 알려주고 뭐 이런 게 우리가 이런 걸 뭐 받았더라 아니면 우리가 뭐 이런 걸 했더라 하고서 알려주는 편입니다.
1: 그러면은 하루에 RD1 얼마나 검색해요? 몇 번 검색해요?
5: 하루에요?
1: 네 진짜로
6: 100번?
5: 100번? 어? 아니 막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비는 시간 있으면은 틈틈이 검색하는 것 같아요.
1: 전 제 이름 한 4,000번 검색하거든요. 그 정도, 그 정도 된다.
5: 4,000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4,000번.
4: 상현이가 보통 3,000번 정도 하니까.
1: 아, 그래.
5: 1,000번만 더 하면 되겠다.
1: 아, 왜냐면 하게 돼 있잖아. 궁금하잖아요. 아,
4: 궁금하죠. 궁금하죠. 네,
1: 솔직히 궁금하고. 최근에 해외도 다녀왔다면서요. 그쵸. 어디 다녀오셨어요?
7: 저희가 뭐 일본
4: 일단 일본
7: 갔다 왔고
1: 네.
7: 여러 뭐 이제 네. 일본에 몇 번 갔다 시상식이랑 네. 이제 그 K-콘 때문에 갔다 왔고 또 이제 태국에서 공연도 했었거든요. 예.
1: 맞아요.
4: 네. 팬 사인회 때문에 또 중국도 갔었고. 네.
1: 맞아요. 아니 진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해외를 벌써 그렇게 많이 갔다 네. 오셨는데 맞아요. 그러면 어디가 가장 반응이 좋아요? 팬분들 중에?
7: 다 근데, 아 네. 진짜 어디 가나
5: 네.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네.
7: 정말 너무 잘해주셔서 네.
1: 진짜 근데 일본 분들은 약간 좀 조용하시잖아요 이렇게 막
7: 저희는
1: 이런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7: 저희는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다행히도
4: 이렇게 느낄지 모를 정도로 진짜 엄청 환호해주셔가지고
1: 아 진짜
4: 엘리분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1: 진짜. 어딜 가든 네. 이렇게 환영을 네. 해주시는군요
7: 너무 감사했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자
4: 감사합니다.
1: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알파 드라이브 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8: 네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0: 닥터 캡슐 천.
1: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네, 2시에 데이트 아영입니다. 일로와. 일로와, 우리 진돗개 일로와.
3: 예스.
2: 재밌게 놀았죠?
3: 네.
4: 강아지 같네요.
2: 네. 두 대 초대에서 셀럽이 되고 싶어 신곡 OMG로 돌아온 알파드라이버와 함께하고 있고요. 송명재님께서 안녕하세요. MBC 지나가는 673번 버스기사입니다. 운행 지금 막 끝나서 올립니다. 알파드라이버원 여러분 컴백 축하드리고요. 바빠도 식사는 꼭 챙겨드세요. 제 동생도 알파드라이버원 매니저인데 동생아 너도 시간은 없어도 밥은 꼭 챙겨 먹어라.
3: 누구지?
5: 이름 비슷하네요.
3: 이름 비슷하세요.
2: 혹시 그러면 오늘 함께 오셨나요? 아 진짜로?
4: 누군지 알겠다.
2: 아 저기 밖에서 인사하시는.
3: 맞습니다. 키가 정말 크고 멋있는 우리 매니저님.
2: 형이 이렇게 걱정을 해. 형이 걱정을 해가지고.
6: 밥을 좀 드셔야 되시죠.
2: 그래 이게 가족들이야. 이게 감동이다. 밥 챙겨 먹으라는 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어마나.
4: 이거 되게 감동이다.
2: 그러니까요.
5: 저희가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와. 그리고 너무 좋겠다. 버스에서 계속 틀어줄 거 아니에요. 알파드라이버 노래. 이게 홍보인 거지.
4: 감사합니다.
2: 자 이렇게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질문 다 받고 있습니다. 목격담 미담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알파드라이버 멤버들 한 명 한 명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문자는 샷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2부 끝곡으로 알파드라이버의 굿라이프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5: 예, 굿라이프.
2: 상현이 가서 놀아도 돼.

0: 김영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두 대의 초대에서 셀럽이 되고 싶어 알파 드라이브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3692번님께서 집에서 4개월 아이랑 의성어로만 대화하는 아기 엄마인데요. 훈훈한 총각들 목소리 들으니까 살 것 같네요.
1: 아, 아, 아, 정말
0: 누구신지 몰랐는데 오늘부터 알아가 볼게요. 아, 라고
2: 감사합니다.
0: 하셨습니다.
2: 알파 드라이브원입니다.
0: 네. 5277번님 초등학교 6학년 딸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는 47살 엄마예요. 오.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나네요. 날도 더운데 어찌 기운이 왜 이렇게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에너지가.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남달라요, 남달라. 특히 우리 상현 군은 지금 쉼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3: 귀엽네.
2: I'm 20.
0: 역시 막내다. 막내.
1: 아, 네. 맞습니다.
0: 자, 잠시 후 3부에서 이분들 제대로 한번 알아가 볼게요. 기대해 네. 주시고요.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2: 네. 예.
4: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0: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셀럽이 되고 싶어 알파 드라이버와 함께하고 있고요. 엄청난 사연이 하나가 왔어요. 오. 우리 아르노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 209님 입사 20주년 휴가 정리예요. 프라하 여행 포기하고 아이디완 컴백한 요즘 아이디완 보러 다니고 있어요. 요즘 제 행복의 전부예요. 아이디완 컴백 축하해.
5: 감사합니다.
3: 아니 20주년 휴가인데.
5: 그러니까.
3: 와, 그 휴가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지금 아이디완한테 쓰고 있는 거거든요. 프라하를 포기하고 혹시 여기도 오셨나요? 여기 오셨나요? 밖에 지금 계시나? 앞에 손 들으셨던 분? 아닌 것 같고. 아, 오늘은 안 오셨나 보다. 아~ 오늘은 못 오셨나 봐요.
5: 듣고 계신.
3: 예예예. 예, 예. 아,
5: 감사합니다.
3: 이 정도입니다.
5: 감사합니다.
3: 우리 알디온이 이 정도예요.
5: 아~
3: 예.
5: 감사합니다.
3: 자, 이쯤 되면 또 우리 두댕이들이 알디온의 매력은 다 알았을 것 같고, 자 지금부터는 멤버 한 명 한 명의 매력을 한번 예, 영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디온 네. 멤버 영업 파트 1 자기 PR 5자 톡. 자, 저희가 멤버분들한테 다섯 글자로 자기 PR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5: 네.
3: 다들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아르노 씨가 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 프리패스상. 안급한 사람.
6: 안급한 사람.
4: 멋진 애교맨.
5: 멋진 애교맨.
7: 애인가?
4: 번개맨 신롱. 번개맨 이거 왜 그냥 속에 나
7: 그냥 이름을 말해버렸어.
3: 신롱은 이미 얘기했고.
4: 힙합 개냥이.
5: 여기도 얘기했네. 힙합 개냥이.
7: 아니 힙합 개냥이 누군데?
3: 아.
4: 플러팅 장인.
5: 플러팅 장인.
7: 이건 르노 형 아니야?
3: 천사.
4: 천사 고양이.
5: 여기 천사 고양이. 오. 오. 저희는 좀 쉬워요. 사실.
7: 저희는 저희 너무 잘 맞아요.
5: 분들도 쉬우실 것 같고.
3: 그래요?
5: 네. 네.
3: 어 일단은 실롱은 이미
7: 번개맨 실롱.
3: 근데 왜 번개맨이에요? 왜 번개맨 실롱이에요?
8: 제가 번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3: 너무 번개를 좋아요. 그냥 우르르 쾅쾅 번개를 네. 좋아한다고요? 네.
9: 그 환장합니다.
7: 진짜 번개 보면은 우와 번개 형 뭐 형들 뭐 번개 쳤어 이러면서 진짜 그랬어요.
3: 왜? 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부터?
8: 완전 어릴 때부터 예, 그냥 좋아했어요. 그냥 어릴 때는 뭐 할머니랑 같이
3: 네.
8: 그 밤에 그냥 밖에 비는 보는 거
5: 아, 보는 것도
8: 예, 그때부터 좀 관심 생긴 것 같아요.
3: 우와 네. 너무 독특하다.
8: 예, 그 어느 순간에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혼자 살고 있는데 혼자 자면서
3: 네.
8: 그 침대에 누우면서 밖에 번개 보면서 와 진짜 예쁘다 좀 빠진데
3: 예?
8: 좀 빠졌는데 약간
3: 미치겠다. 아 우리는 번개 보면 네. 어우 저거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에
7: 그쵸.
3: 나랑 위협을 그래. 느끼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깜짝깜짝 놀라게 돼 있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와 신롱은 진짜 독특하다.
8: 아 예.
5: 멋있는 사람이네.
8: 감사합니다.
5: 실제 안에 겁이 진짜 많아요.
9: 맞아요.
5: 실제로 맞아. 겁이 엄청 많은데
7: 맞아요. 번개만 안 무서워요.
3: 번개만 안 무서워한다고? 네. 와 진짜 신기하다.
5: 모든 걸 다 무서워해.

0: 다른 거 뭐 귀신 다 무서워하는데.
1: 아 그 공포 지수가 약간 네. 이렇게 분배가 안 되고 여기에만 이렇게 몰빵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2: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 박가연님께서 네. 또 피카츄도 좋아하시겠네요. 그런데 피카츄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캐릭터는 피카츄는... 또 별로 안 좋아하고.
3: 아 번개 좋아해요.
2: 정말 번개. 그냥 번개만 좋아해요.
1: 그냥 던더.
4: 그 자체.
1: 라이트닝.
2: 와. 근데 이것도 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애매하겠다. 왜냐면 왜 우리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좋아하는 걸 선물하고 싶잖아요.
0: 번개를 선물.
2: 번개를 어떻게 선물해야 돼?
0: 번개를 선물.
1: 버튼 주면은 버튼 누르자마자 번개 같이는. 아.
5: 실제로 신룡이가 그 연습할 때도 네. 계속 번개 무늬로 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2: 아 진짜.
1: 맞아요.
5: 그냥 처음에는 그냥 디자인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좋아서 다 그렇게 입고 있더라고요.
0: 왜냐 자주 보였어 번개. 네.
2: 와 네. 진짜 독특하다. 네. 자 그럼 우리 번개맨 실롱은 네. 절대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번개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1: 아 저도 네. 처음 봤어요.
2: 저 진짜로 44년 살면서 처음 봤어요.
5: 인정이다 그럼.
2: 네 잊혀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키워드도 하나씩 한번 볼게요. 네. 네. 자 일단은 아 나 요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힙합 개냥이.
1: 힙합 개냥이.
0: 힙합 개냥이.
2: 힙합 개냥이. 누가 봐도 우리 상현 씨 아닙니까? 누가 봐도?
1: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2: 아니 여기에서 계속 아까 음악 나갈 때도 강아지 마냥 그렇죠. 계속 여기 돌아다니면서 맞아, 그렇게 개냥이. 애교를 피우던데 누가 봐도 힙합 개냥이 아닙니까? 어때요? 맞췄죠?
1: 맞습니다.
2: 그래 그리고 형아들이 진짜 강아지처럼 보더라고. 너무 귀엽게 보더라고. 아니 원래
3: 이상이
5: 대단하네.
2: 아니 원래 이렇게 막내 미가 넘쳤었어요. 원래?
1: 아니요.
2: 집에서도 그래요?
1: 아니요.
0: 집에서 맏형이
1: 원래
0: 맏형이에요.
2: 아 진짜요?
1: 네, 저 네, 여동생이 한 명 있고.
2: 아 정말? 네,
1: 원래 어디에 가든지 막내는 한 번 내본 적이 없어요.
2: 진짜? 네,
1: 중간 라인이거나 형 라인 쪽에 있었는데 연습생 했을 네. 때도. 근데 알디언이 되고서 처음으로 막내가 돼가지고.
2: 정말. 네. 저는 원래 집에서도 막내인 줄 알았어요.
1: 아,
5: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저희도 그럴 것 같았는데 네네네.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래서
2: 아,
5: 되게
2: 진짜?
5: 신기했어요. 네.
0: 너무 신기해요.
2: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개냥이처럼 하고 다니는 이 모습 보면 여동생이 뭐라 그래요?
1: 아 싫어요. 아, 싫어요. 싫어하지 마. 즐겨.
2: 그래 동생의 입장에서는 아 오빠 좀 왜 그래?
1: 그러니까 형 따라해요.
2: 그럼 여동생이랑 싸운 적 있어요?
1: 아니 싸운 적은 없고.
0: 응. 뭐 혼내고 그래?
1: 아니 안 뭐 뭐라 해야 되지? 따라하면은 이제 내가 따라하지 마 막 이러고.
2: 아 진짜
1: 엄마도 이제 야 너 오빠 따라하지 마 하면서 이러고.
2: 아 정말.
0: 아, 진짜.
2: 왜냐면 저는 현실 남매는 또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아, 저는 외동이라서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떤지
1: 따라하지 말라고. 아,
0: 그런 느낌. 그러니까 더 따라하고 싶은데.
2: 그래. 소진님께서 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아,
1: 맞습니다.
5: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막내 처음이라는데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2: 네. 아 네. 진짜
3: 너무 귀여워.
2: 저 그래서 아 형들이 이뻐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5: 아 그럼요. 네. 네.
2: 자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맞췄고 네. 프리패스상도 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1: 프리패스상
5: 누구죠?
2: 프리패스상 저는 준서 씨.
1: 오.
0: 아 오늘 진짜 맞추시는 거죠?
2: 네.
0: 아, 미리 들으신 게 아니에요?
2: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신기가 좀 있습니다. 뻥이지. 아니 그게 아니 아까부터 네. 약간 혼자 약간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뭔가 그리고 뭔가 반듯한 느낌이 더 들어가지고 머리는 노랗게 염색을 했을 네. 지언정. 약간 대기업상이세요.
0: 너무 좋은 칭찬인데요.
2: 그리고 뭔가 FM일 것 같고 그런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그래서 프리패스상 아닌가 생각했는데 본인은 왜 프리패스상이라고 얘기했어요?
0: 저는 엘리즈 분들이 뭔가 그렇게 부르시는 걸 듣고
2: 네.
0: 그 그냥 좀 맞출 수 있게 좀 그래도 남들이 보는 저를 이렇게 좀 적었던 것 같은데
2: 네네네.
0: 이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번 컴백 때문에 머리를 한번 진짜 파격적으로 바꿨거든요. 네. 원래는 진짜 흑발을 진짜 엄청 오래 했는데
2: 예.
0: 팬분들께서 준서 어떻게 이렇게 염색을 해놔도 날 티가 안 나지? 약간
2: 맞아.
0: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 어쩔 수 없구나.
2: 진짜 네. 그냥 되게 엄마 말 잘 들을 것 같고
0: 완전 잘 듣습니다.
2: 뭔가 반항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0: 너무 감사합니다.
2: 어떻게 멤버분들도 인정하십니까? 아, 그런 부분에
5: 맞습니다, 맞습니다.
2: 그래 약간 진짜 그런 프리패스성 있잖아요. 뭐

0: 장인 장모한테 뭐 처음 뭐 인사 뭐 여자친구의 부모님 만났을 때 약간 프리패스 할 것 같고 그런 느낌.
1: 맞아요. 실제로도 그런 느낌입니다. 네.
0: 아 진짜. 네. 그래 그럴 것 같은 느낌이었어.
2: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제가 또 한번 맞춰볼게요.
3: 네. 이제 좀
0: 재밌네.
2: 재밌다 재밌다. 아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0: 아, 여기서부터 약간 좀 어려워. 네. 그러니까 어려워. 천사 고양이? 천사 고양이는
3: 제일 고양이? 고양이 닮은 사람.
0: 아 안신. 오~ 오~ 맞죠?
4: 맞습니다.
0: 그래. 와, 나 진짜로 저 운명
4: 어떻게 맞았어요?
0: 운명 49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왜 이렇게 잘 맞추죠? 진짜로. 아 왜냐면 되게 고양이 같이 진짜 고양이 상이라서.
4: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0: 예 예. 본인이 예쁘고. 근데 왜 굳이 앞에 천사를 붙였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2: 왜 천사예요? 왜 천사 고양이?
3: 하늘에서 내려왔기
4: 때문에. 제 생각에 너무 착해서.
1: 아 본인이 천사다.
2: 본인
4: 맞아요.
2: 천사다.
4: 어. 저
0: 그래요? 그 어느 정도로 천사인지 얘기해 주세요.
2: 네.
4: 어 되게 많아요.
2: 우리가 멤버들이 얘기해 주는 게
0: 아, 그래, 그래.
4: 얘기하면 좀 어색해.
0: 본인이 되게 많다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지금 뭔가 좀.
1: 아 근데 그 일단 안신이가 일단 막내 라인인데 형들이 되게 잘 챙겨주고 뭐 막내 상의도 잘 놀아주고 뭔가 되게 예상치 못했는데 되게 섬세하게 잘 뭔가 챙겨주네 이런 싶은 그 모멘트들이 되게 많아서 천사 고양이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안신 씨에 대한 강력한 미담 있어요? 디테일한 거?
2: 저는 그때 처음 딱 느꼈던 거는 그 저희 일집 활동할 때 이제 좀 추워서 겨울이었는데 이제 사전 녹화 끝나고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한 민소매로 그냥 이렇게 차로 가고 있었어요. 밖엔 추웠는데 근데 안신이가 아 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형 감기 걸리니까 빨리 아우터 입어 이러면서 준 거예요 저한테. 약간 이런 모먼트.
0: 아 약간 디테일하게 좀 챙겨주는 면이.
2: 네 맞아요.
1: 천사 고양이.
5: 천사.
0: 어떻게 본인도 천사라고?
2: 아니 너가 골랐잖아. 너가 골랐잖아.
0: 본인 천사라고 인정해요? 인정하십니까?
4: 인정할게요.
3: 인정할 기회는 뭐야?
2: 인정할게요.
0: 어떻게 부모님도 인정하세요?
4: 인정할 것 같아요.
0: 아 정말.
2: 좋습니다.
0: 아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뭐 잘못한 거 하나 없었고
4: 없습니다.
0: 혼난 적도 없었어요.
4: 아, 없어요.
0: 진짜? 정말요?
4: 네, 제가 진짜? 살면서 때리본 적 한 번도 없어요.
0: 진짜? 부모님이 때린 적 없어요?
4: 아, 없습니다.
0: 정말. 부모님이 천사셨네.
4: 이것도 맞습니다.
1: 누가 천사였는지.
4: 부모님 더.
0: 그래. 자 그러면 남아 있는 키워드가 안급한 사람 그리고 멋진 애교맨 플러팅 장인이 사람. 있는데 나 플러팅 장인이 제일 궁금하다. 자 이 세 분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맞춰볼게요. 네. 알파 드라이버의 프리갈람 듣고 올게요.
2: Freak alarm. It's like when we walk in, everybody know. Got the place popping, 꿈과 같은 sound.

0: 와, 이걸 내가 직관하다니. 알파 드라이버네 프리갈랑 듣고 왔고요. 알비원 멤버 영어 파트. 자, 자기 PR 5자 토크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네. 이어가 볼게요.
1: Yes, sir.
0: 아, 근데 진짜로 에너지가 정말 다르다.
2: 감사합니다.
0: 상현이는 뭐 따로 먹고 있는 뭐 있어요? 비타민 같은 게 영양제 있어요?
1: 영양제 먹어야 됩니다.
3: 아니, 먹으면 더 좋아지겠네 그러면.
1: 더 챙겨
0: 오늘 뭐
1: 먹겠습니다.
0: 마늘 주사라도 맞고 왔나? 오늘 아주 그냥 미치네 정말. 좋습니다. 날뛰고 있어.
1: 아, 예, 라디오 할 때마다 너무 뭔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항상.
0: 그래요?
1: 아, 이렇게 아, 신납니다.
3: 네. 말하는 거 좋아해요.
0: 자, 그 기운 저도 지금 받고 있는 기분이고요. 네. 자, 하영주님께서 이 그룹 아 느낌이 좋네요. 노래도 좋아요.
1: 느낌이 와.
3: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아,
0: 자, 그러면은 RGO 멤버 영어 파트 자기 PR 5자 토크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키워드가 안급한 사람,
1: 안급한
0: 멋진
1: 사람.
0: 애교맨, 플러팅 장인 남았거든요. 네. 네. 아, 근데 이제부터 진짜 난코스야. 네. 그전까지는 조금 쉬웠고 네. 지금이 이제 난코스인데 예. 일단 안급한 사람 한번 맞춰볼게요.
1: 여기서 네. 제일 느긋하게 뭔가 앉아있는 사람. 네. 표정부터 되게 나긋나긋하고.
0: 저 한 번에 맞춰볼게요. 리오 씨. 땡이요?
1: 땡.
0: 아니요?
4: 네. 저도 네, 별로 급하진 않는데 저보다 더 급한 거북이가 있습니다.
1: 더 안급한.
3: 더 안급한.
0: 아니 진짜 오늘 쟁일 앉아 있었는데 리오 계속 앉아 있었는데
4: 저도 한 거북이 하는데 네. 더 거북이가 있습니다.
0: 더 느긋한 느린. 사람 있어요? 네.
1: 표정을 보면은 진짜 네. 바로 아실 수 있어요.
0: 누구지?
3: 얼굴에 써 있습니다.
1: 얼굴에
3: 리오.
0: 아, 그래? 그 느긋함이 있어?
1: 네.
0: 아, 그렇다면 혹시 상원 씨?
3: 아, 정답. 아. 맞습니다.
0: 와, 네. 저는 둘 중에 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아까 이렇게 봤을 때 다들 한 번씩 춤추거나 팬분들한테 인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물론 리오 씨도 나갔어요. 네. 나갔는데 자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이러면서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1: 대장 고양이.
0: 약간 대장 고양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안급한 사람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네. 우리 상원 씨가 그러면은 가장 안급한 사람이었군요.
5: 네.
0: 뭐 때문에 이렇게 느긋한 거야 도대체. 성격이.
5: 아니. 저희가 너무 바쁘고 이제 요즘 이제 사회가 너무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0: 네.
5: 그 속에서 나만큼은 좀 천천히 살고 싶어서.
3: 이런 것도 있고. 상원이 감성이 미쳤어요.
5: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조금 천천히 살아야지 제가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1: 와. 본인의 페이스대로
0: 제가
1: 사는 거죠.
0: 제가 한 인생 2회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아까 좀 약간 좀 어른스럽다라고 느꼈던 게
1: 어른.
0: 정말 그냥 그 막 춤추고 우리 같이 막 팬분들의 인사하고 이 바쁜 와중에도 저를 딱 보시면서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약간 그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인생 2회차 같은 느낌? 뭐 여유?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상원 씨도 급할 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5: 급할 때 있죠.
0: 네. 그럴 때는 어떤 순간이에요? 어떤 순간에 조금 이거 좀 빨리빨리 좀 해야겠다. 약간 이런 거. 예, 그냥 넘어갈게.
1: 지금도 느긋해.
0: 대답 기다리다가
1: 하루가 지나갈 것 같아요.
0: 하루가 정말 진짜 해줄 것 같으니까.
5: 없는 것 같아요.
0: 네. 예. 그랬어요.
4: 딱 저희 아이디 멘트 찍을 때만 그.

0: 퇴근할 때 퇴근할 때 제일 먼저 나가는 거 아니야? 이따가 손살 같이 나가는 거 아니야? 아. 자, 그럼 멋진 애교맨과 플러팅 장인이 남았는데. 네. 어,
1: 야,
2: 이거는 그 멋진만 보시면 돼요.
0: 멋진.
2: 네네.
3: 둘 다 멋진데요?
2: 아닙니다. 아, 멋진을 멋진. 네, 멋진. 좀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0: 네. 강체 모르겠네. 네. 네. 멋진 때문에 더 모르겠네. 끝까지 맞추고 싶지가 않으네. 아, 네네네. 아, 예. 멋진 애교맨. 애교랑은 좀 상관이 없어 보일 것 같지만 뭐 어떻게 멋진 애교맨 리오 씨?
2: 네네.
4: 리오 정답입니다. 예. Yeah.
0: 아, 어떤 애교가 있을까요? 아,
2: 제가
3: 미스터
2: 그... 제가 미스터 큐입니다.
0: 큐예요?
2: 미스터 큐. 네.
0: 애교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2: 아,
0: 그러면 애교.
2: 네네. 아, 뭐 별거 없는데. 네. 네. 정말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진짜 별거 없어가지고.
3: 이미 네네. 지캠이 잡히셨어요.
2: 네.
3: 카메라 원샷
0: 잡혔어요. 지금 잡혔어요. 네. 원샷 잡혔습니다. 네. 네.
3: 이거 중앙.
0: 아, 네. 네. 중앙. 큐.
2: 내가 말했죠.
4: 멋진에서 넘어갔어야 돼. 약간.
2: 제가 말했죠.
0: 뭐 네.
3: 뭘,
0: 만족을
3: 뭘 말했죠?
2: 없다고 말했죠.
0: 아니, 잠깐 팬분들이 이제 밖에서 만족을 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짜증 나가지고 이런 거예요.
5: 새로운 것도 만들어.
2: 저는 지금 제가 말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별거 없는데 네. 그 네. 그렇습니다. 네.
5: 상현이한테 좀 배워요, 형.
2: 아, 제가 좀 수업을 받겠습니다, 상현이한테.
0: 그래, 상현 씨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애교랑 그런 거다.
2: 미스 큐 상현이 버전을 해주세요. 어.
0: 그래.
2: 아, 이게 표정이 다르네. 어.
0: 부드럽잖아. 표정이 오. 부드럽잖아.
5: 뒤에 세트도 있어. 이거
3: 네, 네.
5: 아,
3: 그러니까, 아니야.
5: 아, 맞아.
4: 큐, 에나 뭐 이렇게 나오네.
5: 맞아. 아. 세트 있어요. 아, 원, 투, 앤, 쓰리.
0: 이거 해줘, 이거 해줘.
5: 아, 원, 앤, 투, 앤, 쓰리. 원, 앤, 투, 앤, 쓰리.
0: 아, 오. 아, 그렇지. 아, 요 정도 해줘야지.
4: 네, 이렇게 나왔으면 됐어요.
0: 그럼.
2: 네, 좋네요, 좋네요.
0: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플러팅 장인.
4: 자연스럽게.
0: 아르노 씨. 플러팅 장인이라고 했는데 네. 이러면 또 한번 보여줘야죠. 어떤 플러팅을 또 하십니까?
6: 그럼 저 바로 해보겠습니다.
3: 바로 그냥.
2: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네.
0: 자, 마이크 들고요.
5: 아, 여보세요?
4: 여보세요?
3: 상원아 너도 애교해. 오 마이 갓.
0: 밖에서
4: 아, 여보세요. 여보.
0: 밖에서 팬분들도 이제 화가 난 거야. 아 그냥 애교해.
4: 아 여보냐고. 엘리스 여보예요?
0: 세요?
6: 세요?
2: 아, 여보세요. 여보시냐고.
4: 여보세요.
3: 여봅니다.
0: 자, 그럼 다른 분들도 한 번씩 한번 플러팅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씩 좀 보여 주실 수 있어요?
4: 플러팅. 우리 그러면 실롱이가
0: 예. 이렇게 번개 한번 쳐 주세요.
4: 신랑이부터 이렇게 돌아가려고 했지.
2: 번개 보러 갈래를.
0: 그래. 어.
3: 나랑 번개 맞으러.
0: 어, 좋다. 이거 좋다.
4: 나랑 번개 보러 갈래?
0: 번개 보러 갈래? 이거 좋다.
3: 싫어.
0: 이거 어때요, 이 멘트? 네. 이 번개 맞으면 나랑 사귀는 건가?
4: 아, 이 자세. 어.
3: 약간 멋있는 척하면서.
0: 멋있는 척하면서.
2: 번개 맞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7: 번개 맞으면?
3: 응. 주 가운데.
4: 번개 맞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7: 아니, 아 잠시만요.
6: 이 번개 맞으면 나랑 사귀는 거.
7: 근데 그럼 상대방은 번개 맞는?
4: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런.
0: 대신 이제 그분이 살아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2: 살아 있다면.
0: 예. 네.
3: Let's go.
7: 그럼 무슨? 아예?
2: 아 하면 돼요.
0: 아 해주세요.
4: 예. 예. 네. 괜찮습니다. 재밌어요.
7: 뭐지?
0: 이 번개 맞으면, 이 번개 맞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7: 이 번개 맞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4: 번개 맞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0: 왜냐면 우리 실롱은 지금 안 돼. 번개 맞으면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
3: 그러니까 계속 그거
0: 이거를 왜 걱정돼가지고. 자꾸 플러팅을 하라 그래?
2: 약간 이런 느낌으로 플러팅이.
0: 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맞아, 알았어요. 맞아. 자, 그렇다면 우리 준서 씨.
4: 자,
0: 또 저는... 얼마나 또 올바르게 또 플러팅을 할지.
4: 그러면 우리
5: 상견례 날짜 언제로 잡을까?
4: 프리패스상에서 이어서 이렇게
2: 좋습니다.
4: 와우!
0: 와우! 아니 근데 지금 다 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나이스 없어가지고
5: 나이스
0: 예 바로 넘어갈게요. 네. 자 6428번님 저희 딸이 좋아하는 알디원 다음주에 하는 첫 콘 갈 생각에 들떠있답니다. 시험 앞둔 소은이에게 시험 잘 보라고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3: 소은이 화이팅.
2: 화이팅.
3: 소은이 화이팅.
2: 소은아 화이팅.
3: 우리 팬콘 화이팅.
0: 화이팅.
1: 아이디와도 화이팅.
0: 자 그럼 다음 주 주말에 첫 팬콘서트를 하시는 건데 네. 이런 것도 제대로 홍보해야 되거든요.
2: 맞습니다.
0: 리오 씨가 네네. 어떻게 멋지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예. 언제 어디서 하는지?
2: 네 저희 이제 다음 주 금토일 네. 인스파이어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네. 저희 첫 팬콘을 하는데요. 네. 정말 3일 동안 엘리즈 분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고 저 아이디원이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3: 예!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아이디원과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었어. 부대도 나와주실 거죠?
2: 아 물론이죠.
0: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셀럽이 되고 싶어였고요. 알파 드라이버와 함께했습니다. 모두들 안녕. 고마워요. 안녕.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탁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칼리 레이 젭슨 피처링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The Loneliest Time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경복님. 영미님, 알디원이랑 사진 찍는 거 보니까 여왕 같아요. 호위 무사들이랑 사진 한 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우르르 왔다가 지금 우르르 사라졌어. 지금 갑자기 휑하다. 방 비었다 지금. 밖에 팬분들도 좀 나가시고 항상 나 그래서 아, 아직 남아있네. 의리! 역시 의리! 역시 알디원 팬분들은 이렇게 의리가 있어. 또 끝까지 또 앉아 계셨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앉아 계셨었어. 아이고 다행이다. 아, 혼자 또 외로울 뻔했어요. 자, 그 사이에 쌓인 두댕이들 사연도 한번 볼게요. 4117번님, 저 오늘 희망퇴직 권고받았습니다. 기분이 엄청 꿀꿀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후련하니 이상하네요. 제 나이 40인데 또 잘 시작할 수 있겠죠? 언니가 힘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쵸? 저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뭔가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있는데 아, 이거를 나한테 갑자기 그만두라고? 이 휑함과 그 와중에도 그래, 그동안에 나도 좀 지겹긴 했어. 뭔가 새로운 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 근데 그 명분이 필요했었을 뿐이야. 그래서 그 명분이 생긴 것 같아서 조금의 설레임. 그 어떤 마음인지 좀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뭔가 일이 잘 풀리려면 이 일들이 다 사사사삭 정리가 된다 그러더라고. 예, 뭔가 일이 엄청나게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7588번님, 거창에서 사과 농사 짓고 있는데 풀이 왜 이렇게 빨리 자랄까요? 사과밭에 풀 베는 중입니다. 아우 지겨워. 그러니까 풀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 거야 도대체가. 아우 참. 아, 이도헌님, 저 예전에 SNL 방청 당첨돼서 갔다가 그때 영미 누나 처음 실물로 봤는데 와, 연예인 포스 장난 아니더라고요.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완전 이쁘시고 포스 뿜뿜 대박이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에요. 예, 저도 연예인이고 후광이 좀 비치는 사람이고 예, 그런 사람인데 요거를 항상 직접 보신 분들만 아시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5천만 국민이 다 직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니까. 예, 근데 이 동호님이라도 알고 계셨으니까 다행이네요. 소문 좀 내주세요. 자, 이 동호님. 오늘 일이 있어서 아내 차를 빌려서 타고 나왔는데요. 매번 제 차 보고 지저분하다고 뭐라고 하더니 아내 차에도 쓰레기가 그냥 가득하네요. 이래서 겉과 다른 게 사람인가 봅니다. 원래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찔리니까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차가 더러우니까 남의 차 더러운 것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 아이 참. 우리 근데 너무 이런 거 가지고 잔소리하고 그러지 맙시다. 그냥 조용히 묵묵히 치워주는 게 나아. 그냥 아유 그냥 치워주고 말지 서로 잔소리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이거는. 자, 아까 풀 빨리 자란다는 사연 들으시고 3024번님이 풀들도 역시 우리 두댕이다워. 아, 풀들도 야한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진짜 그런가 보다. 누가 사과밭에서 진짜 야한 행동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저희 갈대밭이었다고. 근데 요즘은 사과밭인가 보다. 응, 거기가 핫스팟인가 보다. 아니면 두대를 틀어놓으셔서 그런가? 두 대 틀어놓고 사과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풀이 좀 빨리 자라는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예, 덜어 있긴 있어요. 아, 사연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나가고요. 아까 알파 드라이버는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입조심하느라고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애들 갔으니까 우리끼리 좀 놀자고 요렇게.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전미도의

0: 눈빛에 더 보이게.
1: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에 이어서 시소의 사랑이 아닌 단어로 말해요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풀이 빨리 자란다는

소식에 이어서 정세미님께서 그래서 사과가 빨갛게 익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이제 안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나 보다. 9989번님, 영미 언니 괜찮으십니까? 속 불편한 거 아니죠? 좀 허옇게 질렸어요. 이루다님, 영미 언니 달걀 같아요. 헤헤 이러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나름 꾸미고 와도 이게 문제라니까요. 오늘 같은 날은 차라리 비비를 안 발랐었어야 되는 날인 거예요. 조명이 진짜 여기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썹이 날아갔어. 눈썹이 날아가 버렸다고 지금. 이거 어떡할 거예요? 모나리자 됐는데. 심지어 아파 보이기까지.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아, 지금. 아이, 조명 하나만 부셔버리고 싶네, 진짜. 그, 저처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눈 사이 먼 사람들은 더 멀어 보인다고. 이게 인면으로 보인다면 양쪽 관자놀이에 있는 걸로 보여가지고. 아, 나 참. 0503번님. 이사 후 아들내미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에요. 우리 아들 사회생활 힘들었는지 밤새 열이 나서 오늘은 어린이집 땡땡이 치고 둘이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언능 나와서 내일은 어린이집 꼭 등교하길 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 그래. 아이들도 긴장이라는 걸 하죠. 긴장하고 또 이제 긴장 풀리고 그러면 이제 그래. 열감기가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 얼른. 얼른 나와서 등원하자. 엄마 힘들어. 데이트하는 것도 한두 번이야. 요거 힘들어. 하루 시간 길다. 2008번님. 너튜브를 보다가 와일드싱 OST 오정세 씨 노래 니가 좋아 듣고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요. 같이 재밌고 즐거웠으면서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요즘에 이 노래에 꽂혔거든요. 너 노래가 왜 쓸데없이 이렇게 좋은 거야, 심지어. 진짜. 역시나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영화 와일드싱에서 오정세 씨가 맡은 역할이죠. 최성곤의 니가 좋아 듣고 올게요.

0: 웨어 지벤 이라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My name Sunny, 내 이름 맑음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4935번님, 2316번님, 배주영님 세 분께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릴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 오늘 가장 임팩트 있었던 멘트는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번개를 보면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롱 씨가 얘기했죠. 알파 드라이버네. 그래서 우리 신롱 씨 가시는 길에 요 소리 실컷 들으라고 번개 소리 들려드릴게요. 네. 아, 지금 완전 흥분의 도가니겠다 지금.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 우리 슬림웨이 다이어트, 이 번개 맞으면 우리 사귀는 거다.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환인제약,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포스코 ENC 번개맨, IS 동서, 주식회사 본거보니, 우리 번개 보러 갈래?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와 함께합니다. 이 번개 맞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아이고, 자, 지금 비 내리는 지역도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번개 치는 곳 혹시 있나요?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광교 저수지 둘레길. 광교산 자락 저수지를 따라 이어지는 둘레길인데요. 울창한 숲길 사이로 저수지 풍경이 펼쳐지고 이맘때면 짙은 나무 그늘이 이어져 햇살이 강한 날에도 걷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광교 저수지 둘레길은 물가를 따라 길게 나무데크 산책로가 이어지는 길입니다. 저수지 둑길을 향해 걷다 보면 수양 벚나무 가지가 늘어져 자연스러운 터널을 이루고 노란 금계국이 가득 핀 언덕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초록 숲 사이로 노란 금계국이 번지듯 펼쳐져 걷는 내내 눈이 즐거워진다고 하네요. 노란 금계국이 여름이 왔다고 알려주는 것 같네요. 6월 4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미국 밴드죠. 위트니의 Follow 들으셨어요. 이 곡은 사운드가 굉장히 60~70년대 락 사운드를 지향하는 데 이 곡이 나온 연도가 2016년도입니다. 피트니의 2016년도 데뷔 앨범이죠. Light Up on the Lake에서 한 곡 들려드렸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곡이에요. 안현숙님이 보내셨어요. 상수님, 라디오 첫 방부터 쭉 듣고 있는 애청자예요. 목소리와 선곡 다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유재석 캠프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잣죽, 샐러드, 에티오피아 커피 저도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방부터 또 쭉 완벽한 하루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엊그제 저와 제 아내가 나온 그 2기가 이제 오픈이 됐죠. 그 넷플릭스의 유재석 캠프 이것도 또 보셨군요. 그래요. 제가 직접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안현숙님께 제가 커피 드립백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마 거기에 에티오피아 커피 비슷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첫 방부터 듣고 계셨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1104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순디 매일 듣는데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특별할 게 없네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출석 체크를 제가 이렇게 번호를 다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7103 쓰시는 분, 9188, 1817, 6019, 1104 방금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보이고요.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5424 쓰시는 분, 2396 쓰시는 분, 7440 쓰시는 분 이렇게 또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미니 메시지로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서원님, 소소데이 너무 좋아요. 다른 날도 의미 있지만 소소데이가 유난히 좋네요. 오늘도 아이와 함께 열심히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오늘 목요일 소소데이, 소소한 얘기 나누는 날이죠. 김서원님, 소소데이 좋아하시니까 오늘 계속해서

0: 한 문자 보내주시면서 또 얘기 나누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사연과 아주 수려한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백조싱크, 3일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브람산마의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그레인온,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와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몽니의 망설이지 마요 들으셨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곡이에요. 참 몽니도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몽니를 처음 봤을 때는 와 정말 젊은 밴드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오래 활동하네요. 오래된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참 오랫동안 오랜만에 듣는 또 몽니 노래입니다. 기분 좋습니다. 이영경님이 소소데이군요. 식사하기엔 애매한 시간인데 점심때를 놓쳐서 지금 봉골레 라면 먹고 있어요. 제 밥 친구 와나 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봉골레 라면? 이런 제품이 있는 건가요? 봉골레 맛 라면인가요? 아니면은 라면 봉골레 라면 만드신 건가요? 봉골레 라면이란 건 처음 들어봤는데 약간 바지락을 넣고 이렇게 봉골레 컵라면이 있군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도 봉골레 라면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경님. 이렇게 또 점심 때를 놓쳐서 라면 드시고 계시는군요. 제가 조금 일찍 알았으면은 보내드렸을 텐데 그래도 냉동 만두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에 라면 먹을 때는 냉동 만두도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6156 쓰시는 분, 순디, 제 전 남친이랑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서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유 그래요. 6156 쓰시는 분 이름이 뭐예요? 7739 쓰시는 분 멸치 똥 따며 들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단순 작업할 때 참 좋습니다. 완벽한 하루. 8871 쓰시는 분 소소데이에 선물 받은 1인인데 아직 교환 못하고 있어요. 말하는 거 아니죠? 너무 소소해서 이거요 라고 꺼낼 수가 없네요. 아 이게 보니까 저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모바일 쿠폰이에요. 근데 정말 소소하긴 소소한가 봐. 어디 가가지고 그거를 건네주면 어디서 선물 받았다는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어디 다른 데 얘기하지 말라고 항상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8871 쓰시는 분 그래도 밝히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좀 노래 틀고 좀 잠깐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바노프의 노래입니다. 날씨 탓.

지바노프의 날씨 탓 들으셨고요. 그 뒤로 밀레나의 단비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박범준님이 보내셨어요. 집안 호프라니 맥주 한잔하고 싶은 선율이네요. 어떻게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한잔하고 싶으시죠. 박범준님. 아 그래요. 지바노프입니다. 박범준님은 이렇게 발음해도 집안 호프라고 들으시겠죠. 좋습니다. 김진영님은 저도 소소데이 쿠폰 그러다 기한 지나서 못 썼어요. 쿠폰을 받아도 못 쓸 만큼 안 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소한 그런 쿠폰인 것 같아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김하늘님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저도 이것저것 더 보태서 사면서 소소데이 선물 썼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만 단독으로 쓰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그만 얘기하죠. 네, 레드 칠리 페퍼스의 데니 캘리포니아 들어드리고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시모니의 딴뚜 아모르입니다. 70년대부터 활동한 싱어송라이터이고요. 브라질 대중음악을 무지카 포플라르 브라질레이라, 줄여서 MPB라고 얘기하는데요. MPB를 즐기다 보면 한 번은 꼭 거치게 되는 아티스트가 시모니입니다. 큼직한 무대활동뿐 아니라 드라마 주제가도 많이 부르고 음악을 통한 사회운동까지 하고 있어서 브라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아티스트로 꼭 손꼽히죠. 딴뚜 아모르는 2004년 곡이고요. 브라질 음악 소개할 때 자주 얘기하게 되는 작곡가 이반 린스가 썼습니다. 살짝 허스키한 음색이 매력인 아티스트 시모니의 딴뚜 아모르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시모니의 단뚜 아모르였습니다. 뭔가 오늘 이렇게 좀 비가 올 듯 말 듯, 여기는 비는 아직 안 오고 계속 올 듯 말 듯 굉장히 흐린 날씨인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워낙에 제가 이제 시모니의 이 단뚜 아모르가 들어있는 음반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음반이 정말 좋은 곡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반 린스와 함께 같이 만든 앨범이고 이 음반을 여러분들이 정말 전체를 다 들어보셨으면 제가 정말 많이 듣는 브라질 MPB 아까 말씀드렸죠. 무지카 포플라르 브라질레이라 브라질의 팝음악이죠. 그래서 MPB라고 하는데 그 MPB 앨범 중에 이 앨범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앨범의 곡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소개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권기현님이 가사는 잘 모르지만 뭘 말하는지 알 것 같은 감미로움이라고 보내셨고요. 김주원님 한숨 자고 싶어져요. 너무 포근한 곡. 맞아요. 뭔가 포근함이 있는 그런 곡이죠. 잘 들었습니다. 노미자님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셨어요. 요즘 주말마다 가까운 산을 오르고 있어요. 정상에서 이어폰을 끼면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꼭 듣는 노래가 있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국 싱어송라이터 벤 하워드의 올드 파인이에요. 잔잔한 기타 소리와 바람처럼 스치는 목소리가 산공기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먼 풍경을 바라보며 듣고 있으면 복잡했던 생각도 조금은 가벼워진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뭐 좀 날씨도 흐리고 산에 못 가는 그런 날씨지만 뭐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왠지 눈을 감고 내가 산 정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곡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 하워드의 올드 파인.

노미자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벤 하워드의 올드 파인 들으셨고요. 그 뒤로 정원영의 그냥 들으셨습니다. 아주 신나네요. 와, 올드 파인 노래도 굉장히 분위기 있고 좋지만 정원영 씨의 그 노래가 지금 그 뒤에 너무너무 신나는 곡이 또 이 두 곡을 같이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애경리 님께서 미니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망원시장 걸으면서 듣고 있어요. 음악이 시원한 바람처럼 너무 흥겨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이 두 곡 정말 오늘 너무 좋습니다. 노미자님께는 제가 상순 세트 보내드려야죠. 커피 드립백 세트 그리고 닭가슴살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1817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들어드리죠. 이 밴드 오랜만인데요. 이한철 씨가 속해 있는 밴드였죠. 지퍼의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목요일 소소데이 소소한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3116 쓰시는 분 순디 지금 운전 중인데요. 다들 제 앞으로만 차들이 들어오는 것 같죠? 기분 탓인가? 아님 초보 운전 두 개 붙여서 그런 걸까요? 아 초보 운전을 두 개 붙여 치셨다는 건 정말 초보 운전인 거라는 거죠? 1번 운전 중인데 문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잠깐 정차하셨을 때 보내셨겠지만 2번 앞으로 다 차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속력을 내지 마시고 오른쪽 차선으로 좀 붙어가지고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다들 이해하시고 알아서 앞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도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자는 꼭 정차하고 보내시고요. 조심해서 살살 천천히 운전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운전, 너무 천천히 하면 안 되지만 적당한 속도로 운전하시면 괜찮습니다. 7506 쓰시는 분 해가 잠시 나네요. 비가 올까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 비가 올 듯 말 듯 여기 상암동도 비가 올 듯 말 듯한 구름이지만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0726 쓰시는 분이 오늘 이런 날씨에 참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선우정아의 비 온다 신청해 주셨어요. 이 곡 2부 끝곡으로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을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3부 첫 곡 제가 너무너무라고 또 쓸 제가 참 좋아하는 존 메이어의 Your Body is a Wonderland 들으셨습니다. 기타 소리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음악도 좋고 사운드도 좋고 참 다 좋아요. 0130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저 어제 상수동 카페에서 순디 봤어요. 키 완전 크고 연예인 아우라 뿜뿜. 퇴근길 메이트인 순디에게 혼자 내적 친밀감 느끼며 반가워했답니다. 그 김에 문자 보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거기서 저를 보셨군요. 그래요. 인사 좀 건네시지 그랬어요. 뭐 사람이 참 많은 그 커피 마시는 장소였는데 아주 커피를 너무너무 맛있게 마시고 커피가 좀 커피를 좀 과하게 마셨어요. 그래서 지금 또 그러고 나서 또 그 근처에 있는 또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또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를 좀 과하게 마셔서 카페인 과다로 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인사해 주세요. 김보나님, 순디 초일 아들 수학 가르치다가 친자임을 확인했네요. 휴라고 답답하시죠. 그래요. 뭐 김보다님도 어릴 때 그러셨잖아요. 부모님이 답답하시고 뭐 그런 겁니다. 지금 뭐 이해해야죠 우리가. 그래도 잘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소소한 사연 그리고 좋은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동서,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빙그레, 베스트슬립,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KB국민은행,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설의 드라이플라워에 이어서 이문세 피처링 이소라의 장난인 줄로만 알았지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목요일 소소데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님이 하늘이 흐린 게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지금 들리는 노래랑 분위기가 너무 찰떡입니다. 순디 첫 방부터 듣는데 항상 응원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또 첫 방부터 이렇게 들어주신 분이 또 오셨군요. 참 이 노래 맞아요. 방금 그 두 곡과 참 지금 이렇게 비가 올락몰락 올락말락하는 이 날씨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이민님 순디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잊은 건 절대 절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바쁘셔서 오랜만에

오셨겠죠. 내일 또 오세요, 이미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미님. 9657 쓰시는 분. 완화 들으며 밑반찬 하고 있었는데요. 만들면서 너무 간을 봐서 진미채 양이 절반으로 확 줄었어요. 배가 좀 고프셨나 봐요. 진미채 이렇게 만들면서 먹으면은 밥도 한 숟갈씩 먹으면 좋을 텐데. 5842 쓰시는 분. 헬스장 오기 너무 싫었는데 오긴 왔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면은 꽤 한 거예요. 왜냐면은 헬스장 가는 집에서 운동화를 신고 나가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헬스장까지 갔다. 이 얘기는 꽤 많이 했다. 이제 거의 반은 했다. 이제 조금 헬스를 조금 운동을 조금 하시면은 이제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 그래도 음악 들으면서 좀, 운동 좀 하시면, 가신 김에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695 쓰시는 분, 상수님, 자랑하려고 문자 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월남쌈 먹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 월남쌈 좋네요. 아, 정말 이제 배가 슬슬 고플 때가 됐죠. 이 고픈 배, 노래로 잠시 잊어봐야겠습니다. 0351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아스트로 질베르토의 So Nice.

아스트로드 질베르토의 So Nice 들으셨습니다. 좋은 노래를 들어도 배고픈 건 배고픈 거네요. 이제 저녁 시간 되니까. 아까 월남쌈 얘기를 하셔가지고 배가 고파요. 3285 쓰시는 분. 여긴 햇볕 청명 쨍쨍한데 거긴 구미한가 봐요. 근데 선곡들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햇빛이 청명 쨍쨍한 곳에도 이 아스트로드 질베르토의 So Nice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구름이 좀 낀 날씨에도 참 어울리는데 이 버사노바 곡은 햇빛이 쨍쨍할 때 아주 잘 어울리죠. 77

7 쓰시는 분 전주예요. 상수님 라디오 채널 찾느라 헤맸어요. 오래된 제 차에 6번 FM 99.1이네요. 와우 하시면서 유캠도 잘 봤어요. 제주 민박도 생각나고 반갑습니다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요. 전주 이 전라도 지방은 99.1이군요. 제주도 그랬었나? 제주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다시 찾았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미니로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피버 브라이슨 94년 Through the Fire 앨범 중에서 아주 감미로운 곡이죠. Why Goodbye 들어드리고 잠시 후에는 9연승에 도전하는 상승 퀴즈 감미롭게 한번 제가 정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0: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 9연승에 도전하죠. 오늘 9연승에 제가 맞추면은 9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23년 오늘 6월 4일은 무도가 최배달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극진 가라데의 창시자이자 바람의 파이터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그는 생전에 이것을 하는 사람과는 싸우지 마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최배달이 싸우지 말라고 한 사람은 발레하는 사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발레하는 사람과 싸우지 마라고 했다. 왜 발레하는 사람을 이렇게 특정 지어서 싸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발레. 최배달 씨의 지금 사진을 우리 제작진이 띄워줬어요. 아주 늠름한 모습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에너지가 눈빛이 막 엄청나요. 근데 발레하는 사람, 이렇게 춤을 추는 사람, 물론 뭐 여자는 아니고 발레하는 남자랑 싸우지 말라고 했겠죠. 왜냐면 발레하는 사람들 힘들이 사실은 그 힘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빠르고 춤을 추는 사람, 그 발레하는 사람들의 그 남자들을 보면은 잔근육이 엄청나죠. 근데 그 사람과 싸우지 말라. 왜 싸우지 말라? 뭐가 발레하는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나? 지나? 아 정말 오늘 9연승인데 참 고민되는 어떤 문제입니다. 1923년이면은 발레를 보기조차도 힘든 그리고 발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인데 왜 23년에 태어났으니까 뭐 한 1950몇 년 뭐 이럴 때 60몇 년 이럴 때겠군요. 발레한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점프도 잘하고 쏙쏙 잘 피해 다닌다. 뭐 이길 수가 없다. 아니면 잘 도망간다. 아니면 귀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저는 5로 5호로 찍어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특이한데 아닐 것 같은데 맞을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정말 꼭 맞추고 싶습니다. 자, 오늘 문제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최배달이 싸우지 말라고 한 사람은 발레하는 사람이다. O, X.

상순 퀴즈에 이어서 스팬다우 발레의 True 들으셨습니다. 스팬다우 발레. 오늘 그 상순 퀴즈에 발레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곡을 이 팀의 곡을 오랜만에 들었네요. 또 오늘 상순 퀴즈 최배달이 싸우지 말라고 한 사람은 발레하는 사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그렇다. 발레하는 사람이 참 유연하고 근육도 있고 뭔가 좀 싸움을 근데 사실은 이 그 이렇게 무술을 하는 사람들은 싸움을 권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싸움을 피해라. 그래요. 경기만 하는 거죠. 그래야 되죠. 어쨌든 뭐 상승 퀴즈 문제니까 저는 5를 선택했고요. 이창규님 5입니다. 여자친구가 혹시 발레리나 아니었을까요? 아, 절대 싸우면 안 되죠. 지죠. 집니다. 네. 박범준님 정답 5입니다. 빨래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싸우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박범준님. 그래요. 박범준님이 이 문자 보내면서 아싸, 아 너무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9251 쓰시는 분 X. 발레하는 사람과 싸운다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요. 맞아요. 발레하는 사람 아니고도 싸우면 안 되죠. 8189 쓰시는 분 X. 어제 박하요비의 그런 일은 선곡이 적절했던 것 같네요. 순디 구연승은 다음 기회에. 아 그래요. 구연승. 구연승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8189 쓰시는 분 경고. 맞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8189 쓰시는 분 자 문자 지우지 마시고 남겨주시고요.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입니다. 8189 쓰시는 분 5입니다. 8189 쓰시는 분 5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9연승입니다. 정답 5. 무도가 최배달이 싸우지 말라고 한 사람은 발레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의 저서 극진공수도 교본에도 관련 내용이 실려있을 정도로 유명한 일화인데요. 최배달은 발레 무용수들이 뛰어난 균형감각과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만큼 일반적인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이 돼요. 발레하는 사람들 정말 유연하고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상승 퀴즈 9연승에 9연승이 됐고요. 내일은 10연승 도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이제 순디와 항상 반대로 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제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작진들이 지금 표정이 많이 굳어졌어요. 당첨자 9분 뽑아야 되니까요. 9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9분. 자, 내일 10연승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순옥님이 시청해 주신 곡 기분 좋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미 그리고 바비킴의 노래입니다. Love Recipe.

0: 거미 그리고 바비킴의 러브 레시피에 이어서 강희선님이 신청해 주신 로이 오빈슨의 In Dreams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정현님이 보내셨어요. 순디 엄청 행복해하시네요.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께 좀 많은 분들께 선물도 드리고 얼마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줄게요. 제가 제작진을 9번 이겼다는 거. 이게 정말 행복합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폭원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내일은 금요일이죠. 정통 라디오로 돌아옵니다. 좋은 음악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하는 그런 정통 라디오 시간이죠.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상순 퀴즈 10연승에 도전합니다. 내일 10연승 제가 상순 퀴즈를 맞추면은 10분께 무려 2배 선물을 보내드리니까 내일도 오셔서 상순 퀴즈도 같이 풀고 좋은 음악도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김간지 그리고 하헌진의 이제는 함께할 친구가 생겼다네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0: 기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역전패를 당하자 순간 멘붕에 빠집니다. 세계 1위 여자 테니스 선수 사발렌카는 어이없이 치고 나서 충격과 분노와 울화통에 그만 정신줄을 놓고 맙니다. 아, 지금 당장 다 때려치고 싶어. 테니스를 그만두고 싶어. 그 옛날 세계 제1인자였던 나브라틸로바는 달랐습니다. 아, 일찍 탈락할 줄 몰랐는데 뭐 그래도 좋은 점이 있네요. 나브라틸로바는 일찍 패배를 하자 그동안 여러 번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구경조차 못했던 파리를 관광할 시간이 생겼다고 밝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1위지만 프랑스 오픈에서는 아직 우승하지 못했기에 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건가. 사발렌카는 쪽박 깨는 소리를 합니다. 아, 들어가서 모든 걸 부수는 방이 있다고 들었다. 그 방에서 하루 종일 물건들을 때려 부수고 싶다. 아, 정말 더러운 테니스. 아, 졌다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판을 부수면 안 되죠. 쪽박은 깨기는 쉽지만 다시 원상복구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나를 미치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자,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조니 미첼 프리맨 인 페리스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조니 미첼이 그 음반 프로듀서이자 음반 제작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나중에 개펜 레코드를 설립하기도 한 데이빗 개펜하고 파리에 여행을 갔는데 야 진짜 자유롭게 막 예, 사는 거 보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프리맨 인 페리스 조니 미첼. 고윤슬 씨. 이름 참 예쁘죠. 윤슬. 예. 제 마음도 쪽박 깨지 말고 잘 다스려야겠어요. 라디오 듣는 순간 위로가 됩니다. 좋네요.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3일제약,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IS동서, 도드라만돈, 음식물 처리기 휴렉, 백조싱크,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포스코 ENC에서 함께합니다.
1: 티긋티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2: 아니

펫샵 보이스. 여자 가수 목소리는 더스티 스프링필드입니다.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043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날도 오지니까 이 노래가 땡기는데요. 그래요? 오, 펫샵 보이스 그리고 더스티 스프링필드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이은정 씨가 미니 게시판에 글을 남기셨는데, 와, 아직도 이 프로그램이 있네요.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한 20년 만에. 와, 20년 만에. 와우,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고 찾아주시니 뭐 감사하죠. 예, 아직도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9065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이경미 씨. 네, 이 친구도 잘 있나 모르겠네.

네, 왁셋 준 애프터눈 들었습니다. 5467번으로 6월 왔으니까 들어야죠 하고 예. 들어야죠. 왁셋 준 애프터눈. 앞에 들으신 음악은 디사운드의 엔조이였고요. 와, 디사운드 진짜 오랜만이네요. 17, 18년 전에 음악 캠프에서 디사운드 콘서트 당첨돼서 다녀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예. 감사했습니다 하셨네요. 오, 야, 벌써 이렇게 오래됐나? 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예, 절친이에요. 두 번이나 출연해가지고 아, 멋진 라이브를 들려줬는데 고맙습니다 김지현 씨. 예. 이지용 씨는 아, 집에 당근이 많아서 당근 듬뿍 넣은 김밥을 준비 중인데 아이 리듬 타고 놀다가 계란 태웠어요. 예.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 왜냐하면 뭐 귀로 음악 듣고 몸으로 움직이지만 눈은 보고 있어야죠. 계란을, 계란 요리를. 아, 이게 비겁한데. 네. 김미옥 씨가 갑자기 소나기가 오네요. 양산만 있어 후딱 집에 갑니다. 후텁지근하네요. 네. 음악은 좋고요. 아, 그래서 저 김미옥 씨 사연을 보자마자 저도 스튜디오 창밖을 봤는데 와, 소나기가 쫙 내렸어요. 상암동에도. 감사합니다. 근데 양산만 후딱 집에 간다는 건 뭐예요? 양산으로는 비 올 때 쓰면 안 돼요? 우산과 양산은 철저히 구분돼야 됩니까? 보통 뭐 대충 우산으로 양산도 하고 양산으로 우산도? 아, 모르겠네. 예. 저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하긴 저는 양산이라는 건 써본 적이

그게 없죠. 우산만 쓰고 다녀가지고. 자, 9721번으로 지방 출장 다녀오는 길입니다. 오. 자, 데릴 홀. 드림타임. 듣겠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0: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지금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 쏟아지는 곳이 많습니다. 소나기가 오지 않더라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바람의 세기도 무척 강한데요. 오늘 퇴근길 요란한 소나기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튼튼한 우산 꼭 챙겨서 나오시고요. 돌풍과 함께 벼락에 치는 곳도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대 4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중부와 호남에 약하게 비가 더 지나겠고요. 내일은 낮부터 다시 하늘이 개면서 볕이 강하게 드러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은유법이 어떤 건지를 알려면 김동명 시인의 시 내 마음은 읽어보면 된다. 그는 내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원관념을 다양한 보조관념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은유법을 활용한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 뱃전에 부서지리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주오.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내 마음을 나그네로 여길 때 그는 누군가 피리 불어주기를 바란다. 피리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밤을 기꺼이 새고 싶으니까.

밤잠 설쳐서 피곤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마음이 고요한 호수 같아지기는 어렵다. 철수는 오늘 머리가 와글와글, 마음이 부글부글, 편치 않은 사람들에게 생각이나 감정과 맞서 싸우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다. 장기알을 움직여 상대편의 왕을 잡아내는 장기 놀이를 할 때 우리는 이 편이거나 저 편, 붉은색 정자체 알편을 고수하거나 푸른색 흘림체 알편을 들면서 전체의 판도를 놓치기 쉽다.

체스를 둘 때도 백색말이나 흑색말을 선택해서 상대를 제거 또는 제압하는 데만 신경 쓰게 된다. 그러다 보면 놀이가 어느새 싸움으로 변한다. 일단 어느 편이 되고 나면 모든 게 승패로만 좌우된다.

하고 된다. 즉 이기려고 애써야 하고 이기려면 별짓을 다해야 한다. 불안한 뇌와 웃으며 친구하는 법을 쓴 심리상담가 숀 T. 스미스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그렇게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맹렬히 싸우는 대신 장기판이나 체스판이 되게 하라고 한다. 판의 입장에서는 좋은 편도 나쁜 편도 따로 없으니까 이겼다고 환호를 지르거나 졌다고 비명을 지르거나 할 이유도 없다. 마음이 언짢을 때 또는 갈팡질팡할 때 마음이 고장난 것처럼 힘이 되어 죽이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될 때, 그럴 때도 마음을 통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 우리는 마음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마음에 고마워하거나 마음의 작동에서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도 있다. 마음의 배후를 훔쳐보고 그 동기를 밝혀내면 이는 더욱 쉬워진다.

네, The Police의 King of Pain 들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뭐 스팅 목소리 스팅 목소리는 참 다 어울린다. 아무 때나. 예. The Police의 King of Pain. 자, 6시 40분 49초 막 지났습니다. 3720번으로 와, 철수 오빠, 저 영천 사는데요. 서울 가는 기차를 놓쳤어요. 예. 그래서 지금 버스 타러 가요. 예. 위로해 주세요. 아이고. 뭐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요? 위로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위로해 드리면 될까 모르겠네. 아, 이화정 씨는 와, 루엘 나온다고요? 우와! 3, 4부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 아, 루엘의 팬입니까? 그럼 루엘 안 나오면은 대충 뭐 이거저거 막 놓치면서 듣는 건가요? 놓치면서 듣는 것도 괜찮아요. 예, 이것저것 막 놓치면서 대충대충 듣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루엘 나올 때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괜찮네요. 아, 루엘이 3, 4부에 오늘 나올 겁니다. 기타가 좋아서 라이브도 한 두 곡 해줄 거고요. 지금, 아, 이 친구 키 정말 컸는데. 예, 키가 커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싱어, 송라이터, 루엘. 그 오늘 3, 4부는 아, 무흐지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보고 싶은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네. 아무튼 3부에 만납니다. 네. 갑수바 이게 이 친구가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한창일 때 그때 왜 그래도 음악이 있다라는 특집 프로그램 했거든요. 배철수의 음악캠프 30주년 특집. 그래도 음악이 있다. 그때 그 영상, 와, 밴드셋으로 완전히 뭐 엄청난 영상을 또 보내줬고요. 그때 노래 뭐 했더라? As long as you care. 생각난다. 그리고 3년 전에, 2023년에 또 출연해서 또 노래를 들려줬고요. 아, 이제 거의 뭐 찐친이네, 루엘. 3부 기대해 주십시오. 자, 3553번으로 청해 주신 매시브 어택, 매시브 어택, 티어드랍.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0: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큐.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4: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6: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입니다. 7506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자, 3, 4부 오늘 호주의 싱어송라이터 루엘과 함께합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4: 061-241-8800.
0: 맛있게 건강에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5: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Thank you.
1: 자, 루엘 노래 Face to Face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이거는 2019년에 발표한 EP Free Time의 수록곡이네요. 와. 자, 루엘하고 만나, 강민아 씨가 통역 수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환영한다는 얘기 해주시고요.
2: A great 뭐... big welcome to the show. First of all.
0: Thank you. Very happy to be back.
2: Welcome back on the show, actually.
0: Yeah.
2: Yeah.
0: I missed this studio.
1: 자, 한국 팬들에게 정식으로 좀 인사 부탁드리죠.
2: And say hello to all the listeners. I'm tuning in live.
0: Hello, listeners. Everybody all over. I appreciate you listening to me forcefully.
2: 네, 전국에 계신 아니 네. 모든 여러 곳에서 음악을 듣고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3년 전에 왔던 기억 나는지요? 예.
2: Actually, you're here 3 years ago mm-hmm. when you visited Korea as part of your last tour.
0: Yeah.
2: Do you remember being on the show?
0: Of course, I'm looking at a photo of me right now. I remember what I was wearing. I remember, I was here for a little promo trip, and it was very, very fun. I had a great time here.
2: 네, 그때 찍었던 사진을 띄워주셔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그때 입었었지 이렇게 기록이 새록새록 난다고 합니다. 그때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내고 왔대요.
1: 아니 사진으로 보니까 키 차이가 무지하게 나는데 이거. 완전 밀리는데 키로.
2: And it also shows how tall you are compared to the rest of us.
0: Well, I know. It feels like that maybe I haven't grown at all. I thought maybe I'd grown since then, but no, I haven't. I'm still the same. Still the same. But I'll take it. You know, I still look reasonably tall out here.
2: 예, 보고 있으니까 키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0: 또 요때 비해서 지금 더 큰 것 같지도 않다. 키가 똑같다.
1: 아니 근데 저번에 왔을 때는 요 네. 사진으로도 봐도 알겠지만 약간 미소년 느낌이 있었는데.
0: 아 그랬네요. 예.
1: 지금은 완벽한 그 남자의 향기가 쫙 나는데.
2: It's been 3 years, but 네? it looks like you have changed a lot from being sort of I don't know, fresh faced. I don't know.
3: God, yeah.
2: Boyish charm to
3: a whole ass man.
2: There you go.
3: Yeah, I don't know. I feel like, well, how old was I there? I was 20, 23 now. Mm. Yeah, I don't know. I wonder if much has changed. I don't think much has changed in inside, which I think is good. I still feel, you know, energized, youthful, ready to take on the day and write more music. Mm-hmm.
0: 네, 지금이 23이니까 저 때가 20살 때인데요. 뭐 내적으로는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외형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변화가 느껴지지만 여전히 에너지가 많고 여전히 젊고 여전히 많은 곡을 쓰고 싶고 그런 것은 특별히 많이 변한 건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1: 아직 진짜 젊은 나이죠.
0: 아, 네. 그렇게 말이에요.
1: 아니 그 코수염은 그때 저 따라서 이거 기르는 건가?
2: Were you inspired by his mustache last time you visited?
3: Absolutely. Yours, you've kind of grown out the goatee a little bit now, though. Here in this photo, it was a little thicker. I missed the old mustache. I needed to get even bigger. But yeah, I was definitely inspired. That's been my whole brand since then.
0: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때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코스염을 기른 것 같기도 하고 이때 또 사진 보니까 그 배철수 DJ님은 더 코스염이 더 좀 뭐랄까요? 숱이 더 빽빽했었던 것 같은데 요 느낌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때로 가보시면 어떨까.
1: 아이고 하여튼 뭐 고마워요. 예.
2: Thank you for that.
1: 자 루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고요. 페이스 투 페이스 첫 곡으로 들었고요.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자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KB 국민은행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주식회사 그레인원 SK케미칼,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킷!

0: 전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루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8751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아니 루엘이 한국에서 버스킹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이 한국에 왔으면 백캠에 나와야지 했는데 역시나 나오고 있네요. 예,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아, 이번에 뭐 다른 큰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버스킹 하러 온 거예요?
6: So we have live message coming in from listeners, and this listener is saying, "Oh, I heard Rule is busking in Korea, and I thought, oh, he ought to be on music camp, and here you are. I'm listening to you. Wonderful. Yeah. So you're here to do some busking? Is that?
7: Honestly,
6: what
7: I
6: brings
7: didn't
6: you
7: know,
6: to Korea this
7: I
6: time?
7: I didn't even know I was going to end up doing that. I was. I came over here. I've got a record coming out next week, Kicking My Feet and Screaming, coming out on June 12th. So I'm out here doing some promo, really doing some interviews. And then I decided I wanted to see some fans. I hadn't seen any of the fans in, 3 years since my last show. So I was like, you know what? I'm going to tell everybody to come to this cafe. And I ended up just singing some songs at a cafe for like 20 minutes.
6: Oh, wow. Wonderful. Yeah. 네, 아, 그 버스킹을 하게 될 줄도 모르고 왔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 신보가 나오거든요.
5: 그럼요. 예. 네, 그래.

0: 그래서 6월 12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 앨범 홍보차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고 왔다가 좀 3년 전에 오고 못 갔으니까 네. 팬들도 볼 겸 좀 즉흥적으로 카페를 섭외를 해서
1: 하긴 한데요?
0: 하자. 했다고 합니다.
2: 안 so you've already done that? You've already done that?
3: Yeah, yeah.
2: Ah, cool.
3: I've already done that. And now I leave back to Australia tomorrow.
0: Oh, so, yeah. 버스킹 이미 했고 이제 내일 호주로 돌아간다고 해요.
1: 아, 내일 가는 거 벌써?
0: 네.
1: 박성현 씨가 와 루에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미남이시네요. 와 인별그램 팔로우 수가 넘사벽 후덜덜. 저는 잘 모르지만 인기쟁이이신 듯 노래 기대되고요. 아, 야 인스타 팔로우가 100만 명을 돌파했네. 102만 명. 와 저의 10배네.
2: Then this listener said, I looked up Ro on the internet. What a good-looking artist you are. And I see that his Instagram follower number is like over a million.
3: Yeah.
2: Yeah, yeah.
3: Yeah, crazy.
2: And he goes like, oh, that's 10 times more than mine.
3: hey, it doesn't matter. It's not about the follower count. It's about this. Not the size of the followers, it's the size of the heart. That's what they say. So.
0: 네, 팔로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다.
1: 아, 그렇죠.
0: 뭐 그런 말.
1: 나중에 시간 날 때 저 팔로우 좀 해줘요.
2: Will you follow him?
3: Would you? Absolutely. I'm surprised I don't already. I feel like I know you. You're like
0: 이미 안 하고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3: Like a father figure at this point.
1: 마파라는 걸로 하고.
0: 네, 뭐 이제 뭐 거의 뭐 아버지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친근한데.
1: 갑자기 아버지는. 자 이경순 씨가 보라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아니네요. 귀로 호강하겠습니다. 아니, 맞는? 아니 저 유튜브 무흐즈 채널에서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요. 아, 보입니다. 지금 잘 보입니다. 아, 루엘 못 보면 자기만 손해죠. 지금, 예. 지금 바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거 루엘의 풀네임을 처음 봤거든요. 루엘 빈센트 판테이크. 이게 또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이거 네덜란드계가 확실하네. 요 앞에 뭐 판데사르 판타이크 뭐 이런 축구 선수거든요. 유명한. 혹시 알아요? 저 유명한 센터백 판다이크라고 있는데.
3: Oh, of
2: Do you know the other center back?
3: Of course.
2: Yeah.
3: That's my brother. That is my distant brother. Unrelated, but I will claim that he is family because we have the same last name and I'm also a big Liverpool fan, so I love Virgil van Dijk.
0: 네. 혈연 관계가 없는 형제라고 합니다. 아니, 아주 먼 형제라고 본인은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우기고 다닌대요.
1: 안에 쭉 올라가 보면 만날 수 있어요.
2: If you follow all the way back up the family tree, I'm sure you're connected somewhere.
3: Yeah, for sure, right?
0: 네, 그렇겠죠.
1: 아니, 제가 보니까 루엘도 저 키도 있고 그래가지고 축구도 잘했을 것 같은데?
2: I mean, with your physique, maybe you could have made an fantastic football player.
3: Well, I don't know. I think I'm too uncoordinated on a football pitch. I love it, but I'm not built for it. I feel like I'm too, I don't know, I get caught at my feet.
0: 네, 뭐 그래 보이는데 그 축구 좋아하긴 하는데 막상 뛰면은 약간 운동신경은 좀 떨어진 편이라고 합니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스타일이라 아마 선수로서는 잘 못했을 것 같다.
1: 아, 그냥 보는 걸로.
0: Yeah.
1: 아, 이번에 정말 오스트레일리아도 북중미 월드컵에 나가는 거 아닌가요?
2: Australia's in the World Cup?
3: Yes. We got our first game on next Sunday.
2: Oh, cool.
3: I'm very, very excited. Uh-huh. Are you guys excited too? Who are you playing for? You guys got Mexico in your group. You guys got...
0: Wow.
1: We're in A조. Mexico.
2: Yeah, we're in...
3: Czech. You got Czech in your group. Yeah.
1: 다 알고 있는데?
2: You know that. You know the chart all off by heart. Oh, my goodness. Wow.
3: I'm pretty high. Australia's got, United States, Paraguay, and Turkey. So I think we could have a good chance. But I go for the Dutch. I love the Dutch. I love the Dutch. As a Dutch man, I feel like we've got the best shot. So I got to follow my love, Virgil van Dijk.
0: 네, 그래도 이제 본인이 그 혈통으로는 네덜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네덜란드도 같이 응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호주가 그 출전을 하게 돼서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 조가 굉장히 빡센데 보니까.
0: 아, 호주 조가요?
1: 우리보다 훨씬 빡세.
2: So your group is a lot tougher than our group, which is A. What would you say?
3: I don't know. I think they're both pretty similar, honestly. I reckon you guys could get out of yours. I reckon Australia could get out of ours. I like it. It's just we're the underdogs, man. It's good. It's nice being an underdog. There's no expectation, but there's So much hype. I'm actually going to get to go to the final in New York in July. So I'm very, very excited. I'll be watching very, very closely.
0: Fantastic. 예, 7월 결승전도 가서 뉴욕에서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호주도 한국도 그 조에서 조금 언더독으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수 있고 더 희망이 있어서 좋다고 해요. 올라갈
1: 그럼요.
0: 거라고 합니다.
1: 아, 그럼요. 네. 네. 자, 오스트레일리아도 선전을 기원합니다. 네. 응원할게요, 제가.
2: Best of luck for Australia. We'll be rooting for Australia.
3: Yeah, we'll see South Korea and Australia in the final.
1: 그러면
0: 결승에서 만나자고.
1: 그건 어려울 것 같고
0: 분이시네.
1: 그냥 세미 파이널쯤에서 만나자 그래요.
2: Let's be realistic. Semi-final.
1: Yeah. 4866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2024년 오스트레일리아 오픈에서 테니스 대회에서. 아, 루엘이 여기서 노래를 했어요. 오, 파이널 페스티벌에서. 야, 근데 제가 자기가 봤는데 키가 한 2m는 되어 보이고 발차기가 인상적. 오, 삼겹살 많이 드시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네.
2: This listener wrote that he or she first saw you when you performed that the 2024 Australia Open Tennis Final.
3: Yeah, yeah.
2: You sung "It Ain't Over Until It's Over."
3: Yeah, but Lenny Kravitz.
2: She was completely became your fan.
3: Nice.
2: She also commented that you looked about 2 meters tall and did an impressive kick.
3: Yeah. Oh my god. Yeah. Well, I remember all this. Yeah, it's flooding back. I remember that was I did the Australian like a version for "It Ain't Over Till It's Over." So we put that in the set for a while. But I love that song, playing that song so much. Well, it's good to know that you're over here now. Well, I hope to see you at a show soon again. Thank you for saying those kind words,
0: 네.
3: Fine listener.
0: 한국에 이제 돌아와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메시지 보내주셔서 반갑고요. 공연에서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2m나 안 되죠, 키?
2: You're not quite as tall as 2 meters, are you?
3: Oh, I'm 197.
2: 197이랍니다.
3: 3 centimeters off.
0: 3cm가 모자란. 네, 197입니다.
1: 자, 이제 곧 새 앨범, Kicking My Feet and Screaming.
3: Yeah.
1: 이 새 앨범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앨범 어떤 앨범이에요?
2: Tell us about the new album.
3: Yeah, it's actually a part two of an album that I put out last year, just called Kicking My Feet. And this is another 10 songs. They kind of fit in the same world sonically, but it kind of has a different, concept. I think, the title Kicking My Feet came from talking about love and a lot of love songs and in a positive way. And Kicking My Feet and Screaming kind of flipped it on its head for like a bit more passion, a bit more realism. And I guess, I don't know, a little bit more yearning.
0: 네, 이번 앨범은 지난해에 선보였던 Kicking My Feet 이라는 앨범에 연결된 파트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앨범 타이틀도 Kicking My Feet and Screaming이고요. 지난해 선보였던 앨범이 좀 더 사랑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곡은 그것을 좀 뒤집어서 거기에 사랑에 연관된 열정이라든지 좀 현실적인 부분, 그리움 이런 것들을 다룬 10곡이 또 새롭게 수록돼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음악을 저 만들 때 어떤 어디서 영감 같은 걸 얻습니까?
2: Where do you draw your inspiration when writing music?
3: Everywhere, absolutely everywhere. I think I listen to a lot of different types of music, but I think for this record, I was inspired by a lot of like 80s ballads, big power ballads, and as well as like a lot of my initial references are kind of like Jeff Buckley and Amy Winehouse is a massive reference. I loved James Morrison growing up, but I think those are like the three that I kind of say or and I've been saying since I was like 10 years old, but it's kind of too many to name in terms of artists, but I get my inspiration obviously from music, from my favorite musicians and my life and my own relationships and what happens in that.
0: 네, 모든 곳에서 영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또 다양하게 듣고 있기도 한데 특히 80년대 발라드, 파워 발라드라고 소위 일컫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들었고요. 또 그 제프 버클리라든지 에이미 와인하우스 어렸을 때부터 쭉 들어왔던 제임스 말스 같은 아티스트의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또 삶에서 관계에서 얻어가는 것들을 바탕으로 곡을 쓴다고 해요.
1: 네. 그러면 우리가 새 앨범 Kicking My Feet and Screaming에서 한 곡 듣죠. 음원으로 듣겠습니다. Don't Say That 들을까요?

0: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토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0: 마음이 산다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또 충북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면서 요란하게 옵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내륙에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양의 소나기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도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 영남 곳곳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해가 드러나면서 낮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 꼭 챙기시고요. 내일 아침 20도 아래서 시작되는 곳이 많은데요. 낮에는 서울 27도, 대구, 울산은 2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싱어 앤 송라이터 루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호주에서 온 줄 알았더니 지금은 LA에 있어서 그럼 이번에 LA에서 비행기 타고 온 거죠?
4: So you flew from LA?
5: I actually flew from Australia, so I've been going back and forth a little bit, but I much prefer flying from Australia because it's what 9 hours and no jet lag at all. It's like the same time difference.
4: Yeah,
5: it's amazing. Of course, it's kind of wigging me out even more the fact that like I feel like I should be tired, but I'm not. I'm like I'm in a regular sleeping pattern. It's great.
6: 네, 어, 이번에 또 호주에서 와서
3: 아, 예.
6: 예, 호주에서 서울은 호주에서 오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3: 아, 시차도 예. 별로 없고.
6: 예, 그러니까요. 뭐 9시간 비행기 타긴 한데 시차가 없어서 도착했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서 아 너무 좋다.
3: 그러니까요. 예. 자 질문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건 못 물어보겠네. 아니 손미지 씨가 네. 루엘이 키가 너무 커서 비행기 타는데 좀 불편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잘 타고 올 거예요.
6: 예, 그렇죠. Yeah, this listener is concerned about you being taller than others and making travel harder. I don't know. You being taller, does that make traveling harder?
5: Oh, absolutely. Yeah. No, honestly, I just make it harder for everyone around me. That's the worst thing. I also myself, obviously, I'm not super comfy. But when I'm sitting next to someone, especially like if I get stitched up and I'm in middle seat economy, like my knees will be in someone and then my ass will be in someone. I'll always have to be on a diagonal because I don't fit straightways because my knees will hit the seat in front of me and then they'll complain. It's a whole thing. So you just might as well just stand. I just go to the bathroom and just stand for most of the flight to try and not bother anyone.
6: 재밌는 분이시네요. 큰 키 때문에 특히 네. 뭐 에코노미 타면은 본인도 불편한데 주변 분들한테 너무
3: 그렇죠.
6: 죄송하다고
3: 예, 예,
6: 이렇게
3: 예.
6: 약간 대각선으로 앉아야 돼서 엉덩이는 한쪽 시트에 좀 걸치고 무릎은 또 딴 사람한테 걸쳐야 돼서
3: 옆에 앉는 사람도 불편하겠네.
6: 예, 그래서 그냥 서서 간다. 화장실에서 내내 서서 간다고 합니다.
3: 손미진 씨, 아이 참. 자, 그 새 앨범에서 노래 한 곡 우리 더 들을까요? Kicking My Feet and Screaming에서 요거 들을까? Debbie Don't Cry인데 데비는 누구예요?
4: Shall we listen to another song from the new album, Debbie Don't Cry? Who's Debbie?
5: That's the one I was gonna play. Gonna play for you guys if that's
4: alright.
5: Okay,
4: yeah, yeah.
5: Yeah, is that okay?
6: 라이브로 연주하려고 했는데 라이브로.
3: 라이브로 들어야죠, 그럼. Yeah. Yeah.
4: Even better.
5: All right, yeah, Debbie is all of us. Everybody is Debbie. You can be Debbie. You can be Debbie. We're all Debbie. Because, yeah, everyone can get down a little bit and want to cry, but I'm just trying to sell to all the Debbies not to cry.
3: 박수 한번 칠까요?

0: 네, 뭐 축구 아까도 얘기했지만
1: 네네.
0: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하는 것도 좋아해서요. 잘 하지는 못하지만 축구 하는 것도 좋아하고 좀 음악 활동가에서는 할수 없는 누군가 경쟁적으로 체력으로 부딪히면서 쏟아내고 이런 활동들을 좋아해서 한다고 합니다. 자연에서도 시간 많이 보내려고 하고요.
1: 네.
0: 또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를 좋아해서요. 연기를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영화에 대한 좀 지식이나 이런 걸 많이 쌓는 차원에서 또 어떤 연기의 수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1: 뭐 좋은 거죠. 이건
0: 네.
1: 직접 경험을 하기는 참 어려우니까 요즘엔 그
0: 그렇죠.
1: 영화나 뭐 드라마 또책 이런 걸 보면서 경험을 막 늘려가는 거죠.
0: Yeah, all the experience and things you cannot like experience firsthand either through music, I mean films and books and things like that,
2: Yeah,
0: right?
2: exactly, for sure. No, I'm very inspired by all mediums of art.
0: 네, 다양한 예술의 영감을 다양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1: 9240번으로 와 루에를 유튜브에서 레드불 심포닉 공연 봤습니다. 아, 피지컬이랑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고.
0: Yeah.
1: 공연장에서 볼수 있기를 한국에서도 공연 뭐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0: This listener discovered on YouTube on this Red Bull Symphonic.
2: Yeah.
0: Yeah, absolutely fell in love with you and your music. Do you have any plans to play live Korea anytime soon?
2: I mean, there's nothing booked right now, nothing in like planned, but it is the plan to make it happen. You know, I love it here so much. The crowds over here can be amazing, and I've had some amazing experiences and shows playing, festivals and my own headline shows here before. So I'll have two albums that I've, got to play to everyone. So it'll be rude not to. I'd absolutely gonna try and make it back as soon as possible and do a full, Asia tour. But yeah, gotta come back to Seoul.
0: 네, 아직 확정된 날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킹이 된건 아니지만 이제 새로 앨범도 나오고 분명 한국 팬들 앞에서 다시 공연해야겠다는 것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페스티벌이라든지 자기 공연으로 팬들을 찾았었는데 너무 그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꼭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1: 그 어려서부터 뭐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도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직업적으로 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은 언제 했습니까?
0: You must have loved making music and playing music forever since you were young
2: Yeah.
0: to get here. But when was it that you, I don't know, decided that you want to do this professionally?
2: Yeah, I kind of fell into it before I even realized that it was an option. You know, like I feel like I was very, very lucky, to get my start and get my break very young. I was just making little covers and singing, for fun with my parents and, just wouldn't tell anyone other than my family, but I'd make, little videos and it was a dream, and a hobby from when I was like, 8 to 12. And then, when I hit like 12, 13, I had some interest from, a producer and a manager who heard my voice and wanted to use it on like their project, and I've said yes, and just I kept saying yes to all these opportunities, and my parents are very supportive, thank God. My family were very supportive, and I ended up I kept going, I kept making music, I started to write my own, and then it was all just kind of one step after another until it all kind of happened. And then when I realized I was doing it for a job, and where I had to kind of, drop out of school, for example, was definitely the moment where I was talking to my parents. I was like, I think I can do this, I think I can do this, for a long time, and I feel confident that I can handle whatever it takes. So I think then was around the time that I kind of knew that I wanted to do it around, 14, 15.
0: Oh, wow. 네, 어렸을 때부터 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내가 이걸 뭐 직업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어렸을 때부터 음악도 많이 하고 가족들 앞에서는 뭐 커버곡도 열심히 연주하고 뮤직비디오 찍어보고 이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가족들한테만 보여주는 그런 거였는데 한 12살, 13살 정도의 프로듀서랑 매니저들이 음색을 이제 발견을 하고 좀 우리 하는 작업에 참여해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1: 자연스럽게
0: 네 굉장히 시작했네.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했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활동들이 점점 늘어나서 내가 이거 학교도 그만두고 여길 이제 풀타임으로 전념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게 14살, 15살 정도였다고 해요.
1: 네네.
0: 아 내가 이거를 직업으로 삼아서 해도 잘할 수 있겠다, 해낼 수 있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가 된 것 같습니다.
1: 자, 루엘의 새 앨범에서 hate myself 들거든요. 감사. 누엘은 아 누구나 자기 자신이 좀 미워 밉고 막 싫고 막 증오할 때가 있잖아요. 누엘은 언제 그래요?
0: Before we listen to Hate Myself, when do you hate yourself?
2: I honestly don't really. I think this song this song is a bit of a false narrative. I don't know. It was a lot of fun. It was just kind of poking fun at I don't know self-deprecation and also just you know talking about toxic relationships where you know people get stuck in these relationships where they almost like how badly the other person treats them and I'm definitely not glorifying that but I definitely think it happens and I think the song's kind of saying how kind of stupid that can be so yeah That's what it's about.
0: 네. 어, 뭐 그 자기 혐오하거나 이런 일은 그다지 없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곡은 좀 false narrative로 좀 이제 뭐랄까요? 좀 자기 비하라든지 이런 걸 좀 꼬집는 내용이기도 하대요.
1: 네.
0: 그래서 사람들 누구나 이게 나한테 독이 되는 걸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한테 굉장히 막 나를 안 좋게 뭐 이렇게 대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 관계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1: 긍정적인 내용이네요. 네.
0: So it's a positive song in that sense.
2: Yeah. I think so. Maybe not.
0: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1: 자, 루엘의 Hate Myself 듣겠습니다. Take a look.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I was born by the river.
3: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오스트레일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루엘과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음악을 계속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싶어하는 뭐 목표라든가 뭐 골 지점이 있을까요?
5: Is there a goal as such that you want to achieve at the, I don't know, end of your career or?
6: Yeah, I've been thinking about this a lot recently. I've realized that I've never really set goals for myself. I've never really set like, you know, specific achievements or accolades or awards or anything. Because I don't know, the way I've always measured success is just like time spent doing it and longevity and just trying to. You know, because everybody gets their 15 minutes, you know, and like, you know, and, you know, there's people that can, you know, exceed that for sure. But I feel like for the most part, it's like having those, you know, award or like kind of specific materialistic goals, I feel like can bog you down into like what's not important. And for me, what's important is just being able to make music and tour, you know, at this level or at really any level where I can support myself, you know, and still, you know, make the stuff that I want to make. And if I've been doing that for 10 years, if I could do that for another 10 years, I think that's like, that's all I can ask for, really.
7: Fantastic. 네, 최근 들어서 생각해 봤다고 해요. 안 그래도 뭐 그 전에는 어떤 뭐 그 골이나 그 목표 같은 것을 의식적으로 세워본 적이 없고. 그냥 음악을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뭐 왜냐하면 누구나 한 15분 정도의 그 페임이라고 하잖아요. 잠깐 반짝 인기는 얻을 수 있지만 진짜 음악을 내가 계속하고 좋아하면서 이거를 생계를 꾸려가면서 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10년 해왔는데 앞으로 10년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상 같은 거 어떤 어워드를 타고 싶다 이런 거는 그 뭐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 엉뚱한 데 매달리게 될 것 같아서 음악을 그냥 계속 만들어가고 투어링하면서 길게 가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3: 예. 오늘 노래도 잘 들었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다 돼가지고 작별 인사 부탁드리죠.
5: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wonderful music from the new album. It was great talking to you.
6: Great talking to you too.
5: Yes. Would you like to say something to the listeners before we go away?
6: I mean, yeah, of course. I mean, I would love to say a massive thank you to everyone listening. And if anyone has listened to my music and supported me before out here, I really, really appreciate it. I love you all very, very much. And I cannot wait to come back after this album comes out, kicking my feet and screaming. It's coming out in like just over a week. So, yeah, I hope you like it. And I love you all very, very much. I'll see you soon.
7: 네, 오늘 방송 같이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 되었고요. 이제 진짜 딱 일주일 있으면 신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음악 들으시고 또 그 음악을 같이 나누도록 또 다시 한국을 찾아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강민아 씨 수고하셨어요.
7: 감사합니다.
3: Thank you so much. Thank you.
6: Thank you. Bye bye.
3: 자, 멋진 청년 루엘과 함께했습니다. 자, Kicking My Feet 앨범의 수록곡이에요. When You Walk In The Room. 자, 이 막중에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IOI 전소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압도적인 광채를 내는 립글로스가 있다면 끈적거려서 머리카락이 입술에 좀 들러붙더라도 사람들은 그 뾰족한 매력에 끌리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둥글둥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를 위한 완벽함은 아닐지 몰라도 나만이 낼 수 있는 극강의 빛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말에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별 이야기가 없는데 하고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영웅담도 없어서 나의 이야기랄 게 없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릴 때 친구들과의 교환일기나 블로그에 작성하던 백문백답처럼 주어진 질문에 답하다 보면 누구라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향을 제일 좋아하나요? 요즘 자주 가는 곳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일 좋아하는 날씨는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 속 주인공입니다. 비극일 때도 있고 희극일 때도 있고 위기를 겪으면서도 엔딩을 향해 묵묵히 전개되죠.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6월 4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스피카의 투나잇이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별밤 열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들으면 특별한 얘기 아니라 나는 사연 보낼 만한 게 없는데 하시는 분도 그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상? 그런 얘기가 올수록 뭐, 막, 미니창도 훨씬 활발해져요. 왜냐면 공감되는 얘기 들으니까. 우리 사는 모습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7925님께서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한 3살 우리 아가는 이제 3년 인생이지만 본인 얘기가 아주 많아요. 하루 종일 쫑알쫑알. 밥 먹으면서도 얘기가 끊이질 않아서 먹을 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잘 키우셨나 봅니다. 아기가 3살쯤에 자기에 대해서 막 얘기 잘하는 게 굉장히 잘 발달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뭐 주워 듣는 거지만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잘 키우셨군요. 임지선님이 루씨 아직 시작 안 했나요? 아, 지선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 4부입니다. 하지만 3, 4부 오케이 하고서 어디 갔다 오지 마시고 이왕 일찍 오셨으면 3, 4부까지 함께 좀 가주십시오. 우리 왈왈이들 의리 있죠? 3, 4부죠. 별밤 콘서트인 스튜디오 준비돼 있어요. 라이브로 만날 때그 매력이 무한대인 밴드 루시와 함께 할 겁니다. 이따 9시부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 어땠는지 또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실시간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전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놓겠습니다.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삼일제약, 포스코 E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빛을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원리퍼블릭의 I Lived 듣고 오셨고요. 4588님, 남편이 출장 가서 밥 안 해도 되는 1년에 몇 번 없는 귀한 날입니다. 혼자 비빔국수 한 그릇 사 먹고 아파트 단지 안을 돌며 운동 중이에요. 미니 켰더니 별밤 시그널 음악이 흐르는 8시인데도 하늘이 여전히 밝아서 와 감탄했어요. 오늘도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금 하늘이 여전히 밝을 시간은 맞죠. 예, 6월이니까요. 저희 별밤이 시간대를 옮겨왔을 뿐 이제 많이들 적응하셨겠죠. 2486님 처음 보내봐요. 여긴 경북 경주입니다. 사무실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지금 아들캉 둘이서 매운 쪽갈비 시켜서 먹고 있어요. 힘듦이 조금은 풀린 듯하네요. 아들이라는 표현이군요. 아들캉, 니캉, 내캉 이런 말 들어봤었는데 아 매운 게 확실히 스트레스를 풀어주나 봐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매운 거를 좀 굉장히 못 먹는 편이라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냥 통점만 계속 자극되는데 그것도 다좀 기질이겠죠. 매운 걸로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2014님은 3주간의 제주도 출장을 마치고 사무실

출근했더니 일이 엄청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아직 다 못했지만 퇴근하는 길입니다. 일상이 꿈인지 제주도가 꿈인지 헷갈린 하루였습니다. 힘이 되는 노래 들려주세요. 아, 루시 시간도 들을게요. 아이고, 또 출장인데 아무리 제주도여도 뭐 그냥 놀러 간 거랑 여유가 아무리 있어도 출장으로 가는 거랑 좀 다를 텐데 워낙 여유 없이 시간 보내고 계셨나 봐요. 출장 다녀왔는데도 그래도 그때 시간을 좀 휴식처럼 회상하시는 거 보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와 신청곡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이언티의 노래.

자이언티의 노래에 이어서 마마무의 오늘 나온 마마무 신곡이에요. Four Flowers. 4년 만에 컴백이군요. 하긴 화사 씨가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그렇지 마마무로는 오랜만인데요. 화사 씨는 이제 게임의 활동들은 종종 봐왔었는데 색깔이 좀 살짝 바뀐 것 같은데 너무 근사합니다. 0030님께서 엄마랑 전주를 바람 쐬고 오는 길이에요. 운전이 힘들었지만 엄마가 좋아해서 저도 보람차고 좋네요. 항상 끝나고 나면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데 엄마는 부디 좋은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유, 이런 그런 그 사이에서의 어머님들은 좀 미안하리만큼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게 탈일 거예요. 네. 내가 속색인 건 기억 못하고 저희 어머니도 제 미화가 너무 심해요. 네. 어릴 때부터 자라온 저에 대한 기억이 진짜 이 각색과 편집이 너무 심해서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 좀 제발 좀 그만해 라고 옆에서 얘기할 정도로 참 네. 저희 엄마도 그러니까 0030님 어머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8890님 문어 낚시 매력에 푹 빠져 산 지가 벌써 5년 가까이 됩니다. 오늘도 출항해서 남편 두 마리 저도 두 마리 잡고 입항해요. 내일 더 많이 잡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막 이게 그냥 소소한 낚시 느낌이 아닌데 문어 낚시 뭐가 달라요? 먹이도 다르겠지? 이 위치도 다르겠죠? 배도 다른가? 근데 이렇게 네 마리씩이나 잡으면 와 크기는 얼마네요? 굉장히 큰 우리가 아는 그 큰 문어 그런 느낌인가? 문어 낚시의 세계는 또 뭘까요? 멋집니다. 도민구님, 빗소리가 어디에도 안 나오는 곡이지만 그냥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노래가 있어요. 타미야의 Officially Missing You. 창밖에는 비가 사뿐사뿐 내리고 음악에 푹 빠져있고 노래 들으면 이런 장면 연상하게 돼요. 지금 좀 비가 그쳤을까요? 오는 길에 살짝 오고 있었는데 이 노래 예전에도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좀 어울리는 곡인 것 같습니다. 타미야의 Officially Missing You 듣고

0: 스노클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이 시간은 한 주간 별밤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은 어떤 곡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요.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안녕들 한가요에서 아직은 투병 중인 시아버지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싶지 않다는 좀 서글픈 사연 소개해드렸는데 여운이 남는 이야기 끝에 이 노래 함께 들었고요. 2위는 실크소닉의 Leave the Door Open. 부엉이들이 보내준 실시간 얘기들 하나씩 만나보는 가운데 선곡된 노래였고요. 마지막 1위는 에피톤 프로젝트 심규선의 선인장입니다. 잘하는 건가 많은 건가 싶은 선인장이 있는가 하면 월등히 빠르게 자라는 대나무가 있는 것처럼 식물들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한다는 얘기하면서 그날 첫 곡으로 들었고요. 오늘은 이 중에 1위 곡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 심규선이 함께 부른 선인장. Thank you.

심규선의 선인장 들었는데요. 정다은님이 노래 마음에 드셨나 봐요. 선곡 맛집. 저는 라디오 들으려고 산책하러 나가요. 헉, 진짜요? 산책하러 나온 김에 듣는 게 아니라 라디오를 듣기 위해 산책 나가는 다은님 감사합니다. 아, 별밤 차트 탑3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는 하트로 매겨집니다. 좋은 노래 들을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과구진님이요. 근데 별밤 오늘 생방인가요? 맞죠, 우지님? 지금 증명됐죠? 이은정님은 김이나 씨 프로 처음 들어오네요. 그동안 여유가 너무 없었나 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만나게 돼서 다행이에요, 은정님. 요즘 좀막 여러모로 바쁘셨나요? 저도 마음의 여유가 6월은 근데 마음의 여유 같은 거 없기로 각오했어요. 여름까지는. 그 여러분들한테 와서 가끔 징징거릴 수도 있는데. 가을부터 좀 여유를 가질 겁니다. 약간 해서 분기별로 정해놓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의 제 이제 리빙 팁인데 아 도저히 되게 정신없겠다 싶을 때에는 나는 원래 이런 삶밖에 못 살아본 사람인 것처럼 전 모두를 바꾸고 하루살이처럼 매일매일의 퀘스트를 클리어하면서 지냅니다. 은정님은 그게 아니라 조금 여유가 생긴 시기면 좋겠어요. 전호진님, 대장부엉, 저 오늘 수능 모의고사 봤어요. 국어 교사가 꿈인데 국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96점을 받았어요. 허, 너무 신나요. 호진님 왜나왜더 모범생스러운 사연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 착시인가? 아무튼 맞죠? 그래. 뭐 학교 임원 활동하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집요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어떤 분들은 근데 듣다가 소름 끼칠 것 같아. 뭐야 왜 나에 대해서 왜 자꾸 기억해? 좀 감수해 주십시오. 제가 좀 그런 사람이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고등학생이신가? 근데 고등학교쯤 중3부터 국어 난이도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더할거 아니에요. 아, 진짜 잘하신 거죠. 7907님, 누나, 저 오늘 대학로 근처에서 배달 일했는데 세상에 엄청 유명한 분들 공연장 근처였어요. 그랬다고요? 비 조심하세요, 모두. 아, 누군데요? 아, 누구요? 아, 참 궁금하네요. 아무튼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상순의 다시 여기 바닷가.

이상순의 다시 여기 바닷가 이어서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 듣고 왔어요. 역시 또 바로 대답해 주신 우리 고마운 부엉이님 7907님. 아, 그 연극요. 신구 선생님이랑 성지락 선생님 나온 연극이랑 조혜련님, 이경시은님, 김효진님 나오시는 거였어요. 기회 되면 꼭 가서 보고 싶어요. 아, 제가 대학로에서 배달하는데 엄청 유명한 공연하고 있는데 근처 다녀왔다고 하셔서 무슨 누구냐, 어떤 공연이나 막 궁금하다고 했더니 바로 답변 주셨어요. 감사해요, 7007님. 1741님께서 오늘 결혼 20주년이네요. 시간 참 빨라요. 안 맞는 것 같은 두 사람이 만나 이젠 입만 봐도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는 사이가 됐네요. 요즘 우리 남편한테 복어댄스라는 개인기가 생겼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결혼기념일 선물로 갖고 싶은 것도 없어서 그춤 춰달라고 했어요. 지금처럼 우리 가족 건강히 잘 지내고 욕심 많이 안 부리고 살고 싶어요. 이게 선물이겠죠? 아, 사연 소개돼서 남편이 듣게 되면 서프라이즈 선물이 될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복어댄스 얘기해서 뭐야? 화들짝 놀라셨어요. 우리 남편 부엉이님. 진짜 언제 한번 우리 부엉이들 앞에서 한번 쳐주실 수는 없는지. 와, 근데 20주년, 저도 얼마 전에 20주년 맞았거든요. 진짜 어떤 선물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할 때 아닌가 싶어요.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우리 1741님과 보고 남편분을 위해서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렉스 워렌과 로제가 부른 On My Mind 듣겠습니다.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목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4227님, 아니 별밤 성공 맛집이잖아요. 루시 기다리면서 처음부터 듣고 있는데 취향 저격입니다. 내일부터 신입부원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냥 오늘부터 1일 할까요? 아니 이미 지금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고 해줘놓고 왜 내일부터라고 하십니까? 오늘부터로 해주십시오. 2부 마무리하면서 윤종신의 웰컴 서머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맥스 그리고 펠리의 에시 드림스 들으면서 목요일 별밤 3부 시작했고요. 광고 듣고 이달의 별밤 뮤지션 루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지금 바로 여기 아주 특별한 라이브가 펼쳐집니다. 별밤 콘서트 인 스튜디오.

0: 백반 뮤지션 루시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2: 안녕하세요.
0: 아 여러분들을 와. 맞이하고 있는 저 수많은 왈왈이 분들을 보십시오.
2: 그러니까요.
3: 매번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분씩 또 본인 소개해 주셔야죠.
2: 네 바이올린 하고 있는 신예찬입니다.
3: 네 베이스랑 프로듀싱 하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4: 예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엽입니다. 반갑습니다.
5: 네 드럼 치고 있는 신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야 특히 우리 이제 완전체로 진짜 너무 너무 오랜만입니다.
3: 맞아요.
0: 상엽 씨는 그래도 영업합니다 시즌 4 코너에 데이브레이크 이제 이원석 씨 아, 빈자리 맞아. 코너지기로 한번 와주신 적 있었고
2: 맞습니다.
0: 그리고 24년 9월에 별밤콘 나와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광일 씨가
2: 맞아요.
0: 없었죠. 이때 후였습니다.
4: 맞아요. 참 좋았는데요 그때.
0: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광일 씨를 봤을 때 한참 이제 광일 씨가 굉장히 좀 섹시미를 추구할 때.
3: 아, 그때 기억하시는지.
0: 예. 요즘도 여전하신지.
5: 아 이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 정신 차린 것 같구나.
5: 예.
0: 어, 왜 벌써? 이제 한창 때 아닌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제 3월 1일에 우리 드러머 광일 씨 전역으로 완전체로 돌아왔고요. 네. 이경주님께서 오랜만에 내면서 라디오 하셨고요. 어 여기 프롬프터 광일 씨 혹시 보이시나요?
5: 예 보입니다.
0: 0512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5: 광일이 제대 후 루시 완전체 첫 라디오가 별밤이라 너무 기대 중인 왈왈이입니다. 대장부원과 루시의 케미 기대 중입니다.
3: 와우. 그렇네. 우리 첫 완전체네 그거.
2: 그렇죠. 그렇죠. 라디오 나오는.
3: 어 라디오가.
0: 맞아요. 아 진짜?
2: 네.
0: 아니 근데 광일 씨 아직 그 군기가 안 빠진 건 알 텐데 왜 이렇게 AI처럼 읽으세요. 광일이 제대 후 루시 완전체 약간.
5: 제가 제대 후에 라디오는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0: 아, 약간 좀 달라 느낌이 확실히.
5: 아직 적응 중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이진실님은 이름값 하시는 진실된 어떤 어, 사랑한다 루시.
3: 야, 사랑합니다.
0: 굵고 짧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상엽 씨 6851님 문자 소개해 주세요.
4: 아, 네. 딸아이가 좋아하는 루시가 나온다고 해서 늦은 시간이지만 가든 스튜디오 아, 같이 오셨다고 하네요. 허, 네. 멋진 헐. 공연 기대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3: 모녀가 같이 오신 거군요.
0: 아, 야, 자,
3: 이런 거 기분 좋아.
0: 다음 문자 그러면 우리 원상 씨.
3: 네, 1234님께서 저 오늘 생일인데 루시한테 생일 축하 받으러 가든 스튜디오 왔어요. 생일 축하해 주세요.
4: 어, 생일 축하드립니다.
3: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1234. 생일 축하합니다.
0: 야, 제대로 축하해 드렸습니다.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상암 MBC 1층 가든 스튜디오에 굉장히 많은 팬분들 와 계시기 때문에 마이크 열어드릴 테니까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3: 와. 안녕.
2: 와.
4: 와. 와.
2: 어?
0: 그리고 혹시 아까 생일 1234님 어디 계세요?
3: 오.
0: 저 뒤쪽에 계시는 거예요? 오. 축하드려요.
1: 생일 축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0: 예. 자 아무튼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루시는 별밤 콘서트 오, 최초군요. 2회 출연은.
2: 와
0: 어,
3: 그래요?
0: 2회 출연.
1: 영광입니다.
4: 대박.
0: 아유 와 그렇군요. 2회를 출연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꽤 많은 조건이 필요해요. 그 왜냐면 넘버도 꽤 있어야 되고
2: 예.
0: 그런 데다가 일단 이 코너는 라이브가
2: 네.
0: 잘 되는 분들이 찾아주시고 오히려 더 좋아해 주시는 아, 잠깐만요. 우리 상엽 씨가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상 씨가 약간 좀 비웃음을 좀 날리신 것 같은데
3: 반대였어요. 형은 네. 불안해했고요. 제가 뿌듯했어요.

0: 아, 제가 잘못 예. 읽었군요.
1: 예. 어, 라이브.
0: 상혁 씨 많이 불안하신가요?
1: 다리를 계속 떨고 있죠.
0: 예. 네. 계속 흔들리고 있고요. 네. 에이, 엄살 부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그냥 사진만 봐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지난 5월에 드디어 돔 공연에 입성한
2: 맞습니다.
0: 캐스퍼 돔이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 전에 콘서트 끝날 땐가 약간 스포처럼 왜
3: 맞아요.
0: KSP 그거 좀 소름 끼쳤었거든요.
3: 그럼 멋있는 연출이긴 했죠.
0: 맞아요. 네. 아무튼 거기서 무려 이틀 동안 단독 공연을 마쳤고
1: 네.
0: 일단 그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가 루시 신곡 소개하면서
1: 네.
0: 본인도 아직 이루지 못한 모든 밴드들의 꿈 예, 단독 공연 캐스퍼에서 하는 거 진짜 루시가 꽤나 빠른 시간에 성취해낸 거라고
2: 맞습니다.
0: 공연 갔다 올 때마다 그렇게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십니다.
2: 역시 우리 형
0: 진짜 막 약간 후배 중에 제일 형 미스틱 후배 중에 밴드 대선배 예, 미스틱 완전 까마득한 동생
2: 그렇죠
1: 예, 맞습니다 까마득, 예.
0: 예 그래요 아무튼 진짜 차근차근 마치 언뜻 잘 모르는 분들 보면 막 아이돌 느낌이 나지만 아주 밴드 정석으로 여기까지 밟아 오셨어요.
3: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 딱 리허설 할 때도 좀 기분 이상했겠지만 진짜 첫날 딱 공 그 무대 시작할 때 관객석이 꽉 찬 캐스퍼 무대에 설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나세요?
2: 완전 기억나고 저희가 원상이랑 저는 그 위쪽에 올라가 있었어요. 무대장치 위에. 근데 딱 봤는데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공연들이랑 정말 다르게 웅장함이 있었어요. 완전 커다래가지고.
0: 그쵸.
3: 저는 그 위에서 너무 높아서 좀 무서웠는데
0: 네네.
3: 저도 예찬이 형이랑 똑같이 무섭다가 앞에 열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잖아요. 너무 고마우면서도 스스로 갑자기 루시 공연의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를 왜 사랑하셔서 어떤 포인트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오셨을까를 갑자기 저 스스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공연을 하니까 뭔가 좀 더 감사해지고 무대 위에 있는 우리가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그런 감정이 좀 오갔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반면에 약간 좀 그리고 좀 그 화려한 불빛이 비교적 오랜만이었던 광일 씨 특별히 어떠셨는지.
4: 예, 저는 사실 이번 공연 때는 이렇게 막 즐기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0: 아직 좀 각이 들어가 있었나요?
4: 예, 계속 그래서 막 손도 떨리고 숨도 안 쉬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0: 진짜?
4: 예, 첫 소절 막 안 부르고 그랬어요. 너무
0: 정말
4: 너무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2: 지금도 근데 약간
0: 아니 근데 광일 씨 어떻게 된 거야? 많이 힘들었구나 군대에서
4: 방금 잠깐 긴장해가지고 광일 씨 하는데 제가 병장 신광일 할 뻔했어.
1: 아직도 인기가
0: 그래요. 천천히 좀 녹아 내리기를 기대하겠고요. 아예 한번 해주실래요? 한번 풀고 가죠. 그 이렇게 무슨 병 뭐?
2: 광일아
4: 병장 신광일.
1: 병장 버전.
0: 아 저 병장 모드라 별로 뭐 다 풀어져 있네요.
2: 신광일.
4: 왜 불러?
2: 돌아왔는데요?
0: 많이 녹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주현님께서 루깅이들 자랑스러워.
3: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진짜
3: 저희도
0: 여러분들
3: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0: 네, 이게 팬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벅차는 광경이었겠습니까? 최수정님이 안타깝게도 나 아직 체조에서 안 나오.
2: 아이고
4: 나오셔야 됩니다.
1: 주차비 많이 나.
3: 저희가 얼른 다시 체조로 돌아가서 데리고 나와야겠군요.
0: 네, 지금 많이들 가든 계시는데 우리 예. 수정님은 체조 지방령이 되어 계십니다. 빨리 다시 데리러 돌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어마어마하게 또 그 첫 입성인 공연답게 무려 30곡을 샌리로 넣으셨다고요?
3: 우리 그랬었군요.
0: 몰랐어요?
2: 예, 기억이.
3: 저희는 그냥 이제 하고 싶은 만큼 했던 거긴 한데 30곡. 근데 사실은 정말 공연을 이렇게 빵빵하게 채워주신 다른 선배님들도 보면은 엄청 길게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0: 아, 이 정도면 꽤 많은 거예요.
3: 그래요?
0: 예, 네, 노래로 되게 많이 채운 거고 멘트보다 예, 다들 노래가 많아요?
1: 사실 멘트보다 노래가 압도적으로 많고
0: 밴드답다.
1: 예, 그렇죠. 멘트를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는 타입은 사실 아니.
2: 멘트도 하고. 근데 별 약간 좀
3: 꽁트죠.
2: 예, 좀 쓸데없는 예, 그렇죠. 얘기만 그냥 하고.
1: 예, 예.
0: 상엽 씨는 그래도 목이 짱짱하신 게 뭐 어디 안 가네요.
1: 그날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막콘 하고 나서는 한 며칠 제 목소리.

0: 안 냈어요 일부러 목이 아플 것 같아서 좀 쉬었습니다.
1: 아이고 고생 예. 너무 많으셨어요. 또 루시 곡들이 뭐 보통 난이도가 아니잖아요.
0: 재밌죠.
1: 네, 원상 씨는 굉장히 즐겁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콘서트의 화제가 또 한 번 지금 약간씩 녹고 있는 광일 씨입니다. 광일 씨 얘기 자꾸 나와요 오늘. 드럼카.
0: 예. 아 드럼카.
2: 드럼카.
1: 썸 타는 오빠, 봄 타는 오빠도 아니고 드럼카 타는 오빠는 처음이라고 팬들이 예. 했었다는데 우리 광일 씨가 앉아 있는 드럼 세팅이 통째로 이 돌출 무대로 나오는.
3: 맞습니다.
1: 이야 이 어마어 이게 비용이 꽤 들거든요. 어.
4: 맞습니다.
1: 이 거리 따라서도 그렇고. 예.
3: 맞아요.
1: 가는 길에 안 떨렸어요?
4: 아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가지고.
1: 맞아.
4: 예. 엄청 긴장하면서 가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제 자신이 약간 네. 타고 가면서
1: 약간 왜 퍼레이드 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4: 그죠 아마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아마 아무도 상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예.
1: 팬분들도 조금 아,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 없는데 생각하셨을까요?
4: 아무래도 좀 어... 예, 제가 좀 길막이라고 하죠 형들이 못 지나가게 제가 막아버려가지고
2: 돌출 무대의 길막 예.
1: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소중한 연출이었던 거죠.
2: 맞아요.
1: 보통 드럼은 항상 뒤쪽에 있으니까.
2: 맞아요. 그렇죠. 네. 솔직히 이런 드럼 칼을 이제 이렇게 이런 연출을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광일이 말고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1: 그래 어때요? 동의하세요?
4: 동의하겠습니다.
1: 이거 아이디어는 그 연출팀 쪽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4: 이거는 예전부터
2: 맞아.
4: 이제 형들이 맨날 아 드럼 좀 앞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다.
1: 진짜.
4: 얘기만 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질까 하다가 이번에는 연출팀이 이거 해볼 수 있다 해가지고 만들어주셨어요.
1: 많은 게 이루어진 공연이었네요.
2: 맞습니다.
1: 김백선님 사연 중 우리 예찬 씨 읽어주세요.
2: 네, 김백선님께서 드럼카 처음에 보고 착시인 줄 알았잖아요. 드럼이 오는데? 드럼이 나오네? 오? 라고 해주셨습니다.
1: 그치, 그치. 네. 보통 약간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온다고? 네. 여기까지? 막 이러면서 매지가이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단콘 무사히 끝냈고 올 네. 여름은 또 페스티벌들 어마어마하게 좀 바쁘시겠죠?
3: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바쁘지 않아요.
0: 일단 저희가 이제 콘서트가 이제 해외에도 좀 이제 아직. 예정이 되어 있고 네. 네, 또 오늘 그러니까 어제 또 대구에서 하는 콘서트도 티켓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콘서트 일정이 좀 많아서 뭐 페스티벌도
2: 중간중간에
0: 있지 않을까요? 네.
3: 불러 주신다면은 저희는 진짜 버선발로 이렇게 네. 달려나갑니다.
1: 거짓말하지 마세요, 원상 씨.
3: 진심인데요.
1: 스케줄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 불러주는데 다 갈 수 있다고 그렇게.
2: 아, 그 거짓말이 늘었어요. 얘가 거짓말이 늘었어요.
1: 많이 늘었네. 네. 원상 씨가 사회생활 좀 많이 늘고 그래서 네. 관성적인 멘트가 좀 는 것 같아요, 원상 씨.
2: 이거라도.
1: 네, 진실되게 답변해주세요. 네. 근데 이미 지금 너무 꽉꽉 차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루 씨? 네. 은지님이요, 최현지님이 대구 콘서트도 매진이야 축하해.
2: 그래요?
4: 그래요?
0: 오, 대박.
2: 감사합니다.
1: 모르겠어요.
2: 놀랐어요.
1: 어머나.
2: 짱이에요.
1: 봐봐요.
2: 역시.
1: 윤정희님 그저께 야근하다 대구 콘서트 3열 잡고 신나서 회사 뛰어다녔는데 오늘도 루시 별방 콘서트 들으면 또 신나서 야근하다 말고 뛰어다닐지도 모르겠네요.
2: 와, 좋다 좋다.
3: 야 3열 네. 잡으신 거면 진짜 고수인데.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3열이면 장난 아니에요.
3: 네.
4: 그렇죠.
1: 이분 내가 볼 때 야근하다가 뛰어다닌다? 높은 분이네.
4: 그럴 수 있겠다.
1: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면은 좀 아무래도 직책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뭐 요새는 페스티벌에서 이게 뭐 헤드라이너는 뭐 이제 당연한 일인 것 같고.
2: 아, 아닙니다. 네,
3: 참 이게 좀 너무 뭔가 저희가 참 겸손해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다음에도 할 수 있을까, 다음에도 할 수 있을까 해야 하는데 막 이러면서 더 노력하게 되는 그런 저희 자극제 같은
0: 그렇죠.
3: 네 그런 자리예요.
2: 너무 또 감사하게도 페스티벌 할 때마다 저희 팬분들이 항상 너무 많이 와주세요.
0: 맞아요.
2: 네. 저희 막 이름도 들고 계시고 다 그래서 너무 든든합니다.
1: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깃발 같은 거.
3: 네, 아, 네. 깃발도 해주시죠.
1: 되게 멋있더라고.
2: 그게 최고예요.
1: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 게 그 되게 무겁대요.
2: 그러니까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리고 최근에 특히 뷰민이 엄청 더웠다는 소문이 그나마
2: 엄청 더웠대요.
1: 저녁 시간이었어도
2: 네. 근데 팬분들은 또 아침부터 기다리시니까
1: 맞아요. 너무 고생하셨죠.
2: 그렇죠. 너무 고생하셨죠.
1: 네. 약간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었었는데 너무너무 더웠다고. 자, 아무튼 7월에 대구 단콤 이미 매진됐고 6월 곳이네요. 타이페이?
2: 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7월에는 일본에서도 단독 콘서트
5: 했습니다.
1: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언제 이제 막 슬슬

0: 것도 못 보겠네요.
1: 그렇긴 한데 사실은 작사가님이랑은 원래도 잘 못 빼긴 했어서. 원생이가 거짓말이 요새 좀 심해졌어요.
0: 아니 방금 전에는 근데 좀 진실됐어. 사실
2: 우리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0: 좋아요. 원래도 잘 못 보긴 했지 않았냐.
1: 맞아요.
0: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도 좀 개인 시간들이 있었나요?
3: 올해 초에.
0: 올 초에
3: 이제 녹음 시즌 때까지는 이제 그래도 개인 시간도 가지고 원상이 이제 작업하면서
0: 네. 원상 씨는 조금 계속 좀 바쁘셨겠네.
1: 네, 근데 저는 뭐 항상 말하지만 이제 뭐 콘서트 편곡을 하거나 앨범 작업을 하는 건 저한테는 이제 취미 생활 쪽이라.
0: 진짜로?
1: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0: 프로야 프로. 예찬 씨는 네. 그동안 더 그러면 그동안 혹시 쇠질로 시간을 더
1: 맞습니다. 운동을
3: 네 저는
0: 많이 그래요. 지금 말마리 분들이랑 대면한 김에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예찬 씨의 갈수록 커져가는 이 근육의 양에 약간의 우려를 지금 좀 조금 표명했는데 우리 말마리 분들은 진짜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냥 나 다 이뻐 다 이뻐 말고 예찬 씨의 팔 더 커져도 좋다 아니 좋다라는 분 손 들어주세요.
1: 한 분.
0: 자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3: 아 근데
0: 더 이 이상은 안 돼.
3: 제 근육 좋아해 주는 이제 무리들이 안 왔나 봐요.
0: 근육파가
2: 계신데요.
0: 네, 근육파가 계시다.
3: 열심히 운동 중이어가지고
0: 강경 근육파가
3: 오늘 안 왔네.
0: 있다.
3: 오늘
0: 하지만
3: 안 왔네.
0: 아니 당연히 건강한 건 좋은데 이러다 나중에 네. 이제 바이올린 켜기가 좀 어려워질 지경이 되면 어쩌나. 예찬 씨의 그리고 약간 그 아티스트미 있잖아요. 여러분들 약간 무슨
1: 맞죠?
0: 느낌인지 알죠.
1: 오리오리한 나그네 같은 느낌.
3: 근데 이미 늦었어요.
0: 더 키우려고요?
3: 아니 그게 아니라 돌아갈 지금... 수가 없어요.
4: 혹시 이럴 때를 틈타서 말랑한 사람도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4: 아 감사합니다.
3: 뭐야 이 환호는?
0: 그래요. 예찬 씨도 이렇게 지금 우리 왈왈이 분들이 단단히 왈왈 딱 해주셔야 되는 게 이소담님 보세요. 신예찬 팔뚝 그만 키워. 자 노수진님은 저희도요. 아 진짜로 오빠 팔 더 커지면 안 돼 하셨지만 예찬 씨가 뭐. 근육파 문자 읽어주세요. 예,
3: 예. 이 할인 예쁜 분께서 난 예찬 오빠 어깨 짱 넓은 거 멋있어 라고 해주셨고요. 네. 한정윤 이쁜이님께서 예찬아 난 너의 근육 사랑해 라고 정말 예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0: 이소다 완전 초미녀님이었고요. 노수지 완전 왕왕 킹왕장님이셨습니다. 아니 근데 어깨 넓고 다 멋있는데 내 말은 제가 왜 우려하냐면 근육이란 게 한번 붙이기 시작하면
3: 맞아요.
0: 이렇게 영원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커져가는 마치 엔트로피처럼 그렇죠. 그렇게 될까봐.
1: 그 나중에는 턱이랑 승모로 바이올린 부시겠어.
0: 그리고 목 두꺼워진다요, 예찬 씨.
3: 조금 두꺼워진 것 같아요.
0: 이상 안 돼. 이러다 이제 하나의 이제 목이 되고 얼굴도 작은데.
1: 야.
0: 자, 예찬 씨 근육 얘기 여기까지.
3: 조심합시다.
0: 예찬 씨가 이제 알아서 잘 조절하실 거고 네? 조금 근육 너무 많은데 싶을 때 이제 광일 씨를 바라봐 주시면은 된다라고 해드리면서요.
3: 아니 환호가 여기서 만나고.
0: 예, 아주 말캉말캉합니다, 광일 씨 아직 네. 하얗고요.
3: 근육단들이 안 왔어.
2: 근육단.
0: 예, 그 약간 좀 물복 딱복파처럼 갈리는 것 같습니다.
3: 네.
0: 자, 아무튼 콘서트 얘기 그리고 루 씨 만날 수 있는 앞으로의 공연 그리고 예찬 씨 근육 앞날 얘기까지 좀 나눠봤는데 8174님께서 안녕하세요, 00년생 왈왈입니다. 도움 콘서트에서 엄마가 상엽님한테 입덕해서 와우. 이번에 대구 공연도 같이 가요.
3: 왜 그러셨대? 아니.
2: 훌륭한 어머니.
0: 오늘 좀
3: 아닙니다.
0: 심술이 좀 근육파들이 오늘 안 계셔가지고 그랬나봐요. 팬으로서 제가 루시를 응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루시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게 고마워요. 항상 아이고. 응원하겠습니다. 평생 왈왈이 할 거고요. 오늘 혹시 가능하다면 바라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 과연 오늘 샌리스트에 있을지
3: 고민 좀 해볼게요.
0: 네,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4부에서 별밤 콘서트라는 제목답게 루시의 아주 짧은 미니 콘서트가 열리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3부 슬슬 마무리하면서 일단 음원으로 루시의 사랑은 어쩌고 차일디시 버전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아하.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시작했고요. 생생한 라이브가 있는 별밤 콘서트 인 스튜디오. 지금부터 이 시간은 루스에게 맡기고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2: 가자. 그때의 감동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0: 와,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 바라라는 곡이었는데 괜찮으셨나요?
1: 네.
0: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2: 바로 바로 가요?
0: 네. 바로 안 가요?
2: 바로 가요?
0: 바로 가요?
3: 여러분 더우시죠?
1: 괜찮아요.
3: 괜찮아요? 비 안 와요 이제?
4: 네. 네, 좋습니다. 바라하고 난 다음에는 꽃이 피죠.
3: 그렇죠.

0: 와, 감사합니다.
1: 저희가 마지막 곡이에요. 아쉽죠? 그래서 신나는 거 가져왔어요. 다 같이 아시는 부분 있으면 최대한 소리 크게 해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제 근육도 좋죠? 갈게요.
2: 건강만 했어 한숨 됐지. 건강하면 되지.
3: 가자.
2: 갑시다.

0: 감사합니다. 오셨습니다. 조금 있어요. 감사합니다.
1: 와, 별빵 콘서팅 스튜디오 밴드 루시의 라이브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아니, 우리 루시 잘하는 건 아는데 왈왈이들 뭐 같이 리허설 했어요?
2: 그러니까 대박이더라.
1: 아니 뭐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냥 알아서 큰 사인 없이도 다 그 파트 떼창 파트 들어와 주는데.
3: 야.
1: 세상에, 예철 씨 그 활 찾았죠?
4: 네, 찾았습니다.
1: 너무 높이 던져버려가지고 스냅이 좋으셔가지고. 자, 아무튼 5852님 다시 다시 아니야. 아, 괜찮아요. 저 의자가 쓰러져가지고
5: 깜짝 놀랐어. 쓰러진 줄 알았는데.
1: 최종 경기장 소환이네. 집에서 이렇게 귀요광도 되나요? 루시 최고 하셨고. 아마 루시 팬분들 이렇게 별밤 콘서트 지난 회차 감상하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코너가 실시간으로는 영상은 안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근데 귀로만 루시 라이브를 들을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보통 눈으로 함께 감상할 수밖에 없는데 귀로만 듣는 시간 즐겨주시다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시간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 라이브 영상이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로 업로드가 됩니다.
6: 야호.
1: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드럼방에 갇힌 우리 광일 씨까지도 저희가 영상에 다 담았고요.
3: 너무 좋네요.
1: 우리 광일 씨가 또 이 드럼방 들어가서 노래하니까 다시 그 섹시 바이브가 다 느껴지더라고요. 마이크 앞에서 고개를 살짝 꺾을 때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아, 섹시 광일이.
6: 그것 때문에 목 디스크가.
1: 아, 그죠. 지금도 약간 이렇게 고개를 약간 이렇게 살짝 꺾어야.
6: 맞습니다.
1: 예, 그래요. 아무튼, 근데 예찬 씨 아까 연주하는 거 보는데 근육이 있는 게 좀 필요하긴 하겠다 싶은 게 워낙에 속주를 하니까.
6: 그렇죠.
1: 그렇지만 지나치게 팬들을 향한 근스라이팅 멈춰주셔야 돼요.
7: 근스라이팅.
3: 맞는 말이에요.
1: 계속 다 왜 좋냐고 대답하는데 어떤 근데 단호한 왈왈이 그 와중에 그건이라고 하는.
8: 네, 왈왈이. 저도 봤어요. 저랑 눈 마주쳤습니다.
1: 아주 아주 훌륭한 팬분들이십니다. 아무튼 네. 너무너무 멋있었고 김민주님이 떼창 너무 예쁘다 하셨는데 진짜
9: 대박이죠?
1: 대박이야. 너무 잘

0: 자랑스러울 만해요. 아, 그리고 되게 멋있었어요. 이게 상엽 씨는, 그러니까 눈빛만 탁 주면은 알아서 탁그 파트가 나오는 건가요?
1: 아, 사실 이게 저희끼리 합을 맞춘 지가 또 오래됐기 때문에
2: 그렇죠.
1: 사실 저희와 같이 공연을 하는 입장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0: 야, 사실상
1: 굉장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0: 톤이구나. 톤들도 다 굉장했어. 그리고 4172님이 광일이 목소리 녹아내리다가 상엽이 목소리 사이다. 너무 행복한 라이브네요.
1: 아우.
0: 제가 상엽 씨 혼자 별방 왔을 때 얘기했었는데 약간 그 상엽 씨가 그녀가 웃잖아 리메이크한 거 듣고 제가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반했거든요. 약간 왜 아마 그 너무 고생하셨었겠지만 그 뷰민나의 한 오후 1시쯤에 햇살이 정수리에 내리꽂히는 그런 느낌이야.
2: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
0: 알겠죠?
2: 예.
0: 상엽 씨 목소리가
2: 그죠.
0: 더 강해지는 것
2: 그치
0: 같아요.
2: 그치.
0: 네. 야, 그리고 이은찬님 베이스 잘 들려서 좋다
3: 아,
0: 하셨는데
3: 그랬어요?
0: 제가 볼때전 세계 베이시스트 중에 제일 유산소 활동을 많이 해야 해.
2: 아, 그건
0: 근데
2: 확실해요.
3: 저는 그거는 뭔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0: 그 누구도 우리 원상 씨만큼 화려한 테크닉을 과시하면서 근데도 계속 그 신나는 바이브를 잃지 않으면서
2: 맞아요.
0: 그러면서 방방 뛰는 점프 높이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3: 아, 이제 이렇게 계속 6년 하다 보니까
0: 네.
3: 점점 그런 스킬이 늘어요.
0: 그래.
3: 이게 뭔가 뛰면서 연주하는 게 예전에는 줄이 이렇게 뛸 때마다 뜨거든요.
0: 네.
3: 그걸 잡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2: 약간 서커스 하는 것처럼
3: 손에
0: 진짜.
3: 그냥 이 위치가 다 기억이 남나 봐.
0: 야, 씨, 여러분들 날이 갈수록 이게 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디테일들에서 조차 완벽해지고 있는데요. 아, 여기 또 근육파 1016님이 근육
2: 뭐야?
0: 강아지의 바이올린 미쳤다.
2: 야, 1016 이쁜 사람.
0: 그래요, 그래요. 예.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별빵 콘서트 인 스튜디오 루시와 함께 한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2: 안 돼요.
0: 아, 한곡한 곡이 진짜 난이도 근데 진짜 상엽 씨도 참 훌륭한 보컬인 게
1: 맞아, 맞아.
0: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원상 씨한테 시위할 법도 해.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게 부르고 넘어갈 수 있는 곡이 하나도 없어요, 원상 씨.
2: 네? 네? 누구세요?
0: 입장 표명. 진짜.
3: 아, 그게요.
0: 네.
3: 사실 이제 오늘 들려드리진 않았지만, 뭐,
0: 네,
3: 바라도
0: 이거는.
3: 그렇고, 전체 관람가라는 저희 이번 타이틀곡도 그렇고, 사실 제가 연구를 좀 했어요. 아, 그래. 그 트랙은 나랑 예찬이 형이랑 광일이랑 같이 좀 어렵게 테크니컬하게 하더라도 보컬은 모두가 노래방에서 따라 부를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연습을 좀 해봤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0: 유일한 부족한 게
3: 다음 곡은 정말 모두가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쉬운 음악을 만들 거야. 알았지?
0: 아,
2: 거짓말이다.
0: 그래요. 아, 그건 제가 또 원래 그쵸 원상 씨 거짓말이 늘었다고 했어요. 지금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우리 보컬의 테크닉이 완전 드러나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멤버들 연주도 네, 말도 안 됩니다. 예, 네, 아무튼 그 정규 2집 얘기 우리가 못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한 번 더 오잖아요.
1: 네.
0: 저 이번 앨범 얘기 진짜 와 너무 할 얘기 많거든요. 그때 제대로 다시 하죠.
2: 좋아요.
0: 예. 네. 자, 우리 멤버분들 왈왈 부엉이들에게 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3: 아, 우리 왈왈 부엉이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저희 살짝 솔직히 어깨가 이렇게 에베레스트 돼가지고 이렇게 훅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이렇게 날씨도 좀 오늘 덥기도 했는데 이게 귀한 발걸음 와주셨을 때 우리가 좀 행복을 줬었다면 다행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래니? 좋았을 것 같습니다.
0: 네, 잘했어요.
3: 네. 리더 한마디 하세요.
4: 리더입니다. 오늘부로 팔운동 중지하겠습니다. 운동은 하지만 운동은 할 거예요.
0: 아,
4: 여러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5: 말랑한 건 제 거예요.
4: 아, 그러니까 팔운동 중지하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코어 위주로.
3: 막내 한마디 하세요.
4: 드디어 환호를 받네.
5: 네? 아니 저는 뭐 너무 긴장해가지고 형들이 되게 방송을 잘하네요.
3: 네. 뭐야?
5: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0: 그래요. 자, 상엽 씨 목소리도 들려주시죠.
1: 아, 네, 오늘 이렇게 더운데 또 같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에 사실 오늘보다 더 엄청난 것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4: 네. 네,
1: 다음 주에도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맞습니다.
0: 네,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루시 네 분과 인사 나누고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와주셔서

0: 지착.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7: 우리 조금만 더 놀다 가요.
8: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4일 목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양세희님께서 오늘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별밤과 루시 덕분에 행복이 두 배라 너무 좋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요. 저도 오늘 끝곡으로 사라강의 About Time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박영지, 김유린, 윤가영,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IOI 전소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압도적인 광채를 내는 립글로스가 있다면 끈적거려서 머리카락이 입술에 좀 들러붙더라도 사람들은 그 뾰족한 매력에 끌리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연기 잘 하시나요? 요거 요거 한 배우 맞춤 질문 아닌가요?
1: 어허, 뭐 제가 또 아역 배우로 이름을 널리는 아니고 가까이 알린 적도 있긴 하지만 사실 아이돌이라면 무대 위에서 표정 연기는 기본으로 다 하죠.
0: 맞아요. 그리고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살면서 많은 생활 연기를 하게 되잖아요. 직장 상사가 무리수를 던지면
1: 아 여름엔 참 외로워 그러니 수박을 사랑할 수밖에.
0: 아 너무 재밌으시다. 이렇게 사회생활용 웃음 연기도 해야 하고 가끔은 맛없는 요리에 맛있는 척도 해야 하고요.
1: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이 뻔한 연기들은 어쩌면 누군가를 향한 작은 배려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0: 날카로운 한마디의 진실보다 티나지만 다정한 연기가 세상을 더 훈훈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1: 네, 현생 배우님들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곳에서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셔도 돼요.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크래비티 원진,
0: 저는 형준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6월 4일 목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은 아일릿의 It's Me 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DJ 크래비티 원진
0: 형준입니다.
1: 자,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생활 연기를 잘 하는가? 송진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좀 생활 연기 잘 하는 편이에요?
0: 아, 저요?
1: 네.
0: 저는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사회생활 하려면
1: 그쵸.
0: 필요하지 않나. 우리 함진은요?
1: 저 역시도 이 아역 배우 때부터 갈고 닦아온 이 연기 실력으로 생활 연기 열심히 하고 있죠.
0: 그럼 최근에 한 연기 있어요?
1: 생활? 최근에 생활 연기 한 거요?
0: 네, 뭐 거짓 행동을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뭐가 있을까?
0: 없나 보네요.
1: 뭐 있어요, 송디는? 기억나는 거 있어요?
0: 저는 오늘 회사 다녀왔는데 그냥 네. 밝게 인사하고 갔어요.
1: 아, 밝게 인사하고 갔어요?
0: 네, 밝게 인사할 기분이 아니었는데 밝게 인사하고 갔어요.
1: 역시,
0: 뭐 그런 것들.
1: 그렇죠. 그런 사소한 거가 다 생활 연기죠. 그렇죠.
0: 그렇죠. 9974님께서는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라 매일 연기 중이에요. 손님 역할도 하고 환자 역할도 하고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척도 하고 우리 반 대배우는 저랍니다. 어머, 선생님. 어머니 그러시구나. 너무 고생이 많으셔요.
2: 맞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랑 같이 놀 때 연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역할극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아이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또 연기 배틀 챌린지가 네. 또 핫하잖아요.
1: 아, 그네.
0: 오늘 연기 얘기 나온 김에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1: 가볼까요?
0: 네, 그러면 네. 또 먹어? 라는 대사를 궁금한 버전, 눈치 주는 버전, 네. 안타까운 버전, 네. 응원 버전별로 한번 해봅시다.
1: 좋습니다.
0: 그러면 우리 대배우, 우리 원진이 형부터.
1: 아, 제가 일단 아 이거 네 개를
0: 아니죠. 같이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1: 아, 번갈아 뭔지 알죠? 아, 정확히는 잘 몰라요.
0: 아, 그냥 연기하면 되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궁금한 네. 버전.
0: 네.
1: 어? 또 먹어? 약간 이런 느낌. 형준이는
0: 또 먹어?
1: 오케이. 눈치 주는 버전. 또 먹어? 약간 이런.
0: 네.
1: 형준이는
0: 또 먹어?
1: 아, 이거 진짜 약간 마상이다. 안타까운 버전. 또 먹어? 사람 솔직했다. 이런.
0: 저는
1: 네.
0: 또 먹어?
1: 오케이. 응원 버전. 또 먹어. 또 먹어.

0: 저는 또 먹어!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래도 둘 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2: 그래도 한번 우리 네. 청취자분들은 네. 누가 연기를 더 잘했나 한번 받아볼까요?
1: 아, 받아볼까요? 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또 모호님께서는 이건 그냥 날 순살로 만드는 거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1: 전혀 그런 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 마시길, 방송은 방송으로.
2: 네, 저희 연기한 거니까요.
1: 네, 맞아요. 오해 마시길 바라겠고요. 2898님께서는요 마음이 아파서 못 고르겠다라고. 아, 왜 하필 또 먹으러 준비하셔가지고.
2: 그러니까요. 이 아밤에 혹시 야식 드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라면서 네네네. 그래도 좀 마상을 입으셔서 그런지 네. 다들 그 누가 더 잘했는지 골라주시는 것 같아요.
1: 지금 다 거기에만 포커스가 집중돼 있는 것
2: 네,
1: 같아요.
2: 네, 그냥 채호님께서는 네, 또 먹어요. 매일 먹어요. 먹는 거밖에 못해요.라고.
1: 아, 먹는 게 잘 좋은 거죠. 잘 먹어야 또 예쁜 거니까, 그렇죠?
2: 네, 자 그러면 둘 다 잘한 걸로 합의 보고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 좋습니다.
2: 오늘은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도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1: 그러니까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늘도 출석 타임을 시작으로 소식 언박싱부터 추천곡 소개, 반말 모드 톡. 급식 퀴즈까지 쭉쭉 달려볼 거고요.
2: 함디가 직접 써온 일기도 소개해준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1: 네,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2: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1: 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직접 쓴 답장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꼭 챙겨봐주세요.
1: 자, 그럼 히데 코너 출석 부르러 한번 가볼까요?
2: 아, 어떤 닉네임이든 정석껏 읽어드릴게요. 방송 네.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출석 부를게요. 친친방 출석부여입니다.
1: 네, 먼저 0번 함원진 아잉,
2: 0.5번 송영준 아잉.
1: 자, 그리고 1번 셀카는 다다익선이라는 함원진씨, 오늘 셀카 5장 제출 부탁드립니다 님.
2: 2번 형준이는 비올 때 우산 쓰면 안되겠다, 꽃에 물 줘야 하니까 님.
1: 자, 3번 함원진 너 요즘 살 오른 것 같아, 미모작살 님.
2: 4번 송영준 진짜 치사하다, 맨날 귀여움으로 승부하고 내가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 네, 너무 좋아요 님.
1: 네, 5번 슬리피 뭐야, 자기 슬리핑이 뭐야, 자깅 키드가 뭐야? 아이 키딩이 뭐야? 아잉 님.
2: 네, 6번 초절정 미모의 고등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보러 왔습니다. 엥, 근데 초등학생들이네요. 왜지? 초등학생이 이 시간에 야자도 되는 건가요? 님.
1: 자, 7번 자려고 누웠는데 함송디 너에 대한 생각에 잠겨 님.
2: 8번 함디 송디 친친방 돌아왔다고 아주 난리 다녀 님.
1: 자, 9번 송디와 함디는 다 좋은데 하나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러비티들 심장 님.
2: 마지막 10번 함디 야호, 송디 야호, 친친방 야호, 야호, 야자 야호, 송디는 빠빠라 파라파라 쳐주세요 파라파라님.
1: 네, 이상 손바른 10명 출석 체크 완료.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로 삼육식품에서 삼육회 완전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고요.
2: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게요.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볼게요. 하루
0: 언박싱.
1: 아니 한디, 에? 무슨 택배를 네 달 동안이나 쌓아뒀어요. 빨리 가져와서 열어주세요.
0: 알겠습니다. 네 달치 택배 바로 저의 하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진이의 하루 언박싱. 오랜만에 밤에 진행하는 오늘 급식 뭐더라 코너 덕에 배고파져서 편의점 다녀왔다 였습니다.
1: 아, 그쵸. 급식 네. 뭐더라 코너라 하면 네. 사실 좀 배고파지잖아요.
0: 그러니까요. 이 시간에 급식 항상 이제 마무리쯤에 하니까.
1: 네, 그럼 편의점에서 뭐 샀어요?
0: 어제 갔다 온 일이고요. 아, 바로 어제 일인데 저 컵누들 사왔었어요. 라면이 약간 너무
1: 상표를
0: 땡기는...
1: 그렇게 말해주시는군요.
0: 네. 맞네. 당면 라면 사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어제 사실 저도 배고파가지고 네. 닭가슴살을 해동시켜가지고 먹었어요.
0: 아 그 거실에 있는 그거요?
1: 네.
0: 아 좋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송딘도 만만치 않은데요. 친구들이 송디 하루 빨리 열어달라고 지금 원성이 자자해요.
1: 아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천천히 열게요.
0: 좋습니다.
1: 형준의 하루 언박싱. 한국어는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잤다. 근데 밥은 먹기 싫어서 자는 척했다.
0: 잠시만요, 잠시만요. 타임. 잠을 네. 못 잤다고요?
1: 네, 잠을 못 잤어요.
0: 제가 진짜 잠을 안 잤거든요.
1: 네.
0: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감기가 좀 심했어서.
1: 네.
0: 근데 제가 중간에 잠깐 충전기 꺼내려고 네. 일어나서
1: 네.
0: 딱 봤는데 송디 너무 잘 자고 있던데.
1: 아. 아니에요. 그 이불을
0: 잔척이었어요?
1: 그 이불을 덮고 그냥 계속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마스크도 계속 이렇게 얼굴 가리고 이러고 있던데.
1: 아니, 그걸 자려고 노력한 거예요.
0: 아, 노력한
1: 그래서
0: 거예요.
1: 한 도착하기 한 시간 전에 네. 잠들었고.
0: 아...
1: 근데 또 이제 네. 그 승무원 분이 오셔가지고
0: 그쵸,
1: 밥 드시겠어요?
0: 그쵸.
1: 뭐 드시겠어요?
0: 맞아요,
1: 하잖아요.
0: 맞아요.
1: 저는 아니요 안 먹을래요도 하기 귀찮은 거예요.
0: 아, 그냥
1: 그래서 일부러 자는 척했어요.
0: 그냥 이렇게 계속.
1: 네.
0: 아 그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 비행기는.
1: 맞아요.
0: 원래 그냥 자고 있으면 지나치시는데.
1: 네.
0: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1: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하루도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0: 네 김혜수님입니다. 내일 창녕에 매실 따러 가는데 많이 안 더웠으면 좋겠어요. 내일 힘내라고 파이팅 해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1: 우와 창녕에 매실을 따러 가시는구나.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날 덥지 않게 꼭 저희가 오늘 또 비 왔으니까 그쵸?
1: 네.
0: 내일 아마 그렇게 안 더울 것 같긴 한데 꼭 화이팅입니다 우리 혜수님.
1: 혹시 모르죠. 창녕은 비가 안 왔을 수도 있으니까.
0: 그러게요.
1: 네 아무튼 선크림 잘 바르시면서
0: 네.
1: 하나 둘 셋
0: 화이팅! 화이팅!
1: 또 0535님께서는 한디 송디 요새 통대창에 불닭 조합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통대창 느끼하다고 하던데 워낙 대창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냥 궁금함이 더 크더라고요. 두 분은 먹어보고 싶은 음식 조합이 있으실까요? 라고 하시는데 와 저는
0: 네.
1: 그냥 통대창 사실 먹방 많이 뜨잖아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한 번도 먹어보셨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0: 와 진짜요?
1: 네.
0: 네.
1: 왜냐하면 그 기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느끼하다.
0: 맞아요.
1: 근데 요즘에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저도 그거 볼 때마다 항상 너무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러면 최근에
0: 네.
1: 먹어보고 싶은 음식 조합이 있어요?
0: 아 저는 한번 그 통삼겹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1: 아 통삼겹.
0: 네, 통삼겹이랑 그 네넴띤.
1: 아 네. 이제 상표 조심하시네요.
0: 네, 아, 네넴띤. 네. 어떤 거 또 드셔보고 싶으세요?
1: 저도 통삼겹 나와서 그런데 통삼겹 김치찜. 먹방을 보면 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0: 정말 정말 안 그래도 오늘 또 마무리예요. 오늘 급식 뭐더라 또 코너가 남아 있긴 한데 벌써부터 이렇게 음식 얘기가 잔뜩합니다.
1: 아 네 벌써 미치겠고 이제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 한번 풀어봤고 이제 노래 언박싱 갈게요.
0: 네 크래비티의 나인 어클락 듣고 올게요. 직차!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크래비티의 나인 어클락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구정모님께서 9시 넘었는데 왜 나인 어클락 들어요? 형주님 하이땡라우 언제 갈 거예요? 라고
1: 이 팀 컬러인가요? 이 잡돌이는?
0: 아, 뭘까요 이게? 왜 9시 넘으면 나인 어클락 들으면 안 되나요?
1: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진짜 정모 형인가? 정모 형이에요?
0: 네, 진짜 정모 형이라고 하고. 네. 네, 당황스러운데 하이땡라고 오늘 사실 정모 형이랑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1: 아, 진짜?
0: 와. 지금 보고 있나 봐요.
1: 진짜 정모 형인 거예요? 대박이다. 네. 어, 근데 우리 정모 씨께는 두유 한 박스 안 보내드려요. 죄송한데.
0: 네, 네 죄송합니다.
1: 좀 그렇게 됐어요. 네, 사드세요.
0: 네, 사드세요. 네.
1: 네, 소영님께서 또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거 팬콘에서 9시에 맞춰 불러줬을 때 너무 좋았어요. 또 가고 싶다. 팬콘 또 해주세요. 라고.
0: 아, 그게 벌써 이게 4개월 전이네요.
1: 이게 4개월 전. 언제, 정확히 언제인 거예요?
0: 한 4개월 전.
1: 4개월 전인 거죠?
0: 네.
1: 그러니까요. 벌...
0: 꼭 찝어야 돼요.
1: 너무 귀여웠어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1: 소영님 또 기다려주시면은 또 언젠가 또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0: 네, 원진한 누나야님께서는 구니버스 크크크라고. 그렇죠. 사실 이 나인어클락은 저희 크래비티 9시를 위해서 온전히 만들어진 노래여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1: 네, 오채원님께서 함디 지금 한나한테 한 점 내줬어요라고. 아, 진짜요? 그러면은 아 2-1. 아, 오늘 안 그래도 이 비 때문에 엄청 네. 경기가 지연돼가지고 저 보다가 그냥 나왔거든요. 꼭 이기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0: 네, 8670님께서는 정모도 친친 놀러와 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모 형 혹시 듣고 계신가요?
1: 한번 올 때 돼주지 않았나? 그쵸?
0: 한번 그러면 게스트로.
1: 그러니까 한번 추진해보죠.
0: 네, 저희 자리는 일단 못 뺐고요.
1: 그러니까.
0: 저희는 굳건히 앉아있을 거라서. 그땐 제가 불미스럽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빠졌지만.
1: 아, 그쵸.
0: 네, 이번에는 뭐 지나가는 강아지라도 한번
1: 아니면 뭐 여기 그냥 네. 뒤에 친한 친구 이거 들고 서 계셔도 되고. 그렇죠.
0: 네. 아니 여름 모기로 한번 찾아와 주세요.
1: 아, 맞네. 또 구정 모기시니까.
0: 네.
1: 좋습니다. 5273님께서는요. 친구가 제 화면 뺏어 보더니 너무 귀엽다고 폰 뺏어 가요라고.

0: 아, 근데 그 친구분도 우리 5273님도 너무 귀엽게 노시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1: 네, 임소영님께서는 룸메한테 내년에도 같이 살자는 말을 들었어요.
0: 네, 또안 그래도 너무 잘 맞아서 쭉 룸메하고 싶었는데 너무 기쁜 사건이라고까지 남겨주셨습니다.
1: 와, 저도 원진이 형한테 예전에 우빈, 원진, 나 이렇게 미니까지 막 옛날에 같이 살자 이랬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지금은 너무 따로 살고
0: 우리 계속 쭉 같이 살아요, 알겠죠?
1: 네.
0: 저는 이 말을 형준이 형한테 들으면 너무 기쁠 것 같네요.
1: 네, 하령님께서는 내일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만나서 쇼핑하기로 했어요. 비록 딸내미가 돈이 없어서 다음 주 치과를 핑계로 엄마 카드를 쓰겠지만요. 엄마 미안해, 사랑해 하고.
0: 아, 또 기대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께 기대는 거는 얼마든지 또 부모님도 열려 있으실 거예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사랑해라는 말을 오히려 더 많이 많이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치과를 핑계로? 아, 오케이.
0: 뭐 그거는 뭐
1: 네.
0: 그럴 수
1: 아,
0: 있겠지만
1: 그럴 수 있죠.
0: 좋습니다.
1: 아, 치과 가야 되는데. 네.
0: 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의 플레이리스트 속에서 같이 듣고 싶은 노래 골라왔고요. 틈틈이 질문에 대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에게 궁금한 질문들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조유리의 개와 고양이의 시간, 유라가 피처링한 조지의 로미오 앤 줄리엣.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떠들지 마. 사랑한 마음에는 죄가 없지만 야자 시간에 떠드는 거는 죄다. 자, 조용히 자습해.
2: 쌤 나가셨지?
3: 그럼 시작해볼까?
2: 야간 자율학습.
3: 교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2: 몰래 몰래
3: 조용 조용.
2: 지금은 야자 시간.
3: 네, 오랜만에 이 밤에 다시 공부의 마음을 먹어봅니다. 오늘이 또 고3 친구들의 아주 중요한 6월 모의고사 날이었죠.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조용히 해, 조용. 이주혜님께서
3: 네.
2: 오빠들 오늘 모의고사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망해버려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4: 아, 죄송해요. 웃으면 안 되는데.
3: 우리 주현이 일단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주현아 알지? 모의고사가 또 전부가 아니니까 꼭 얼른 털어내고

0: 다음 스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1: 집중했으면 좋겠어. 근데 꼭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망해버려서
0: 이 라임이, 얼마나 망했으면
1: 이 라임이 너무 웃겨.
2: 근데 얼마나 망했으면 이렇게
1: 정말 너무너무 다들 애쓰셨고 이날을 위해 다들 열심히 공부했을 테니까 잠깐은 또 환기를 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0: 네, 그럼요. 공부도 컨디션 조절 필수, 쉬어가면서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야자 시간이지만 잠깐 딴짓 좀 하고 놀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1: 좋죠. 다들 찬성하시죠? 오랜만에 돌아온 함송디가 오랜만에 추천곡을 들고 왔습니다. 자, 주제부터 말씀드릴까요?
0: 네,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두 번 만나도 반가운 함송디처럼 또 들어도, 다시 들어도, 두 번, 세 번 들어도 좋은 노래!
1: 친친방 컴백 기념으로 두 번 들어도 좋은 노래들 저희가 직접 선곡해왔는데요. 원래 함디는 노래 들을 때 한 곡만 반복해서 듣는다 파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듣는다 파예요?
0: 저는 원래부터 한 곡 반복파였습니다.
1: 진짜요? 네. 저는 꽂히면 그 노래를 진짜 듣고 아니면 평상시에는 네. 한 다섯 곡, 여섯 곡 정해두고 그 곡만 들어요.
0: 오, 신기하네요.
1: 네.
0: 자, 2684님께서 갑자기 귀 간지러워요 라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송디 추천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제가 선곡한 곡은 조이의 안녕입니다.
0: 오.
1: 네,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네. 또 저희가 1월에 네. 굿바이를 했지만 다시 만났으니까 안녕
0: 맞네
1: 하면서 그리고 이 노래 가사가 네. 뭔가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0: 네.
1: 굉장히 좀 희망찬 가사여가지고 추천했습니다.
0: 주로 언제 이 노래를 좀 듣습니까?
1: 저는 좀 밝고 싶을 때 네, 기분 좋고 싶을 때
0: 약간 기분 전환이 그러니까
1: 밝고
0: 때?
1: 싶을 때 말고 밝고 싶을 때 네.
0: 약간
1: 밖에 작가님께서 너무 웃으셔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0: 좋습니다.
1: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에겐 이 노래가 어땠는지 같이 감상 나눠주세요.
0: 네, 사연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자, 그럼 노래 갈게요. 조이의 안녕.

0: 네, 송디의 추천곡 조이의 안녕 듣고 왔습니다. 네, 송님이 11303님께서는요, 이 노래 진짜 밝아서 좋은데이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아우, 또 인트로 듣자마자 진짜 뭔가 분위기가 확 밝아지는 게 너무 좋네요.
1: 맞아요. 그리고 이 노래의 포인트는 네. 안녕이 아니라 안녕 이거예요.
0: 안녕.
1: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0: 안녕.
1: 귀엽네요. 네. 그리고 5394님께서 우산 없이 비 맞고 들어와서 찝찝하고 짜증났는데 밝은 노래 송디 재롱 보니까 짜증도 진짜 안녕이네요. 마음이 막막 맑아짐이라고.
0: 아 좋습니다. 또 우리 러비티 그리고 청취자분들 해피 바이러스 송디 너무 저도 보면서 밝아졌던 것 같습니다.
2: 해피.
0: 자 임주희님께서는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때 불렀던 노래예요. 엄청 오랜만에 듣네요. 이 노래를 들으니 졸업식 날 운 기억이 나네요 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또 이런 향수를 불러오는 노래들이 있죠.
1: 그쵸 이게 또 리메이크 곡이니까요.
0: 그쵸 그쵸.
1: 또 구창수님께서는 안녕해야 하나요? 맞아요. 안녕.
0: 안녕. 뭔가 안에 더 포인트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맞아요.
0: 그쵸? 자 손윤아님께서는요. 날씨 얘기 나오니까 함성대는 이렇게 비오고 어둡고 우울한 날에 분위기에 맞춰 잔잔한 노래를 듣나요? 억텐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밝은 노래를 듣나요? 아 그리고 정모가 친친방 본방사수 하라고 홍보도 했어요.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우리 구정모 친구분 너무너무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어때요? 좀 분위기에 맞춰서 좀 듣나요? 아니면은
1: 저는 오히려 억텐을 네? 끌어올리려고 하면 네. 더 낮아지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분위기에 맞춰서 잔잔한 노래를 듣습니다.
0: 좋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좋아하는 노래 들어요. 그냥 약간 날씨, 뭐 분위기 이런 거 잘 안 따르고, 뭐 계절 이런 것도 잘 안 따르고.
1: 진짜요?
0: 네, 저는 그냥 좋아하는 노래. 계속 듣습니다.
1: 의외네요.
0: 네, 그냥 원래 약간 노래 취향이 좀 확고한 편이어서 네, 좋아하는 노래 계속 듣는 편인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곡 이어가 볼게요.
0: 네,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네, 또 만나도 반가운 함성디처럼 또 들어도 좋은 노래. 저는 제가 선곡한 곡은 바로 한로로의 입춘입니다.
1: 이 노래. 네. 명곡이죠.
0: 명곡이죠. 명곡이죠.
1: 네,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된 계기랑 네. 이유가 뭘까요?
0: 또 최근에 또 굉장히 핫하신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여러 좀 노래를 듣다가 이 노래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었어가지고 네. 이 노래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 사랑하게 될 거야랑 네. 또 0 더하기 0 노래 네. 있잖아요. 네. 저는 다른 분들이 그거 들을 때 저는 입춘을 듣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네. 원진이 형이랑 이렇게 음악 취향 맞으니까 네. 되게 좋아요.
0: 아 진짜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 접했던 게 형준이 샤워하면서 들으면서 이 노래 불러가지고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거 듣고 되게 노래 좋다. 무슨 노래지? 하고 그냥 있었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 매니저님께서도 약간 노래 플레이 취향이 약간 이런 쪽이잖아요.
1: 그쵸.
0: 그래가지고 차에서 또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들어봤지? 하다가 아 맞다 그때 형진이 샤워할 때 들었던 노래인데 하면서 딱 제목 이렇게 딱 보고 그때부터 플레이리스트에 딱 넣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그런 계기가 있었군요.
0: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한로로의 입춘.

0: 함디의 추천곡 한로로의 입춘 듣고 왔습니다.
1: 네, 5274님께서 헐 노래 취향 저격 너무 좋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런 노래 취향까지도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도 한번 저희랑 맞춰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4270님께서는 입춘 어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여름. 요즘 봄이 엄청 짧은데 함디 송디는 짧은 게 좋아요 싫어요?
1: 봄이 짧은 게 좋냐 싫냐는 말이신 거죠?
0: 네, 제가 잘 못 읽었나요?
1: 아니. 어때서요?
0: 저는 짧은 게 싫죠.
1: 그렇죠. 저 역시도 봄이 짧은 건 좀 싫은 것 같습니다. 저는
0: 맞아요.
1: 여름이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0: 저도 여름이 짧았으면 좋겠고.
1: 자꾸 여름이 길어져가지고 그렇죠.
0: 네, 민서영님께서는 막간 정보 올 2026년의 입춘은 2월 4일이었답니다.
1: 오, 너무 감사합니다.
0: 이야.
1: 좋은 정보 우리 서영님 감사합니다. 자, 9538님께서는요 비가 와서 선선하고 분위기 너무 좋다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오늘 같은 날씨에도 뭔가 좀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최원영님께서도 네.

0: 입춘하면 기타 처음 배웠을 때가 생각나요. 오. 이 노래가 제 첫 레슨 곡이었거든요. 벌써 배운 지도 1년이 넘었네요. 요즘은 크리비티 베니비디 비치 솔로 연습 중이에요. 라고.
1: 대박인데요? 언젠가 진짜 한번 우리 원영님의 버전 베니비디 비치 기타 솔로를 언젠가 한번 들을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니면 너튜브에 이런 데 올려주시면
1: 약간 챌린지 마냐 그쵸?
0: 그러니까요.
1: 네, 저희가 한번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핑퐁지의 친친방 컴백 기념 두 번 들어도 좋은 노래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이번엔 함디가 한 곡 더 추천해 주실까요?
1: 네, 제가 골라온 다음 곡은요. 네, 신지윤님의 추억은 한편의 산문집 되어 라는 곡입니다.
0: 오,
1: 네, 이 노래 네, 이 노래 역시 그 메이저님 플레이리스트에서 이 신지윤님의 그 심해라는 노래가 나왔었어요.
0: 네.
1: 그 심해라는 노래를 듣고 되게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0: 네.
1: 이 앨범을 전곡을 들어보다가 제일 약간 원픽이었던 노래여가지고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저도 너무 궁금해지네요.
1: 네, 이거 노래 되게 평소에도 진짜 많이 듣고
0: 그럼 어떨 때 들으면 좋은 곡인가요?
1: 약간 되게 노래가 좀 잔잔하고 아까 전에 들었던 입춘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라서 좀 이렇게 좀 하루 끝 마무리할 때 이제 방에서 잠깐 한번 듣고 자면은 되게 좋을 노래일 것 같습니다.
0: 그럼 딱 한 이 시간대쯤이겠네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한번 이 노래 같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윤의 추억은 한편의 산문집 되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고요.
2: 네, 선생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잠깐 노래로 공부 스트레스 환기하면서 신지은의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 대여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 네, 고다희님께서 우와 네. 좋아요 라고.
2: 약간 분위기가 너무 좀 이렇게 좋아졌죠?
1: 네.
2: 근데 진짜 미분당의 존재감이 확실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저는 한국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쌀국수집.
2: 쌀국수집입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1: 네, 또 아이러브 크래비티님께서는 네. 음색 진짜 좋으시다. 뭐야, 완전 초록색 풀에 맺힌 물방울 같아.
2: 아니, 아이러브 크래비티님, 이런 표현형은 어디서 배우시는 거죠? 되게 진짜 너무 이것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없을 것 같아요.
1: 우와,
2: 되게 초록색 풀에 맺힌 물방울, 약간 진짜 그 이슬 같은 목소리를 가지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1: 네, 또 마이님께서는 두 분 이런 좋은 노래 어떻게 발견해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는데 으흠. 사실 저희 매니저님이 항상 차를 타시면 네. 틀는 노래가
2: 맞아요.
1: 진짜 이런 감정선의 노래여가지고
2: 맞아요. 또 1170님께서는요 어머 매니저님 나랑 취향 잘 맞는다 내 스타일이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1: 와 오늘 난리도 아니야?
2: 오늘 매니저님 아주 난리도 아닌데요 진짜?
1: 네, 이엔의 코다님께서는 매니저님 플릭 공유 시급하다고.
2: 그러게요. 매니저님이 되게 진짜 이런 노래 많이 틀셔가지고
1: 맞아요.
2: 한번 나중에 매니저님의 플레이리스트도 한번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1: 사실 저희랑 함께 오는 매니저님 말고 다른 매니저님의
2: 맞아요,
1: 플레이리스트잖아요.
2: 맞아요.
1: 한번 그 매니저님을 친친 한번 모시죠.
2: 모셔볼까요? 게스트를 한번.
1: 네, 한번 모셔가지고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달라고
2: 그러니까
1: 해야 할
2: 한번
1: 것 같아요.
2: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2: 네, 자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두 번 만나도 반가운 함성디처럼 듣고 다시 들어도 좋은 노래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1: 네, 마지막 추천곡은 제가 골라왔습니다. 바로 윤마치의 항복인데요. 사실 이 노래도
2: 네.
1: 매니저님
2: 오늘 뭐야 존재가?
1: 아 제가 네. 이 노래를 네.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2: 네네네네.
1: 이제 매니저님께서 자주 들으시니까 저도 더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고
2: 네. 어떨 때 좀 이런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요?
1: 그냥 저도 이 노래는 하루가
2: 마무리할 때?
1: 아니요. 행복한 밝아지고 싶을 때
2: 밝아지고 싶을 때
1: 네.
2: 오늘 약간 그런 노래들로 갖고 왔네요.
1: 네 맞아요.
2: 좋습니다.
1: 네 그럼 이 곡을 2부 끝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2: 네, 야간 자율학습은 계속되고요 딴짓도 이어집니다.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로 먼저 돌아올 건데요 무조건 반말 모드로 진행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만의 취향을 반말로 적어 보내주세요.
1: 네 사연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2: 자,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저의 추천곡 윤마치의 항복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는 함원진.
1: 나는 송영준이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지금 볼지빵 맛젤리랑
0: 아궁빵 맛젤리 갖고 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별로야? 그럼 너는 뭘 좋아하는데?
1: 3672 친구가 보내줬어. 나는 도마뱀 젤리를 제일 좋아해. 맛도 다양하고 쫀득해서 진짜 맛있거든. 그 중에서 나는 함디 송디한테 연두색을 추천해. 연두색이 레몬 맛이라 진짜 맛나거든. 요즘 시험 기간이라 힘든데 친친방 들으면서 공부하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 항상 고마워. 재밌는 얘기 더 자주 해줘 라고 해줬어. 오,
0: 도마뱀 젤리가 뭐지?
1: 몰라.
0: 몰라? 나도 몰라. 아무튼 우리 송우리가 또 보내줬어. 나는 요즘 인형뽑기에 푹 빠져서 못 나오는 중. 가면 5,000원은 그냥 쓰고 나오는 것 같아. 안 가지고 싶은 인형이라도 나올 것 같으면 돈 넣고. 그래도 함디 생각해서 함디가 좋아하는 포차코 많이 뽑았다 라고. 오, 좋은데 좋은데.
1: 함디도 그런 거 있으면 뽑는 스타일 아니야?
0: 맞아, 나도 약간 그 출입구에 딱 걸터져 있는 인형 보면은 못 참는 스타일이긴 하지. 근데

0: 돈 많이 쓰지 마 인형 뽑기에.
1: 맞다. 또 김소윤이가 보내줬어. 요즘은 허거에 빠져있어. 며칠 전에는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내림 받아서 혼자 아침부터 허거 먹으러 가기도 했어. 메기살을 정말 좋아하는데 함송디가 좋아하는 허거 재료는 뭐야? 라고 해주는데 나도 메기살 제일 좋아해.
0: 진짜? 신기하다.
1: 진짜 너무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아.
0: 나 메기살이라는 토핑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
1: 아니, 내가 저번에 줬잖아.
0: 어? 그거는 대구살 아니었어?
1: 아니 그냥 똑같은 살이야.
0: 똑같은 거야? 그래? 아무튼 나는 허거 재료는 그거 제일 좋아해. 그 두부.
1: 아,
0: 푸주.
1: 고기 좋아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0: 푸주 제일 좋아해. 푸주. 두부류 제일 좋아해.
1: 오 의외네.
0: 채원이가 또 보내줬는데 나는 요즘 노래를 게임 애니멀 포레스트 버전으로 편곡하는데 빠졌어. 이거 비밀인데 여름을 맞이해서 센내 거를 처음으로 편곡해봤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워서 곧 유튜브에 올리려고 라고. 우와. 궁금하다. 애니멀 포레스트 버전이 어떤 버전이지?
1: 살짝
0: 귀여운 그런 느낌인
1: 그런
0: 건가?
1: 그런 느낌일 것 같아.
0: 오, 아, 그거를 바꾼 거구나. 아 몰랐어.
1: 아 몰랐어? 아 아무튼 올려주면 우리도 한번 꼭 찾아보도록 할게.
0: 좋아 좋아.
1: 오늘 우리랑 얘기해줘서 고맙고 문자 보내준 네 명한테는 젤리도 선물로 해줄게. 보내줄게.
0: 자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NCT 위시의 Odd to Love 준비했어.
1: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0: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에 이어서 NCT 위시의 오드 툴러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2: 3부는 계속 반말 모드로 가는 거 알지? 친구들이 보내준 문자 계속 볼게.
1: 비모어가 보내줬는데 아 이거 들으니까 제이님이 구워준 삼겹살 먹고 싶어지느라고.
2: 아
1: 내가 구워줄게. 내가 구운 거 먹어.
2: 그거 맛있지.
1: 맛있긴 했어.
2: 또 5939님께 5939가 형준님 애기살 덮밥 먹어봤어? 라고 해주는데
1: 이런 것도
2: 애기살
1: 있어?
2: 애기살 덮밥은 안 먹어봤어.
1: 오 신기하다. 나중에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걸로.
2: 트라이 해볼게.
1: 오케이. 오이오이가 보내줬는데 나는 요즘 어떤 애니메이션에 빠져서 전업 그 애니 보는 사람 하고 있어. 뭐냐면 정모가 티셔츠랑 볼펜도 갖고 있는 그건데 와 진짜 너무 재밌어. 정모가 영업할 때 진짜 볼 걸 왜 3년이나 묵혔을까라고. 오호.
2: 나는 모르겠어.
1: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아 나는 개인적으로 모르겠다. 나도 그거 잘 모르겠어. 나는 그거 한 2화 보고 말았던 것 같은데.
2: 나는 그냥 애니메이션 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
1: 아 그거 그 정모랑 태영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2: 아 그거 말하는 거구나.
1: 아무튼 재밌게 봐.
2: 또 52732가 나는 요즘 교환 독서에 빠졌어. 책을 읽고 그 감상을 친구랑 나누는 것까지 너무 즐겁더라고. 평소 시시한 농담만 주고받던 친구들의 깊은 생각을 알게 되니 서로를 또 알게 되는 것 같더라 라고 해주는데 우와 나는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좀 부러워.
1: 오 한번 가져봐.
2: 나?
1: 어.
2: 주변에 책 읽는 사람이 없는데?
1: 한번 해달라면 나도 같이 해줄게.
2: 근데 애초에 내가 책을 좀 잘 안 읽어가지고
1: 아 그냥 부러웠기만 하는 나는, 걸로?
2: 나는 그 책을 거의 처음 읽은 게 우리 1월에 그 여기 친친 끝낼 때 우리 책 선물 받았잖아.
1: 맞아.
2: 그거 좀 읽어봤어.
1: 그거 좀 읽고 말고. 아 좋은데. 그래도 작가님이 오라고.
2: 그러니까 오 손영준.
1: 오케이. 자 세정이가 보내줬는데 요즘 냉면에 빠져 있어. 더위에 취약해 입맛이 없는데 냉면만큼은 너무 잘 먹거든. 벌써 2주째 한 끼는 냉면 먹고 있어. 나는 평냉 빼고는 다 잘 먹는 고자급 입맛인데 함디송디는 어떤 냉면 좋아해?라고.
2: 나는 무조건 비빔냉면.
1: 나는 그 두 개 약간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느낌? 물냉, 비냉. 나도 평냉 안 먹고 물냉, 비냉 두 개 그냥 그때때마다 다른 느낌?
2: 나는 평냉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1: 나
2: 궁금해. 근데 왜냐면 다들 뭔가 행주 맛? 막 이러더라고. 심심한 맛? 근데 그런 맛이 뭘까 궁금해.
1: 이거 뭔가 되게 맛없진 않거든? 근데 약간 딱복 같은 느낌?
2: 완전 불온데?
1: 아 이거 맛없지 않은데 이거 왜 먹지?
2: 밖에 긁혔어. 딱복 파도 다 긁혔어.
1: 아, 내가 어제 말한 게 이 복숭아의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잖아 딱복이. 함흥 냉면도 뭔가 냉면의 메리트가 없는 느낌. 이럴 거면 왜 냉면 먹지? 약간
2: 나는 그걸 느꼈던 이유가 있어. 냉면을 왜 먹지가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가 물냉을 시키는데 가위로 진짜 조사.
1: 아 약간 여기
2: 그리고
1: 떠먹는.
2: 숟가락으로 떠먹어.
1: 맞아 그런 스타일도 있다 하더라고.
2: 근데 나는 그거를 냉면인데
1: 그치.
2: 면으로 면치기에서 먹어야지.
1: 그치.
2: 짜장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을 무는 기분인 것 같은 거야.
1: 그러니까.
2: 그래서 이해 못했는데 누나들 있는 사람은 알 거야. 따를 수밖에 없어.
1: 아, 오케이,
2: 그래서
1: 오케이.
2: 뭐 어떻게든 먹고 있어. 함두리가 함디는 함흥냉면 먹어야지라고 하는데.
1: 오케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좋습니다. 냉면 그냥 물냉 비냉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창순이가 보내줬는데 있잖아 딸 아이가 10년 열애 끝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에서 예절을 폭풍 검색하고 있어. 사돈이 나오시는 손님한테 잘해야 하니까 떨거나 울면 안 되잖아. 너네 혹시 울음 찾는 법 알아? 라고 보내줬는데 혹시 이거 우리가 답변을 반말로 해도 될까요? 창순님?
2: 되겠죠?
1: 우리
2: 그래도 컨셉이니까
1: 반말 모드니까.
2: 맞아. 창순아 울음 찾는 법을 혹시 왜 우리한테 물어볼까? 우리도 잘 울어가지고
1: 그러니까 우리도 완전
2: 우리는
1: 울보라.
2: 슬프면 우는 사람이어가지고
1: 맞아.

0: 어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아? 허벅지 꼬집기? 막 같이 울려고 할 때 이런 거?
1: 근데 나는 오히려 어 약간 나는 딸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되게 진심 어린 눈물도 되게 감동 하나의 감동 포인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굳이 약간 그냥 감정에 솔직해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느낌?
0: 아 근데 또 너무 울면 또 아, 그럴까봐 그러시는 그치, 그치. 것 같아. 아.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럴까봐 그러는 것 같아.
1: 맞아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어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그래도 화이팅. 너무 또 좋은 일이니까, 그치?
0: 긴장돼.
1: 너무너무 축하하고. 좋아, 좋아. 그럼 우리 코다가 댓글 남겨줬는데, 아직 평냉의 맛을 모르는 어린이들이요. 라고. 아, 근데 진짜 이거는
2: 한번. 니들이 나중에... 평냉을 알아?
1: 니들이 평냉 맛을 알아? 응, 나중에 한번 트라이 해봐. 나 먹어봤는데, 외먹지 같은 느낌이긴 해.
0: 근데 나는 은근 잘 맞을 것 같기도 해.
1: 아니 안 맞을
0: 것 같아. 원래 좀 심심하게 먹는 스타일이잖아.
1: 근데 오케이 일단 나중에 꼭 먹어보는 걸로.
0: 알았어. 노 히라가 보내줬어. 원래 물냉 조사서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최고의 술안주야.
1: 진짜?
0: 약간. 어 잠깐만 이 사람 저번에 그 멸치. 에 그 마요네즈 간장 섞어서 보내준 사람 같은데 기분 맞아, 탓인가?
1: 그 명태
0: 어 명태
1: 간장 마요
0: 어, 똑같은
1: 해가지고.
0: 사람 같아 그쵸?
1: 아 먹태
0: 맞아 어. 아니 왜 다 술안주야?
1: 우리 히라가 아주 좋은데?
0: 아 좋다
1: 좋아 이런 꿀팁 공유 많이 해줘 자 계속해서 우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보내줘 너네가 생각해도 곤란한 질문 빼고는 다 대답해 줄게
0: 사연 보낼 곳 알지?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1: 어 창순이가 답변 왔어 조언 감사하다고
0: 아니야 우리가 더 감사해
1: 문자 남겨줘서 고마워 자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들을까? 빌리의 워크

0: better work. 빌리의 워크 듣고 왔어? 형준아, 네가 내 유일한 별. 이가 형준이 춤 너무 좋아라고.
1: 그냥 모든 것 노래를 다 꿰차고 있어요.
0: 고마워, 고마워.
1: 우리 메기살 덮밥 붕 이원애가 굉장한 문자를 남겨줬어. 참기름 1, 간장 1, 굴소스 2분의 1, 중국 식초 2분의 1, 파 1 넣고 소스만 일단 만들고 밥 나오면 비벼. 그리고 홍탕에 익힌 메기살을 얹어서 으깨 먹으셈. 메기살 덮밥 레시피 이거야. 꼭 먹어봐. 진짜 장난 아니야. 장난 자다가도 생각나? 자려고 누웠는데 메기살 덮밥이라고.
0: 아, 이거 방금 사진 찍어놨거든. 내가 그러니까. 꼭 먹어보고 후기 남겨줄게.
1: 그러니까 꼭 이 메기살 덮밥이 부흥되길, 흥하길 꼭 바래.
0: 자, 이거 근데 너무 정성이다.
1: 그러니까 너무 정성이다.
0: 자, 다음 5392가 요즘 옛날 드라마 정중행에 빠져서 큰일이야.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서 아침까지 보고 빨개진 눈으로 출근해. 너네는 요즘 보는 드라마 있어? 라고 해주는데
1: 드라마 있어?
0: 나는 사실 드라마를 끝까지 잘 못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1: 나도 드라마를 잘 안 봐. 한 편 한 편 너무 길어가지고.
0: 나는 그래도 최근에 본 거는 그 아이유 선배님이랑 박보검 선배님
1: 델루난가?
0: 아니에요. 아니 그 제주도 폭싹소가수다.
1: 아, 폭싹소가수다.
0: 맞아. 그거를 한 5화까지 보고 너무 우니까 내가 힘든 거야. 감정이 힘들어서 그만뒀어.
1: 아, 나 잤어? 너무 울어서? 신기하네. 자, 우리 유진이는 함디송디는 여름 되면 먹는 카페 음료 있어? 나 알바하는데 슬슬 수박 주스를 많이들 시키더라고. 좀 귀찮은 음료라 조금 힘들어 라고. 아, 수박 주스 좀 레시피가 힘들어? 몰랐네. 나도 수박 주스 좀 많이 먹거든, 여름 되면.
0: 우리 크래비티는 카페 음료를 시키면 수박 주스가 있으면 수박 주스를 한
1: 진짜 한
0: 세네 명이 시켜.
1: 맞아, 맞아. 수박 주스가 제일 인기가 많아 우리 안에서도.
0: 맞아. 유진아 미안해.
1: 조금만 고생해줘. 미안해.
0: 미안해.
1: 자, 4698은 나 요즘 룸미오의 공연을 보고 나니 뮤지컬 장르에도 많은 관심이 생겼거든. 함디송디도 뮤지컬 좋아해라고.
0: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네, 뮤지컬과였습니다.
1: 아, 뮤지컬과 역시. 네. 뮤지컬과.
0: 뮤지컬과였는데 저는 그 첫 뮤지컬이 그 친구들이 뮤지컬과 친구들이 한 헤어스프레이라는 뮤지컬이 있어. 그거를 처음 접하고 옛날에 전 나는 서편제 좋아했어.
1: 서편제.
0: 서편제 살다 보면이라는 곡이 있거든. 그거를 정말 좋아했어. 우리 함디는
1: 살다 보면 그거요?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아, 이런 게 있어요.
1: 뭐 살다 보면 다 그런 거래요.
0: 그거는 산다는 건.
1: 아, 산다는 거군요.
0: 네.
1: 아, 몰랐네.
0: 뭐 함디는 있어? 내가 부르면 없는 것 같아.
1: 나는 옛날에 뮤지컬을 직접 한 이후로부터는 잘 뮤지컬 보러 안 갔었던.
0: 뮤지컬 했어?
1: 너가?
0: 왜?
1: 한
0: 썰풀어 봐봐.
1: 뭐가?
0: 진짜?
1: 강치대왕과 쿠키상자라는 뮤지컬을 옛날에 아동 뮤지컬이었는데 했었지.
0: 우와.
1: 몰랐어?
0: 배우도 하고 뮤지컬 배우도 하고 아이돌도
1: 아니었지?
0: 하고 장난 난리도 아니야?
1: 난리도 아니야? 내가 뭐냐 우빈이 선배야.
0: 그렇네.
1: 아무튼 저희 7559도 남겨줬는데 함디 예전에 뮤지컬에서 강치도 했었잖아 라고. 맞아.
0: 우와.
1: 강치대왕과 쿠키상자의 강치 역을 했었지. 그래가지고 분장 막 진짜 물개 분장하고 물개 옷 입고 막 이러면서 난리 다녔어.
0: 우와,
1: 그래서
0: 궁금하다.
1: 뉴스 인터뷰도 하고 막
0: 열심히 살았다.
1: 4772는 미니가 형준이랑 원진이는 잘생기기보다 예쁜 멤버라고 했는데 함디송디 의견도 궁금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잘생긴 멤버, 예쁜 멤버는 누구인가? 잘생긴 멤버 하나씩 뽑아볼까요? 본인 생각하게?
0: 잘생긴 멤버 그냥 저랑 나랑 성민이 빼고 다 잘생긴 멤버.
1: 아, 진짜요? 나는 맞네. 예쁜 멤버를 뽑아보면 나는 일단 태영이, 형준이, 성민이가 예쁜 멤버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
0: 오, 왜? 막내 쪽이라서 그런가? 왜 태영이가 꼈어?
1: 태영이도 눈이 되게 약간 잘생긴 느낌보다는 뭔가 되게 예쁜 느낌인 듯한 느낌?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겠죠. 약간 태영이도 저는 예쁜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잘생긴 느낌?
0: 근데 저는 멤버를 잘생겼다고 뭔가 말하기가 좀

0: 그냥 부끄러워.
1: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지.
0: 어 일단 8236도 보내줬는데 수박 주스 씨 바른다고 알바생들이 힘들어해.
1: 어 띄어쓰기 제대로 해줘서 너무 고맙고.
0: 어 아오. 어. 아. 아 네 연결해서 읽었네. 수박 주스 씨 바른다고 알바생들이 힘들어한대.
1: 아 이런 노고가 담겨 있을 줄 난 상상도 못해. 나 아 그게 진짜 수박을 갈아서 그런 거구나.
0: 근데. 어. 나는 어. 수박 씨를 먹는 타입이야. 그러니까 나는 놔줄 때는 수박 씨 넣어도 돼.
1: 어 나도 근데 갈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그게 또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그치?
0: 또 7751님이 오일이가 오랜만에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내일 영화 백룸 보러 가기로 했어. 함성디 여름맞이 둘이서 공포영화 어때? 응 싫어.
1: 우리 송디가 공포영화를 그렇게 안 좋아해.
0: 나는
1: 너무 같이 보고 싶은데.
0: 저번에 형이 뭐 봤지?
1: 뭐?
0: 그 공포영화 하나 뭐 봤지 않았어?
1: 공포영화? 최근에?
0: 한국영화 무슨 무슨 도였나? 어? 뭐 있었잖아.
1: 어? 제인도? 살먹지?
0: 아 살먹지.
1: 아 살먹지.
0: 아 뭐가 뭐 무슨 무슨 도가 아니구나.
1: 어 살먹지.
0: 살먹지 봤었잖아.
1: 맞아 맞아.
0: 보러 가자고 할 때 난 진짜 절대 안 간다고.
1: 맞아.
0: 난 특히 근데 여름에 어. 공포 영화가 더 이해 안 돼.
1: 어 진짜?
0: 나한테 거의 딱복 같은 존재야.
1: 아
0: 너무.
1: 아 이런 느낌이구나. 네 얘기 들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자 둘이가 보내줬어. 그럼 송디 배에 수박 자라게 땅이라고. 씨 다 먹으니까 그렇지? 자 0685는 미니가 태영이 아 내가 태영이 이쁘다니까 콩깍지라고 했는데 라고. 어 그래 너, 뭔가 나도 태영이는 약간 이쁜 느낌인데. 아무튼 뭐 미니가 미니의 사 약간 그 정신 사상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0: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걔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어, 바뀌는 사람이야.
1: 그냥 한기 들어 듣고 그냥 한기로 흘리면은 딱 좋은 약간 미니의 사상이기 때문에.
0: 자 5910이가 살다 보면 노래 진짜 명곡인데 나도 그거 듣고 너무 눈물 났어. 맞아.
1: 살다 보면 아, 산, 다 산, 그런 거래요.
0: 그건 산다는 건.
1: 아아
0: 네.
1: 아, 이거 듣고 눈물 났다 줄 알아.
0: 아 뭐.
1: 어, 예림이가 송디 1월엔 셀프 헤매였는데 이번에도 셀프야. 오늘따라 너무 잘생겼다 최고. 이번에도 송디가 함디 헤매 도와줬는지도 궁금해라고.
0: 어 이번 주 모두 다 셀프 헤매였고. 어 나는 함디 헤매 안 도와줘. 우리는 오늘 각자 하고 오는 스타일인데
1: 오늘 보자마자 아 앞머리 뭐야? 이러길래
0: 앞머리 뭐야 진짜?
1: 괜찮지 않아?
0: 근데 사실 어. 나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 내가 그 내 머리만 잘하는 사람이어가지고
1: 아 약간 그런 사람이지.
0: 어, 남 머리를 못해. 그래서
1: 근데 오늘
0: 도와주지
1: 되게
0: 못해.
1: 진짜 잘했다.
0: 맞아 오랜만에 내가 스스로 했을 때 좀 까봤어. 깐머리.
1: 오늘 뭔가 내가 본 형준 셀프 헤매 중에 약간 베스트 느낌.
0: 오 고마워.
1: 자 또 칭찬을 이렇게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자 2091이가 나 요즘 마제소바에 엄청 빠져가지고 1일 1 마제소바 하고 있어. 근데 돈 너무 많이 들어서 해먹을까 고민 중이야. 한미사 요즘 근황 어때? 요리 계속 하고 있어? 라고. 아 요새 요리가 조금 뜸하긴 해. 요새 요리에 그거 열정은 가득한데 뭔가 약간 글쎄 해먹기 좀 귀찮기도 하고 더워서 그런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네.
0: 근데 마제소바 그 우동면 그건가?
1: 소바면으로.
0: 아 소바면으로 그거?
1: 그 비빔소바.
0: 아 그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1: 저거.
0: 그거 어렵잖아.
1: 은근 근데 은근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 그래? 소스만 솔직히 만들면 끝이라서.
0: 다음에 한번 요리해보고 우리 또 여기 친친방에 메시지로 보내줘.
1: 좋아 좋아. 그리고 우리도 만약에 요리하는 썰 있으면은 언젠가 또 풀러올게.
0: 자 여기서 잠깐
1: 어허.
0: 이 문자를 끝으로 벌써 야자 끝 반말 끝 할 시간이래.
1: 아 아쉽다.
0: 역시 한 배우 연기 좀 한다. 진짜 아쉬운 거 맞아?
1: 아 진짜 아쉽지.
0: 아 뭐 그치만 우리에겐 아직 30분이나 남았으니까 아하. 우리 4부에서 좀 더 놀자.
1: 오케이 엠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듣고 이따 봅시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네, 미래보다 뚜렷한
2: 형돈이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네,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풍무고등학교.
2: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게요. 냠.
1: 6월 5일 금요일 내일 풍무고 점심 메뉴입니다. 베이컨, 김치, 볶음밥, 우동, 국물, 숙주나물, 무침, 미니 돈가스, 불닭김, 배추김치, 그리고 이것.
2: 네, 문제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인 메뉴 이것은 대한민국 3대 마요 중 하나인데요. 참치 통조림에 마요네즈를 버무려 먹는 음식으로 김밥, 덮밥, 비빔면 등 어디에도 올려도 어디에 얹어도 어울리는 이것 무엇일까요?
1: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이 시간에 야식 먹지 마요. 2번 누나 그 남자 만나지 마요. 3번 참치 마요.
2: 네,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1: 자,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네,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아, 이 시간에 야식 먹지 마요. 2번 누나 그 남자 만나지 마요. 3번 참치 마요.
1: 자,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0: 네, 그식 머더라에 이어서 트레저의 If I 듣고 왔습니다. 트레저의 미니 4집 타이틀곡인데요. 이번 앨범에는 자신감과 야망, 속도감 있는 감정, 무대 위 에너지, 그리고 위험한 사랑까지 청춘의 다양한 순간들을 힙합이라는 장르 안에서 풀어냈다고 해요. 방금 들려드린 타이틀곡 If I는 자신감과 야망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1: 자, 그럼 내일 급식 머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누나 그 남자 만나지 마요 아니고 3번 참지 마요.
0: 네, 내일 풍모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 김치, 볶음밥, 우동 국물, 숙주나물 무침, 미니 돈가스, 불닭김, 배추김치, 그리고 누나 그 남자 만나지 마요가 아니고 참지 마요였습니다.
1: 와, 근데 이 불닭김이 그러니까, 뭘까요?
0: 이게 뭐지? 불닭김이?
1: 그 소스를 묻힌 김일까요?
0: 그러니까요. 뭔가 상상이 안 가는데 소스. 오, 뭐야?
1: 아, 진짜. 와, 그거네.
0: 신기하다. 매울 것 같아.
1: 요즘 되게 희한한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되게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맛이. 아, 뭔가 밥에 싸먹으면 그 매운맛이 좀 중화돼서 좀 괜찮을라나?
1: 와, 근데 풍로고 급식 좋은데?
0: 오, 그니까요. 너무 다 맛있는 것만 나온다. 부럽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한번 뽑아봐야겠죠? 네,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4772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0: 축하드려요.
1: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정답 3번

0: 참치마요. 제 친구들이랑 매달 K-POP 정모에서 각자 최애 자랑 타임 가지는데 크래비티가 준 커피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도 함디 송디 덕분에 기분 좋게 자러 갑니다. 함디 송디도 잘 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리고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K-POP 정모 나가셔서 크래비티 얘기랑 친친방 얘기 꼭 해주시고 인증 문자까지 꼭 보내주세요.
1: 네,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만나보고 갈까요? 장예슬님께서 아니 떡볶 자꾸 그러지 마요 라고
2: 알겠어요. 근데
0: 떡볶하신가 봐요.
1: 아까 형준이의 그 뭐라 그랬죠? 뭐
0: 공포영화.
1: 아 맞아요 맞아요. 여름에 공포영화는 이해 안 간다라는 말을 듣고 아 내가 떡볶 얘기를 할 때 떡볶파 분들이 이런 기분이셨겠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만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0: 네 좋습니다. 1924님께서는 왜 계속 떡볶이를 유유유 떡볶파는 웁니다. 네. 우리 떡볶이 새콤달콤하고 얼마나 맛있다고 라고.
1: 저도 한번 그 떡볶의 매력을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0: 네, 강은유님께서는 함송디 멍들었을 때 빨리 낫는 법 알고 있을까요? 엊그제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에 멍이 심하게 들어서 요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너무 아파요 라고 하시는데 약국에 멍크림이 있습니다. 네, 그거 바르시면
1: 맞아요.
0: 아, 아니다 아니다 제가 호해드릴게요. 호.
1: 약간 그 자아가 좀 늦게 들어왔네요. 네.
0: 내가 멍크림이야. 멍크림 야호.
1: 아니면은 멍 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아, 와 노잼짱 레전드. 와.
1: 나 왜 생활 연기 안 해요?
0: 아, 아니 너한테 왜 그런 거래?
1: 은유님 생활 연기 해주셔야 돼. 채팅으로 빨리 웃어주세요. 자, 하은님께서는요, 요새 뜨개질에 빠져있어요. 뜨개질 잘은 못하는데 어느 날 쿠쿠루를 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뜨개질을 시작했는데 시험 기간이라 그런가 뜨개질이 더더욱 재밌는 느낌이랄까? 공부하기 싫어서 이동할 때마다 닭콩이 만들기 시도해보는 중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우와.
1: 오, 진짜 나중에 한번 닭콩이 만들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닭콩이는 조금 이지 버전 같으니까 한번 터리도 나중에 좀 도전해보는 걸로.
0: 오.
1: 닭콩이는 좀 이지 버전 같으니까 터리까지 만들 수 있는 손재주까지 우리 하은님께서 꼭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기대해볼게요. 네. 민멈몸님께서는 하하하
1: 역시 생활연기 잘하시네. 멈몸님 아주 좋아요. 우리 혜림님은 좀 배우셔야겠다. 오늘도 노잼짱 오셨군이라고 하셨는데 생활연기가 조금 좀 이게 돼야 사회생활 나가서 좀 잘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혜림님 좀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혜림님이 명랑하시네.
1: 4613님은요 함성디 좀비 영화는 안 좋아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좀비 영화 안 좋아합니다.
0: 전 좋아해요.
1: 좋아요?
0: 그래도 유명한 그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1: 아 그쵸. 그 영화는 재밌게 봤는데
0: 네.
1: 좀비 영화를 보면은 약간 네. 몰입이 안 되고 그 좀비 역할 연기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그 목에 그 뭐냐 그거 다 몰실 것 같아가지고 약간 광은유님이 사회생활 시작할 아 뭐냐 생활 연기 시작하셨습니다. 와하하 멍 때리는 법 너무 좋네요. 멍든 거 완전 싹 다 닦였어요라고 느낌표까지 아주 야물딱지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은유님 감사합니다.
0: 네 그 생활 연기 잘 받고 문자 여기까지 볼게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얘기로 올 건데요.
1: 네 오늘 일기는 오랜만에 제가 한번 써왔습니다. 윤하가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우산 먼저 듣고 일기 교환하러 올게요.

흥부전에서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귀소본능으로 다시 흥부를 찾아갔다 했던가. 그렇다! 내 이름은 함제비. 귀소본능만큼은 투철한 제비이며 친친방에 박씨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제비이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이 기분! 다시 친친방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의 기분은 아직도 생생한 듯하다. 그 소식을 아직 모를 때 크래비티로 게스트 출연을 했었는데 그 당시 너무나 잘 지낸 듯 보이던 친친 식구들의 모습을 보며 느끼던 감정은 안도였는지 질투였는지 뭐 이제는 중요치 않다. 지금 중요한 건 오직 함성디 is back 이기 때문이다. 다시 찾은 이 조명, 온도, 습도 역시 그리웠던 것 같다. 다양한 청취자, 러비티의 사연들도 여전히 재밌고 조용히 프롬프터로만 이루어지는 친친 식구들과의 티키타카나 장안의 화제인 중엽시대의 재결합도 언제 떨어져 있었냐는 듯 너무 재밌고 편안했다. 또 한 달이 얼마나 빠르게 느껴질진 모르겠지만 이 봄 같은 시간에 꽃이 접은 경험을 겪어봤으니 다시 꽃이 핀 이 시간을

좀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보려고 한다. 감히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네, 크래비티의 위시 어폰 어 스타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는 제가 직접 써온 일기였습니다.
1: 네, 0685님께서 크... 곡 누가 쓴 건지 몰라도 기깔나게 쓰네요. 너무나도 명곡이라고.
0: 아이, 0685님 이런 문자 남긴다고 제가 기분 좋아져요. 자, 1102님께서는요. 와, 오늘 처음 출석 부를 때부터 느꼈지만 함성디 진짜 또박지다. 너무 잘 읽는다라고 해주셨는데 오!
1: 그래요?
0: 우리 응양주에서 졸업하시는 건가요, 성디?
1: 아, 제가 또박진가요?
0: 아, 근데 정말 이 DJ를 많이 하면서 그런지 더 우리 잘 읽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요새?
1: 맞아요.
0: 뭔가 혀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야.
1: 네, 함송디 럼님께서는 흐앙 원진이 말 너무 잘하고 귀엽다고.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요, 원진 형이 이런. 네. 이런 흥부전인 제비 네. 얘기를 하면서 할 줄 몰랐어요. 함제비 씨.
0: 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어떤 네. 생각을 담은 일기였나요?
0: 아, 이게 뭔가 정말 그 꽃이 지고서야 봄이란 걸 알았다처럼 뭔가

0: 진짜 이 항상 한달 동안 그때 해오다가 막상 안 하니까 너무 이게 허전하더라고요. 이
1: 그쵸.
0: 시간이 너무 또 좋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더 뭔가 좀 소중해졌었는데 이걸 진짜 좀 다시 할수 있을 줄 저는 몰랐거든요. 뭔가 한번 했으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다시 한다는 소식 듣고 너무 또 기뻤고 그런 감정들을 좀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저는 사실 좀 질투했어요.
0: 왜요?
1: 이게 2월, 3월, 4월, 5월 이제 오신 DJ분들이
0: 네네네.
1: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0: 아, 네네네네.
1: 그리고 그 하나 알짓한 거 봤어요.
0: 어떤 거죠?
1: 그 100세 이하로 다 누나다. 근데 그거
0: 아아아아.
1: 보고 와, 저런 멘트 내가 했어야 되는데, 와, 바로 위기감 느끼면서, 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도 가면, 다시 하면 잘해, 더 잘해야지 했는데, 기회가 왔네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0: 꼭
1: 다시 하겠습니다.
0: 네.
1: 저는 100세 이상 다 누나입니다. 이상도
0: 오,
1: 누나예요.
0: 이상까지도. 좋아요, 좋아요. 우리 송디도 한달 안에 뭐 하나 만들어내죠?
1: 뭐 하나, 마, 에?
0: 뭐 하나 하고 가죠?
1: 에, 그래볼게요,
0: 좋아요,
1: 제가.
0: 좋아요. 자,
1: 네.
0: 임효섭님께서는요, 한달아, 느리게 가라, 라고 또 빌어주시고 계시는데, 저 역시도 같은 마음입니다. 꼭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4955님께서는 이래서 경력직 구하는구나,
0: 아유,
1: 라고.
0: 감사합니다. 또 저희랑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하게 느껴지신다면, 저희야 더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교환일기. 오늘의 일기는 함디 저의 일기였고요.
1: 다음 주는 제가 일기를 써오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일기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하루 보냈는지 친친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까지 챙겨드릴게요.
0: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하교할 시간입니다.
1: 네, 오랜만에 하는 야간 자율학습이었는데 어땠나요?
0: 오랜만에 저희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노래 추천까지 했는데
1: 네.
0: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오, 좋습니다.
0: 네, 우리 함진은요?
1: 저도 약간 이렇게 뭔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독후감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글 쓰는 것 좀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네. 또 이렇게 일기를 또 이렇게 저의 일기를 또 들려드릴 수 있어서 또 좋았던 것 같고 또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2422님께서는 선선한 여름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에 너무 잘 어울리는 라디오였어요. 오. 6월의 첫 페이지를 잘 써내려간 기분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맞아요. 6월 첫 주가 벌써 이제 맞아요. 내일이 이제 지나면 주말이잖아요.
1: 맞아요.
0: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저희도 6월의 첫 시작을 잘 써내려가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1: 맞습니다. 또 내일 친친방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 첫 주 마무리 까지 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성민님께서 원진영 준아 나 01년생 남자인데 너희가 친친방 DJ 중에 제일 좋더라. 좀만 더 정들면 러비티 될 듯이라고.
1: 아, 우리 성민아 나랑 동갑인데 우리 빨리 정 들어서 러비티 하자.
2: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성민아 환영할게.
1: 네, 내일은 동표 씨와 우리끼리 함께합니다.
0: 네, 매운맛 토크 잔뜩 준비해놨으니까요. 내일도 꼭 놀러 와주시고요.
1: 네, 그럼 오늘 끝곡 김필선의 까만 고양이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크래비티 형준
1: 원진이었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한 장면, 이어서 마이클 제아키노의 스코어였죠. Forget Me Not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21년 작품이고요. 영화 속에서 메이 큰엄마로 이제 바뀌었죠. 예전에는 메이 숙모로 번역이 되었었는데 한국식으로 촌수를 따져보니 숙모가 아니라 백모가 맞다.

0: 작은 엄마가 아니라 큰 엄마가 맞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막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메이 큰 엄마를 연기한 마리사 토메이의 대사. 스파이더맨, 예전 스파이더맨 있죠. 토비 맥과이어가 주연한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그 첫 번째 스파이더맨에서 벤 삼촌이 했던 그 유명한 대사를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는 메이 큰엄마께서 하고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With great power there must also come great responsibility 라고 하는 그 명대사를 들려주는 장면 오늘 골라봤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고요. 많은 분들이 큰 힘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 모든 분들께 상기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니까요. 물론 이 문장, 이 대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이지만 오늘은 제가 딱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으로 이 대사를 상기시켜드립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감을 갖고 그 힘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힘 있는 거 믿고 예, 함부로 그 힘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 쓰시고 나중에 혹시 뭔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지시고 그런 자리에 오르신 겁니다. 이제 마냥 좋은 일만 있진 않을 겁니다. 네, 모든 분들 화이팅! 투표하신 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또 몇 주간의 그 선거운동 기간 내내 온갖 뉴스를 쭉 받아들이면서 온 나라가 거기에 매달려 있어서 사실은 약간 좀 피로감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게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일상에는 FM영화음악도 포함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 솔루텍
4: 1544-8777
6: 아니,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2: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래도 이제 당선된 지 뭐 하루 이틀 지났는데 제가 너무 정없게 얘기한 것 같아서 살짝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말까지는 그래도 즐기세요. 뭐 1등 한 건데 아마 혼자 계실 때는 이런 마음 아닐까요? 브루스 올마이티의 더 파워, 스냅 이 노래가 나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에 스스로 너무 기뻐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심취해서 막 힘자랑하고 다니는 아마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뭐 이번 주말까지 혼자 화장실에서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 큰 힘을 조심스럽게 꼭 필요한 곳에 써달라는 유권자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네, 스냅의 더 파워. 아, 브루스 올마이티 다시 보고 싶네요. 정말 재밌었는데 짐 캐리도 재밌었지만 그 스티브 카렐의 정말 아 신 스틸러란 이런 것이구나. 결국 속편의 주인공이 네, 에반 올마이티의 주인공이 되는 그 스티브 카렐의 명연기도 생각이 나고요. 이제 그 영화의 장면도 한번 오프닝으로 준비해 봐야겠네요. 아 그런가 하면 아, 오 하마터면 번호 얘기할 뻔했다. 번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문자인데 번호 얘기하면 안 되는 사연인데요. 아, 이분이야말로 지금 저런 슈퍼파워가 필요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문자 짧은 문자가 하나 왔는데 이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말할 땐 없고 잠은 오지 않고요. 그냥 DJ님만 읽어주세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퇴근할 때 가끔 백캠 듣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말할 땐 없고 잠은 오지 않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마음은 계속 커져만 가고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습니다. 말할 때 없을 때 말하라고 라디오 있는 겁니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창이 열려있는 이유는 우리가 문자창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 이유는 그 창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벽이 아닙니다. 예, 창이니까요. 말할 때 없을 때 그 창문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쎄요. 그 좋아하는 사람과 실제로 잘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지나고 나니도 깨닫게 되더이다. 네, 이 정도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로 이어지지 않는 사랑은 옛날에는 실패라고 생각했거든요. 실패한 사랑이다. 그 사랑은 실패했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좀 돌이켜보면 그렇게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순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 연애로 이어지지 않아도 그건 또 그거대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 담배 끊었는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지? 네.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잠이 오지 않는 이분께 아주 1차원적이고 직관적인 저의 선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광식이 동생 광태에서 들려드릴게요. 김광석의 말하지 못한 내 사랑.

소피 씨, 널 기다리며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반가운 노래가 나오네요.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이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게 심은경 씨 주연의 영화죠. 널 기다리며. 그 영화의 그 살인마 역할을 김성호 씨.

제가 했었고요. 2016년 작품.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제 계속 흥얼거리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저는 비열한 거리에서 이보영 씨가 노래방에서 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제일 먼저 생각나긴 해요. 아, 그전에는 김광석의 말하지 못한 내 사랑. 영화 사운드 트랙에는 다른 분의 커버 버전이 실려 있는데 오늘은 원곡으로 영화 광식이 동생 광태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은경 씨 올해 여름 휴가는 튀르키예입니다. 와, 조금 일찍 여름 휴가를 떠나셨네요. 날이 일찍 더워지니까 여름이 빨리 오니까 휴가도 빨라졌나 봐요. 튀르키예에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튀르키예 가는 비행기에서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있길래 봤는데 너무 재미났어요. 아, 그 비행기에서 봐도 재미가 충분히 느껴지나요? 그 작은 화면으로 봐도. 나중에 그 자동차 추격신 장면 같은 게 비행기 안에서 보면 어떤 느낌일지 또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뭐, 잘 만든 영화는 사실 어디서 봐도 재밌어요. 그건 영원한 진리죠. 휴대전화로 봐도 사실 명작은 여전히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서 비행기에서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있어서 봤는데 너무 재미났어요. 왠지 잭 니콜슨 친척일 것 같은 디카프리오 너무 웃기고 나이 들어도 역시 하는 숀펜이었고요. 백인 우월주의와 인간 내면의 모순을 이렇게 코믹하게 비틀어서 표현하는 PTA 폴 토마스 앤더슨 히읗히읗. 형편되시면 영화의 삽입곡 아메리칸 걸 부탁드리고요. 우리 작가님이 배 아파할 열기구 사진 보내드려요. 라고 와서 사진을 주셨는데, 이거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오, 사진이 너무 막 화질이 선명하고 이래서 꼭 AI로 튀르키예 카파도키아 열기구 사진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해서 나온 느낌? 약간 그 튀르키예 관광청 사진 같은 느낌? 와,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남미 갔을 때요, 유명한 데들 있잖아요. 가령, 페루의 마추픽추 올라갔단 말이에요. 와, 나 드디어 마추픽추 왔다. 막 사진을 열심히 찍었어요. 찍었는데, 나중에 보는데, 이게 뭔가 내가 찍었다고 하면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마추픽추 사진은 어디에서 어떻게 찍어도 마추픽추더라고요. 정말 내가 수많은 어떤 관광청 그런 홍보 사진 같은 데서 본 것과 뭐 다르게 찍을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찍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그때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결론은 사진이 예쁘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잘 나왔네요. 여기 카파도키아 맞죠? 예. 열기구. 열기구 저못 타봤는데. 사실 좀 무서워요. 열기구에 대한 좀 공포가 있습니다. 튀르키예로 여행 가신 김은경 씨가 신청한 영화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삽입곡 톰 패티 앤더 하트브레이커스의 아메리칸 걸 들려드릴게요.

원배틀 애프 터나더에서 톰 페티 앤드 하트브레이커스의 아메리칸 걸, 이어서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영화 7월 4일생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뭐 아메리칸 허니를 붙여볼까, 아메리칸 사이코의 음악을 골라볼까 하다가 이 노래 들은 지가 오래된 것 같아서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어요. 아메리칸 파이. 아, 너무 일차원적이죠. 아, 그리고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피버 브라이슨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피버 브라이슨, 이름 들어봤는데 누구지 하시는 분이라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그 유명한 주제가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두 곡, 미녀와 야수의 뷰티 앤더 비스트를 셀린 디온과 함께 부르고, 알라딘, 1992년 애니메이션 알라딘이요. 알라딘에서 A Whole New World를 레지나 벨과 함께 부른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피버 브라이슨이신데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두 곡 들어야죠. 피버 브라이슨이 세상에 남긴, 우리에게 선물해준 아름다운 두 곡, 그 목소리로 이어 듣겠습니다. 뷰티 앤 더 비스트 그리고 A Whole New World.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런 빈자리를 메꾸기가 쉽지만은 않다. 기억은 자꾸 그대가 있는 그곳만 비춘다. 맘에도 없는 소리를 그대에게 보내요. 주먹을 꽉 쥐고 Good luck to you. 집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내릴 땐 너도 내 생각하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어. 여기 옆에서 같이 내리는 비를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 비 내리는 이 소리에 네 숨소리를 못해서.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하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2: 하이엠솔루텍
1: 1544-8777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0: 메인원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방 들고 가죠. 누군가의 가방에는 휴대폰, 지갑, 무선 이어폰 딱 이 세 가지만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의 가방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챙겨넣은 대용량 보조 배터리, 비상약, 간식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6월 5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김동률의 출발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보부상이었거든요. 큰 가방 들고 다니고 책도 한가득 넣고 뭐 밴드며 뭐 비상약이며 바리바리 들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편의점에서 그냥 사면 되잖아. 정말 필요하면은 사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지내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들고 다니는 짐이 거의 없어요. 오늘도 뭐가 있죠? 차키 들어있고 뭐 쿠션, 뭐 립밤 이런 거 말고는 이어폰이랑 펜 하나가 딱이네요. 점점 더 가볍게 다니게 되더라고요. 몸에 뭔가 무겁게 지니고 다니는 게 어느 순간 피곤해지더라고요.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새 아침 모닝 루트 실천하고 갈게요.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자, 금요일은 배틀 탁플리스 함께합니다. 아량 리포터와 저의 선곡 대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

0: 3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안전화.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0174번님, 군산에서 정부 세종청사로 출근 중에 듣고 있습니다. 문자는 처음이네요. 반갑습니다 하셨는데요. 정부 세종청사 가시는 거면은 공무원이신가요? 오, 멋집니다. 군산에서 그러면 매일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오늘 아침도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출근 잘 하고 오세요. 이기택님, 출석합니다. 긴급 배송으로 어제 저녁 7시에 출발해서 이천에서 대구 배송을 마쳤고요. 다시 여주로 가서 안성, 청주, 세종 배송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네요. 현재는 청주 배송 대기 중입니다. 살짝 졸린데 1시간 잘 부탁합니다. 어디를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천, 대구, 안성, 청주, 세종? 이걸 하루 만에 다 소화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요. 중간중간 틈틈이 꼭 쉬어주시고요. 또 늦게까지 일하시는 건 아니겠죠? 얼른 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푹 쉬세요. 1157번님, 김포에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시장으로 장보러 가는 길이에요. 저는 68세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새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새아침 붙박이에요. 너무 귀여우시네요. 붙박이라니. 요즘 한식 뷔페 참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맛있는 반찬이 많아서 그런가? 저도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낀 게 나물들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장 잘 보고 오시고요.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9042번님, 저는 회사 친한 동생이랑 놀이공원 놀러갑니다. 고속열차 타러 가야 해서 평소보다 1시간 반이나 일찍 일어났는데요. 놀러가서 그런지 눈이 자동으로 번쩍 떠졌답니다. 기분 좋은 아침이네요. 신청곡은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입니다. 와, 놀이공원을 회사 동료분이랑 가시다니 엄청 친한 동생이신가 보네요. 놀이공원 저 안 간 지 정말 오래됐는데 너무 피곤하지 않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지금이 막차일 수도 있겠어요. 좀만 더 있으면 너무 또 더워지니까요. 재밌게 잘 즐기다 오세요.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 함께 하시죠.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영록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디 축하해 주세요. 제가 군 복무 27년 6개월 만에 육군 원사로 진급했습니다. 진급 기념으로 지리산 1박 2일 종주도 하고 왔네요. 힘차게 새 출발할 수 있게 노래는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사면 엄청 높은 계급 아닌가요? 군복무를 27년 6개월 동안 하셨어요. 와, 이것도 대단하시네요. 근데 건강을 굉장히 잘 관리하신 것 같은 게 지리산을 1박 2일 종주로, 오, 저는 생각도 못할 그런 등산인데, 네, 축하드립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또 다잡으면서 군복무 잘 하실 수 있길 저도 응원 드릴게요. 앞으로도 새아침 자주 놀러와 주세요.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0174번님, 1157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2221번님, 영디, 제가 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진짜 오랜만에 숯불치킨 시켜먹고 잤거든요. 근데 아직도 소화가 안 되는 느낌입니다. 선배들 말이 다른 건 둘째치고 밀가루 소화가 안 되고 야식 소화 안 되면 그땐 진짜 나이 드는 거라고 하던데 저 진짜 나이 들었나 봐요. 너무 슬프네요. 크크크크 하셨는데요. 아유,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내 몸이 안 좋아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좀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갑자기 한 번에 확 받아서 내 지금 장기 기능이 좀 떨어진 거예요. 절대 노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화가 안 되니까 산책 한 바퀴 다녀오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지 또 오늘 야식을 먹을 수 있죠. 근데 오늘은 좀 가벼운 걸로 드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어휴, 괜찮습니다. 2814번님은요. 안녕하세요, 영디. 내일은 남편의 외할아버지 구순 잔치날이라 아침 일찍부터 부산에 갈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를 낳고

보여드리러 갔던 날 할아버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남편조차도 태어나서 할아버님이 그렇게 활짝 웃으시는 걸 처음 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귀여운 증손주 보여드리러 부지런히 갈 생각입니다. 할아버님 앞으로도 증손주 커가는 거 쭉 지켜봐 주세요. 구순을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곧 봬요. 와, 할아버님 구순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또 예쁘고 귀엽겠어요. 네, 자식도 예쁘고 손주도 귀엽지만 증손주 아이를 보는 일이 사실 요즘 흔치 않잖아요. 저도 아기들을 보면은 그렇게 좀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왠지 할아버님도 그런 마음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부산 잘 다녀오시고요. 좋은 추억 가득 쌓고 오세요. 1311번님. 영희님, 저 삶의 권태기가 왔나 봐요.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또 친구들이 저를 안 부르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다들 행복한데 저만 불행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노래로 위로받고 싶어서 던의 빛이 나는 너에게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아, 권태기가 올 수 있죠. 근데 이 권태기라는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괜히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누구나 살다 보면은 이런 시기가 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무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이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현대인들한테는 참 부족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난 어떤 사람인지 이 기회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래 계획도 한번 차근히 세워보시고요. 괜찮아요. 그럼 응원하는 마음으로 청하신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던의 빛이 나는 너에게 함께 하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어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덕에 오늘 아침 공기가 한결 선선합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기와 강원 영서, 경남 서부는 안개가 짙게 껴있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오전까지도 강원도에는 비가 조금, 그 밖의 지방도 빗방울 살짝 떨어지는 곳 있겠지만 차차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하늘 흐리겠고요. 오늘은 경상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이 오르겠는데요. 한낮 기온 포항 30도, 부산 29도가 예상되고 그 밖에는 서울 27도, 전주와 광주 26도로 극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주말 날씨도 대체로 무난합니다.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한낮 기온도 대체로 30도를 조금 밑돌겠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작 플리즈. 지난주에 미니를 보다가 이상우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기 여기에 글 올리는 것도 투표에 반영이 되나요? 영디 한 표요, 힘을 내요 하셨는데, 저도 만약에 뭐 투표권이 있다면 영디한테 한 표 드리고 싶어요. 한 표 드리더라도 제가 이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떡하죠? 제가 또 이겼습니다. 큰 박수 뜨겁게 부탁드릴게요. 큰일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스코어가 11대 10이었는데 그러니까 11이 저였죠. 이제 12대 10이 됐습니다. 2점 차인데 점점 이게 매주 갈수록 적립식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좀 이 상황을 보시나요?
1: 어떻게 뒤집으셨어요? 좀 알려주세요. 이제 저한테.
0: 그냥 씨름보다 생각하고 냅다 뒤집었는데 아니, 계속 이렇게 가버리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1: 아, 이게 추락을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추락하게 되네요.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0: 그러니까요. 이제 날개가 꺾이다 못해 그냥.
1: 너무한 거 아니에요?
0: 다른 권역에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대로 가도 되나? 걱정도 되고 좀 재미도 없어지려고 그러거든요.
1: 이거는 상처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좀 큰 상처인데요. 한번 오늘은 네.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제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이번엔 좀 벼르고 벼러서 준비했어요.
0: 아니 아시죠? 그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배틀 착플리스에는 이제 노래의 기본기. 그러니까 기본기부터 좀 탄탄하게 익히신 다음에 변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노래를 못 부른다는 건가요?
0: 아니요, 아니요. 이제 영디 스타일이 좀 꼬우거나 돌아가니까
1: 너무 갔다.
0: 정통법으로 그냥 확 꽂아봐라.
1: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0: 기대합니다.
1: 네.
0: 자, 우리 명예 심사위원들 심사평 어땠길래 제가 승리 가져올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38번님, 운전 훈수 두는 아내에게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라는 뜻에서 겁쟁이 좋네요. 때는 21년 전 훈련소 수료 후에 처음 자대 배치받고 생활관에 들어갔는데 버즈의 겁쟁이 뮤비를 보면서 선임들 30명 정도가 누워있던 모습 아직도 생생하네요. 겁쟁이 2등병이었던 제 올챙이 시절이 생각나서 아량 리포터에게 한 표 드립니다.
1: 네. 3693번님, 셔플댄스 학원 등록하기 전 용기를 주는 노래로 영디의 스텝 바이 스텝 선곡 정말 굿이었어요. 노래가 나오자마자 춤과는 완전 거리가 먼 저도 저절로 발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무조건 영디 승!
0: 무조건까지인가요?
1: 아, 제가 근데 여기선 좋았지만 승리를 챙겨오지 못했네요.
0: 아니, 친구분까지 동원하면 안 됩니다.
1: 아니에요.
0: 7738번님, 언니가 지천명의 나이에 결혼한다는 사연을 들으니까 저희 언니 결혼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언니도 40대에 늦은 결혼했거든요. 내가 언니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둘 중 어떤 곡일까 생각해 봤을 때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가 딱인 것 같아서 베리에게 한 표 드립니다 하셨네요.
1: 네, 좋습니다.
0: 이 노래 인기 많더라고요.
1: 이 노래 진짜 많은 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0: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2538번님, 7738번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 이 소개 멘트도 이제 2주 연속하니까 눈 감고도 할 것 같아요. 배틀 착플리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요.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1: 문자 혹은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0: 청취자분들은 배틀 어떻게

0: 참여하시나요?
1: 네, 방송 들으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해 주시면 심사평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 챙겨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1: 9378번님, 제가 6월 19일에 시흥시에서 주최하는 노래자랑 대회에 나갑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잠도 못 자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우선 선곡은 녹색지대에 그대 그래 늦지 않았어를 부르겠다고 해놨는데 혹시 두 분도 추천해 주실 곡이 있을까요? 댄스곡은 도저히 못하겠어서 발라드 곡으로 골랐는데 이왕 나가는 거 입상하고 싶어요. 추천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0: 오, 9378번님 입상하시고 이거 가족분들 다 모여서 잔치 한번 하면 좋겠어요. 모둠 전 세트 어떠세요?
1: 좋습니다.
0: 무대를 그냥 뒤집고 오세요. 아, 선곡을 누가 해야 될지 정해야 하는데 뭐 이런 노래자랑 대회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1: 단 한 번도 없고요. 나갈 생각도 없고요.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0: 저도 이제 나가본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1: 그 노량진이었나요? 그렇죠.
0: 노들가요제.
1: 아, 노들가요제.
0: 지금 노들가요제 혹시 먹칠하신 건가요?
1: 아니에요.
0: 헷갈리실 수가 없는데.
1: 아이, 잠깐 깜빡한 거죠.
0: 아, 저는 웅통 있는 아주 그 행사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럼 제가 먼저 이제 선곡을 가볼까요?
1: 어, 네.
0: 저는 나간 이유는 그냥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구민으로서. 근데 우리 9378번님도 지금 시흥시에서 주최하는 노래자랑 대회란 말이에요. 내가 이 시흥인으로서 흥이 많은 걸 보여주면 될 것 같거든요.
1: 네.
0: 이 노래를 잘 즐기는 사람만이 상을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기교, 엄청난 그런 실력보다는 그냥 내가 여기에 쏙 빠져 있다.
1: 그렇죠. 즐기고 있다.
0: 제가 추구한 그런 실력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실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게 내 삶이야. Music is my life.
1: 오, 이 노래 너무 어렵지 않나요?
0: 아니, 이분이 부르시는 게 아니니까.
1: 이분이 부르는 거잖아요.
0: 이분이 지금 골랐는데 이 노래로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응원가로.
1: 추천, 아니죠. 추천곡을 지금 받겠다 한 거죠. 노래를 바꿀 수 있겠다.
0: 그러면 완전 잘못 가져온 거 같아요. 이거는 너무 소울풀하고
1: 그러니까요.
0: R&B이기 뭐 때문에 이거 일반인들이 약간 범접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1: 어, 네.
0: 저는 임정희 언니의 그 기운을 받으라.
1: 아.
0: 내가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전 그래서 임종희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가져왔는데
1: 사연 이해를 잘 못하셨네요.
0: 제가 세 번 읽었는데 제가 잘못 읽는 거예요? 아, 두 분도 추천해 주실 곡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뭔가 용기를 얻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나 봐요.
1: 아,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0: 영디 주는 거 한번 받고 생각해 볼게요.
1: 저는 아, 근데 발라드 곡이 어때요? 가요 대회를 나갔는데 특히 시에서 주최하는 베리 말대로 좀 즐기는 게 더 유리한 곳에서 발라드를 하기에는 아,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 정말 노래를 잘 부르지 않는 이상 아, 입상은 아슬아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략적으로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시흥시에서 주최를 하는 거니까 여기 약간 재치를 더해보자.
0: 어떡해요?
1: 시흥을 좀 넣는 거죠.
0: 어.
1: 시흥보가 기가 막혀. 시흥보가 기가 막혀.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하면서 댄스까진 안 해도 되잖아요, 이 곡은. 춤은 안 춰도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노래 리듬감만이라도 조금 신나는 걸로 바꿔보면은 앞에 이제 앉아 계시는 쭈루룩 앉아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춤을 춰두실 거거든요.
0: 기가 막히실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저거는 상을 주지도 못하고 안 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1: 왜요?
0: 해야 되나.
1: 인기상 받을 수 있죠. 시 흥보가 기가 막혀.
0: 아, 근데 저 정말 기가 막힌 게 저도 이제 잘못 읽었다는 걸 판단하고 검색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지금 흥보가 기가 막혀 검색했거든요. 왜냐면 흥을 뭔가 살리고 싶으니까.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한번 틀어봅니다. 이 노래 아시죠? 약간 노래까진 아닌데 라임.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내가 사는 곳은 시흥시. 거꾸로 해도 시흥시. 이효리 노래로 가면 어떨까?
1: 이게 노래가 뭐였죠?
0: 이거는 그냥 그 제가 알기로 그냥 예능 프로그램에서
1: 맞아요.
0: 예. 네, 패밀리가 떴다 이런 데서 했던 것 같아요.
1: 아, 노래는 아니었죠?
0: 노래는 아니에요. 근데
1: 맞아요.
0: 이제 우리 9378번님이 노래 중간에 간주 점프 누르기 전에 뭐 내가 사는 곳 시흥시
1: 거꾸로 해도 시흥시
0: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라임은 그냥 그 흥보가 기가 막혀 중간에 넣으시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1: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네. 9378번님
0: 영디 노래로 가죠.
1: 좋습니다.

0: 정말 기가 막혀. 육각수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신나네요.
0: 9378번님이 이 노래로 조금 입상하게 되신다면 저희한테 후기도 좀 꼭 알려주세요.
1: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배틀 착폴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사연 만나보실게요. 신정자님, 저는 여름에도 시원한 음식보다는 뜨거운 음식을 좋아한답니다. 속이 얼얼한 냉면이나 콩국수보다 한여름에도 보글보글 끓는 순댓국, 감자탕, 추어탕 이런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름에 건강도 챙길 겸 이열치열의 마음으로 뜨거운 음식 먹을 때 틀어놓으면 좋을 노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네요. 신정자님, 이렇게 뜨거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속 건강 그리고 입속 건강도 챙기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멀티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좋네요. 기력 떨어질 때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0: 좀 어떤 파세요? 이열치열 파세요? 아니면 좀 차갑게 가시는 편인가요?
1: 저는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요. 좋아하긴 하는데 여름에 뜨거운 거 먹으면 전 열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제 몸이. 저 땀을 한 번도 주르륵 흘려본 적이 없어요.
0: 그래요?
1: 얼굴이나

0: 이속 안에서만 그냥 열이 도는 거예요.
1: 어떻게 그러면 화가 나고 이런 걸다 쌓아두시나요?
0: 제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1: 아니, 벽난로가 따로 없네요 그냥.
0: 정말. 그래서 저는 차가운 음식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1: 그러네요. 지금 뭐 차가운 음식에다 등목까지 때리셔야 될 것 같은데.
0: 열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공감은 못하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거든요. 보통 시원한 거 뭐 냉면, 콩국수 이런 거 먹으면 덥다가도 갑자기 긴장이 빡 되잖아요. 머리가 쨍해지는 그것 그쵸.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1: 머리가 깨질 것 같은.
0: 그렇죠. 근데 여름에도 뜨거운 음식을 먹는 이유.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좀 풀어주고 좀 스르륵 하면서 내 몸이 흐물흐물해지는 그거를 기대하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이 노래 준비했어요. 걷잡을 수 없이 스르륵 녹아내려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내 몸이. 이 뜨거운 걸 먹음으로써. 데이식스의 녹아내려요.
1: 신곡인가요?
0: 아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1: 제가 육각수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한테.
0: 아, 그런가요?
1: 데이식스의 녹아내려요.
0: 데이식스의 녹아내려. 몸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스파를 갓 받고 나온 그런 마음이랄까요?
1: 근데 제가 이 노래 제목을 듣는 순간 영디의 다음 주 주가도 녹아내릴 것 같아요.
0: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악평, 혹평 남기면 안 되죠. 지금 우리 빵그리분들.
1: 아, 죄송합니다.
0: 여기에 판세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1: 아, 제가 자꾸 요즘에 네거티브 쪽으로 잘못 잡아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아, 죄송합니다. 잘하셨어요. 일단 박수 드리면서. 제 곡이 근데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 왜냐면 저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아이언맨이냐. 입속이 그냥 튼튼해가지고 저도 여름에 뜨거운 거 먹거든요.
0: 정말요? 저는 네. 바로 입천장 다 까져요.
1: 저는 겨울이 싫어요. 이 뜨거운 거를 온전히 뜨겁게 먹고 싶은데 한 숟가락 딱 뜨면 식어버리거든요, 겨울에는.
0: 어른이시네.
1: 아, 지금 침이 꼴깍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침이 꼴깍 넘어가는 이유는 저도 이열치열파기 때문에. 이열치열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황치열 가야죠. 이열치열 황치열.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가 내 맘을 녹였다. 그대가. 여기 세 글자잖아요. 그대가. 순댓국, 감자탕, 추어탕 다 들어가요. 웬만한 국은 뜨거운 거는 다 세 글자예요. 매운탕 뭐 다 세 글자입니다. 전 그래서 이열치열에는 황치열. 이열치열 황치열에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0: 이건 생각 못했네요. 인정.
1: 아, 인정합니까?
0: 네, 이열치열 황치열 웃겨요.
1: 그러면 아주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황치열의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날뛸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날뛸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6: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 황치열의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였고요. 마지막 사연 빠르게 만나볼게요.
7: 서민기님. 지난 주말 아버지의 64번째 생신을 맞아서 본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해드린 후 여동생 네는 시댁에 가야 한다고 해서 먼저 가고 저희 가족은 하루 더 자고 가기로 해서 오랜만에 어린 시절 제가 쓰던 방에 몸을 누웠는데요. 분명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쓰던 방이었는데 뭔가 좀 낯설게 느껴지고 기분이

0: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본가에 가서 오랜만에 어린 시절 쓰던 방에 누웠을 때 들으면 좋을 노래 선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가면 그 곡 들으면서 행복에 젖어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1: 서민기님, 생신 맞으신 아버님께 선물해 드리시라고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0: 최고네요.
1: 최고네요. 해결했네요.
0: 네.
1: 아, 근데 지금 본가에 살고 계시잖아요, 영디는.
0: 그럼요.
1: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이 본가를 떠날 때 기분?
0: 아, 좀 허전할 것 같기는 해요. 뭐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너무 좋나요, 그냥?
1: 아, 저도 안 좋았어요. 저는 캥거루를 하고 싶었는데 캥거루가 아기 집을 나가라고 하니까 삶의 터전이 없어진 느낌?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가끔 가면은 그 공기 그리고 요때 내가 이 장소마다 했던 고민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뭔가 취업 고민을 했었고 또 저쪽 장소에서는 배우자 기도를 좀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0: 그리고 전 침대 하나인데요. 모든 걸 침대에서 했어요.
1: 아 그래요? 침대 하나에서?
0: 네.
1: 전 고민을 좀 옮겨가면서 했었나 봐요.
0: 그런가 보네요.
1: 서민기님은 근데 또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가가 멀리 있어서 더 저보다 그 시간도 많이 지나기도 했고 더 애틋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거거든요. 그때는 몰랐던 것들을 지금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오랜 옛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오랜 옛날이었지. 이 노래 가야죠.
0: 그럼요.
1: 네. 저는 이적에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로 추억에 좀 젖으시라고. 확실하게 저는, 빠지시라고.
0: 아, 그 추억은 뭔가 좀 잔잔한 추억이잖아요. 저는 좀 유년 시절을 돌아보면은 좀 행복했던 추억이 더 많았으면 해서 아,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노래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작은 가슴 가슴마다. 이분 보니까 아버지의 64번째 생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랑 동년배일 것 같아요. 이 노래 뭐 어린이집, 뭐 학예회, 수련회 항상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러면서 내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고 내 생활을 되돌아보는 노래였잖아요. 그래서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을 들으면 내 어릴 때가 떠오르지 않을까. 이 노래 추억 있으세요?
1: 그 노래 저도 이제 비슷한 우리 또래니까
0: 그쵸.
1: 그 노래 많이 들었던 기억은 나요. 뭔가 거리에 갈 때마다 들려왔던.
0: 맞아요. 아 거리뿐만이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주구장창 틀어줬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저는 그러면 노래 바꿀까요?
0: 뭘로요?
1: 그 한스밴드 오락실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시험을 망쳤어. 근데 여기 가사에 보면 아빠가 있단
0: 맞아요.
1: 말이죠.
0: 아버지가 근데 실직을 하셨잖아요. 이건 슬픈 내용이에요.
1: 근데 그렇게 다가가지 않고 이제 서민기님이 그만큼 성숙했으니까 아빠가 왜 오락실을 가게 됐는지 이해할 것 같은 느낌?
0: 한스밴드 오락실로 지금 트시는 거예요?
1: 틀게요.
0: 아 근데 네. 둘 다 옛날 추억의 노래들이어서 이번에 맡길까요?
1: 오늘 한 번도 안 했으니까
0: 네.
1: 우리 제작진의 판단은 하나 둘 셋.
0: 와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어요.
1: 여러분 동정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0: 아, 무슨 동정이에요?
1: 여러분 동정이 이렇게 무서웠어요.
0: 아니에요,
1: 두 표를 다 받으셔가지고.
0: 명곡이에요 명곡.
1: 아 좋아요.
0: 네.
1: 곡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죠.
0: 좋습니다. 네. 배틀 착폴리스 마칠 시간입니다. 아 배틀 결과 제발 석점 차로는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1: 제가 근데 왠지 다음 주는 영디가 좀 이길 것 같아요.
0: 저도 그럴 것 같아요.
1: 느낌이 좀 그러네요.
0: 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은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남겨드리면서 아량 리포터와 함께 저도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1: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0: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슬슬 에어컨 게시한 분들 많으시죠? 외출하기 전에 에어컨 전원을 끄면 바로 꺼지지 않고 건조 모드로 한참 더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급한 마음에 강제로 종료 버튼을 누르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거 안 된다고 해요. 에어컨 내부에 습기가 남으면요, 곰팡이나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뭐든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면은 탈락이 마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제 쌓인 피로를 천천히 털어내고 굳어있던 몸을 슬슬 풀어내는 시간, 이런 시간 짧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너무 속드내지 마시고요. 굿모닝 FM과 함께 차근차근 시동부터 걸면서 하루를 깨워보자고요.

6월 5일 금요일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첫 곡은 오마이걸의 한 발짝 두 발짝 듣고 오셨습니다. 천천히, 예, 천천히 몸을 풀어야 되는데. 근데 에어컨이 끄면은 한동안 건조 모드로 돌아가요? 요즘 에어컨이 그런 건가? 에어컨 사용을 웬만하면 저는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에어컨은 안 열고요. 이제 저는 선풍기 개시했어요. 선풍기를 처음으로 꺼냈어. 이제 잘 때 살짝 미풍으로, 자연풍으로 이제 좀 틀어놓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제가 빨리 개시하는 거는 저 핫팬츠밖에 없거든요. 계절을 빨리 맞이하는 건 핫팬츠밖에 없어요. 아직 개시 안 하신 분들 에어컨 필터 청소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청소 안 하고 틀면은 그 냄새가 훅 쿰쿰한 게 나잖아요. 그럼 오랜만에 트니까 냄새 나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게 이제 곰팡이니까.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나 면역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청소. 예, 그거 맡기시면 되고, 뭐 직접 하셔도 되지만 맡기시면 금방 하니까 반드시 하시고 깔끔하게 우리 시원하게 여름 보내보자고요. 자, 저희도 시원하게 2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4부는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BC 표준 FM 차카차카 DJ이자 자동차 전문가 권영주 교수와 함께할 거예요. 여행 가기 좋은 6월이잖아요. 특별히 여행과 자동차 이야기 들려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언제나 모집 중입니다.

0: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10: 딱

0: 10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6: 네, 일단 오늘 아침은 에어컨보다는 창문 열고 자연바람 느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제 비구름이 지난 덕에 공기가 한결 선선한데요. 다만 아침까지 경기와 강원 영서, 경남 서부는 짙은 안개 끼는 곳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제주를 빼고는 하늘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포항 30도, 부산 28도로 경상권이 평년보다 높이 오르지만 그 밖에는 서울 27도, 전주와 광주 26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벗어나지 않겠고요. 주말에도 별다른 비 소식 없어서 한낮 기온도 대체로 30도를 밑돌면서 무난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두근두근 퀴즈로 교감해보는 금요일에 만나볼 퀴즈. 노래 가사에 집중을 해보는 AI 음악 퀴즈. 지금부터 AI가 작곡한 노래 들려드릴 거예요. 멜로디 AI 작곡가가 기가 막히게 만들긴 하는데 가사는요 원래 있던 곡을 가져와서 차용한 겁니다. 가사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들으시고 이 원곡이 뭐였더라? 노래 가사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할게요. 보내실 건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문제 나가니까 집중해 주셔야 돼요. 가사 원곡 제목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문영 PD 준비됐죠? AI가 작곡한 노래 들려주세요. 3, 2, 1.

와, 야, 이게 이지땡 DJ 뭐 이런 게임 있어요. 건반 치는 거랑 모션 해가지고 이렇게 펌프처럼 밟는 거. 그런 노래 같아. 잘하는데 나. 자, 오늘의 정답송 띄워드릴 거예요. 그동안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착순 1등에게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5분 행운의 주인공 더 뽑아서 카페 라떼 준비하겠습니다. 자, 원곡은요. 싸이씨의 노래였습니다. 피처링 성시경이에요. 듣고 올게요.

0: 잘 자요.
1: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 발표할게요. AI가 작곡한 노래의 가사 원곡을 맞히는 AI 음악 퀴즈. 정답은 싸이 피처링 성시경의 맞아요. 뜨거운 안녕이었습니다. 오늘의 정답 가장 먼저 보내주신 한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릴 거고요. 다섯 분 선정되면 카페 라떼 보내드릴 겁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명단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Boom, boom, bo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0206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걷기 좋은 도시가 어딘지 봄?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래요. 영국의 유명 매체 타임아웃에서 전 세계 시민들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미국의 뉴욕이랑 덴마크의 코펜하겐 같은 쟁쟁한 관광도시들을 다 제치고 서울이 뽑혔다고 해요. 서울이 교통도 편하고 명동, 인사동, 북촌처럼 조금만 걸어도 볼거리가 꽉꽉 밀집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집에만 있지 말고 집 앞에 산책 나가서 서울을 즐겨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서울이 최고지. 해외여행을 저도 많이는 다녀보지 않았지만 일하러 나가면 이렇게 도시 좀 걷고 하거든요. 서울만큼 이렇게 바로바로 옆에 다른 컨텐츠로 쫙 짜져있는 도시가 없어요. 자연도 늘 있고. 영국 매체 타임아웃의 설명을 보니까 고층 빌딩 사이에 조선시대 궁궐도 있고 한옥마을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서울만의 독특한 구조를 최고라고 칭찬했더라고요. 게다가 청계천처럼 복잡한 도로를 걷기 좋은 쉼터로 바꾼 도시 정책도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날씨 참 좋고 세계에서 가장 걷기 좋은 도시라고 이제 세계가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안 걸으면 손해잖아요. 오늘 청계천 혹은 뭐 동네 공원 기분 좋게 한 바퀴 쓱 마실 다녀오는 거 어떠세요? 사연 보내준 0206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받겠습니다. 그동안 하이키의 서울 듣고 올게요.

하나의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7026번님. 첼리스트 김태현씨가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중 하나인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거 봄. 올해는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첼리스트 185명이 참가를 했고요. 단 12명만이 최종 결선 무대에 올랐는데요. 김태현씨는 그 중에서도 올해 20살로 가장 어렸지만 대담한 연주를 보여주면서 당당히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 무대가 제일 좋다,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세계적인 무대에서 당당하게 실력을 뽐낼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와, 벨기에 그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는 폴란드의 쇼팽 피아노 콩쿠르,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음악 경연 대회로 꼽혀요. 그 큰 경연에서 2등을 했어요. 20살 우리 김태현 첼리스트가. 근데 인터뷰 너무 멋지네요. 무대가 제일 좋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기 위해서 연습 때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지가 느껴집니다. 얼마나 치열했으면 무대가 자유로워. 와, 이거 좀 약간 자극된다. 7026번님, 부침 유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4892번님. 우리나라 연구진이 전설의 심에어라고 불리는 도돔 인공부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거 봄. 도돔은 1년에 딱 30마리 정도만 잡히는 초희귀 물고기인데요. 워낙 예민해서 살려내기도 힘들고 다 자라면 몸길이 2m에 무게가 200kg이 넘는 거대 어종이라 어미로 크는 데만 1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도 인공부화에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해낸 거예요. 대박! 하시면서, 와, 이게 가능하다고? 정말요? 오, 뭐든 다 성공할 것 같아, 이제. 그게 좀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일단은 박수를 보냅니다. 4892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6265번님, 테디, 충주맨 김선태 씨가 구독자에게 중고차 선물한 거 봄. 김선태 씨는 본인이 10년 동안 타던 차를 팔려다가 꼭 필요한 구독자에게 직접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신장질환을 앓는 딸을 둔 24살의 젊은 아빠였어요. 아픈 딸의 병원 통원을 위해서 차가 절실하다는 사연을 듣고 현장에서 차 값을 단돈 2,500원만 받았고요. 기저귀와 물티슈 같은 육아용품까지 트렁크에 가득 실어줬는데요.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훈훈해지더라고요. 하셨어요. 오, 이게 생각의 전환으로 진짜 너무 멋진 일을 해내신 우리 선태님은 긍정적인 영향을 앞으로도 많이 줄 것 같아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우리 살아보아요. 배웁니다. 6265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엠믹스 헤비 세레나데까지 듣고 올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직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자, 이 시간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희 리포터.
8: 네, 테디. 금요일 아침인데요. 전체적으로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는데 고속도로에 사고가 몇 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부곡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는데 준대에서 부곡까지 밀려 있습니다. 이 전후로는 서창에서 월곶, 이후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지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부근 4, 5차로에서 화물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처리 중인데 일대가 조금 혼잡하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 지체고 목포 쪽은 매송에서 비봉 또 팔탄 일대가 밀려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평소보다는 좀 덜 밀려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노량진 일대 지체고 반대 강 서쪽으로 정체 길지는 않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너무 덥고 꿉꿉한 네. 네,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1: 네.
0: 더워질 때 자영 리포터만의 어떤 필수템 같은 게 있을까요?
1: 필수템이라기보다는 필수 음식 있습니다.
0: 아, 좋다.
1: 네.
0: 뭐예요?
1: 삼계탕. 요거 먹으면 원기 회복이 돼가지고 그 여름을 진짜 땀 한번 안 흘리고는 아니지만 땀을 흘려도 지치지 않고 보낼 수 있습니다.
0: 이야, 이 핑계 좋은데. 그럼 계속 복날이시네. 계속 복날이야.
1: 계속 함께해요.
0: 음식은 근데 이열치열 맞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더울 때 시원한 거 먹는다고 그렇게 더 시원한 거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더운 걸 먹어야 됩니다.
0: 뜨거운 거. 삼계탕, 오늘 삼계탕 갈까?

0: 자, 그만하고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유튜브에서 퍼지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한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0: 네, 요즘 유튜브에 세금 관련 꿀팁이라고 올라온 영상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뭐 잘못된 내용들 어떤 내용으로 잘못돼 있나요?
1: 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내주는 생활비입니다.
0: 네.
1: 일부 유튜버는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이체하면서 생활비로 메모를 해두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가 인정되는 전제는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아무리 계좌에 생활비로 메모한다고 해도 국세청 은 실질적인 사용 용도와 돈을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함께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또 다른 오해가 생길 만한 게 있나요?
1: 네, 또 다른 유튜버는 사회 초년생이 엄마 카드, 이른바 엄카로 물건을 사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적인 현금 증여로 판단이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자녀가 본인 소득에 비해서 과다한 지출을 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다면 국세청이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드러난다면 증여세,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0: 이게 또 디테일해 가지고 들으면 약간 머리가 아프긴 한데 일단 뭐 가진 만큼만 쓰면은 괜찮은데 너무 과하게 써서 이렇게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정보들 확인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 조심하세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테디, 네. PC방 가는 거 좋아하시죠?
0: 좋아하시죠.
1: 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 PC방이 새로운 관광 코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0: 저 이거 체감하잖아요.
1: 체감하세요?
0: 왜냐하면 종종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인증을 남겨요. 세상에 뭐 놀이동산 온 표정으로 계속 그 사진을 계속 남겨요. 음식 시키면 또 사진 찍고.
1: 맞아요.
0: 너무 귀여우시던데. PC방이 이제 숨은 맛집이라는 게 소문이 좀 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한국 PC방은 게임은 물론 다양한 먹거리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0: 예.
1: 실제로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PC방을 검색하면요, 방문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짜파게티와 계란, 치즈를 조합한 이른바 짜게치나 소떡소떡 같은 먹거리를 함께 즐기는 모습들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0: 짜게치 소떡소떡 좀 멀 줄 아네요. 여기 피카츄 돈까스 나가야 되는데.
1: 맞아요. 그리고 또 한국이 e스포츠 강국이잖아요.
0: 예.
1: 일부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PC방 자체를 하나의 성지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프로게이머 페이커의 소속팀 T1이 운영하는 PC방입니다.
0: 그렇지.
1: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인증샷 명소로 꼽히는 곳인데요. 페이커 선수가 신 같은 존재니까 일종의 성지 순례인 거겠죠. 이곳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e스포츠 경기 시청도 가능하고요. 기념품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이처럼 해외 게임 팬들에게 한국 PC방은 단순한 게임 공간을 넘어서 e스포츠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0: 또 얘기 들으니까 PC방 나들이 또 가고 싶어져요. 여러분들 지역별로 PC방 맛집이 또 있을 것 같아. 그 PC방에서만 해주는 음식들이 있거든. 그런 것 좀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찾기 위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0: 여름만 되면 이제 안전사고 많이 발생을 하는데 미리 예방을 하려는 거죠?
1: 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도 국민들의 신고 덕분에 여름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재난 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호우와 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그리고 물놀이 안전 분야입니다. 특히 호우 태풍 관련해서는 기능을 못하는 빗물바지나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고요. 물놀이 안전 관련해서는 인명구조함 정비 상태나 물놀이 시설이 파손된 곳은 없는지 꼭 눈여겨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0: 예,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네,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에서 여름철 집중 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할 때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파손돼서 보행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거나 가로등이 기울어져 쓰러질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상황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사고를 예방하거나 위험요소 개선에 기여한 우수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0: 이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보자고요. 아, 한국 PC방 얘기를 이제 좀 했었는데.
1: 네.
0: 자영 리포터는 PC방 다녔나요?
1: 다녔죠.
0: 어, 진짜?
1: 저희 때도 인터넷이 그 인터넷 들어가면 전화기가 안 되는 시대였어 가지고 PC방을 네, 모뎀. 예. 뚜루루뚜 이럴 때.
0: 어, 자영 리포터 동안이어 가지고 같은 세대네요.
1: 같은 그러면. 세대였어요.
0: 그렇군요. 어떤 게임 했어요, 그러면?
1: 저 총 쏘기 게임도 많이 했고 그리고 퀴즈 맞추는 게임이 그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때 많이 했었어요.
0: 그렇구나. 저랑은 같은 게임을 못하겠네요.
1: 아, 그래요?
0: 저는 FPC를 못합니다. 1인칭 슈팅 게임을 못해요. 제가 방향치라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1: 그런 친구도 꼭 있었어요. 맞아.
0: 몰라서 잘 못합니다. 깨알뉴스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밤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 피처링 에릭의 노스텔지아 띄워드리면서 민정인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요.
1: 다음 주에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바나나랄라 반반. 금요일을 즐겁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얼른 신청해 주세요.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릴 거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요.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양다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선물 챙겨드릴 거예요. 오늘은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겁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어렵습니다. 난도가 너무 높은데 굿모닝 FM 방송에 나왔던 내용 위주로 그래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더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반반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먹고 치킨도 받을 수 있을까? 바라바라바라밤 띠리리리리. 안녕하세요, 대인님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어휴, 캐릭터가 확실하신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음성군 대소읍에 살고 있는 임남규라고 합니다.
0: 남규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보내주신 신청 사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새벽 우유 배달 알바 마치고 회사 출근하려는데요. 어머, 11살 먹은 자동차에 엔진 과열 경고등이 뜨네요. 그래서 그냥 휴가 냈어요. 겸사겸사 반발한 퀴즈도 도전합니다 하셨어요. 남규님.
1: 네.
0: 일단 성격이 너무 좋으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이게 긍정의 거의 회로가 만렙이신 것 같은데 느낌이.
1: 이제 마흔 넘어가다 보니까 많이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0: 이야, 세상에. 휴가까지 내셨는데 뭐 하실 거예요?
1: 오늘은 자녀들 이제 그 출근시키고 제가 학교 등교시키고.
0: 깜짝 놀랐네. 다 큰 자녀가 있는 줄 알았네. 네. 등교시키고.
1: 네, 이제 뭐 개인 볼일 보고 운동하러 가려고 합니다.
0: 운동 뭘로 하세요?
1: 복싱장 다닙니다.
0: 어머나. 그래서 건강하시구나. 확실히 이 복싱 같은 거 운동하시는 분들은 몸과 정신 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1: 사실은 제가 태인님한테 그 라이벌 의식이 있어가지고
0: 저는 복싱 못하는데요.
1: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 태희 얘기만 나오면 아내가 항상 미소 짓고 오빠라 그러고 멋지다 해서 진짜 미워했어요 제가.
0: 아 진짜요? 저를요? 예. 아내 때문에? 예.
1: 근데 제가 왜 여자분들이 왜 태희를 좋아할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0: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
1: 네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0: 답이 네 가지나 생겼어요? 예. 뭐예요? 예. 우와.
1: 첫째. 담배를 안 피십니다.
0: 아 그렇죠. 저는 완전히 금연자입니다.
1: 그래서 항상 몸이 향기가 나니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기를 남기고.
0: 좋아. 네. 여기까지.
1: 네. 둘째. 또 술을 안 드세요.
0: 술 안 먹죠 저희가.
1: 예. 항상 맑은 정신이니까 또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셋째. 꾸준한 관리.
0: 관리.
1: 예.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면서도 살이 안 지시잖아요.
0: 그렇죠. 관리하죠.
1: 넷째. 강한 넷째.
0: 멘탈.
1: 그 옛날에 소사업 하셨잖아요.
0: 예?
1: 예, 그런데도 그

0: 부자를 빚고 이럴 때까지 살아남으셨지 않습니까?
1: 그렇지.
0: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1: 아, 고마운데 자료 조사가 네. 너무 옛날 조사만 하시고 네. 소를 네. 제가 축산업 한 거는 너무 옛날인데.
0: 네. 네. 저도 그래서 노담 노음주하고 꾸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저희는 네. 그러면 한 팀입니다, 남규님.
0: 네.
1: 저희 우리 오래오래 매력적으로 살아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아, 좋습니다. 너무 네. 성격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몇 년생이세요?
0: 82년생입니다. 개띠입니다.
1: 아, 남규 형.
0: 네, 그래. 잘해보자.
1: 아, 진짜. 파이팅! 아, 우리 파이팅! 남규 형 좋은 형이다, 진짜. 네, 네. 자, 이제 퀴즈만 잘 풀면 진짜 좋은 형 되는데.
0: 네.
1: 자신 있으신가요?
0: 네. 자신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자신감을 네. 하는 거죠. 파이팅이죠. 반반만 치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말할 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준비되셨죠?
0: 네, 준비됐습니다.
1: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26 더하기 26은?
0: 52.
1: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약방에?
0: 감초.
1: 정답. 현충일은 몇 월 며칠일까요?
0: 6월 6일.
1: 정답.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침묵을 지킴이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묵묵.
0: 무답.
1: 묵묵.
0: 무답.
1: 아, 묵묵 부답이에요. 부답. 아, 너무 아깝다. 무답도 근데 한번 세모를 일단 해놓을게요. 자, 노래.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아이오아이가 부른 이 노래의 제목은?
0: 잘 자라.
1: 잘 자라. 갑자기예요. 갑자기.
0: 네.
1: 안목해변, 경포해변, 정동진 해변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시는?
0: 강릉이래요.
1: 정답. DP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군체에 모두 출연한 배우는?
0: 내 친구 부교환 82년생.
1: 맞아 맞아. 정답. 조선시대 숙종의 후궁으로 이연왕후와의 갈등으로 유명한 인물은?
0: 장녹수.
1: 장녹수가 맞나? 아, 장희빈이에요. 장희빈.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장옥정, 장희빈. 투표를 영어로 하면?
0: 투표요?
1: 예, 투표.
0: 투표.
1: 하나, 둘, 셋. 어렵다. 와, 이거 몰랐어요. 저도. 보트, 밸런.
0: 아, 스윙보트. 아.
1: 폴이라고 합니다.
0: 예.
1: 2025-2026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은?
0: 이강인 있는데, 아스날.
1: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이잖아요.
0: 아, 예, 예, 예.
1: 아, 나 깜짝 놀랐네. 아, 형. 아, 네. 정말. 자, 결과 발표합니다. 제발, 성공해라, 제발. 열 문제 중에 하나, 둘, 셋. 나이스. 다섯 문제만 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0: 예스!
1: 예스!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 하셨습니다. 기본 선물까지. 자, 다섯 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진짜. 네. 남규님.
0: 예.
1: 아니, 파이팅 진짜 좋으시네요.
0: 예, 지르고 보는 거죠 뭐.
1: 아, 역시 남자답다. 아. 네.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실까요?
0: 네. 아내 정미애님 결혼한 지 13년 차네요 벌써. 우리가 태인님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남편 임남규도 사랑해줘요. 그리고 수혜 수민 아빠 많이 사랑해줘. 사랑해.
1: 아, 남규님 진짜 너무 매력적이시네. 아, 남규 형.
0: 네.
1: 오늘 휴가 잘 보내세요.
0: 네, 잘 보내겠습니다.
1: 네, 화이팅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보내드려요. 네. 안녕.
0: 안녕.
1: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6월 6일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6월 6일이 현충일로 지정된 대회는 24절기 중 하나인 이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이 이날에 제사를 지내면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편안히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었다고 해요. 24절기 중 소만과 하지 사이에로 벼나 보리처럼 까끄러기가 있는 곡식의 씨를 뿌리기에 알맞은 시기라는 뜻을 가진 이날은 무엇일까요? 어렵죠, 어렵죠.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는 상황으로 드립니다. 상황. 요 안에 정답이 있어요. 제가 몰래 이제 좀 가스를 내뿜고 싶으니까 방귀 끼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망종 봐주세요. 예, 망종 봐주시고 힌트 이렇게 더럽게 내야 되나? 제가 몰래 음식 먹고 싶으니까로 해도 되잖아. 예, 망종 봐주시고요. 요 안에 이제 정답이 있습니다. 요 비슷한 절기의 이름이 이 안에 있어요. 발음이.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즈의 종소리 듣고 올게요.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0: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 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짧은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6월 6일이 현충일 날짜로 지정된 데 영향을 준 절기, 정답은 바로 망종이었습니다. 와우! 네, 이번 힌트 진짜 망이었죠. 정답 맞추신 분들 중 다섯 분께 꿀스틱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무더운 여름날에 보양식은 기가 막히게 챙겨 먹고 다닐 것 같아요.
2: 네.
1: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1: 좀 요맘때 챙겨 먹는 보양식 있어요?
2: 아, 근데 또 요맘때만 먹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먹어 스타일이긴 한데.
1: 늘 보양하죠?
2: 그렇죠. 많이 보양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도가니 수육 같은 거.
1: 야. 뭔가
2: 이제 다 단백질 같은 거, 북과자동에 가면 맛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1: 아니, 술을 좀 해요?
2: 아, 좋아하죠.
1: 그래서.
2: 네, 그 탕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먹으면. 그 옆에 또 그 전기구이 통닭집이 같이 있어요.
1: 아, 좋다.
2: 그래가지고 옛날 통닭.
1: 아, 좋다.
2: 둘 다 사실은 단백질이잖아요.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조합이었어요, 옛날에.
2: 아, 그래요?
1: 헬스를 열심히 하고 나와서 네. 삼계탕 하나에 전기통닭 하나.
2: 야, 그 집.

0: 그 유명한 집 있어요.
1: 그 집. 네. 센터.
0: 맞아요.
1: 센터죠. 네. 영양을 맞아요. 채워주는 센터죠.
0: 맞아요. 그 집.
1: 아, 그래, 그 집.
0: 그 집 있어요, 또.
1: 그 집 전기구이가 기가 막힙니다.
0: 맛있죠. 네. 대치동에도 있고.
1: 아, 좋다.
0: 아, 맛있는데, 거기.
1: 노년에 있는데도 좀 맛있네.
0: 아, 노년에. 아.
1: 이름 그대로의 그 삼계탕 집 있는데.
0: 맛있죠.
1: 거기도 전기구이 맛있는데.
0: 아, 아. 또 먹는 얘기 안 해, 또.
1: 아.
0: 어떻게.
1: 어떻게 되지? 무조건 삼계탕인가, 오늘?

0: 짜증. 아,
1: 이유준 상병. 너무 짜증. 아, 예. 아. 오늘 내가 실망도 안 했는데 무슨 일이야? 아. 오늘따라 짜증이 많네.
0: 아우, 상병 이준. 아, 중대장님. 아우, 이번에 그 막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막내.
1: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전민기 이병이라고 했나?
0: 아, 전민기. 그 대대장님 오신다고 제가 생활관 청소 싹 해놓으라 했는데 아주 상태가 그냥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냥. 아,
1: 개판
0: 진짜.
1: 5분 전.
0: 나 때는 진짜 아우.
1: 아, 올챙이 시절 생각을 못 하는구만. 이준 상병.
0: 아, 예.
1: 자네 이병 때 말이야. 머리 안 감아가지고 나한테 혼난 거 기억이 나 안 나?
0: 아, 에이, 아이,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만.
1: 아하.
0: 라떼는 샤워하다가 샤워실이 들어오면 그냥 바닥 청소까지 싹 했는데.
1: 그러면
0: 전민기 전업자식은
1: 오늘 그러면 이유전 상병의 자리도 오늘 점검해 볼 거야.
0: 아, 그 자리는 저기.
1: 실망했대.
0: 아이, 아,
1: 침대 먼지 뭐야?
0: 아, 아이고.
1: 개판 5분 전이구만.
0: 아.
1: 중대장 진짜 실망했대.
0: 아니 그
1: 전민기 이병, 이원일 이병,
0: 아
1: 허한나 병장,
0: 아 허한나 안 돼.
1: 모두 전해.
0: 아,
1: 전체
2: 지파
0: 지파. 네, 오늘 어원을 알아볼 관용구입니다. 개판 5분 전입니다.
1: 아, 왜 이렇게 위생이 안 좋아요? 뭐야, 이 부대 뭔데?
0: 상태도 안 좋아, 다들.
1: 아, 정말.
0: 그죠? 자, 상태나 행동이 사리에 어긋나 온당치 못하거나 무질서하고 난잡한 상황을 속되게 이르는 관용구입니다. 개판 5분 전.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1: 개판 5분 전이면.
0: 네.
1: 일단은 투견.
0: 아, 멍멍이.
1: 아, 투견.
0: 아.
1: 투견장에서 나왔다.
0: 그런 느낌이 좀 있죠.
1: 예,
0: 개판하면
1: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되는데.
0: 반전이 있어요, 근데.
1: 반전이 있어?
0: 예.
1: 개들이 그, 싸우는 판 아니었어?
0: 그 개가 아니에요.
1: 아니야?
0: 어어.
1: 뭐야, 뭐야?
0: 자, 알아볼게요.
1: 예?
0: 자, 사실 국립국어원에서도 명확한 어원은 제시하지 않아서 이게 또 설만 존재해요.
1: 예?
0: 가장 많이 알려진 설. 6.25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에요. 당시에 이제 많은 피난민이 부산에 모여서 있었는데 그 피난민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배식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1: 예?
0: 이분들이 밥솥 뚜껑을 열기 5분 전에 열 개자를 써가지고 개판 5분 전이라고 외쳤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1: 그러니까 판이 뚜껑이네 그냥.
0: 그러니까 뚜껑
1: 밥
0: 여는 거.
1: 밥 뚜껑.
0: 그렇죠, 여는 거.
1: 뚜껑 열기 5분 전.
0: 네.
1: 개판 5분 전.
0: 그러니까 멍멍이가 아니라 그게 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래서 개판 5분 전이 무질서한 상황이 쓰이게 됐다라는.
1: 아.
0: 설이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0: 또 씨름 경기에서 선수들이 애매하게 같이 넘어졌을 때 서로 막 이겼다고 우기면서 그러면 이제 난장판이 되잖아요.
1: 예?
0: 그럴 때 심판이 다시 그 판을 고쳐서 경기를 하라는 뜻으로 고칠 개자를 써가지고 개판 5분 전을 외쳤다는 그런 설도 전해져요.
1: 아, 판을 다시 고친다.
0: 네.
1: 개판.
0: 네.
1: 그럴싸한데 둘 다?
0: 그쵸.
1: 근데 6.25 전쟁에 유래했다는 설은 좀 아픔이 있습니다.
0: 네, 마음
1: 얼마나
0: 아픔.
1: 배고프면.
0: 맞아요.
1: 밥 뚜껑 여는데 이렇게
0: 진짜
1: 뛰어들 정도가 됐나.
0: 맞아요, 맞아요.
1: 휘준 아나운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 친구 개판 5분 전이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0: 요즘 이제 집에서 많이
1: 뭐?
0: 네, 들어요. 네.
1: 무슨 계약을 하고 결혼한 거예요? 뭔데?
0: 아, 요즘에 이제
1: 뭔 잘못을 크게 하고 간 거예요 지금?
0: 제가 지나가면은
1: 예.
0: 제가 또 이렇게 팔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털들이 좀 있어요. 다리나.
1: 예. 아, 사람은 다 털이 있죠.
0: 네, 근데 이렇게 뭘 이렇게 자꾸 흘리고 다니냐고. 예, 털을.
1: 아.
0: 예. 작가들이 질색하네.
1: 아.
0: 예.
1: 저도 약간.
0: 예.
1: 그 팔 털이 떨어진다고요?
0: 팔로 할게요. 여러 가지 털들이 머리도 있고. 예. 다양한 털들이 쏟아진다고 막 뭐라고 해요.
1: 고인이 되신 김수미 선배님 또 생각이 나네요.
0: 네. 무슨 말씀하셨어요?
1: 그 영상이 있어요.
0: 영상 있어요?
1: 털 치우면서 하는 영상이
0: 있는데. 네. 찾아보세요.
1: 조심하세요.
0: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1: 위생은 뭐 철저히 할수록 좋습니다.
0: 네.
1: 예. 자, 휘전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0: 네.
1: 자우림의 1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0: 자우림 일탈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4부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이 있습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MBC 표준 FM 차카차카 DJ이자 자동차 전문가 권영주 교수와 함께 할 거예요. 어디로든 떠나기 좋은 6월 여행과 자동차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잠깐.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6: 네, 금요일인데다가 더위도 주춤해서 좀 더 상쾌한 출근길인데요. 주말에도 큰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제 비구름 지난 후 아침 공기가 한결 선선하죠. 오전까지도 빗방울 살짝 떨어지는 곳 있겠지만 차차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제주도만 하늘이 흐리겠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포항 30도, 부산 29도로 경상권은 기온이 좀 높이 오르는데요. 그 밖에는 서울 27도, 전주와 광주 26도로 평년 이맘때 정도로만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 경북 동해안에 약간의 비 소식이 있는 것 빼고는 주말 동안에도 하늘 표정 괜찮겠고요. 한낮 기온도 대체로 30도를 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아, 또 수요일에 함께 하셔가지고 네네. 아, 많은 분들이 최 기자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친한 후배 한 명이 노래방 가는 거 왜 얘기했냐고 좀 혼났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거 왜 혼나? 왜 혼나요?
1: 자기 거 왜 얘기했냐고.
0: 아, 그렇지, 그렇지. 네.
1: 딱 특정되거든요. 네. 그래서
0: 이제 전자신문 지인들이 또 많이들 라디오 들어주시면서
1: 네,
0: 사연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아, 기차 기자님 사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많이 쌓아주세요.
1: 아, 에피소드가 많아요.
0: 많아요. 예. 오늘은 사적인 이야기 아니고 원래 네네. 하던 대로 키워드 뉴스 갑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16개월 연속 흑자, 두 번째 키워드는 AI 가짜의사 규제, 마지막으로는 성과금 갈등 확산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16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0: 중동 전쟁으로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 5월 수출 실적은 좋았네요.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최근 산업통상부가 5월 수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877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 같은 달보다 53.2%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와우. 월간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0: 야, 수출이 진짜 잘 됐군요.
1: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은 올해 3월에 기록한 872억 달러였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월간 기록을 기준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 사상 처음이었는데 이걸 또 단 두 달 만에 또 갈아치운 겁니다.
0: 야, 두 달 만에 최고 실적을 또 기록했을 정도로 수출이 진짜 잘 된 거 기분 좋습니다.
1: 수출이 또 잘 되다 보니까 무역 수지 실적도 좋았는데요. 5월 무역 수지는 269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또 무려 16개월 연속 흑자 기록입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액수로 환산하면 단 5개월 만에 벌써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건데요. 지난 이제 2017년에 기록한 연간 최대 실적이 952억 달러였는데 이걸 반년도 안 돼서 또 갈아치운 것이죠.
0: 아무래도 반도체

0: 영향이 크겠죠?
1: 그렇습니다. 수출 견인이 난 건 반도체였습니다. 5월 반도체 수출은 169.4% 급증한 371억 6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올해 3월에 328억 달러가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걸 또 경신을 한 겁니다. 아울러 반도체는 3개월 연속 수출 300억 달러를 또 넘어서는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0: 네,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이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0: 다른 품목들은 어땠나요?
1: 이 고무적인 것은 반도체가 아닌 다른 품목의 수출도 16%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중동전쟁 때문에 원유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수급 자체에서 또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석유 제품 수출액이 이제 46.6% 증가했고 석유화학 분야 수출도 11.1% 증가를 했습니다. 또 컴퓨터와 선박 등 주력 품목에서도 수출이 증가했고요. K-뷰티로 표현되는 화장품도 24.2% 증가했습니다.
0: 예, 다양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항목도 있다면서요?
1: 이게 다만 아쉽게도 주력 제품 중에서는 자동차 수출이 약간 감소했는데 다만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수출이 어쨌든 잘 됐다니 다행입니다.
1: 그런데 좀 안 좋은 지표도 좀 있었는데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3%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수출이 늘어난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뭐 온기가 골고루 퍼졌으면 좋겠어요.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AI 가짜 의사 규제입니다.
0: 요새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가 너무 리얼하게 잘 그렇습니다. 나와서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드디어 이것에 대해서 칼을 뽑았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1: AI가 만든 가상 전문가 혹은 뭐 가상 소비자가 등장하는 광고를 규제하는 정부의 지침이 마침내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가짜 의사를 만들어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보증할 경우에는 가상 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0: 예, 지금이라도 가짜 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1: 이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서 이걸 이제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나 뭐 소비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결국 정부가 규제에 나선 그런 모양새입니다.
0: 예, 이런 규제 필요해요. 가상인물에 대한 또 다른 규제도 있다면서요?
1: 이 가상인물이 체험 후기나 사용 경험을 소개하는 방식의 광고도 있는데 이 광고도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가상인물임을 표시했더라도 실제 경험한 사실이 없는 내용을 마치 직접 사용한 것처럼 표현하면 부당한 표시 혹은 부당한 광고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0: 예, 가상 인물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1: 이게 표시 방법을 좀 구체화했는데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제목 앞에 가상 인물 포함 이런 문구를 넣거나 게시물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 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이런 안내 문구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문구를 무조건 노출을 해야 되고요. 또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해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0: 예, 또 다른 정부 대책도 발표가 됐죠.
1: 이게 불법 광고에 대한 차단도 더욱 빨라질 전망인데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허위 과장 광고를 이제 뭐 대면 심의 말고 서면 심의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회사 광고, 전문가 사칭 광고, 조작된 뭐 전후 비교 광고 등도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0: 아, 잘 됐네요. 사람들의 판단을 해치는 AI 가짜 전문가 광고 이제 좀 위험하니까요. 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걸로만 하시죠.
1: 그렇죠.
0: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는 성과급 갈등 확산입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에 대한 타결을 이뤘는데 이후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1: 이게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반도체 부분을 넘어서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0: 호황을 맞아서 이익을 나눴던 반도체 업계를 넘어서 이제 다른 분야까지 갈등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1: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 분배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에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 조선, 뭐 자동,

0: 4차, 바이오, IT, 통신업계 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1: 각 사업장에서 노사가 또 갈등 관계에 빠지겠어요.
0: 그렇습니다. 이게 경영계에서는 영업이익 활용 방안을 경영 판단에 맡겨야 된다면서 노조가 어떤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1: 예.
0: 그러자 한국노총은 노사 간 합의로 각종 성과급이 운영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성과급이나 복지, 고용안정, 교육훈련 등 다양한 의제가 교섭을 통해 결정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지난번 삼성전자 협상 때 정부가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정부 입장은 어때요?
0: 정부 여당은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추진했던 노랑봉투법 시행 이후에 쟁의 대상이 넓어지면서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커진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노랑봉투법 때문이라는 이제 지적이 나왔군요.
0: 그런데 약간 좀 다른데 정부는 이제 노랑봉투법은 원청과 하청의 교섭이 주요 대상이고 대기업의 어떤 성과급 갈등은 회사와 소속 노동자의 교섭 내용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줄 어떤 걸까요?
0: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한줄은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초과의 이익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예.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최기찬 기자의 신청곡 한 곡 틀어드릴게요.
0: 오늘은 이제 이현욱의 사랑을 믿어요라는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1: 또 오랜만이네.
0: 네.
1: OST 아니에요 이거?
0: 맞습니다. 맛있는 청혼 OST죠.
1: 그렇죠. 이 곡을 신청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이게 또 손예진 씨의 거의 데뷔 작품일 텐데
1: 예.
0: 이거 와이프가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1: 그게 왜 와이프가 들으면 안 돼요?
0: 와이프가 또 혹시 그럴 수 있을까 봐.
1: 배우한테 질투하는...
0: 뭐 너무 옛날 얘기니까 질투는 안 할 텐데
1: 아직도 사랑이 넘치네요.
0: 그리고 또 이렇게 노래가 또 맛있는 청혼 드라마니까 맛있는 거 주말에 드시면서
1: 뭐야 멋진 인사가 또 이어지는 거야 뭐야 맛있는 거 드시라고
0: 맛있는 거 드시면서 노래 들으시면서
1: MBC 드라마였어요. 맛있는 청혼 OST 이현욱 사랑을 믿어요 띄워드리면서 최기찬 기자님 보내드립니다. 자동차 전문가 권영주 교수님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끼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다음 주에 봬요.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오늘 도로 상황 전체적으로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평소 이 시간대보다 조금 수월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남 쪽으로 가는데 방화대교 부근 또 노량진과 압구정도 일대로 길지 않게 밀려 있고요. 강변북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40분 정도 걸리면서 지체입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지체가 두드러지는데 연희동 지나서 고장체가 생겼습니다. 홍은에서 성산 쪽으로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양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부근에서 사고 처리 2시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정체가 길지는 않지만 서평택 일대로 4, 5차로가 막혀있고요. 이후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반대 목포 쪽은 안산과 비봉, 팔탄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부간선도로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누군가는 아직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6월을 맞아서 우리들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이동수단이죠. 자동차 이 전문가 권용주 교수님 모시고요. 자동차와 여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용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해. 네. 아깨미. 저는 이제 아깨고로 바꾸죠. 아침에 깨워줘서 고마워해야 돼요. 놀면 뭐합니까? 인생 자체가 강렬해야 돼요. 그래서 저 또한 불러줘서 다시 한번 테이님 프로그램에 열렬히 참여하겠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1: 아, 그럼요.
0: 아침에 딱 맞는 에너지.
1: 그럼요. 저희 중년 아저씨들 이 시간에 다 일어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시면 네. 아침 식사는 챙겨 드세요?
1: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0: 무조건 먹어야 돼요.
1: 네, 왜냐하면 인생의 동반자 약봉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침은 많이 먹죠. 직접 챙겨 먹습니다.
0: 공복에 먹는 약이 아니고?
1: 식후
0: 약이에요.
1: 20분 후 복용이어서.
0: 아, 반드시 먹어야 돼요.
1: 이거 안 먹으면 하루가 힘들어져요.
0: 그렇군요. 저는 평생 아침을 안 챙겨 먹는 타입이라 가지고.
1: 아, 그래요?
0: 저도 바뀔까요?
1: 아, 언젠간 바뀝니다. 아, 누가 오게 돼 있어요.
0: 아, 그래?
1: 전문용어로 이제 삼형제라고.
0: 아, 예.
1: 당, 혈압, 콜레스테롤. 언젠간 옵니다.
0: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1: 셋이 손잡고 와요.
0: 알겠습니다. 이야, 많이 배우겠습니다.
1: 네.
0: 혹시나 우리 권영주 교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영주 교수님은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 학과 교수이시고요. 자동차 전문가이십니다. MBC FM, 표준 FM 주말 프로그램 차카차카 아시죠?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원래 김나진 아나운서와 진행을 네. 같이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강다솜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요즘에 강다솜 아나운서도 이제 잠시 휴가를 가서
0: 그래요?
1: 정다희 아나운서랑
0: 정다희 아나운서
1: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야.
1: 김하나 갔죠? 갔어요.
0: 김나진 아나운서는 교수님이 보실 때 어떤 분이세요? 제가 아직 그 야구 소식 전하는 파이팅만 봐가지고 사적인 얘기를 많이 못 해봤어요.
1: 그 제가 네. 매우 존경합니다.
0: 존경해요.
1: 아, 예. 왜냐? 저를 형님으로 잘 섬겼어요. 일단
0: 철저히 사적인.
1: 아, 그럼요. 섬기면 패밀리예요. 아주 배려 잘하는 친구입니다.
0: 예, 예.
1: 근데 그 배려를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듣고 있나? 나진아. 네. 야구 중계 잘 보고 있다. 꼭 중계 때 차카차카 언급해라. 보고 싶다, 나진아. 좋아요.
0: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1: 그럼요.
0: 예, 듣고 계신데 중계 때 차카차카 하면 직장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1: 한 번도 안 했어요.
0: 못하죠.
1: 한 어떻게, 번도 안 했습니다.
0: 어떻게 해요? 평소에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이 보시는 테이 가수 테이는 알고 계신가요?
1: 아, 그럼요.
0: 진짜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 테이님 저 우리 10층에서
0: 예.
1: 저 오다 가다가 자주 마주쳤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제가 7번 방에서 계실 때
0: 예.
1: 6번 방 여기 2방 뭐 하시잖아요.
0: 옆방. 녹음 부스에서 저희 맨날 마주칩니다.
1: 그렇죠. 예. 가끔 보면 이제 옆방에서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0: 예.
1: 뭐 할까.
0: 죄송해요. 시끄러운 분들 제 몫이 아니고 이 앉아 계신 여기 우리 제작진분들.
1: 빈 방도 많은데 하필 다 내 옆방이야.
0: 주변에서는 이제 자동차 전문가이시니까
1: 네.
0: 자동차 관련 뭐 새로운 차가 나왔다, 뭐 차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무조건 교수님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지인들은.
1: 평생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차 살까요?
0: 그래.
1: 네.
0: 진짜 그럴 것 같아. 주변에 전문가 있으면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네.
1: 이때마다 동일하게 드리는 답변은 그냥 너 좋아하는 거 사세요.
0: 네.
1: 왜냐하면 싸고 좋은 차 없어요. 빈대떡도 고기 들어가면 비싸요.
0: 그렇지.
1: 네. 그래서 싸고 좋은 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가 존재하죠. 내 마음에 드는 차와 들지 않는 차.
0: 그러면 그거는 질문을 좀 다르게 하면은 비싼 차는 그 비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그 이유보다 조금 더 부풀려서 비싼 차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있죠.
0: 그런 거는 조금 조언을 주실 수 있나요?
1: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건 일단 차종도 보지만 브랜드를 많이 선택해요.
0: 아, 그렇지. 브랜드.
1: 네. 그 브랜드는 사실은 무형의 가치인 거잖아요. 하지만 유형으로 존재하는 자동차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비욘드 오브 더 카. 자동차 그 뒷면에.
0: 그렇지.
1: 내릴 때 누가 뭐 나 쳐다봐 주나?
0: 그렇지.
1: 이런 거 있잖아요.
0: 하차감.
1: 그런 거 많이 봅니다.
0: 그렇지.
1: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혼자서 둘러봅니다. 나 누가 안 보나. 혼자 느끼는 거예요. 그런 자 사시면 됩니다.
0: 네. 그렇지. 이 승하차감이 중요한 분들은 그런 브랜드 값을 좀 효율적으로 예. 체감하시는 것 같고. 사실 안에 타면은 저는 이제 이건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만 네. 국산차만큼 너무 너무 편안하고 좋은 시스템이 있는 차를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1: 적응이 쉽죠.
0: 아, 너무 쉬워요. 네. 너무 쉽고 너무 편하게 운전자를 위해서 많이 해놨는데
1: 보통 그러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 차 볼 일이 없거든요.
0: 그렇지.
1: 네, 남의 차만 보지.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데 불구하고 바깥에서 볼 때 디자인이 이뻐야 되고 이런 거에 흩끌리는 거죠.
0: 유독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좀 약간 신분하고 자동차를 조금 엮어서 보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네.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정도 해야 돼요.
0: 인정해야 돼요.
1: 당연하죠.
0: 진짜 많아요. 네. 네.
1: 우리가 보통 옛날에 아저씨들 항상 허리에다가 주렁주렁.
0: 아, 네? 키고리.
1: 네, 키를 거기다가.
0: 열쇠고리.
1: 그다음에 꼭 어디 밥 먹으러 가면 예. 테이블에다가
0: 그렇지, 올려놔.
1: 키를 올려놓습니다.
0: 올려놓는 거는.
1: 야, 나 이 차 탄다.
0: 자신감이.
1: 맞냐? 이런 거거든요. 형님, 이거 타세요? 아, 아니야, 이번 하나 뽑았어. 약간 그런 거.
0: 거기 스몰토크에.
1: 왜냐면 주차장 가가지고 같이 볼 일은 없거든요. 그런 거야.
0: 아, 맞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 차 얘기하니까 재밌습니다. 우리 권영지 교수님과. 오늘 근데 자동차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6월, 여름, 이제 다가오는 초여름에 여행의 계절을 맞아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기를 맞아서 이런 여행과 자동차 엮어서 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교수님, 우리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여행 말씀하시니까 어디로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0: 진짜 떠나고 싶어요.
1: 네. 그러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가장 손쉽게 이동의 수단이 되어주는 건 자동차잖아요.
0: 그렇지. 네.
1: 그래서 그 여행과 이동의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0: 아. 여행의 시작은 저는 이제 자가 운전을 하니까 차 안에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 여행할 때 차 안은 좀 달라요. 평소 출근할 때 차 아니에요.
1: 다르죠.
0: 음악도 다른 거 들고.
1: 아, 느낌이 다르죠.
0: 좀 달라. 뭐 옆에 달라요. 두는 음식 같은 짐들도 좀 많아지고.
1: 아, 그럼요, 그럼요.
0: 그래서 그 느낌이 좀 다른데 네. 그런 것들 좀 나눠볼까 합니다. 내일이면 또 주말이라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밖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분들, 주말만 되면 여행 가고 싶어하는 분들. 이렇게 왜 인간은 왜 이렇게 떠나고 싶을까요?
1: 인류 자체가 예. 역마살이에요.
0: 네. 아니 아, 인류가 역마살이에요?
1: 태초에 예. 뭐 먹고 살 게 있어요. 가가지고 수렵 채집, 열매 따야 되고, 그 다음에 사냥해야 되고, 그러다가 추워. 그러면 의복이 없으니까
0: 그렇지.
1: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생존 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인간은 역마살 본능을 가지고 죄다 태어난 거예요. 농경지 정착한 건 5천 년밖에 안 되잖아요. 인류는 30억 년인데.
0: 그렇네.
1: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노마드, 유목민의 후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동하고 싶은 욕망은 본능이에요. 그래서 유린이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 간에도 난 널 떠나고 싶다. 이것도 이동의 본능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서글프지만 설득이 되기도
1: 하네요. 사람 간의 관계도 떠나는데 오죽했으면 어딘가로 떠나지 않겠냐. 가야 됩니다.
0: 가야지.
1: 가야 돼요.
0: 가야 돼. 그래서 이게 한 곳에 있으면 안정감이라고 하지만 뭔가 답답함이 있어요. 아니,
1: 그럼요,
0: 확실히.
1: 그럼요.
0: 이게 본능이구나.
1: 그럼요.
0: 인간의 그 본능. 이동을 또 확장시켜준 게 자동차입니다.
1: 그렇죠.
0: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진짜 멀리 떠나게 됐어요.
1: 그게 사실 걸어서 얼마나 가겠어요.
0: 그러니까.
1: 저 K사 가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 프로그램 있잖아요.
0: 예.
1: 가만히 보면 걷는 거 얼마 안 돼요. 다 차 타고 이동합니다.
0: 아, 그랬네.
1: 예.
0: 아, 실제로 간 거리는 자동차고
1: 예, 예, 예.
0: 아, 조금 걷는 거지.
1: 걷는 거 살짝 찍고
0: 그렇지.
1: 실제 이동은 다 자동차예요.
0: 그렇네. 아, 예. 중요한 포인트네요.
1: 그럼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등장이 인류의 이동 거리를 늘렸기 때문에 여행지를 확대시킨 거고 그 낯선 곳에 대한 호기심이 자극된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0: 아, 이거 정확합니다. 얘기 들으니까 정리가 철철 돼요, 지금.
1: 아, 그럼요.
0: 아, 초보 운전자들도 이제 처음으로 멀리 떠나볼 때 진짜 두근두근 하면서 뭐 첫 고속도로 들어간다거나 자동차 전용전으로 들어간다거나 이제 신입길을 떠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행 떠나기 전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안전을 점검. 초보 운전자들에게 좀 주의해야 될 점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초보 운전자에게 주의할 점은 일단 낯선 길. 이게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더라도 일단 길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방향을 틀어야 되지?
0: 그거 어려워.
1: 방향을 틀려면 어느 차로에 서야 되지?
0: 그래, 그거 어려워.
1: 이게 어려워요.
0: 어휴.
1: 분명히 나는 좌회전을 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직진하라고 그래. 이런 경우 헷갈리죠.
0: 맞아.
1: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차로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요거 잘 보고 가시면 되고.
0: 네.
1: 보통 이제 어디 장거리 떠나기 전에 점검하세요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1: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지 마세요.
0: 점검을?
1: 네. 왜? 긴급출동 다 와요.
0: 아.
1: 네.
0: 어, 그렇네. 어, 부르면 다 오네.
1: 부르면 다 옵니다. 네. 그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옛날에 그 많은 분들이 야, 대관령의 삼양목장 꼭대기 올라가면 그렇게 좋다. 거기는 SUV만 올라가는 거야.
0: 어.
1: 경차도 올라가요.
0: 아, 올라가. 길이 네. 잘 돼. 네,
1: 거기 긴급수동 다 옵니다.
0: 다 와.
1: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빨간불이 떴다. 아, 이거는 점검해야 돼요.
0: 그렇지. 경고등이 뜨고. 네,
1: 이거는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가세요.
0: 그래.
1: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짐 많이 싣고 아, 떠나시면 됩니다.
0: 아, 여행은 즐겁게 떠나는 아, 거지.
1: 그럼요.
0: 그래. 아, 안전 신경 쓰다가 즐거움 놓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여행 가기 전에 준비 끝나면 이제 시동 걸고 출발합니다. 교수님은 자동차 여행 멀리 좀 떠나보신 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1: 그러니까 여행으로 떠난 건 아니고 어. 일 때문에 이제
0: 일로
1: 어. 갔는데 그 일 자체가 뭐 여행하는
0: 그렇지.
1: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자동차로 중국 내륙에 3,700km 이동해봤죠.
0: 3,700km요?
1: 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0: 진짜 차종은 SUV였어요?
1: SUV였죠.
0: 아, 네. 그럼 비포장도 막 달리셨겠네. 아,
1: 그때 중국 내륙에 포장도로가 막 깔릴 때였어요.
0: 아, 그럼 거의 비포장이에요.
1: 차가 거의 없어요.
0: 하하.
1: 포장은 잘 돼 있고.
0: 어.
1: 얼결에 그때 장가게를 가봤네요.
0: 어, 장가게
1: 육로로 막 들르고 막 해가지고.
0: 와, 어마어마한 자동차 여행을 네. 하셨네요.
1: 그건 거리상은 그렇고 네. 이제 시간상으로는 72시간 그러니까 사흘 동안 운전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시험한다고.
0: 와,
1: 죽는 줄 알았습니다.
0: 어, 가능해요 그게?
1: 아니 가능했으니까 했겠죠.
0: 어, 그러니까.
1: 너무 졸려가지고 이제 돌아오다가 어느 휴게소에 들러서 잠깐 눈 좀 붙여야 되겠다. 다음날 저녁 6시 일어났어요.
0: 아, 하루를 날렸네. 네,
1: 분명히 어슴 저녁 때 잤는데 어, 난 1시간 2시간 자고 일어났나 보다 했더니 날짜가 바뀌어 있어요.
0: 어. 근데 큰일 날 뻔했다.
1: 아, 큰일 날 뻔했죠. 네. 어, 이렇게 무리하게 운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지. 또 경험으로 아, 또 알려주시는 건데.
1: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운전하시면 무조건 쉬세요.
0: 아, 교수님 네. 진짜 전문가신 게 어, 예상을 뛰어넘는 경험들을 하셨네요.
1: 아, 그럼요. 우리 뭐 거의 극한주행이에요.
0: 진짜 그렇네. 네. 자동차로 여행 갈 때 휴게소 어디 들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 최대한 많이 가시는 편이세요?
1: 들르죠.
0: 들러요.
1: 그게 이제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30대, 40대 때는 목적지까지 갑니다.
0: 그래 무조건 가죠.
1: 에이, 가요.
0: 기름 떨어지지 않는 한 잘
1: 가지. 아, 갑니다. 화장실을 참아요. 어. 방광염 올 때까지 참습니다.
0: 맞아, 맞아.
1: 그런데 50대가 되면 졸려요. 그래서 무조건 1시간 반, 2시간 들어갑니다.
0: 아, 들어가. 네.
1: 휴게소의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어. 쉼터, 휴게소 무조건 들어가요. 어. 어, 그래서 잠깐 좀 쉬었다 갑니다.
0: 쉬었다가.
1: 이제 체력이 안 돼요.
0: 그게 중요해요. 근데 중간에 운전 중간에 쉬는 거 진짜 중요하죠.
1: 그 졸음 쉼터가 있잖아요. 졸음 쉼터가 고속도로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교통사고 사고율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0: 맞습니다. 네. 저도 중간에 졸음 쉼터 나오면 그렇게 반갑게 잠깐 눈 붙이고.
1: 아, 그럼요, 그럼요.
0: 화장실만 들러도 약간 기운이 나.
1: 아, 그럼요. 어. 온몸이 개운하죠.
0: 개운해져.
1: 비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인간은 비워야 됩니다. 마음도 비우고,
0: 예, 예.
1: 몸도 비우고, 어. 네, 비워야 돼요.
0: 어, 교수님, 뭐 비우고 자꾸 떠나고 하시는 거 보니까 무소유 쪽이세요?
1: 아, 조만간에 산사로 갈지 모릅니다.
0: 어, 풀소유 느낌 나는데. 무소유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1: 아. 불소유 좋아합니다.
0: 그러니까 그런 느낌 나는데.
1: 아, 소유 좋아해요.
0: 네, 권유는 무소유 쪽으로 하시네요. 예. 자, 어쨌든 휴게소 가시면 음식도 드시나요 그러면? 저는 음식 먹으러 들어갈 때도 있어요.
1: 아, 워낙 그 저기 미식가.
0: 예, 먹는 거 좋아해서 휴게소 중에서도 음식이 주요된 휴게소들이 몇 곳 있거든요.
1: 어.
0: 그럼 몇 곳 저장해 놨다가 들어가서 꼭 먹고 나옵니다.
1: 아니 워낙 그 전국을 또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일 때문에 다니시니까. 저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냥 뭐 딱히 정해놓은 건 없고 그냥 그 돼지 김치찌개를 좋아해서
0: 아 식사를
1: 네 그거를 식사를 주로 들어가서. 먹는데 네. 그 이제 우리 저 차카차카에 네. 예전에 그 고속도로 휴게소 전문가분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0: 네.
1: 그 전국의 음식을 소개해주신 적이 있어요.
0: 어.
1: 근데 이제 그분이 특정 지역에 뭐라고 말씀 못하시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음식이 있다.
0: 어, 궁금한데 네,
1: 그게 덕평 휴게소의 소 고기 해장국이래요.
0: 그러니까
1: 1년에 60만 그릇이 판매된답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그게 휴게소 1등 음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저도 이제 덕평에서 가끔 지나가니까
0: 예.
1: 한 번씩 먹는데 맛은 있더군요.
0: 맞아. 그 덕평 휴게소가 그 식당이 잘 돼 있어요.
1: 아, 좋아요. 그게.
0: 너무 잘 돼 있어. 아, 거기에서 맛집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소 해장국이 진짜
1: 보통 휴게소에 들어가면 몇 분 쉬세요?
0: 저는 솔직히는 20분 이상 안 쉽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0: 밥도 안 먹고 간식만 싹 싸들고
1: 아 차에서 들어
0: 차에서 드시고. 가면서 또 먹어요.
1: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30분 이내일 거예요.
0: 아 어, 맞아요.
1: 그렇죠?
0: 맞아요.
1: 어. 저는 안 쉬거든요. 저도.
0: 어 정말.
1: 잠깐 화장실 갔다 바로 가요 그냥.
0: 아 네. 그런 타임이시구나. 네. 저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1: 아니 비슷하진 않지만 저는 차에서 안 먹으니까.
0: 아, 차에서 먹는 맛이 있는데.
1: 아, 안 됩니다.
0: 알려드리고 싶네.
1: 뭐 부스러기 흘려요.
0: 아, 네. 아 또 그 맞아. 위생적으로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차주분들은 또 차에서 절대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갑니다. 이제 저 요것도 궁금해요. 목적지 도착했어요. 교수님 이제 목적지 도착하면 여행이잖아요.
1: 네.
0: 어디 쪽으로 좀 가세요? 약간 휴양 라인이에요? 아니면 꼭 뭐 봐야 되는 관광 라인이에요?
1: 저는 휴양 라인입니다.
0: 아 휴양.
1: 네. 굳이 가서 뭐 봐야 돼?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여행지를 가시는 분도 있고 일단 가서 나머지는 그냥 물 흐르는
0: 자유롭게,
1: 대로
0: 자유롭게
1: 하자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0: 예.
1: 상당히 그 양극화돼 있죠.
0: 그렇지.
1: 어떤 스타일이에요?
0: 저도 사실은 교수님 타입.
1: 아 그래요.
0: 가서 그냥 흘러간 대로 가보자.
1: 그러니까 목적지와 숙박만 정해두고 네. 그냥 일단 가.
0: 행동의 목적은 없어.
1: 가서 그냥 그 뭐 숙박지의 사장님께서 네. 여기 좋아요.
0: 그렇지.
1: 그래요? 그럼 거기 가보고.
0: 교수님 저랑 잘 맞네.
1: 네. 그거를 타이트하게 짜놓으면 그 여행을 하러 갔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0: 맞아. 뭐 미션 하러 간 느낌이.
1: 그냥 바꿔올 수 있잖아요.
0: 맞아, 맞아.
1: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약간 무계획적인 여행을 좋아하는
0: 스타일. 우리 작가들 중에는 계획적인 여행 좋아하는 작가들이 많지 않나?

0: 없어요. 여기 다 피야. 여기 다 똑같네. 같은 마음이라 다 끄덕끄덕 하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여행지. 그러면은 큐 양이 좀 목적이면은 캠핑도 좋아하세요?
1: 캠핑은 예전에 많이 했죠. 제가 저 캠핑 1세대입니다.
0: 어? 네. 그러시구나.
1: 네. 우리나라에 입시 캠핑이 처음 도입되던 시절.
0: 오.
1: 옛날에 그 좌식 캠핑 있죠?
0: 예. 예.
1: 조그만 텐트 두세 명 들어가는 거,
0: 예, 예.
1: 세모진 거,
0: 어.
1: 그런 거 시대에서 조금씩 서가지고 무언가 조리해 먹던 시절.
0: 그렇지, 그렇지.
1: 그때 이제 캠핑을 좀 했죠.
0: 와.
1: 그러다가 이제 되시구나.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캠핑의 끝은 어디죠?
0: 어디예요?
1: 노숙입니다.
0: 아.
1: 자동차 개조의 끝은 순정이듯이.
0: 아.
1: 처음에 이제 그렇게 장비를 바리바리 싸두고 캠핑을 하다가.
0: 그렇지.
1: 점점점 애가 크면서 캠핑 횟수가 줄어요.
0: 어, 줄어.
1: 어, 왜 애가 안 가? 더 이상 아빠 안 갈 거야.
0: 안 갈 거야.
1: 귀찮아.
0: 어.
1: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가기도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장비가 줄어요. 그래서 경량화로 갔다가 경량화의 끝판왕은 비박이에요.
0: 아. 아, 그렇게 되는군요.
1: 사람 없는 곳에 가서
0: 야.
1: 그냥 비닐 쳐놓고 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안 가게 되죠.
0: 아,
1: 야, 지금 완전 다닙니다.
0: 끝까지 다 해보셨네.
1: 다 해봤어요.
0: 다 해봤네. 저는 한때 이제 저 팬데믹 때 차박에
1: 그때 많이 했죠.
0: 예, 차박에 이제 탑승해가지고 차도 하나 뽑고.
1: 아, 좋죠.
0: 예, 트럭 하나 뽑아가지고 차박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1: 그때 팬데믹 때 차박하시는 분들이 캠핑을 못 하니까 차박을 간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저도 이제 한번 해봤죠.
0: 어떠셨어요?
1: 이거 왜 하니? 저 그랬어요.
0: 진짜 캠핑 하시던 분들은 뭐 절레절레 했던 것 같아. 차박 하시는 분들.
1: 뭐 이 좁은 데서 왜 자는 거야?
0: 그렇지, 그렇지.
1: 이러면서.
0: 굳이.
1: 네. 그때 느꼈던 건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옷은 잘 갖고 다녀야 되겠다.
0: 맞습니다. 차박 하면은 돈 많이 들어요. 의외로 그 차박이 또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에어컨 비슷한 것도 사야 되지. 추울 때는 또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난로인데 또 차 탈 수 있으니까 또 안전한 거 사야 되니까 돈 많이 들고.
1: 그것도 씩 맞장가지잖아요. 처음에 차박할 때
0: 예.
1: 옆차를 본다고.
0: 봐.
1: 예? 싹 봐요. 저 차 뭐 있지?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나보다 장비가 좋네. 또 사요.
0: 아, 아이템 비교해요. 맞아.
1: 기본 장비빨 들어갑니다.
0: 맞아.
1: 그러다가 또 그것도 지나가잖아요. 점점 경량화돼요. 경량화되고 남는 건 뭐냐면 이불만 남아요. 차에.
0: 뭐 덮을 수만 있으면 돼.
1: 이불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0: 그게 최고다. 최고야.
1: 인간은 그렇게 자꾸 덜어내는 겁니다.
0: 예. 예, 무소유를 자꾸 추천해 주시지만 풀소유를 꿈꾸시는 우리 교수님과
1: 소유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0: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쯤에서 저희 쉬어갈 겸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5: 굿모닝 FM 태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자동차 전문가 권영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교수님 네. 확실히 에너지 너무 좋으셔가지고 엄청 편.

0: 굉장히 제가 예, 잘 기대서 왔습니다.
1: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0: 높아요, 진짜 아, 높아. 예. 예, 보통 분이 아니신 게 느껴집니다.
1: 아, 그럼요. 범인이 아닙니다.
0: 예, 그렇네요. 정말 예. 느껴집니다.
1: MBC 라디오 10층의 중년 개그맨 자칭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어느덧 마칠 시간이에요.
1: 아, 그래요?
0: 예.
1: 이제 들털었는데.
0: 아, 그러니까 이제 몸 좀 풀리신 것 같은데.
1: 이제 혀가 좀 풀렸는데.
0: 풀렸는데.
1: 가라 하시면.
0: 예.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요. 떠나세요. 어디든. 왜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0: 맞아,
1: 그게 루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행을 통해 가지고 루틴에서 새로운 걸 집어넣으면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항상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0: 아, 중요한.
1: 근데 이런 분도 있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개고생해도 나가세요.
0: 그렇지.
1: 예. 네. 나가서 고생하면 그렇지. 기억에 남아요.
0: 그게 추억이잖아.
1: 그럼요.
0: 아, 저랑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싹 돌아다녀야 됩니다.
0: 돌아다니십시오. 자, 권영주 교수님의 신청곡을 띄워드리면서 같이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어떤 곡 신청해 주시겠어요?
1: 아, 가야죠. 여행길 좋아합니다.
0: 아
1: 여행길.
0: 부가 킹즈.
1: 아, 그럼요.
0: 네.
1: 킹즈가 부르시죠. 피처링을 하셨나?
0: 네. 아니요. 피처링이 윤도현 씨일 거예요.
1: 그렇습니까?
0: 아,
1: 네. 부가 킹즈입니다.
0: 예. 부가 킹즈 피처링 윤도현의 여행길. 여러분들 떠나세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권영주 교수님과 저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끝인사가
1: 네.
0: Have a good day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네. 같이 외치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나와주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Have a good day.
2: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If you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생각해보니까 6월의 첫 초성 퀴즈였어요. 이제 점점 무더워질 테니까 조금이나마 시원한 곡을 선곡하다 보니까 이 곡이 선정이 됐는데, 아침 가족들의 정답 문자를 보면서 참 이 노래 또 이 팀은 계절이 언제든지 청량함을 동반한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2620님, 학창시절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면 쿨 노래 메들리로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지금 들어도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하셨고, 9884님, 여름 휴가 갈 때 차에서 무조건 듣는 노래예요. 꽉 막힌 도로, 뜨거운 햇볕 다 덤벼라 라고. 자, 더운 날씨에 쿨링 효과가 더 커지는 이 노래 같이 들으면서 오늘 아침 시작합니다. 6월 5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